an. 네, on이고요. 무엇의 바로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병이 책상에 바로 위에 있죠.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우리가 o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vase is on the desk. 꽃병이 책상에 어디에 있어요? on이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자, on과 over의 차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뭐의 아래라는 의미로 under 살펴볼게요.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U, N, D, E, R.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라는 의미고요. 예문 같이 보면서 빈칸 넣어 보겠습니다. He is hiding under the desk라고 했죠? hiding,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under the desk니까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under와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로 below인데요. below도 뭐뭐보다 아래쪽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말 뜻만 보면 under과 below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 공이 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탁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죠? 이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니까 unde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다리의 아래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리의 아래쪽이긴 하지만 다리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아래쪽이지만 완전 바로 아래가 아닐 때, 약간 빗나가 있을 때는 우리 below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below는 단순히 높이가 아래쪽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under와 below 의미와 그 차이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etween입니다.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between, B, E, T, W, E, E, N. 네, 읽어볼게요. between. 한번 더. between. 네, 예문을 보시면요. The river is between the two countries 라고 했습니다. 자,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나라의 between 사이에 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강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이죠. between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 두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귀여운 곰인형이 나와 있습니다. 상자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해 볼게요. 자, 먼저 상자의 표면 바로 위에 있죠? 접촉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on, on을 씁니다. 이번에는 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 자, 이번에는 상자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해 있죠? 앞이라는 표현은 in front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the box 하면 상자의 앞에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곰인형이 상자의 뒤에 있네요. 자,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B로 시작하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behind입니다. behind 하면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곰인형이 두 개의 상자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라는 표현은 무엇이었죠? between, between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on, 바로 위에, 그리고 under, 무엇의 바로 아래, 그리고 in front of, 무엇의 바로 앞에, behind, 무엇의 바로 뒤에, 마지막으로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표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여러분은 혹시요, 대낮에 우리가 어둠에 잠긴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는요, 이런 걸 불길한 징조로 여기기도 했고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현상들,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요, 일식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 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식현상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일식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은요, 혹시 영화에서 아니면 뭔가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일식에 대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극이나 예전의 상황을 재현한 그런 데 보면 이런 일식을요, 뭔가 불길한 징조로 여기기도 하고요. 하늘의 계시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일식이라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특징들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천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달은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딱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 태양빛이 쭉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면 바로 요 지분 있죠? 함께 보이는 요 부분에서는요, 감히 이 조그만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주 제한된 요 부분, 물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일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 그림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있고 달은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 공전합니다. 그래서 달이 야금야금야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달이 오면서 태양빛을 막게 되거든요. 즉,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이면서 달의 그림자가 지구 표면에 드리워져서요,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일식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달, 지구, 얘네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된, 즉 달의 위상으로 치면 사계 위치에서 바로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계 위치일 때 항상 일식이 일어나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공전계도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달 이러한 식현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 바로 태양, 달, 지구라고 하는 사계 위치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서 바로 관측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달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쭉 이동하게 되면 완전히 다 가려진다기보다는 반지 모양으로 링 모양이 보였다가 다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감히 이 조그만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다가 왼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본다면 태양은요, 달에 의해 서서히 가려지다가 완전히 가려진 후에 다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서 원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양을 달이 조금 조금씩 가리게 되는데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거 있죠? 태양이 있고 달이 오면서 가리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또 영상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일식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고 싶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운동을 학습 중인 학생이야 라고 해서 나의 역할을 먼저 얘기 저 지정을 해주시고 최근에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어떤 천문현상이 생기는지 배우고 있어 상황과 맥락 제시하시는 거죠. 이때 일식이라는 현상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발생하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왜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태양이 있고 달이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달이 태양 전체를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개기일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요, 하늘이 어두워지겠죠. 태양빛이 가려지는 거니까요. 마치 밤처럼 별과 행성이 보이기도 하고요. 태양의 가장 바깥 쪽 대기층인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공부할 때 태양의 대기는 개기일식 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 내용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아, 달이 와가지고 태양의 표면을 가리는데 얘네들 반지에 링 모양으로 잠깐 보였다가 달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금환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달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의 중심 부분만 가려지고 주변부는 반지 모양으로 밝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바로 금환일식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식이 어떤 위치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어느 부분부터 가려지게 되는지 특별히 완전히 달이 태양 전체를 완전히 가리는 경우를 우리는 개기 일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가리는 경우가 있다면요.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태양의 일부를 달이 가리고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로 부분일식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류를 우리는 개기일식 그리고 부분일식으로 나눠봤는데 일식을 다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어느 위치, 태양, 달,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요. 우리 지구에서 이런 일식은 어느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한 건지 또 태양의 어느 부분부터 가려지기 시작하는 건지 일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일식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네 가지의 특징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일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생성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질문을 생성했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 수업에서 일식의 발생 원리를 배운 학생이야 라고 해서 나의 역할을 먼저 지정해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개개일식과 부분일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내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무엇

무엇을 해결하고 할 것인지를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측자가 위치한 곳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일식이 보이는지 설명해 줄래? 즉, 일식은 관측이 되는 장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식들을 볼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도 생성을 해보시고 직접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요, 꼭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그럴 때가 있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탐욕,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리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3: 이번 과제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학생에게는 상을 주도록 할게요.
2: 이 부분은 제가 했고, 이 부분도 제가 했어요. 아, 아이디어도 제가.
4: 상 받으려고 내가 한 역할까지 네가 했다고 한 거야? 다시는 너랑 활동하고 싶지 않다.
0: 오늘의 속담.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무력의 눈이 어두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더니 유산 상속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프신 것은 걱정도 안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은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삼배 염상섭. 일본 유학 중인 조덕기는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조부 조의관과 부친 조상훈 사이의 갈등을 마주한다. 덕기는 친구 병화와 함께 들른 술집에서 동창인 홍경애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조의관은 족보를 위조하고 산소를 치장하는 등 봉건적 가치에 집착하며 기독교인인 아들 상훈을 못마땅하게 여겨 손자인 덕기에게 기대를 건다. 조상훈은 겉으로는 교육과 교회 사업에 힘쓰며 기독교인으로 존경받는 면모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위선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 상훈은 돈이 필요해지자 덕기 모친의 땅 문서를 몰래 가져가 고리대금을 쓰고 독립운동 자금을 댄다는 명목 등으로 위장하려 한다. 조의관은 아들 상훈을 불신하여 금고열쇠를 손자인 덕기에게 맡기고 유서에 재산 분배를 명시하여 덕기에게 실권을 넘긴다. 불만을 품은 상훈은 가짜 형사들을 동원하여 금고열쇠를 탈취하려 하거나 위조된 유서를 꾸미려는 등 폐륜적인 행각을 벌인다. 결국 조의관이 사망하고 독살설이 나돌며 집안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덕기는 집안을 수습하려 하지만 부친의

0: 빚과 추문, 친척들의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시달린다. 병화는 병해와 함께 식료품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리며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다. 이후 경찰은 덕기, 상훈, 병화 등을 모두 연행하여 조의관의 독살 혐의와 사상 문제를 엮어 수사한다. 결국 상훈은 사기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병화는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사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덕기는 풀려나지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라는 말처럼 조씨 일가의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금고 열쇠를 움켜쥐었던 조의관이나 그 열쇠를 차지하려 가짜 형사까지 불러들인 조상훈도 그러하지요. 굳게 닫힌 금고는 그들이 원하던 부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정작 지켜야 할 가문과 혈육의 정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1: 오늘의 속담,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였소. 탐욕스런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 속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물질이 같은 양만큼 녹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이 녹는 양도 달라져요.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물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용질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ml 비커 2개, 10도씨 물을 각각 100ml씩 넣습니다. 두 비커에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을 넣는 이유는 용질의 종류에 따른 차이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비커에는 질산칼륨을 1g씩 넣고 다른 비커에는 황산구리를 1g씩 넣어 녹입니다. 용질을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1g씩 나누어 넣는 이유는 용질이 얼마나 녹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막대로 충분히 저어주며 완전히 녹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찰해봅시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각각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1g씩 추가하여 녹이고 녹은 양을 확인합니다. 용질을 더 넣어도 바닥에 남아 녹지 않으면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넣은 용질의 총량이 해당 온도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다른 비커에 다른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과정 1에서 3을 반복합니다. 온도에 따라 용질이 녹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며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양의 물을 기준으로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물에 녹는 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의 용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물질 모두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질이 물에 녹는 양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그 증가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질산칼륨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황산구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특성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종 평가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네, 18번부터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쉬워지는 발명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글이고요. 이 설명하는 글에서 어떠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볼게요. 자,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글에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번.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발명은 원천 발명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설명, 우리 본문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답답이로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가 원천 발명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개발된 물건에 새로운 효과를 추가시킨 발명은 개량 발명에 해당한다. 개량 발명에 대한 설명. 이것 맞았나요? 그렇죠. 기존에 이미 발명되어 있는 가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발명되는 것, 개량 발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죠. 발명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개량 발명의 소재가 풍부했을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만약 현재가 구석기 시대라면 발명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때라 원천 발명의 소재가 무궁무진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개량 발명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죠. 기존의 발명품이 가진 불편한 점을 개선한 발명으로도 큰 부자가 될수 있다. 자, 이 설명이 있었어요. 그쵸? 원천 발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편리함을 가져왔다면 그 발명으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대에는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신생 분야가 아니라면 원천 발명을 하기가 어렵다. 그쵸. 우리 이 설명도 있었어요.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신생 분야가 아니라면 원천 발명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풀다 보니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점 여러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티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풀이하고 있다. 그렇죠. 로열티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우리 정의의 방법을 사용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고요. 가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즉,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가위의 개량 발명의 예를 들어주면서 전지가위, 줄자가위 이런 것들 설명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현대의 원천 발명이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 즉, 인과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답답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쵸. 현대에는 원천 발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인과의 방법을 설명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원천 발명을 했을 때 특허를 신청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 글에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최초로 발명된 가위와 나무의 잔가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가위의 차이, 즉 전지가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그렇죠. 원천 발명과 개량 발명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9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을 쓰시오. 단,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기의 상황 한번 볼게요. A는 원천 발명으로 발명품을 만들었으며 이 발명에 대한 특허의 권리는 현재 살아있다. 자, 특허의 권리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A는 B가 이 발명품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무엇을 한 겁니까? 개량 발명을 한 거예요. A는 B의 발명으로 인해 자신이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것이 염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개량 발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천 기술을 사용한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 허락을 받고 나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
그렇죠. 로열티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B는 원천 특허를 이용하기 위해 A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A는 B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3번까지는 가와 나두 글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인데, 가는 콘서트 티켓이 비싼 까닭에 대해서 희소성과 희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이고요. 나는 추상화는 낙서가 아니야 라고 해서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가의 구조를 고려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자, 여러분, 요약하기는 언제 할수 있어요? 글을 읽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 과정의 점검 조정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소성과 희귀성의 개념, 그리고 그 예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희소성은 수량보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희귀성은요? 수요와 상관없이 양이 어떻고, 그렇죠. 양이 적고 귀한 것을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희귀한 것의 예로 10년 동안 쓴 일기장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희소성의 예로 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희소성의 예로 든 것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의 빈칸에는 다이아몬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적고 B 다이아몬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를 읽고 칸덴스키에 대해 알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추상화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다.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진지하게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 추상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베토벤의 교향곡 황제를 즐겨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 황제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지만, 이 칸덴스키가 황제를 즐겨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우연한 계기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칸덴스키가 추상화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칸덴스키가 자신의 그림을 발견한 그것을 계기로, 그래서 거꾸로 뒤집혀 있었던 자신의 그림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대상을 실물과 비슷하게 그릴 방법을 연구했다. 또는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실감나게 그리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을 실감나게 그리고 또는 대상과 비슷하게 그리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추상화는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죠. 대상의 본질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칸덴스키와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2번의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가와 나의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문장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여운을 남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은 도치법. 이고요. 이 도치법은 가와나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대상을 제시하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두 대상이 등장하긴 해요. 희소성과 희귀성. 그런데 그 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 하나의 대상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그렇죠. 문답법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가에서도 희소하다는 것과 희귀하다는 것은 같은 뜻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여기 나에서도 음악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따지도 보면 그림 속에 그려진 모든 것이 다 가짜이지 않은가? 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유를 사용한 것이 나에서는 뭐 붕어빵의 비유를 한다든지 음악의 비유를 한다든지 나타나고 있었는데, 가에서는 등장하지 않고요.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 즉 의인법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의인법을 사용한 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4번부터는 이제 문법 영역 문제인데요. 우리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24번은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엄마가 아기의 볼에 뽀뽀를 했다. 그럼 볼의 의문은 비읍, 오, 리을이 되겠죠. 말은요, 미음, 아, 리을이 되겠고요. 축구공을 발로 찼다 할때 발은 비읍, 아, 리을이 되겠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미음, 아, 리을이 될 겁니다. 자, 기역부터 리을은 각각 자음 두 개와 모음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오, 아, 아, 아 모음이고 나머지 자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부터 리을에는 동일한 모음이 사용되었다. 보시면, 아, 아, 아 사용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역과 는 오와 아의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와 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달라요? 비읍과 미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은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보시면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니은과 리을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둘다 말인데요. 위는 짧게 발음하고요. 밑에, 아래, 고운 말할 때는 길게 발음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다음 말에 쓰인 모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사용된 모음들 볼게요. 지, 구, 온, 난, 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모음이 사용이 되었네요. 보겠습니다. 이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설 모음인지 고중저 모음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지에 뭘 그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단모음 체계표를 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지에 이렇게 단모음 체계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고,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이렇게 각각 나뉘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중저로 나눈 거 우리 보시고, 이 안에다가 우리 으어와 우 넣고, 각각 하나씩 이를 붙여서 넘기기로 했었죠. 자, 이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설 모음 맞습니까? 그렇죠. 전설 모음 맞아요. 아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를 가장 낮추어 발음.

발음하는 점오음입니다. 점오음 맞아요? 그렇죠. 아래 보니까 점오음 맞아요. 와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모음이다. 그렇죠. 우리 이중모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할 때 변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화할때 와는 우와 하면서 입술 모양이 변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우는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리고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우는 보시면 입이 조금 열리고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 맞죠? 우와 오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편순모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와 오를 살펴보시면 이 우와 오는 어디에 속해요? 그렇죠.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원순모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원순모음이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5번이 틀렸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음이 사용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하면서 우리 이제 이 다음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 즉, 잇몸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잇몸을 통해서 나는 소리,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 뭐 있나요? 니은. 그렇죠. 디귿. 쌍디귿. 티읕. 리을. 시옷. 쌍시옷.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며 소리가 난다. 즉, 이건 무슨 소리다? 울림 소리다. 자, 그러면 잇몸 소리 중에서 울림 소리에 속하는 거뭐 있어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를 낸다. 즉, 이건 무슨 소리 찾으라는 거예요? 비음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 리을 중에서 비음 뭐예요? 그렇죠. 니은이죠. 결국 여기서 설명하는 자음은 니은이거든요. 니은이 사용된 단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니은 없고요. 대구, 니은 없고. 부산, 니은 있어요? 있어요. 그쵸. 여기에 니은 있고요. 서울, 니은 없고. 청주, 니은 없기 때문에 우리 26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에서 자음을 기역부터 디귿으로 분류한 기준을 쓰고 각각의 특성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을 보니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있고요. 니은을 보니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있어요. 우리 이제 공통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디귿, 키읔, 티읔, 피읔, 치읔 있습니다. 자, 기역에 제시된 소리들은 모두 어떤 소리? 그렇죠. 예사소리고요. 니은에 제시된 소리들은 그렇죠. 된 소리입니다. 디귿에 제시된 소리들은 거센 소리. 그럼 여러분, 예사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소리의 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준만 쓰는 게 아니라 뭐까지 써달라고 했어요? 각각의 특성.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예사소리니까 편한 느낌의 소리이다. 그리고 니은은 된 소리니까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이다. 그리고 디귿은 거센 소리니까 거친 느낌의 소리이다까지 그렇게 해서 기준과 특성을 모두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가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를 보니까 제 친구 중에 박시우와 박시우가 있는데 두 친구의 이름을 발음할 때잘 구분이 안 돼서 시후를 부르면 시우가 대답하는 일이 많아요. 박시후, 박시우. 자, 어떻게 발음해주면 좋겠어요? 무엇을 살려서 발음해줘야겠어요? 박시후를 발음할 때. 그렇죠. 히읗의 소리를 발음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우리 반 친구 민재와 민재의 이름을 구분해서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성을 붙여서 강민재와 서민재로 불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애와 애를 잘 구별을 해서 여러분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애와 애는 모두 다 전설 모음이면서 그렇죠. 평순모음이에요. 근데 뭐만 달라요? 그렇죠. 혀의 높이만 다릅니다. 자, 먼저 애는 어떤 모음이에요? 그렇죠. 애는 저모음이고요. 애는 그렇죠. 중모음이 되겠죠. 자, 이 차이를 구별을 해서 여러분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에서 시후를 발음할 때 목청 소리인 히읗을 분명하게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히읗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히읗을 발음하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가에서 시우를 발음할 때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발음해 보세요. 비음의 소리를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을 해보라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죠. 나에서 민재의 재를 발음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낮추어 발음해 보세요라고 되어

되어 있는지, 제를 발음할 때 애가 저모음이기 때문에, 그쵸, 혀를 낮추어 발음해 보는 건 좋은 설명이 되겠고요. 나에서 민재의 제를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해 보세요. 인데 이것은 원순 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모두 둘다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것만의 보기에서 고르면 기역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역부터 디귿을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창제한 후. 자, 여러분, 하늘의 모양을 본뜬 것? 그렇죠. 아래야 있었고요. 땅의 모양을 본뜬 것? 그렇죠. 으 있었고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것? 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본자들을 창제한 후에 기본자의 아래아를 한번더 합하여 초출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초출자가 아, 어, 오, 우가 되는 거죠. 자, 그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번더 합하여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야, 여, 요, 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 잘 들어간 것을 이제 찾아주시면 우리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래야 으 이니까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고, 기역은 이제 다 맞고요. 아래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초출자가 아닌 것 이거 탈락되고요.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제출자가 아닌 것 이렇게 탈락이 되면 우리 뭐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1번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30번. 다음은 한글 자음자를 정리한 표이다. A부터 E에 들어갈 자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각이 자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자음의 기본자의 창제 원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상형의 원리. 무엇을 상형, 모양을 본떴습니까? 그렇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요. 기역에다가 가획, 즉 획을 더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세졌다는 것을 표현해요. 자, 그 글자 뭡니까? 그렇죠. 키윽이 되겠죠. 그리고 이체자 있고요. 자,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기본자 뭡니까? 우리 B에 뭐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니은. 느, 느, 나, 나할때 여러분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느낄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가획을 해서 디귿과 티읕 만들었고, 리을, 입체자가 되는 거죠. 자, 입 모양을 본떠서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가획을 해서 소리가 세졌다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읍과 무엇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피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을 만들었고, 지읒, 치읒 가액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체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반치음 있다고 하는 것 배웠어요. 자, 이응,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가획을 해서 여린 히읗과 히읗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A부터 E까지 모두 채워봤으니까 보시면 A에 키읔 맞고요. B에 니은 맞고요. C에 오 피읍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쌍비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고, D에 반치음 들어가는 거 맞고, E에 여린 히읗 들어가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 30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글에는 말소리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글자와 말소리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글자와 말소리 사이에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한글 자음자를 예로 들면 기본자는 소리 나는 위치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즉 상형의 원리를 따라 만들었고, 가획자는 디귿, 티읕과 같이 획을 더하여 기역,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자, 여러분, 획이 더해지면서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리가 세진다라고 하는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리가 세짐이 기역에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자음자 쌍디귿은 디귿을 중복하여 만들어. 자, 쌍디귿은 디귿의 뭡니까? 그렇죠. 된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된소리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에 소리가 세짐. 그리고 니은에 된소리 넣어주시면 우리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부터는 이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작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밑줄 친말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식탁이 깨끗이 닦여 있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식탁을 닦다인데 식탁 입장에서는 식탁이 닦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닦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기는 아빠 등에 엎여 잠이 들었다. 아빠가 아기를 업다였는데 아기는 아빠 등에 업 히다가 되겠죠. 그래서 히라고 하는 피동 접미사가 붙었고요. 오늘은 어려운 문제들이 술술 풀렸다. 내가 문제를 푸는 건데. 그렇죠. 풀다인데 문제는 풀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라고 하는 피동 접미사가 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경찰이 행인들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말리다, 리라고 하는 피동 접미사 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말다가 능동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말리다 자체가 능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동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 제품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 누군가 이 제품을 원래는 만들다인데, 만들에다가 우리 뭘 붙인 거예요? 그렇죠. 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에 붙여서 만들어지다, 만들어졌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32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에서 기억을 니은으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서 기억은 올해 과일 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일조량 부족으로 추정합니다. 이고요. 니은은 올해 과일 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은 일조량 부족으로 추정됩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능동 표현이고 이것은 피동 표현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니은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써주시는데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기역과 니은의 표현상의 차이를 포함하여 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추정합니다라고 능동형으로 쓰게 되면 추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게 됩니다. 그 추정한 주체를 개인으로 밝히게 돼요. 그런데 추정됩니다라고 피동형으로 쓰면 추정한 주체가 누군지 그렇죠. 밝히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무엇이 생겨요? 그렇죠. 객관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역의 니은으로 바꾸었으면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역은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추정 주체가 개인이다. 그러니까 저라고 제시된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주관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데 니은은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추정 주체를 숨기게 되죠. 그래서 추정 주체를 숨김으로써 객관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을 니은으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서술형의 답안을 구성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말고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할 때도 우리 예상됩니다와 같은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런 것들 예시 함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34번. 다음 문장을 간접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꾼 것은? 자, 여러분, 직접 인용 표현에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려면 우리 문장의 이 끝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안에 사용된 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웃집 할머니께서 형에게 너는 배려심이 남다르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직접 인용일 때는 이렇게 조사라고를 썼는데, 이제 간접 인용으로 가면 우리 조사 뭐 써줘야 돼요? 그렇죠. 고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남다르다고 칭찬해 주셨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고를 써주는 거예요. 남다르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너는 배려심이 남다르다고 넣어주면 안 되겠죠. 형에게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어떻게 바꿔줘야겠어요? 그렇죠. 형은 배려심이 남다르다고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바꿔주어야겠죠.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께서 형에게 형은 배려심이 남다르다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표현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번의 정답 1번 골라주시고요. 35번. 다음 대화에서 하준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가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 의도를 이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파준이가 종수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렇죠. 생생하고 실감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와 같이 답안을 구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뉴런 동기화 과제는 오답노트 정리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문제 끝까지 잘 풀어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저는 변함없이 문법의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문법의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챕터의 실전 문제에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그 중요한 주어 자리가 비어 있고요. 보면은 우리 보기에 전부 다 인칭 대명사가 나와주죠. 결국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주격 인칭 대명사 바로 정답. 그렇네. 1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가 만났다. 누구를? 지미를. 우리 in front of는 뭐뭐 앞에서의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앞에서 그가 지미를 만났다.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격인 우리 1번의 he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2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birthday, 생일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이 와줬죠? 자, 생일이 5월 2일이다. 보기 가운데 그렇죠. 바로 이번에는 소유격, 4번의 he가 정답이 되겠죠? 그의 생일은 5월 2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는 뭐뭐의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뒤에는 그렇죠. 여기처럼 명사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 2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일단 표현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 이게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지요? 그렇죠. take란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여자가 took care of, 뭐뭐를 돌봤다 라는 건데요. 자, 어떤 대상을 돌봤는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이번에는 목적격이 나와줘야 되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 여기는 그 여자가 took care of them, 그들을 돌봤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 되는 거야. 자, 3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4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밑줄 친 말을 대명사로 바꿔 쓴 것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my cat, 나의 고양이. 그것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괜찮고요. 문제가 되는 거 바로 2번이었죠. 그것이 그녀의 인형이다. 근데 여러분들, it is her.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죠. 그녀의 인형이니까 그녀의 것. 바로 우리 소유 대명사로 hers, 이게 올바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보기 정답이고요. 3번은요, Bob이라는 주어이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죠. 우리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준 거 잘했고, 비동사 good at, 뭐뭐를 잘하다. 그 다음에 mathematics, 수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요, the girl,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her로 바꿔준 거 문제 없고요. 5번은 나의 반 친구들과 나. 내가 포함되는데 복수니까 주어 자리예요. 우리는 위로 바꿔준 거 잘했네요. 4번에 우리 2번 보기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5번 문제.

인칭 대명사와 재기 대명사가 바르게 작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챕터 핵심 내용 중에 하나로 재기 대명사를 공부했고요. 일단은 형태부터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우리 일단 1번은 myself, 맞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2번에 himself, 맞고요. 3번에 herself, 맞아요. 4번에 themselves, 맞죠? 그렇다면 정답은 그래요. 5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 우리들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복수잖아. 복수일 때는 뭐로 끝나죠, 여러분들? selves가 아니라 selves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형태는 바로 our selves.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5번에 우리 5번 정답. 6번 갑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자, 보니까 그 스마트패드가 it's hers, 그녀의 것이다. 우리 hers 하게 되면, 그렇지요. 소유 대명사로 그녀의 것.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다. 뭐야? 그녀의 스마트 패드이다. 이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녀의 소유격을 필요로 합니다. 보기 가운데, 그래요. her. 바로 1번 보기 정답이고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hers, 그녀의 것, 뭐뭐의 것, 소유 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보이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6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7번부터 9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고, 일단 7번은요, 그 아기가 likes, 좋아한다. 그런데 뭘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바로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그러네요. 전부 다 인칭 대명사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결국 목적격이 들어가줘야 되고,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목적격이 아닌 걸 골라주는 문제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5번에 their. 이거는 그들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이 왔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8번. 자, 요번에는 this가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용으로는 지시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this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줄 때 뒤에는 그렇지요. 단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인다라면 이라는 의미로 this가 아닌 뭐 these를 활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 결국에는 this가 그럼 될 단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뒤에는 복수명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기 가운데 복수명사가 하나 보이죠? 4번의 shoes.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shoes 앞에 e라는 의미로 shoes를 꾸며주려면 this가 아닌 these가 와줘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면 자, 칩, 컴퓨터, 기계, 펜 전부 다 단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주기 때문에 this가 꾸며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8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우리말로는 똑같이 여러분들 this나 these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줄 때 똑같이 이라는 의미로 쓰게 되지만 문법적으로 these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준다라는 기본 내용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9번은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죠. 그 다음에 동사 나와주고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재기 대명사가 나와줍니다. 그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그 아이들이 그들 자신을 봤다.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남자 아이들이 그들 자신을 봤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그들 자신을 봤다. 그 다음에 5번에 그 학생들이 그들 자신을 봤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4번은요, 토마스와 나야. 토마스와 나기 때문에 토마스와 내가 봤다. 그러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기동사가 오려면 당연히 토마스 and I watched ourselves.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뒤에 보니까 TV로 그들 자신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4번은 토마스 앤 아이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재기대명사가 나와주려면 themselves가 아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ourselves 이 형태가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9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10번, 11번 문제는 자, 밑줄 친 말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걸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10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자, 지금 결국에는 아, 그래요. 주어 자리에 is이 나와주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우리 교재는 빈칭 대명사로 얘기했죠. 보통 이제 빈칭 주어 is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쓰임을 구분해 주는 문제였고 그런데 여러분들 빈칭 주어가 아닌 is이 있죠. 바로 1번 보기예요. 어떻게 구분하죠? 해석이 된다는 거야.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1번 바로 정답이고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What date is it? 며칠이냐? 날짜를 묻고 있는 거죠. 날짜를 묻는 문장 가운데 주어 자리에 it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빈칭 주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은 날씨를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 화창하다. it 해석되지 않는 빈칭 주어가 되겠고요. 4번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3시다. 그 다음에 5번은 거리를 묻고 있는 문장입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bank? 자, 여기서 to the bank, 은행까지 얼마나 먼지를 물어봐 주는 문장이에요. 주어 자리에 it,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11번, 자, 요번에는 these의 밑줄이 그어졌는데 우리 내신 기출 문제를 통해 이런 문제의 유형 확인했었죠. 결국 여러분들, these가 꾸며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로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1번 보면 cookies를 these가 꾸며주고 있죠. 나의 엄마가 이 쿠키들을 구우셨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분들은 중국에서 왔다. 자, women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그 화가가 그렸다. 이 그림들을, pictures를 꾸며주고 있죠. 5번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These words. 이 단어들이, 이 말들이 mean nothing.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워즈를 꾸며주고 있는데 4번은요. this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이것들이라는 의미로 지시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정답 바로 4번이에요. 이것들은 very important first.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12번부터 14번까지는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자, 우리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바로 4번 보기가 정답이었던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문장 전혀 문제가 없지요. I'm going to have a cheeseburger. 내가 치즈버거를 먹을 거야. Do you want it too? 너도 또한 그것을 원하니? 우리말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is이 나와주게 되면 여러분들 딱 어떤 특정한 치즈버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치즈버거,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is이 아닌, 맞아요. 원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즈버거 먹을 건데 너도 또한 하나 원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어떤 특정한 치즈버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치즈버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is이 아닌 원으로 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우리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그녀가 원한다. 뭘 원하는 거예요? To introduce. 소개하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를? 그 자신? 이상하죠, 여러분들. 제기대명사가 지금 와줬는데요. 주어는 그녀예요. 만약에 그녀가 그녀 자신을 소개하기 원한다. 이거면 himself가 아닌 그렇지요. herself 이게 맞겠지요. 아니면 그녀가 그를 소개하길 원한다. 이거면 himself가 아닌 him이 맞겠네요. 어쨌든 himself 그 자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주어가 그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고요. 바꿔주려면 그녀 자신, herself나 또는 그를 소개하기 원한다. 이럴 때는 힘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했죠? 13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우리 14번째 문제. 요번에는 바로 1번 보기가 정답이었죠? 근데 this를 넣어주게 되면 이거 이상한 문장이 돼버려요. 왜냐면 여기 주어 자리에 뭐가 와줘야 돼요? 해석되지 않는 is이 와줘야 되는 자리야. gets dark. 그런데 우리 get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dark, 어두운, 어떠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주는 형용사가 오게 되면 형용사가 말하는 상태가 되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ets dark 하게 되면 어두워지다.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예요. After 7 in the evening. 저녁 7시 후에는 어두워진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그렇지요.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디스는 말이 안 되고요. 좀 전에 쌤이 주어를 제외하고 guest dog after 7 in the evening 주어진 단어로 해석했거든요. 완벽하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와주죠. 저녁 7시 후에 어두워진다. 그쵸? 그러니까 명암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t 넣어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스가 아닌 it으로 바꿔줘야 돼요. 14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15번, 16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걸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15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빈칸 나와주고 people, 사람들 복수명사가 나와준 거지요. 그러니까 자 this 안 돼요. these나 those가 들어갈 수 있겠죠. these people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those people 저 사람들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에는 우리 동사가 is로 나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those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됐죠? 빈칸 두 번째 빈칸 본다면 that 저 사람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또는 이 사람은 이쪽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대신에 this가 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두 개의 빈칸을 충족시켜주는 거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 저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리고 This is my best friend. 이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베프야? 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네요. 15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16번. 자, 요번은 보니까 그녀가 도와줬다. 누굴 도와줬는지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목적격으로 나를 도와줬던 겁니다. 미가 정답 되겠네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바로 미가 정답이 되는 거고, 언제? 어제.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종종 본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어진 보기가 me 아니면 myself 이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myself 이게 맞겠죠. 왜냐? 주어가 나예요. 내가 종종 보는 대상이 누구야? 바로 나 자신이야. 목적어 자리에 주어랑 같은 대상이 나와주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거 바로 제기 대명사.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자신이니까 myself. 정답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내가 내 자신을 본다. In the mirror.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을 본다는 얘기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종종 본다는 이야기예요. 16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세 개의 문제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고 골라주는 영작 문제였는데요. 17번. 저 신상품 가방은 그의 것이다. 일단, 저 신상품 가방. 저란 의미로 대시냐, 도우시냐. 이걸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가방들이 아니라 가방.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단수 형태의 명사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우즈는 안 되고요. 대시 맞겠죠. 그 다음에 우리 brand new란 단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주 새로운 또는 신상품에 라는 명사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that brand new. 자, 우리 that brand new bag.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that brand new bag. 그러니까 일단 보기에 우리 that brand new bag. 1번과 3번과 5번. That brand new bag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동사 이다.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가 단수니까 is로 받아줘야 되겠죠. That brand new bag is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요. 그의 것.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His가 바로 그의 것이라면 사용 가능하죠. 자, 그럼 정답은 바로 5번이에요. That brand new bag is his. 됐죠? His가 물론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는 그의 라는 명사 사용 가능하지만 또 명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의 것 소유 대명사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그가 어제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자, 그런데 바로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이었죠. 사실은 himself 이 단어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가 나에게 어제 전화했다. 그런데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직접 자, 그가 직접 했다라는 거, 그를 강조해주고 있죠? 그를 강조해주기 위해 우리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 나와준 거고요. 이런 거 우리 강조 용법으로 분류했죠. 18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19번째 문제. 몇몇은 너무 작고, 나머지 것들은 낡았다. 자, 몇몇, 일부를 얘기해줍니다. some으로 시작해주는 거지요. some are too small. 몇몇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그리고 and. 나머지 것들, 뭐 여러분들? 그렇죠. The others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 are too small and the others are old. 이런 식으로 정답은 그러네요.

2번 보여 정답이었죠. 몇몇 일부를 얘기할 때 some이고요. 나머지 전부를 얘기할 때는 the others로 표현해 준다라는 거예요. Some are too small and the others are old. 바로 19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0번 가보도록 합니다. 빈칸 A와 B 공통으로 알맞은 말. My name is Amanda. 나의 이름은 아만다다. 나는 나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이어지고요. 자, 여동생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 그녀의 이름은 진하다. 이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녀의라는 의미로 첫 번째 빈칸만으로 우리가 정답 맞추는 거 가능하네요. 당연히 정답은 그렇죠. 우리 4번의 her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녀의 이름은 여기는 그녀의 소유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 자, 진아야. 그녀가 자, 몇 살이에요? 5 years old. 5살이고요. She's cute and kind. 그녀는 귀엽고 친절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머리는요. 길고 곱슬거린대.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그녀를. 요번에는 형태는 같지만 아까는 소유격, 여기는 그렇죠. 목적격이죠. 목적 자리에 온 거예요. I like her very much. 나는 매우 많이 그녀를 좋아한다. 4번 보기 정답이었고 21번,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거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됐죠. 그런데 딱 2번을 보니까 아 이시 들어가 주면 되겠구나. 왜 그래, 여러분들? 클라우디가 흐린, 구름 낀 날씨를 얘기해 준 단어예요. 그러면 it's cloudy today. 오늘 흐리다. 이거잖아. 사실 자, 주어 자리에 이시 왔는데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들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 없겠죠?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바로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 2번에 이시 들어가니까 1번에 it 넣어볼까요? 문장 괜찮죠? 그것이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됐죠? 아, 그러고 보니까 3번에도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이니? 이런 식으로 요일을 얘기하는 문장, 요일을 묻는 문장 가운데 비인칭 주어 it이 활용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 5번 먼저 볼까요? I bought a shirt. 내가 셔츠를 하나 샀다. 그것이 내가 구입한 셔츠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말 멋지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선생님이 빈칸 남겨둔 거 바로 4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데요. I have a cat. 내가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legs. 다리들이 are short. 짧대. 그러니까, 아, 내가 기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양이의 그것의 다리가 짧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렇죠? It's예요. 자, 우리 소유격 공부할 때, 뭐,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특별히 it's,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it is의 줄임말, 이 it's와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2번 갑니다. 여기는 보니까, 1번에 뭐 들어가요? 나의 가방이 현재 낡은 상태야. 나 새로운 가방을 필요로 한다. 가방을 받아주는 건데, 여러분들. 꾸며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자, 지금 보면, 나의 가방, 낡은 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가방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원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니면 new one. 새로운 걸 필요한다. 새로운 가방을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을 보니까, 내가 코미디 영화를 봤다. 그것이 재밌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본 코미디 영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it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3번 볼까요? 나의 연필이 너무 짧다. Can you lend me one? 특정한 연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연필 하나 빌려주겠니?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으로 써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의 공책을 잃어버렸다. I have to buy one. 내가 하나를 구입해야 된다, 사야 된다. 잃어버린 공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해지지 않은 공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원으로 받아주셔야 되고요. I don't like this color. 나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Can you show me a different one? 자, 저에게 다른 하나, 다른 색깔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색깔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different one.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럼 정답은 그러네요. 나머지 다 전부 다 원이 들어갔는데 2번만 is야.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이에요.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우리가 쉽게 정답 접근 가능하겠죠? 근데 보통은 제기 대명사에 밑줄을 그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준 유형이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0: 정답 밑줄이 제기되면서의 밑줄이 그어졌다.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생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거로 용법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1번에 생략해 볼까요? 문장 되지요. 그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근데 그를 강조하는 거야. 그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생략해도 문장이 되지요. 제인이 그 컴퓨터를 고쳤다. 제인을 강조하기 위해 herself가 나와준 거야. 제인이 그리고 직접 그 컴퓨터를 고쳤다. 하지만 3번은요, I'm looking at. 나는 뭐뭐를 보고 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myself. 이걸 생략해버리게 되면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정답은 3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4번. 생략해도 문제 되지 않죠? Did you answer the phone? 네가 전화를 받았니? 근데 you를 강조하기 위해 yourself 이게 나오는 거야. 너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 자 역시 생략해도 가능해요. 나의 여동생이 그녀의 숙제를 끝냈다. 근데 여동생을 강조하기 위해 그녀가 직접 나의 여동생이 직접 그녀의 숙제를 끝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기 때문에 우리 1번, 2번, 4번, 5번 전부 다 강조하기 위한 생략이 가능한 용법인데요. 3번은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거죠.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24번, 25번, 오늘의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주는 문제 유형이에요. 일단, 1번. 그래요. 우리 been 칭주어 is 활용되고 있죠. It was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이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rainy가 비가 오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비가 온다 라는 의미 문장인데요. 그러면,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그래요.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s이 활용이 됩니다. It is rainy today. 이게 맞는 문장이겠죠.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할 때는 it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that 안 돼요. 그다음에 3번을 보니까 these are my clothes. 이것들은 나의 옷이다. 괜찮지요? 4번 that computer is mine. 저 컴퓨터는 is mine. 나의 것이다. 대시 지금 단수 형태의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ook at those dogs. 저 개들을 봐라. 도우즈니까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는 겁니다. 올바른 문장이에요. 24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1번 보기 전혀 문제 없죠. 브라이언이 그의 방에 있다. 그의라는 의미로 he가 사용된 거고요. 자, 2번 봅니다. I have five members in my family. 자, 내가 5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나의 가족에. 그 얘기는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 5명이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어쨌든 나의 가족이니까 my family. 잘 써졌죠? 그다음에 3번. 그 여자분이 is your teacher. 너의 쌤이시다. 너의라는 의미로 you가 나와 준 거고요. 4번 보기도 문제가 없지요.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우리의 손님들이다. 게스트가 그런데 손님이란 의미고요. 여기는 여러 명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준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죠. 바로 5번 보기가 되겠고 일단은 sometimes라는 단어가 때때로 가끔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borrow가 그렇죠. 여기까지가 동사 원형이고요. 빌리다라는 의미죠. 그는 때때로 과거형이니까 빌렸다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우리 나머지 보기들이 전부 다 명사 앞에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나와준 거 확인하셨죠? 여기도 명사 앞에 나와주기 때문에 me가 아니라 나의 책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렇죠. my가 올바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그는 때때로 borrowed, 빌렸다, 뭐를 나의 책을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소유격이 나와줄 때 뒤에 명사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소유대명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뭐의 것, 예를 들면 나의 것, mine, 너의 것, yours 이런 거 있잖아. 뒤에는 명사가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미가 아닌 나의 책, my book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다음 시간은요, 오늘 우리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기 때문에, 본 교재 나와 있는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남은 문제들 풀이해드릴 테니까, 문제 안푼 친구들은 먼저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매 강의 끝에 내주는 만점 굳히기 퀴즈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그 강의에서 배운 내용 머릿속에서 빠지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뽑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 시간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행운에서 하늘이의 집으로 도착한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 후원재단에서 받은 것이다. 정답은 X였죠. 엄마 아빠는 그런 줄로 아시고 아 정말 행운이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말아머니가 하늘이가 말한 소원을 들어줘서 전동 휠체어가 집으로 도착한 것이었죠. 네, 우리 3단원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단원 정리하고 단원 확인 평가까지 풀어보는 날이죠. 그 전에 교과서 내용 학습 우리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6쪽이에요. 7문단이에요.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 왜 저를 선택했어요? 언니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하게 말해? 네. 실은 하늘 소원 들어주는 거 처음엔 망설였다. 어려운 소원 빌 것 같아서. 말아머니가 말하는 어려운 소원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다. 언니가 짐작했던 하늘이의 소원이 있죠. 걸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빌지 않을까 하면서 그게 좀 들어주기 어려운 소원일 것 같다 했지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었죠. 전동 휠체어를 갖고 싶어요 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실패한 요정 되더라도 해보고 싶었다. 하늘이랑 하늘 가족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나도 하늘 위해 최선 다하고 싶었다. 그게 우리가 램프 밖으로 나온 이유란 거 하늘 덕분에 깨달았으니까. 말아머니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진심을 털어놓았다. 말아머니는 그냥 일반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정체가 뭐였죠? 램프 밖으로 나온 요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실패하더라도 정말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었어 라는 의미죠. 실패할 걸 각오하면서도 나에게 손 내밀었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누가 느낀 거예요? 하늘이가 느낀 거죠. 그런데 왜 저를 선택했는지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들켰네. 말아머니가 코미디언 흉내를 내며 머리를 쓸었다. 우리는 킥킥 웃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64번. 말아머니가 생각한 어려운 소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아, 하늘이가 이걸 빌겠지? 근데 들어주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패한 요정이 되더라도 정말 원하는 걸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아머니가 생각했던 어려운 소원 뭐였죠? 하늘이가 걷게 해달라는 소원. 바로 나왔네요. 이것을 당연히 빌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늘이가 전동 휠체어를 달라는 소원은 실제로 빈 거지만 언니가 생각했던 어려운 소원은 아니었고요. 말아머니가 하늘이네 집에 머무르길 바라는 소원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65번. 말아머니가 램프 밖으로 나온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까닭을 찾아야 돼요. 누가? 마람 언니가 램프 밖으로 나왔어요. 요정이란 말이죠. 준혁, 마람 언니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궁금해서 램프 밖으로 나온 걸 거야. 아니죠. 가족, 일반인 가족, 행복한 가족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봐야겠다. 한달 살아봐야겠다. 이게 아니었죠. 서연, 마람 언니는 성공한 요정이 되길 바랐기 때문에 램프 밖으로 나온 걸 거야. 아니에요. 실패한 요정이 되더라도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선진, 마람 언니는 최선을 다해 하늘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램프 밖으로 나온 걸 거야. 아, 이게 알맞은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하늘 위해서 최선 다하고 싶었다. 하늘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이런 말이 있었죠. 66번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하늘이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 하늘이의 마음. 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은 실패할 걸 각오하면서도 나에게 손 내밀었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자, 하늘이의 마음. 마람 언니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쵸. 내가 그런 어려운 소원, 내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다니 좀 뭉클하다. 감동했다. 이렇게 마음을 추측할 수 있죠. 실패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다? 아니에요. 두려웠던 적 없어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펐다? 소원을 얘기한 건 전동 휠체어였고, 그것을 들어주었어요. 마람 언니의 진심을 알고 당황했다. 뭉클했다와 당황했다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죠. 감동했다는 비슷하지만, 그렇죠? 마람 언니에게 속내를 털어놓아 후련했다. 역시, 우리가 기억에 나타난 그런 하늘이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 67번입니다. 다음 질문에서 질문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한 가지 목적이 다른 게 있나 봐요. 1번. 왜 하늘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 망설였나요? 왜 그랬나요? 의도를 묻는 거죠. 그렇죠? 의도. 2번. 하늘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 들어가면 의도를 묻는 거라고 했었죠. 왜 미안하다고 했나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엄마의 소원을 별로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까닭이라는 단어 역시 왜, 이유, 까닭 다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의도를 묻는 질문. 하늘이의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물어보는 거니까 역시 의도. 5번. 어려운 소원이란 하늘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것을 말하나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가 아니라, 아, 어려운 소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하늘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거 말하는 거, 그거 맞아요? 명료한 이해를 위해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의도를 위한 거였,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5번은 명료한 이해. 한번 적어볼까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니까, 목적이 다른 것은 5번 되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 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램프의 요정,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찾아간다. 아, 하늘이에게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램프의 요정,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대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러 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늘이었잖아요. 마람 언니는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며 눈을 찡긋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담 제대로 찾아온 게 맞다. 나는 내가 좋으니까. 아, 나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난데, 언니가 잘 찾아왔네. 정말 좋으니까. 아, 나는 내가 좋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원 안 이루어지면 나더 멀리 가야 한다. 꼭 이루어지길 빌자고. 어째 마람 언니가 나보다 더 간절해 보였다. 두 번째 소원을 빌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읽어볼까요? 사실 내 진짜 소원은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거다. 아, 하늘이가 소원을 뭘로 할까 고민했던 것들도 있고 실제 마람 언니한테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진짜 소원은 뭐래?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거래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계단이나 턱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두 번째 소원인 전동 휠체어를 말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원했던 것은 아니고 가장 원했던 것은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건데 이건 언니가 들어주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훨씬 자유롭게 다니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두 번째 소원, 전동 휠체어 갖고 싶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늘이가 정말 사려 깊다, 착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마람 언니가 실패한 요정이 되는 게 싫으니까 여기도 또 이유가 나오죠. 너는 왜두 번째 소원을 말했니? 하면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마람 언니가 너무 어려운 소원을 내가 얘기해가지고 실패한 요정이 되는 게 싫어서 제일 원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전동 휠체어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내가 진짜 소원을 말했던 때로 다시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 겁니다. 문제 볼까요? 68번. 하늘이의 진짜 소원. 자, 여러 가지 소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아, 내가 이거 말할까? 그리고 이걸 말한 거, 두 번째 소원을 사실 얘기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죠. 그리고 정말 원했던 것도 있고, 뭐 엄마의 소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 뭐예요?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거. 1번에 바로 나오네요. 현재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는 지금 있는 내 모습, 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람 언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늘이에게 온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 가는 건 아니죠. 원하는 곳에 가도 자유롭게 가는 걸 원하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69번. 이 글의 주제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글쓴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글의 주제 같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준영, 몸이 불편한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우리가 하늘이처럼 뭔가 불편한 친구를 도와줘야 해. 이런 생각을 알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은,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점은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아, 나 지금 내 모습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늘이가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욱,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늘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나다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여기 정답이 있네요. 바꾸려고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다움, 진정한 내 모습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영이의 말과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거 램프의 요정 마람 언니가 왜 하늘이에게 갔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왔잖아요. 그런 하늘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다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길 바랍니다.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대욱이라고 적으면 되겠군요. 70번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글쓴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제시한 질문의 목적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글쓴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한대요. 어떤 목적일까 우리가 알맞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왜 그렇게 쓰셨나요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거 맞나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거죠? 다. 하늘이의 진짜 소원을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것이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글쓴이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은 거니까 왜 진짜 소원을 어디든지,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하는 거잖아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마지막, 하늘이가 만든 소금을 마법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의 뜻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죠.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차례로 다, 가, 나 라고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 70번 문제까지 교과

따라서 내용 학습 잘 풀어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 문, 단원 정리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0쪽이에요.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고자 했던 첫 번째는요, 자료를 선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고, 인터넷에 검색할 수도 있었고,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모든 자료를 다쓸수 없으니까 선별하고 골라야 됐었단 말이죠. 그럴 때, 첫 번째, 준비하는 거예요. 발표를 한번 준비해 볼까? 그럼 이제 뭘 떠올려야 하지? 내가 주제를 뭘로 할까? 앞에 나가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발표할 매체, 내가 정한 주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매체는 무엇으로 할까? 인쇄 매체도 있고 인터넷 매체도 있죠. 발표하는 목적, 내가 왜 발표를 하고 있지? 그 목적을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작품을 소개해주는 걸까? 목적에 따라서 매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발표에 활용할 자료의 유형은 무엇으로 할까? 뭐 글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래프 영상 있는데 무엇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발표를 듣는 사람은 누군가? 친구들인가? 아니면 나보다 더 윗사람인가? 동생인가? 이런 걸 생각해도 좋겠죠? 발표에 활용할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자료를 가져오면 지금 이미 바뀐 게 많은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발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자료를 조사할 때는 첫 번째, 책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책에서 찾아볼 때의 장점은요,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련 책을 빌렸어요. 딱 펼치면 두꺼운, 뭐 얇은 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얇든 두껍든 글이 꽉차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무엇을 찾을 수 없어요? 영상 자료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인쇄 매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담을 수는 없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방법. 장점은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으면 글도 볼수 있고, 사진도 볼수 있고, 표도 볼수 있고, 마지막 영상도 볼수 있죠? 다양한데, 단점도 장점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료를 뭐할 때? 고를 때.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뭘 택해야 되지?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 눈앞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질문하면 바로 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또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겠네요. 또 과학관이나 전시관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발표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너무 많아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서 내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자료의 유형입니다. 아까 2번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조사하는 방법과 자료 유형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자료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유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글은 뭐예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아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 자세한 설명이 있다고 했었죠. 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성도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죠. 글을 통해서. 표나 그래프는요, 수치나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또한 수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어느 지역에 이게 제일 많고 이게 어떻게 변화했고 이런 것들을 알기 좋은 자료가 뭐다? 표나 그래프이고요. 영상,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알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상의 특성입니다. 뭔가 움직이는 것들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영상으로 선생님 만나고 있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도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을 들려줘요?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우리가 책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역시 영상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나 그림이요. 그림은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대상의 특징 강조해서. 사진은요,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죠. 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짠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사진이죠, 사진.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료로 활용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좋은 발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많고 많은 자료 중에 어떤 것을 선별하는 걸까? 자, 자료 선별의 의미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뭔가 발표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골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내가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료는 너무 좋은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데 내가 발표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료 유형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꽃의 모습이었는데 그냥 글로 나타내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 유형 우리가 앞서 봤던 것들. 자료 유형과 내용이 발표 주제를 효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내가 판단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료는 발표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아, 이거 다 중요한데? 다 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꽉 글로 채워져 있으면 딱 발표를 듣는 사람이, 글이 너무 많아. 읽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또한번더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딱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리고 발표하려고 자료를 선별할 때 무엇을 또 생각해야 하느냐?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 당연히 주제랑 동떨어지면 안 되고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너무 어려운 내용을 주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선별해야 하고요. 찾은 내용이 정확해야 해요. 허위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 정확한 정보라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니까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공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할 때는요, 인터넷의 경우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야 돼요.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차례를 보고 관련 있는 부분만 찾아낼 수 있고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출처를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하고 어려운 말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꾸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발표할 때는 시작하는 말, 끝맺는 말, 내가 뭐라고 할지 미리 생각하고 연습도 해보고 연습하면서 말의 빠르기나 목소리의 크기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핵심 내용 다루는 것, 궁금한 내용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왜 해요? 크게 세 가지. 의도를 파악하거나 명료하게 이해하거나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죠. 왜? 에 해당하는 건 의도를 파악하는 거. 내가 정말 이해 잘했나? 이말 맞죠?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 하는 것은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고요. 질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하는 사람이 잘 이해하게 하려면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해야지 잘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미 얘기했는데 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질문할 때에는 질문의 목적을 생각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뭔지 표현해야 답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언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런 의견을 내셨나요? 이런 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 질문한다는 행위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알아야 답하는 사람도 알맞은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방금, 단원 정리해서 했던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술술술술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방금 되짚어 봤으니까 한번 문제 봅시다. 1번과 2번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네요. 여자아이가 화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할때 알맞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인터넷 매체? 아니죠. 책을 보고 있잖아요. 2번. 기억을 통해 화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찾을 수 있어요. 니은은 인쇄 매체를 활용한 조사 방법이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고 있죠. 니은을 활용해 조사할 때는 출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가져올 때 항상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 표기해야 하고요. 디귿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 매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2번. 디귿의 단점이에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단점이 있단 말이죠.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만나야 하니까 직접 찾아가는 게 조금 번거롭다. 단점 바로 나왔네요. 자료가 많아서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나 그림에 해당하겠죠? 3번.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고려할 점입니다. 자, 자료를 만들 때 알맞게 말한 친구 몇 명? 2명을 골라봅시다. 태수.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생각해야 돼. 그쵸? 이거, 정말 사실인가? 믿을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해야죠. 은영,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돼. 맞아요.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주제와 어긋나면 안 돼요. 미리, 발표할 때 목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 목소리 크기는 발표할 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니까, 알맞게 말한 친구, 태수와 은영이네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4번. 각 자료 유형의 특성을 알맞게 설명한 것몇 가지요? 두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각각의 자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선택할까 고민도 할수 있는데요. 가는 뭐예요, 여러분? 글이네요, 글.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글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에 영상을 담을 수도 없다고요. 움직이는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라와 같은 영상이죠. 라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재생 일시정지 버튼 있는 거 보니까 라가 영상이네요. 그래서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 화산 분화 횟수를 쉽게 알아보려면 달을 활용하는 게 좋다. 표네요. 횟수 같은 거, 정리된 거, 이거 다 자료를 활용하는 거 맞죠? 표, 그죠? 맞네요. 나는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 보여줄 수 있다. 자, 나는 뭐예요? 사진이죠. 이런 것은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착착 찍은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 나. 그림이나 사진의 특성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5번. 승아가 활용해야 할 자료 유형의 기호 한번 써봅시다. 승아, 동물의 한 사리 과정, 이게 발표 주제인가 봐요. 짧은 시간에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싶어. 아, 우리가 추천해줄 자료 유형이 있죠. 짧은 시간에 움직임 하면 뭐예요? 영상을 떠올리게 되죠.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영상 적으면 안 돼요. 라고 적어봅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가 자료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가가 뭔데요? 글. 글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알맞으면 동그라미, 알맞지 않으면 X 하는 거예요.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활용한다. 맞죠? 글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관련 있는 부분만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글 자료 양이 많더라도 그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다? 그럼 너무 많은데요.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예요. 요약해야죠. 정리하고요. 따라서 OX 순서대로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네, 오늘 우리 잘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퀴즈도 확인해 주세요. 발표 자료를 선별할 때는 자료 유형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본다. OX 여러분 정답을 승아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0: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의 구성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이 원소의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원소뿐만 아니라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 그리고 더 나아가 분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사진이 아니라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익숙한 것 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식, 물의 화학식 H2O가 있고요. H2O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수소와 산소 원자는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을 분해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물에서 나온 수소와 산소 원자는 과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완벽히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대한 개념 아이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성자수에 따라 원자에 붙인 번호가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원자핵 안에는 바로 양성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 양성자는 원자가 달라지면 그 양성자의 수도 달라진다라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붙인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성자를 한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양성자를 두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2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원자 번호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해요? 양성자 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율표는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기율표 만들 때는요, 무엇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했겠어요? 그렇죠. 위에 나온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를 배열합니다.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표이기 때문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가로줄을 우리는 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7줄의 가로줄이 있어서 우리는 각각 1줄기, 2줄기, 3줄기로 시작해서 7줄기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로줄이 있으면 세로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세로줄을 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즉, 세로줄이 17줄이 있구나라고, 18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 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족잘 알고 있어요. 가족할 때 족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족 보면은 가족들의 생김새 혹은 성격 어떤가요? 많이 닮아있죠. 이 족은요, 성질이 좀 유사한 원소들이 이렇게 족에, 같은 족에 배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7줄의 주기와 18줄의 족으로 되어 있는 주기율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번호 1번으로 시작해서요, 여기 끝에 원자번호 118번까지 118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는요, 여기 보시면 수소의 경우 원자번호 1번이에요. 원자번호 1번은 무슨 뜻이에요? 아,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 크게 수소의 원소 기호인 H가 보이고요. 그 밑에는 원소의 이름 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요.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그리고 3번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순으로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이 많은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 보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로들 뭐라고 했었나요? 즉 주기라고 했었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지금 원소가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줄은요.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선생님, 혹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1번부터 18번까지는 다, 118번까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한 20번까지의 원소를 많이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사실 이 주기율표를 문제에 다 넣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보는 원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원소를 중심으로 이 주기율표를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뒤에 화면에서요, 미니 주기율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 봤던 완벽한 주기율표를 조금 축약해서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조기 1족, 2족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보면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좀 단축되어서 축약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요. 우리가 같은 족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족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동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을 동의 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족을 이루고 있는 원소다라는 뜻인데 이 동족 원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냐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1족은 1족끼리, 2족은 2족끼리 이런 식으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족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족과 18족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족 보시면은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 수소는 잠깐 제외시켜 줄 거예요. 수소가 1족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적 성질로 묶을 때는요, 수소를 제외한 이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이 1족 원소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1족 원소 3개는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금속 원소이거든요. 우리 금속하면 떠오르는 게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실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얘네들 조각을요. 하나 조각을 딱 떼가지고 물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조각들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를 발생해요?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물과 반응을 잘해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그때 이 기체가 수소 기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거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뒤에 필수 탐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세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요. 여러분들, 헬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한테 친숙하게 헬륨 풍선이 있어요. 아, 헬륨은 그러면 실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그렇죠. 기체 상태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세 원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원소가 다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세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매우 매우 안정해요.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경우는 물과 잘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안 해요. 뭔가 뭐 반응을 해서 뭔가 발생시킨 거나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원소는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다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 1쪽과 18쪽의 이 원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재에 필수 탐구로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필수 탐구 내용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험 과정은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일에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대요. 여러분들 리튬을 왜 쌀알 크기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얘네들은 워낙 물과 반응을 격렬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알보다 더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정이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다음에 기체에 불꽃을 댄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퍽 하는 소리 나면 무슨 기체라고 배웠어요? 수소기체가 발생한 거구나라고 공부했었죠? 아마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혹시 이 기체가 수소기체가 아닐까라고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4번. 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으로 과정 1번부터 3번까지를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니까요. 즉, 금속만 바꾸면서 똑같은 실험을 3번 다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실험의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해서 어떠한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 기체가 눈으로 무슨 기체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죠.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꽃을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불꽃과 기체가 가까이 갔을 때퍽 소리 나면 이거 무슨 기체라고? 수소기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무엇이 발생해요? 그렇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왜이세 원소는 같이 똑같이 물과 반응하여서 수소기체가 나오냐라는 걸 본다면요. 이세 원소는 모두 동족원소였어요. 몇 쪽의 동족원소였어요? 모두 1족의 원소이므로 우리가 같은 족에 속하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는 이게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원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특징들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라고 이 주기율표의 유용성에 대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 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구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륨은 잠수부의 호흡 기체로 이용한대요. 내가 막 호흡했는데 내 몸에 막다 녹아들으면 쉽게 호흡 기체로 사용을 안할것 같은데 아마 헬륨은 잘 우리 몸에 녹아들지 않았었나 봐요. 호흡 기체로 이용을 한대요. 네온은요,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이용한대요. 여러분들 네온 사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네온은 간판에 반짝반짝 있는 그 간판에 많이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자, 아르곤이요. 전구의 충전 기체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세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봤더니 매우 안정하여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자, 우리 이 원소들 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정리해 봐야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뭐하여? 화학적으로 워낙 안정하다 보니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냐? 이세 원소들은 모두 몇 쪽의 원소로? 18쪽의 원소로 동족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세 원소는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워낙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는 뜻이고요. 또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상태로 원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세로줄,
동적 원소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속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금속이거든요. 그러면 금속 구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당연히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금속 알루미늄은 구리 원자라고 구리가 금속 구리가 구리 원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금속 알루미늄도 우리가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금속은요,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금속 원자. 자, 그런데요, 금속만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무엇으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탄소는요, 주변에 똑같은 그 탄소들과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결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우리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뒤에 나오는 분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진 거면 분자가 어떻게 가장 작은 입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중점은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물이 물 분자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화학식 뭐라고 썼어요? H2O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즉,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한 것이 물 분자인데요. 이물 분자가 만약에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면 수소와 산소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 분자는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순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눠지는 순간 더 이상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라고 하는 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산소 원자가 두개 붙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화학식 O2라고 배웠죠? 그때 이 산소 원자는 구성 원자가 뭐겠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산소 분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탄소 원자, 양쪽에 산소 원자 있네요. 우리가 CO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산화탄소 구성 원소는 당연히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모니아는요, 우리가 H3다라고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질소 원자도 있고요. 주변에 수소 원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자는요,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 분자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자식에는요, 화학식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분자의 개수도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일단 써요. 화학식 쓸 때랑 똑같죠?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요. 그리고 그때 우리 1은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크게 쓴대요. 숫자를 크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1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물 분자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럼 이물 분자 두 개의 화학식, 분자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을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물의 화학식. 자, 물은요, H 원자 두 개가 있고요. 또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죠. 그때 1은 생략해요. 그럼 H2O는 물 분자예요. 그런데 지금 물 분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H2 앞에 뭐를? 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물 분자 두 개에 대한 분자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 가지 분자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요,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소 원자 두 개니까 H2, 산소 원자 두 개인 산소는 O2, 물은요, 우리 많이 봤죠.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H2O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래요. CO2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세 개네요. 질소는 N이었죠. N. H3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테인은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네요. 그러면 우리는 C 하나 쓰고 H4다라고 적어주면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의 분자식을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분자식까지 배워봤으니 원대한 개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표는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주기율표 문제 나올 때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주기율표가 1번부터 118번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약한 미니 주기율표 형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 보시면은요,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부터 시작해서 원자 번호 2번 헬륨, 리튬, 베릴륨, 뭐 풍소 요런 순서로 지금 원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소의 양성자 수는 1일까요? 수소의 원자 번호가 1인 이유는 양성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되어 있어요. 질소 볼게요. 질소 지금 몇 번이에요? 1, 2, 3, 4, 5, 6, 7. 원자 번호 7번이네요. 원자 번호가 7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성자 수가 7개란 뜻이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가 7개면 전자도 몇 개예요? 7개가 될것 같아요. 자, 리튬 보면요. 지금 원자 번호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도 3개고 전자 수도 3개겠죠. 그럼 니은에서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7이 3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리튬과 나트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과 나트륨은 우리 1족 원소였어요. 그래서 1족 원소는 선생님이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굉장히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상온에서 고체이면서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 물과 경열이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화학적 유사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다음은 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네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고요. 나트륨을 쌀알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 나에서 자른 나트륨을 과정 가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관에서 기체 A가 발생했대요. 우리 이제 이미 이거 알고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 무슨 기체? 수소 기체입니다.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 발생하고 있고요. 나트륨은 물과 쉽게 반응하나요? 네, 알칼리 금속. 우리가 물과 쉽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옵니다. 기체 A는 산소 기체가 아니라 선생님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디귿.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실험을 해도 기체 A는 발생할 거예요. 왜? 1족 원소로 칼륨과 나트륨은 화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와 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은 원자로 이루어지나요? 네, 금속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H2O라는 물도 있었고요.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모두 무슨 원소로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하여서 우리가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그 물질 중에 가장 작은 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합니다.
원자로 변하면 X고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원자의 개수와 결합 방식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자를 갖고 있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문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H2O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수소, 산소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때 원자의 지금 개수가 지금 결합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은 분자 가와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다의 이름으로 오른 것은 가보시면은요, N2 질소고요. 나는요, NH3 암모니아입니다. 다는요, CH4 메테인이에요. 그러면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요. 다음은 어떤 문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인가요? CO2, 이산화탄소였죠. 맞고요. 분자는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CO2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틀린 거 2번이고요. 3번. 이산화탄소 분자 몇 개예요? 앞에 3 크게 써져 있으니까, 아, 이산화탄소 분자 3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 분자 3개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는 9개다. 여러분들, CO2라고 하는 건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즉, 이산화탄소에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산화탄소 분자에는 총 원자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 분자가 또 3개가 있대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총 원자 수는 9개가 될것 같네요. 디귿이 아니라 5번. 이 분자 1개는요, 1개의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로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수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원자에 붙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어디다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요, 한 장의 사진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주기율표를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주기율표에 각각의 원자 번호를 선택해서 그 원자의 특성을 살려서 그림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주기율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 왜 가지고 왔냐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 파트 공부를 하시면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될것 같고 분자식도 알아야 되고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해서 아, 선생님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하시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화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 암기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아, 원소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원자와 분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구나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찾아낼 때 정말로 진정한 과학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랑 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리튬은 건전지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내지는 선생님 헬륨 풍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자 번호 2번이래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걸 만들면서 과학 개념을 도출하고 또 이야기할 때 정말 과학 수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화학 공부가 단순히 암기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 기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학기 초에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암기 이꼴 화학이야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써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쓴 과목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토론하는 절차 열심히 공부하면서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소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원 확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확인 평가 들어갑니다. 짜자자자자자. 평가 들어가기 전에 라면 확인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 토론 순서를 배웠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주장 펼치기 했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점, 약점을 잘 기록해 놨다가 반론하기, 예, 반론하기 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근거가 이상한데요? 제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뭐, 답변하세요. 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상대방의 반론, 또 상대방의 주장을 잘 거둬들이면서, 즉, 반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마지막 판정단이, 아, 이렇게 이렇게 종합해 본 결과, 이번에는 찬성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니면 반대 측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여기에서 그 토론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주장이 또는 근거가 타당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타당성이란 말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옳은가? 예, 옳은가? 또는 합당한가? 이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옳습니다. 이런 뜻이고, 합당합니다. 적절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근거에 필요한 타당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관련성과 신뢰성과 충분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성은 신시요. 이름은 관충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관련성. 근거가 주장이나 이유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근거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세 개가 또 낫겠죠. 자, 이렇게 충분하게 이 정보가 구체적이고 충분해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우리 이 단원에서 처음으로 만나본 지문이었습니다. 터널 공사를 해야 된다. 예, 찬성하는 쪽이고 터널 공사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야 토론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찬성 측의 주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찬성이라면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알수 있겠어요? 자, 이게 찬성 쪽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앞에 만약에 사회자가 있다면, 자, 이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뭐였을까요?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가 주제였겠죠. 그죠? 그래서 확실해졌으니까 느낌표.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이유들이 있겠죠. 아유, 이거 터널을 안 만드니까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어요. 예, 그리고 산을 이렇게 뺑 둘러서 돌아가게 되어서 어디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게 예, 이유였겠죠. 그래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찬성 측의 주장이었고요. 반대하는 쪽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 측의 주장을 펼쳤고, 이유도 여기 나와야겠죠? 우리 이제 한번 한 단원을 쫙 공부했기 때문에 주장 다음에 이유가 곧바로 따라온다는 걸다알 거예요. 터널 공사로 생기는 소음과 진동이 결국엔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 마을에 있는 뒷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보세요. 이 수리부엉이의 터전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일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린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아, 말하기 방법 중에 토론이라는 게 있구나. 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팽팽한 대결을 볼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가와 나 가운데서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의견의 기호는 나라고 쓰면 되겠네요. 터널 공사 찬성 측이 내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뺑 둘러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어요. 소음과 진동은 마을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의 터전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아니면 뭐 질 것이니까요. 네, 졌으니까요. 아니지. 위태로워진 게 벌써 아니지. 아직 터널 안 뚫었으니까. 예, 위태로워질 테니까 안 됩니다. 네, 이건 반대 측이 이렇게 되겠죠? 반대 측. 다음에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토론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궁금하다? 그럼 뭐예요? 조사해야지. 그쵸? 이건 조사해야 돼요. 또는 뭔가 누구에게 물어봐야지. 얼굴을 맞대놓고 물어볼 수 있어. 전문가에게. 그러면 이건 면담이라고 하죠. 이거는. 면담. 들어봤죠? 예. 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면담이죠? 이게 면담. 자.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협의를 보고 토의를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 뭐 짬짜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뭐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 저녁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뭐 이런 거.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서로 의견이 짜잔.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대립합니다. 찬성이야. 난 반대야. 꽝! 꽝!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토론이죠. 어떤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나뉠 때예요. 나뉜다는 건 어떻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뭘 한다? 토론을 한다. 다와 라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안타까운 건 가끔 가다요. 가끔 어떤 때가 되면 어른들이 나오셔서, 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예, 그 토론을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그 교재에서 본 것처럼 사회자가, 자, 말씀하십시오. 찬성 측 어쩌고저쩌고, 반대 측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면 이제 2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반론 준비하십시오. 이런 거. 이게 잘안 돼. 왜냐면 찬성 측이 막 뭐라고 얘기할 때 반론 측이 막 끼어들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되질 않아. 예. 그래서는 이 토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 말하기예요. 말하기 형식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시간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는 말하기인데 그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되죠. 예.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학급에서 토론할 때. 아,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회자 나왔습니다. 찬성 측 나왔습니다. 그럼, 아, 이거 토론이구나. 알수 있죠? 지금부터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누가 얘기해줘요? 사회자가 얘기해주는 겁니다. 예,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주제를 얘기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제는 사회자가
던져주는 거예요. 왜? 진행자니까. 자, 이 주제를 논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자, 이걸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죠. 찬성 측부터, 누구부터? 자, 여기 찬성 측 얘기하세요 하고, 차례까지도 누가 지정해줘요? 사회자가 지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거안 돼요. 예,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 눈에 잘 띄게 네모 한번 해봅시다. 누리소통망은, 이거 SNS라고도 하죠.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가 찬성이래요. 그러면 여기 주제가 뭘까요? 그렇지.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 예, 그대로 베껴 넣으면 되지.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찬성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주제가 되겠죠.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장이 되는 것이고, 예, 주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유,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 계속 얘기 나눴었죠? 근거는 자료다라고 했어요. 근거의 다른 말은 자료다.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게 근거잖아요. 그쵸? 네, 여기까지가 근거다. 네, 자료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거는 꼭, 예, 비록 문제를 푸느라고, 예, 빨리 읽어 내려가야 되지만 꼭 기억하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설문조사를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망 이용률이 2023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어요. 자, 이러한 방향,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거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생에게 누리소통망은 자연스럽고, 예, 그 다음에 편안한 소통법이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튼튼하니까 주장도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고 더 많은 친구와 쉽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우정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에 있는 이말 속에 있는 모든 이유와 모든 근거가 오로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주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찬성 측의 장점이죠. 그랬더니 이제 반대 측에 나왔는데,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제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누리소통망처럼 이런 가상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은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가상과 현실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맨날 이거 문자로 막 이렇게 계속 이런 걸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선생님이 기사로 봤어요. 요즘에 이그 누리소통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누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짜장면 먹을래? 나 먹을래? 아니, 난 다른 거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얼른 안 하고, 그냥 물어본 사람을 이렇게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응시만 하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원인을 봤더니, 여기에 익숙한 거야, 너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티키타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고 주고받고 듣고 또 얘기하고 질문하고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게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네, 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필요한 거 있으세요? 보고만 있다는 거야. 내가 있었나? 없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대화 기술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지금 그 이유로 갖고 온 거죠. 자, 여기 이제 이건 이유고요. 요건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교육 전문가의 말,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근거가 되겠죠. 교육 전문가 말에 따르면, 자,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이야. 누군지 몰라.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는, 야, 그랬어? 응, 그랬어. 즉각즉각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화마저도 힘든 거야. 이거 하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만 하다가, 자, 기억에 들어갈 토론 주제는, 네,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그대로 베꼈으면 되겠죠. 자, 니은에서 리을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의견이죠? 주장으로 해도 돼요. 자, 그다음.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요게 뭐예요? 요거는 이유죠, 이유. 자, 그리고 소위 객관적인 자료다 하고 갖고 온게 요거죠. 그래서 리을. 근데 조금 부족하죠. 그 교육 전문가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돼요? 공격법. 공격을 받죠. 찬성 측으로부터. 반론해서 이게 큰 약점으로 작용하죠. 자, 반대측. 찬성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찬성 측의 주장을 가지고 와요. 하지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론 부분이죠? 네. 반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찬성 측들이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는 그 생각과 달라요 하고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까지 합니다. 이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허점이다! 그래가지고 탁, 질문도, 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물론,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반대 측에서, 오호, 우리가 이겼어. 할수 있어. 그런데 이걸 잘 되받아치죠? 예, 네,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뭐 학교도, 뭐 자연스럽게 갈등, 다툼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이를 통해, 오히려 예, 누리소통망을 통해 이걸 조정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어떻게 돼요? 반론이 들어왔어요. 이 반론을 잘 섞어서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찬성 측이 반론을 펴고요. 반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이제 반론할 차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허점을 딱 꿰뚫었을까? 반대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어느 교육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그 교육 전문가가 누구죠? 궁금해요. 정확한 언급을 왜안 해주세요? 언급 없이 그냥 쓱 넘어가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믿음직하지가 않은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교육 전문가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누군데요, 도대체?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왜 슬쩍 넘어가지? 이상한데? 수상한데? 혹시? 하면서 이제, 진짜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토론의 절차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반론하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건 첫 번째, 주장 펼치기, 그 다음 반론하기, 그 다음에 주장을 다져놓으면 판정단이 알아서 판정을 해주겠죠. 기억과 니은은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거죠? 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답변까지 훌륭하게 했습니다. 판정단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칭찬해 주고요. 요 반론하기 부분에서 찬성 측은 반대 측 자료의 신뢰성을 잘 지적했다고 또 반대 측이 누리소통망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구 간 다툼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잘 짚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잘 제시했는지를 자기네들이 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반론하기 단계에서

반론하기가 중요하다고. 예, 토론하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팀들은요, 여기를 잘해요. 반론하기 단계에서 상대편 근거에 허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반론을 제기한 찬성 측의 토론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찬성 측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서 승리한 토론 그 팀하고 이제 또 붙겠죠. 이 토론 단계에서 한 일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뭐예요? 판정한 것이죠? 네, 그래서 판정을 했다. 그 다음에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잘 평가했다. 2번, 3번. 판정 결과와 그렇게 판정한 까닭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찬성 측이 설득력 있다고 판정을 했고요. 예, 반론하기 단계에서 허점을 잘 발견해서 반론을 잘 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근거 찾는 방법. 네. 전문가의 의견.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내가 쓴 일기장. 이거네. 그치? 예. 일기장이 어떻게 근거가 될수 있어? 일기장 내용이. 설문조사. 그 다음에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윤리성이 먼저냐, 효율성이 먼저냐, 요거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하면, 즉 무시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예, 재앙이 될수 있다라는 글이 있었었죠. 어쨌든 안 좋은 게 여기 들어가야 돼. 그죠? 자, 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다양한데, 그 중에 저작권 침해 문제 들고 왔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악용 문제도 있다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들고 온게 아니죠? 바로 통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죠. 자, 이것이 바로 든든한 근거 자료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끝맺음 했었습니다. 자, 글쓴이가 지적한 인공지능의 문제점 무엇이었어요? 네, 윤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빨리빨리 가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겠죠. 그래서 재앙이 맞습니다. 2번. 나머지는, 네, 다 좋은 것들이죠. 자, 글쓴이의 주장을 바르게 파악한 친구는 누굴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야. 자, 인공지능 관련 범죄를 막을 적절한 대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야. 이거 아니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그 주장이야. 그래서 준영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이게 도덕성, 윤리성도 먼저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은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주장이 아니라 이유예요. 주장 다음에 항상 이유가 나오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막 그냥 속도 경쟁만 하면서 개발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글에 보면은 사이버 범죄라고 했어요. 네, 범죄 및 악용 문제와 같은 무슨 문제?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쓴이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무엇을 들고 왔어요? 자료 들고 왔죠? 이걸 근거라고 한다고 했죠?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외울 지경이 되어야 돼. 알았죠? 제시한 건 뭐예요? 네, 바로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 들고 나왔죠?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다른 주장이에요. 이번엔 윤리성 말고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 달래요. 예, 인공지능이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대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정말 자연적으로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큰 이득이 뭐라는 거야?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개발 속도를 늦추면 안 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예, 인공지능 개발을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효율성을 우선하면 좋은 점이 있대요.

0: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더 빠르게 개발되고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고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 그래서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면서 결국엔 그 결과가 무엇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 사람이 근거로 갖고 오는 게 뭐예요? 설문조사.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읽어봤죠. 예. 설문조사 왜 갖고 왔어요?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이 윤리성이다? 그건 앞에 글이었고. 자, 이번에는 그 핵심은 효율성이다. 효율이 뭐라 그랬어요? 노력 대비 무엇이 큰 거야? 내가 얻는 결과물이 클 때. 이게 효율성이라고 했어요. 반대가 되면 비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 글에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유라면 그 이유마저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게 근거 자료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들고 왔어요? 바로 설문조사 자료를 들고 왔죠. 자, 그래서 나입니다. 신문기사라든가 전문가 인터뷰 내용도 근거 자료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요거 갖고 왔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거가 중요한 건 다른 거다 빼고, 다른 거다 빼고 이것만 봐. 근거가 타당한지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근거가 옳은지 합당한지 이거 보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신관충이라고 했어요. 자, 신뢰,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출처가 확실해. 믿을 수 있는 출처야. 그리고 그래프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게 신뢰성. 그 다음에, 이거 근거가 주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잘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엉뚱한 근거 아닌데? 그러면 뭐예요? 이거. 나머지 하나 이거네요. 근거가 아주 풍부해. 정보가 아주 풍부하다고. 충분해. 이거죠. 자, 17번에서 답한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쓰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래요. 예. 이거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 내려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잘 이제 써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그 까닭을 잘써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그 조사 자료라는 거.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믿을만 하다. 신뢰성 있다. 그리고, 관련성도 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관련성과 신뢰성을 여러분이 언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 많이 써봤자 점수 못 얻습니다. 자, 충분성, 관련성, 신뢰성을 여기서 건드려 줘야 된다. 토론을 할때 토론의 규칙과 절차에 맞게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진행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누구다? 사회자다. 사회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면 문제 볼게요. 라면 문제예요.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펼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토론자, 사회자, 반정단.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단원 확인 평가를 쭉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토론에 대한 모든 걸 한번 쫙 훑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화가 다 됐나요? 자, 그럼 소화가 됐으면 어우, 속 편해라.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 변형에서 각 A와 각 D의 비율이 17대 3으로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다음 각 B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B라고 이야기하는 각은요, D랑 각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럼 각 D를 구해내면 되고, 각 D는 A와 D를 더해서 180도니까, 아, 180도를 17대 3으로 나눈 것 중에서 3만큼에 해당되는 거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 그럼 결국 180도 곱하기 20분의 3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20과 약분하면 9도, 3 곱하면 27도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평행사 변형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 때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180도다.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문제 접근해 봤습니다. 자, 다음 보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구원 픽으로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풀이는 정말 순수하게 중학교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D라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겁니다. 그렇다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O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DCH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너 직각, 너도 직각. 평행사 변형이니까 선분 AB와 선분 DC의 길이가 같을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나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 각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거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RHA 합동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아, 선분 CH의 길이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즉 1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길이 1이고, 또 선분 AO의 길이가 선분 DH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4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5,0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4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점 D의 좌표가 6,4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이게 이제 중학교 풀이에요. 고등학교 풀이로 풀어볼게요. 뭔가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뭔가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그러시면 그냥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한 1, 2분의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 편하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이 점의 좌표를 A,B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요,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 E라고 이야기했다면 AE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똑같고요. BE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고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선분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중점을 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진 괜찮니? 여기까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 그지? 자, 근데 직관적으로 그러면 중점은 어떠냐? 한가운데 있는 거,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점 E, 한가운데 있는 중점의 좌표를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사용해서 구하면요. X좌표의 한가운데, Y좌표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A라는 점의 좌표는 0,4고요. C라는 점의 좌표는 5,0이니까요. X좌표 5와 0의 한가운데, 즉 2분의 5. Y좌표 4와 0의 한가운데, 즉 Y좌표 2라는, 즉 2분의 5,2라는 좌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대각선의 중점 2더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좋아. 그렇다면 얘들아 생각해 보자. B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X좌표 마이너스 1과 A의 한가운데 있는 값이 2분의 5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A가 6이어야 6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5 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A 값이 6이야 이야기할 수 있고, B점의 좌표는 0이라는 Y좌표와 B라는 Y좌표의 한가운데 있는 값이 2니까, 아, B라는 값이 4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 6,4다 생각할 수 있죠. 중점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0과 5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0과 5를 더해서 2로 나누어주면 되죠. 평균. 4와

4, 0의 한가운데 4에다 0 더해서 2로 나누어주면 한가운데 있는 평균, 가운데값, 중점의 좌표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자면 a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a-1을 2로 나누어준 게 2분의 5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값이 6이야 이런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y좌표 0과 b의 평균, 2분의 0 더하기 b, 그 값이 2여야 되니까 b가 4구나 라고 생각해서 a가 6, b가 4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스타일의 풀이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이런 형태로 풀어갈 겁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 가면 그림을 주지 않고 이 D라는 점이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으면서 여러 개의 D값을 구하도록 문제에서 요구하거든요. 그때는 그림 그려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좌표를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을 지금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먼저 한번 아, 그렇구나 라고 몸으로 느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풀이, 선생님 두 번째 풀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풀이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좌표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넘어가서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좌표로 접근하면서 배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그냥 반만 이해되는데요? 괜찮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냥 듣고 아, 여기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삼각형 CO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평행사변형은요,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OC의 길이가 OA의 길이하고 똑같이 4cm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삼각형 COD의 둘레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선분 OD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충분하죠. 그럼 OD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문제의 조건 주어져 있겠지. 전체적으로 삼각형 AOD의 둘레의 길이가 15cm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에다 4에다가 선분 OD의 길이 더하면 15cm가 나와야 돼서 선분 OD의 길이가 6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6cm에다가 4cm에다가 9cm까지 더하면 삼각형 COD의 둘레의 길이가 될 테니까 19cm라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서는 아마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가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겠대요. 자, 여기까지 문제 이해됩니까? 그래, 천천히 설명해 볼게. 자,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이 존재해요. 그러면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선분 AB에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분 AC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자, 이렇게 정삼각형의 한 그 선분 AC에다가 정삼각형을 하나 붙여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선분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자,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길이 길이가 똑같고요. 빨간색 길이 길이가 똑같고요. 하얀색 길이 길이가 똑같아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조건들을 가지고 사각형 AFED라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증명할 건데 저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는 게 지금 4번 문제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요 길이들이 똑같다라는 조건 가지고 평행사변형이 된다 설명해볼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BDE라는 삼각형 볼 겁니다. 그 BDE라는 삼각형의 한 변이 이 노란색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볼 건데요. 삼각형 ABC도요, 한 변이 이 노란색 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이 이 빨간색 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DBE에서도요, 한 변이 빨간색 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똑같네? 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합동이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합동인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왼쪽 보세요. 왼쪽에서 각 DBA를 보면 이 각은

60도거든요. 60도에서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고 동그라미 뺍시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각은요, 60도 빼기 동그라미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삼각형 EBC도 정삼각형이니까요. 역시나 EBC라고 이야기하는 각도 60도고, 그럼 60도에서 동그라미 빼낸 각이 여기도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너와 너 둘 다 60도에서 동그라미 빼낸 거예요. 각의 크기가 얼만지는 모르지만 똑같아요. 됐니?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똑같으니까 아, 삼각형 합동이네 라는 얘기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선분 DE의 길이와 뭐가 똑같다? 선분 A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런데 AC의 길이가 뭐랑 같아? AF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DE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이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서 할 거다? 반대쪽에서 할 거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다.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얘기를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요, 같은 방법에 의해서 DE와 AF의 길이뿐만 아니라 EF와 DAE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두 개는 왼쪽 삼각형의 합동에서 보였고요.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건 오른쪽 삼각형의 합동에서 보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가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평행 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사각형 AFED가 평행 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평행 사변형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은 직관적으로 왼쪽이랑 똑같은 방법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되니까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합동만 잘 다시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다고요? 그래, 너랑 너 변의 길이 똑같고, 너랑 너 변의 길이 똑같고,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각이 60도에서 동그라미 빼낸 걸로 같아지니까 SAS 합동이 되면서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데 AC가 AF와 같으니까 자, DE와 AF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지.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 똑같고 이렇게 길이 똑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되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으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합동을 찾아보는 게 조금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번 시간 푸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이해됐다면 남은 문제들은 좀 간편할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오는 선분 AC의 중점이랍니다. 그랬을 때 선분 DC의 길이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네요. DC의 길이. 자, DC랑 길이가 뭐가 똑같으니? 라는 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DC는요, 선분 AB와 길이가 똑같아요. 왜 그래?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선분 AB의 길이는요, 선분 OE와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사각형 ABEO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변 길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DC의 길이는 OE의 길이하고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럼 이제 OE의 길이를 구하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자, O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OC의 길이와 OA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에서 아, BE의 길이까지도 전부 다 같아지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요거 두 개는 당연히 길이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OA와 BE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의 대변이니까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OC와 BE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사각형 ABEO가 평행사변형이니까요. 저 이렇게 있는 이 직선 두 개가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의 크기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여기 있는 세모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죠. 엇각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 삼각형 FBE

E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FCO라는 삼각형이 서로 ASA 합동이 되죠. ASA 합동이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다면 선분 EF의 길이와 선분 OF의 길이가 3cm로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결국 OE의 길이가 6cm가 될 건데 이 선분 OE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고 이 길이가 선분 DC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분 DC의 길이도 6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알만하죠? 평행사변형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활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하나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합동이 눈에 바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자 선분 AD와 B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이야기하고서 삼각형 AMP의 넓이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대각선으로 쪼갠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두 개의 삼각형은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죠. 괜찮죠? 그 얘기를 평행선과 같이 엮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고 문제 해결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P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지나가면서 선분 BC와 선분 AD와 동시에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줄 수 있겠네요. 이 점을 Q라고 이야기해볼게요. 자 그러면 AD, PQ, BC 이게 모두 다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거 평행 사변형이야. 너도 평행 사변형이야. 너도 평행 사변형이야. 전체도 평행 사변형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두 개 넓이 똑같아. 이렇게 나누어진 두 개 넓이 똑같아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근데 문제에서는 AMP의 넓이가 4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넓이가 4네 라는 조건 준 거죠. 그럼 너도 4죠. 그런데 문제는 이 P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이게 중점으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BPN이라고 이야기하는 넓이도 4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사니까 너도 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왼쪽에 있는 ABMN이라고 이야기하는 평행사변형이 넓이가 4, 4, 16이다라는 얘기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M과 N이 중점이야?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똑같이 16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거 16, 오른쪽 거 16 전체적으로 더하면 그렇죠. 32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문제는 5번 32제곱센티미터라고 찾아낼 수 있었죠. 괜찮죠? 그래요. 평행사변형에서 넓이가 똑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 점 P에서 평행선을 그리면 이 점도 요 점도 각각의 변의 중점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개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각각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도 활용할 거야. 너 중점이야. 그러면 평행선 그리면 이것도 중점에 만나고 그러면 넓이가 다 똑같아져.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 놓으면 넓이들이 다 똑같을 거니까 하나 알고 있다면 너도 4, 너도 4, 너도 4, 너도 4, 4, 4, 4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넓이 다 한꺼번에 4, 8에 32 하고 구해내겠다라는 거지. 자, 됐죠? 우리 책에는 없었던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겁니다. 괜찮지? 이제는 대각선으로만 쪼개는 게 아니라 평행선과 중점으로도 쪼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됐죠? 그래, 아무 문제나 고르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문제들 고르는 거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가죠.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의 내부의 한점 P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PAB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자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넓이를 S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PAB의 넓이가 PCD의 넓이보다 10제곱센티미터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CD는 S-1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요, 우리 평행사 변형의 임의의 내부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위아래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하고 똑같으면서 전체 평행사 변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평행사 변형 ABCD의 넓이 76이라는 게 결국은 S에다가 S 빼기 10을 더한 것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ES 빼기 12, 자, ES 빼기 12, 30, 76을 2로 나눈 38과 같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ES가 48이고요. 자, S가 24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지금 뭐 사용한 겁니까? 평행사 변형의 내부에 한점 P가 있다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합이 위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라는 조건 활용한 거죠. 이것도 매번 증명할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한번 하고 개념 때 학습했으니까 공식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그때 개념 설명할 때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됐나요? 좋았어. 이렇게 풀어내려가면 충분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평행사 변형인 걸 모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요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보기에 있는 조건들을 표시하면서 평행사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자. 자, 쓸게. 선분 AB의 길이가 4cm래요. 선분 BC의 길이가 8cm래요. CD의 길이 4cm래요. 그죠? 그런데 AD의 길이가 8cm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주 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죠. 그럼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 그래서 아, 1번 평행사변형 되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보기 봅시다. 각 A가 80도. 자, A가 80도. 각 B가 90도. 자, 이거 90도. 자, 각 C가 80도. 여기 80도. 자, 이래서 마주 보고 있는 각이 한 쌍은 각의 크기 같아졌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각의 크기 같아지면 되겠는데 360도에서 80도 두 개와 90도 하나 빼내면 이쪽 각이 몇도 나오냐면요. 110도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와 110도는 서로 같아? 아니지. 같지 않죠.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같아야 되는데 하나만 같아집니다. 한 쌍만.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2번은. 자, 3번 보기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가 6cm, DC의 길이가 6cm.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 자, 그리고 각 DAC가 DAC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요렇게 요각, 이각이랑 BCA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각이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엇각의 위치에 있는 게 서로 같아? 그러면 AD와 BC가 평행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 됩니까? 아니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길이가 똑같으면서 그 대응하고 있는 변들이,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평행이어야 평행사변형이 되죠. 길이 똑같은 거 따로, 평행 따로, 이거 평행사변형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도 아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 OA, OB, OC, OD에 관련된 길이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가운데 대각선 그려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지금 이야기해놓고 문제 생각해봐야지. OC의 OA의 길이가 3, OB의 길이가 3, CO의 길이가 4, DO의 길이가 4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평행사변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대각선을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서로가 서로 이등분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도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자, 5번 보기 볼까요? 각 ADB, 자, ADB라고 이야기하는 각,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각이네요, 이각. 그 각이랑 DBC, 자, DBC라고 이야기하는 각, 이 각이 서로 똑같대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두개 평행이네? 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 다음, 각 BAC, 자, BAC라는 각, 자, 이렇게 선 그렸을 때, BAC라는 너랑

ACD. 자, ACD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서로 가게 크기 같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엇가게 위치에 있도록 해서 선분 AB와 선분 CD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변 서로 평행, 이렇게 대변 서로 평행. 아, 그래. 그럼 평행 사변형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5번도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1번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평행 사변형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평행 사변형의 뜻을 만족시켜서 평행 사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과 5번이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ABDC가 평행이고요. AB와 DC의 길이가 같아질 때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이 되도록 증명하는 과정이다. 한번 살펴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의 그림 어디를 살펴봐도 그렇지. 그림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ABCD라는 평행 사변형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ABC라는 삼각형, CDA라는 삼각형을 생각하기 위해서 대각선 하나를 그어주죠.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와 뭐가 길이가 똑같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에서 선분 DC의 길이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AB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야 될건뭐 들어가야 돼? DC 들어가야 되겠지? 아, 잘못됐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어떤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삼각형에서는 선분 AC를 현재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선분 AC가 공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두 번째 보기가 참이야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자. 선분 AB와 DC가 평행이므로 요두 개의 각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 두개 평행인데요. DCA라는 각이 여기 있죠. 이 각이랑 뭐가 똑같으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요쪽에 있는 각 예, 똑같겠지. DCA하고 똑같은 각은 BAC라는 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잘못됐어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또 각이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AB라는 직선과 CD라는 직선이 평행이니까 엇각으로 같아지는 거였겠지? 그래서 동의각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A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같아지는 SAS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증명해 볼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할수 있어? 각 BCA와 똑같은 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BCA 찾을까요? BCA라는 각, 너 세모라고 한다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돼서 이렇게 DA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같애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엇각의 위치에 있는 각이 각의 크기 같았으니까 AD라는 직선과 BC라는 직선 같아야죠. 그래서 AD와 BC 서로 평행. 자, AD와 BC가 평행이어야죠. 그래서 AD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 요렇게 두개 평행이었고, 요렇게 두개 평행이니까, 아, 평행 사변형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까지도 결과적으로 같아지겠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겠죠. 자, 잘못된 거다 지금 잘못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옳은 거는 몇 번만, 2번만 옳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번 문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2: 비글비글 쨍쨍. 비글비글 쨍쨍.
3: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0: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1: 썼지.
0: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1: 챙겼지.
0: 오, 좋았어.
1: 그럼 이제 나가자.
0: 잠깐, 더우니까 물도
1: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자.
0: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1: 가자.
0: 아, 잠깐.
1: 왜 또?
0: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1: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0: 아, 그래 맞아.
2: 오빠나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0: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떡아,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1: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왜?
0: 아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3: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0: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0: 거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사회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썬블록 왕자.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사회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사회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사회선 녹여.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0: 있겠구나.
1: 멜라니 셰프는 까맣게 변했어.
2: 주근깨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5: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3: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6: 파인해졌어.
4: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3: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0: 여봐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7: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3: 이글이글 쨍쨍. 아!
8: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차!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차! 차! 날려버린다. 차! 아! 차!
9: 우와! 자외선 차단대 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8: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10: 자외선 차단 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3: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0: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하!
10: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튕겨!
5: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0: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10: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
3: 이글이글 쨍쨍!
8: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10: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5: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3: 이글이글 쨍쨍!
10: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0: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7: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3: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이글이글 쨍쨍!
8: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10: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11: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보따가,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0: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0: 누나!
1: 또?
0: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1: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0: 어?
1: 응? 어,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2: 선크림 충전! 호떡아,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3: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 이게 뭐야? 뭐야?
2: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3: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4: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유, 참.
3: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2: 호떡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5: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하!
6: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2: 날려, 날려!
7: 튕겨!
2: 날려, 날려!
1: 네! 선블록도,
0: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1: 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0: 오? 어? 선크림 최고 딱지네!
1: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자외선 차단! 예!

0: 부티엔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부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4: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누굴 좀 찾고 있어. 바로 그린 조끼 구조대가 될 친구. 어떤 사람이 그린 조끼 구조대가 될 수 있냐고요?
1: 야, 우리 모였으면 안 돼. 절로 가.
2: 알았어.
0: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달리기가 빠른지 느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1: 너 괜찮아?
3: 괜찮아.
4: 작다! 아, 작다네! 이제 너 그린이 쓸래?
5: 작다네, 이가
0: 바로, 친구의 아픔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1: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로켓몬 게임하자.
2: 나도
1: 잠깐. 이거 나 이렇게 하고 갈 거야? 버려야지.
3: 저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데.
2: 형, 잠깐.
3: 이거 다 여기 버리게? 이거 다 재활용되는 건데.
1: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냐?
0: 와우, 저 친구 용감하기까지 하네요.
3: 이거 다 여기 버릴 건 아니지?
2: 유린 여기, 종인 여기, 캐는 여기.
4: 우와, 유린이 잘한다.
1: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줄게.
2: 아빠 주워.

0: 야, 그러니까 왜 잘난 척을 해? 가자!
1: 자!
2: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이것도.
2: 응? 이건 제 거 아닌데?
1: 아니야. 네 거 맞아. 자.
2: 아닌데.
1: 드디어 조끼가 주인을 찾은 거지.

0: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는 거야? 응? 응? 귀누네?
1: 큰 코뿔새를 구해줘!
2: 손 씻고 나와서 밥 먹자.
0: 지금 씻으라고 했어요.
2: 어, 착해. 어? 근데 조끼는 뭐야?
3: 드디어 조끼가 주인을 찾은 거지.
0: 아, 선물 받았어요.
2: 선물?
0: 손 씻고 나서 자세히 말해줄게요.
2: 알았어.

0: 재밌다. 오, 오빠.
1: 아이쿠. 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도도새 나왔다. 짠. 시원하다. 상쾌한 화장실 냄새. 고마워 친구. 너 덕분에 나 비누 밖으로 나오게 됐어. 비누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에이. 뭐? 왜? 도도새 처음 봐?
0: 처음 봐.
1: 아, 맞다, 맞다, 도도도. 이 도도새들은 몇백 년 전에 다 멸종했거든. 이 지구에서 싹 다 사라졌다고.
0: 지구에서 싹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야?
1: 살아있다니. 나 죽었어.
0: 뭐? 뭐?
1: 죽었어. 요정이 됐지로.
0: 근데 요정이 왜 비누 속에 갇혀있던 건데?
1: 아, 그게 얘기하자면 흰데 말이야. 신우야. 신우. 동물들의 구조 신우. 친구 이름이
0: 그린이야. 고그린.
1: 고그린. 그린아, 얼른 가자.
0: 뭐지?
1: 동물들을 구하러. 너 이 조끼 그린 조끼 구조대잖아.
0: 내가?
1: 그린 조끼 구조대 동물들을 구하러 출동.
0: 출동.

0: 저기요, 저기.
1: 아, 어지러워.
2: 어지러워.
3: 또 여긴 어디야?
1: 글쎄. 어이, 누구야? 누구야? 누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를 불러? 또또또또또또또.
4: 나야, 내가 불렀어.
1: 어, 다람쥐, 무슨 일이야?
4: 그게 우리 집을 도둑 맞았어.
1: 집을 도둑 맞아?
4: 응, 이리 좀 와봐.
3: 가보자.
4: 여기가 내가 도토리를 넣어두려고 한참 전부터 맡아놓은 집이거든.
1: 응,
4: 봐봐, 내 이름표도 있잖아.
3: 근데?
4: 근데 이 안에 지금 누가 있어. 내 집을 떡하니 차지하고는 이렇게 똥으로 구멍까지 꽉 막아놨다니까. 냄새.
3: 나오라고 얘긴 해봤어?
4: 했지. 부른 척도 안 해.
1: 녀석이 이 안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지?
4: 어? 한 밤? 두 밤? 세? 몰라. 엄청 오래됐어.
3: 엄청 오래 여기 있었으면 그동안 뭘 먹고 산 거야?
1: 어? 바로 그거야. 분명 누군가 저 안에 있는 녀석한테 몰래 먹이를 가져다 주고 있어.
3: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숨어서 기다리면?
1: 어, 먹이를 가져다 주는 녀석을 덥소 잡아서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 거지.
5: 짠!
6: 그리나 졸리면 말해. 내가 깨워줄게.
3: 누가 와?

0: 꼼짝 안 할게. 살려만 줘.
1: 민족기 구조대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어? 목표물 분석 시작.
2: 목표물 분석 시작. 이름 큰 코뿔새. 코뿔새모 코뿔새과. 머리 위에 모자처럼 달린 큰 돌기 때문에 큰 코뿔새라 불린. 돌기는 싸움할 때나 과일 떨어뜨릴 때 쓰는 것으로.

0: 이사.
1: 오, 큰 구부세였구나.
2: 네가 이 구멍 안으로 먹이를 갖다 주고 있었던 거지?
3: 응, 맞아.
1: 저 안에 있는 건 누군데?
3: 어? 그게? 저기, 이리 나와봐요. 우리 다 들켰어. 뭐예요? 어서 나와요. 조심히 나와요, 조심.
1: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1: 여보.
3: 고이.
2: 우리 부부. 자. 사랑은 나중에 나누시고, 부인은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4: 사실 난 알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5: 우리 큰 코뿔새들은 나무 구멍에 알을 낳고 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구멍을 막아놔.
6: 부인이 알을 지키는 동안 내가 먹이를 가져다 주지.
1: 근데 왜 다람쥐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니네 집 없어?
3: 우리 집? 있었지.
6: 숲속에 커다란 나무에 뚫린 구멍. 그게 우리 큰 코뿔새들의 집이야. 우린 거기에 알도 낳고 거기서 새끼도 키우면서 살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5: 사람들이 나무들을 베어가기 시작했어. 커다란 나무는 더 쓸모가 많다며 더 많이 베어갔지. 그렇게 우리가 둥지를 틀 나무들이 사라져간 거야.
2: 큰 코뿔새들이 둥지 틀 나무가 사라지면 큰 코뿔새들은 알을 낳을 수도 새끼를 키울 수도 없겠네. 그럼 지구상에서 싹 다 사라질 거야. 이 도도새처럼 말이야.
1: 미안해 코뿔새야. 나무를 막 그렇게 베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사과할게.
3: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5: 근데 다람쥐에게 구멍을 돌려주고 나면 우린 어떡하지? 곧 알을 낳아야 하는데.
1: 사람들이 큰 코뿔새의 집을 빼앗아 갔으니까 사람이 내가 큰 코뿔새의 집을 다시 만들어줘야겠어.

0: 멋지다 멋지다. 마음에 들지? 그치? 그치?
1: 근데.
2: 근데?
3: 우리 집이 저기 저 높은 데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1: 그래야 들짐승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4: 저 위까지 어떻게 집을 들어올리지?
2: 간만에 요정들 힘 좀 받아야겠구만. 열종 동물의 점령들이야. 나에게 힘을 줘.
5: 속보입니다. 그린조끼 구조대가 만들어준 둥지에 큰 코뿔새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큰 코뿔새는 앞으로 이 둥지에서 알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앞으로도 우리 동물들 잘 부탁해.
2: 알았어.
6: 그린아. 그린아. 그린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이요, 어느새 벌써 55번, 55번째 만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우리 이런 걸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 3학년 1학기 마지막 네 번째 단원, 생물의 한 사리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아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대표 참고 활동 문제 한번 만나볼 거고요. 다음은 4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싹싹 열심히 풀어볼 건데요. 우리 생물의 한 사리 단원에서 공부했던 열심히 배웠던 내용들 떠올리며 차근차근 이 대표 참고 활동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표 탐구 활동입니다. 자, 먼저 탐구 목표를 보니까요. 배추 흰나비 환사리를 관찰하고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사육상자, 배추 흰나비 알, 돋보기, 스마트 기기, 자, 그림 도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탐구 과정을 보니까요. 배추 흰나비 알을 관찰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 알을 잘 보고요. 돋보기로 잘 관찰하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내 보는 겁니다. 표면에 줄무늬가 있어. 옥수수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돋보기를 꼭꼭 이용합니다. 돋보기. 다음,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관찰하고 글과 또 그림으로 표현해요. 아, 애벌레다. 알에서 나왔어. 움직여. 아주 많은 털이, 무수히 많은 털이 송송송 나 있고요. 다리도 되게 많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줍니다. 나 드디어 태어났다. 자, 싱싱한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배추 흰나비 번데기를 관찰하면서 고마워. 날아가! 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서 날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탐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배추 흰나비 알은 매우 작고 연한 노란색, 옥수수 모양처럼 보이고 표면에 줄무늬가 있지롱. 두 번째, 애벌레는 몸이 원통형이고 초록색이야.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잔털이 있지. 다음 세 번째, 번데기는 가운데 부분은 볼록하고 양쪽 끝은 뾰족하며 움직임과 크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른벌레는 몸이 머리, 가슴, 배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곤충의 특징이죠.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요. 한 쌍의 더듬이도 있고 입이 긴 빨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는 6개, 세 쌍, 이렇게 말이죠. 배추 흰나비 알과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지만 애벌레와 어른벌레는 움직이기도 하고요. 먹이도 먹습니다. 자, 배추 흰나비는 알로 태어나 애벌레, 번데기 단계를 거쳐 날개 도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어른벌레가 되어 날아갑니다. 이런 과정도 우리 알아보았었죠. 자, 그렇다면 대표 탐구 활동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보죠.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예요. 움직임 살펴봤고요. 크기, 먹이, 색깔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요, 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애벌레는 변해요. 갓 태어난 애벌레는 연한 노란색이지만요,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먹는 잎의 색깔, 초록빛으로 변하죠. 다음. 번데기도 이 천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색깔과 비슷해지고요. 하지만 어른벌레는 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추 흰나비 한 사리 과정을 써보죠. 자, 기억은요. 먼저 한 글자로 같이 써볼까요? 이미 쓴 친구는요.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알. 좋아요.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벌레는 벌레인데 애벌레입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요. 같이 외쳐주고 집중하면요. 선생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이 느껴져요. 점점 힘이 나요.
친구들이 보는데 딴짓하면요, 선생님도 이 강의를 하면서 점점 힘이 축 처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써주고 집중하면 그 기운이 느껴져서 선생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점점 힘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집중해서 써주고 말해주고 외쳐주세요. 자, 다음 애벌레를 지나 디귿은 뭘까요? 바로 세 글자로. 그래요. 한번 더. 맞아요. 번데기입니다. 아이고, 어떤 친구가 크게 외쳐줘서 선생님도 기운이 나네요. 자, 다음 리을은요. 바로 벌레는 벌레인데 이번에는요. 어른벌레. 어른벌레, 리을 어른벌레입니다.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과정을 거치죠.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배추잎나비 한 사리 과정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알은 크기가 변하지 않으나 애벌레는 변하죠. 맞고요. 2번, 알은 색깔이 변하지 않으나 번데기는 변한다. 맞습니다. 보면 됐죠. 다음 3번. 애벌레는 움직이지만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애벌레는 먹이를 먹지만 어른벌레는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른벌레도 먹이를 먹습니다. 들렸습니다. 5번. 번데기와 어른벌레는 모두 크기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구 문제 1번부터 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숨을 고르고 오늘의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자, 1번은요,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은 생물의 조건 모두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골라. 아, 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구나 생각해야 되고요. 기호를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한 사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야 한다. 2년, 3년, 4년, 언제 관찰하고 있어요? 너무 길죠? 니은, 한 사리 기간이 1년 이내에 짧아야 한다. 좋아요. 적당한 게 좋죠. 자, 디귿,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워야 하고요. 주변에서 관찰하기 어려우면 그만큼 관찰하기 힘들겠죠? 따라서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네. 니은, 디귿 두개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3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배추잎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사육상자를 꾸미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뭐, 색종이, 돌, 방충망, 풍선, 돋보기가 있는데요. 보죠. 자,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 사육상자를 꾸밉니다. 라고 했습니다. 색종이, 돌, 방충망, 풍선, 돋보기? 정답은 바로 방충망이죠. 방충망. 방충망을 이용해 사육상자를 꾸밉니다. 방, 충, 망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 보죠. 자, 니은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육상자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요. 사육상자 안에 알이 붙어 있는 무슨 화분을 넣어요. 이 화분이 시들지 않도록 꾸준히 물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이 바로 누구의 먹이에요? 이 배추잎나비 애벌레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택지에서 배추잎나비의 먹이가 아닌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배추잎나비가 좋아하는 것. 자,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생각만 하면은 막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면 어때요? 빨리 먹고 싶고 막 군침이 돌고 그러죠? 자, 만약에 이 배추잎나비 애벌레도 말을 할수 있다면 무! 좋아! 먹고 싶어! 배추! 아, 좋아. 양배추. 아, 군침 돈다. 라고 할 거예요. 또, 케일. 너무 먹고 싶어.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근은요. 아유,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배추잎나비 애벌레가 말할 거예요. 이 당근은 배추잎나비 애벌레가 잘 먹지 않는 먹이입니다. 따라서,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당근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해보죠. 배추잇나비 한 사리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알의 모습을 돋보기로 관찰해요. 알은요, 약 1mm로 굉장히 작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 힘들어요. 돋보기 관찰 좋고요. 2번, 애벌레의 크기 변화를 자로 재어봅니다. 좋아요. 3번, 번데기의 색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요. 오, 좋아요. 다음 4번, 애벌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하면 안 됩니다. 애벌레는요,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생물을 막 만지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이 생물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올려두는 건안 돼요. 그냥 잎에 있는 애벌레를 잘 보는 겁니다. 5번,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 좋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고 다음 문제 가자고요. 5번은요, 배추잇나비 알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기역. 색깔은 진한 초록색이고, 길쭉한 옆모양, 초록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이죠. 니은, 표면에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연한 노란색이다. 잔털과 연한 노란색은요, 갓 태어난 애벌레죠. 들렸습니다. 자, 니, 비긋, 옥수수 열매처럼 생겼고요, 표면에 줄무늬가 있죠. 맞습니다. 알의 특징이고요, 리을, 1cm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약 1mm 정도의 크기라서 돋보기로 관찰하기 좋아요. 맨눈이 아니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만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볼까요? 자, 알에 있다가 이제 일어나 볼까라고 슉 나왔어요.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온 배추잇나비 애벌레가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옳은 것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다음, 2번, 안전한 곳을 찾아 기어다닌다. 3번, 자신이 나온 알 껍데기를 냠냠 갉아먹는다. 4번, 몸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허물을 벗는다. 5번, 초록색 잎을 먹고 몸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추잇나비 애벌레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사진 볼까요? 여기 배추잇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번, 이 애벌레가 아니라 번데기. 자, 배추잇나비 번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1번, 이 번데기는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애벌레 때는 먹이를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번데기 때는 먹이를 먹지 않고요, 가만히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2번, 몸에 여러 개의 마디가 있다. 그래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번데기는 몸에 여러 개의 마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맞고요. 3번,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띤다. 그래요. 이 번데기는요, 신기하게도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띠어서 마찬가지로 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4번, 원하는 곳으로 천천히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애벌레는 움직이죠. 하지만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요. 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음벌레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지 않아요.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기 때문에 7번에 4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과 9번 이어지는 문제 보죠. 달걀 한 사리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물의 한 사리에서 이 달걀 한 사리 배웠잖아요. 자, 보니까 자, 가! 삐약삐약, 병아리, 병아리. 자, 먼저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지요. 알, 다음 나는요, 다 자란다. 머리 위에 볕이 있고요, 붉은 살. 다음 긴 꼼지깃도 아주 크게 잘 보입니다. 또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쉬워요, 다 자란다는. 하지만 병아리는 이것도 암컷 같고, 이것도 수컷 같고,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힘들죠. 다 자란다. 그리고 병아리는 뽀송뽀송 소

온풀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 어린 닭부터는 이제 깃털이 나기 시작하죠. 다 자란 닭은 다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요. 어린 닭. 따라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적어보면 먼저 알이 나오고요. 알. 다음은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가. 다음은 병아리가 자라 어린 닭이 되고요. 어린 닭이 자라서 다 자란 닭이 되죠. 따라서 다, 가, 라, 나 순으로 닭의 한 살이 과정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가, 병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기억, 벽과 꽁지깃이 없다. 보세요. 없죠. 자, 다 자란 닭은 있지만 병아리는 벽도 없고 꽁지기도 없고 동그라미. 자, 다음. 암수를 구별하기 쉽다. 아니에요. 병아리는요, 암수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몸이 솜털로 덮여 있지요. 맞고요. 리을. 날개가 있어 날지 못합니다. 날개가 있어도. 틀렸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기 때문에 기호. 니은과 리을 두개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은요, 씨가 싹 트는데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식물의 한 사리 공부할 때, 자, 먼저 식물의 한 사리는 뭐라고 했나요? 식물의 한 사리. 식물의 한 사리. 씨. 씨에서. 싹이 트고 시간이 지나면 잎과 줄기가 자라서 뭐가 피죠? 도움말 뭐가 피죠? 꽃이 피고 그 다음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뭐가 또 생기나요? 그래요. 씨가 생기는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식물의 한 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의 한 사리의 시작은 바로 이 싹이 트는 것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싹 트는데 물이 정말 중요할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조건을 다르게 하고 다른 조건, 뭐 빛, 온도, 뭐 페트리 접시 크기 이런 다른 등등의 조건은 다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물 말고 다른 조건도 만약에 다르게 했으면 이 싹이 트는데 정말 물이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조건이 영향을 미친 건지 잘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조건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역, 페트리 접시 두 개를 준비하고요. 니은, 페트리 접시 두 개에 각각 깨끗이 소독한 솜, 탈지면을 깔고 강낭콩을 올려 놓아요. 다음, 페트리 접시 두 개에 모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고 이 물을 다르게 조건을 둡니다. 틀렸네요. 자, 리을. 페트리 접시 두 개를 모두 상온에 두고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그래요. 온도는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디귿이기 때문에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부터 1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위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내용 묻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다르게 했는지를 잘 보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페트리 접시 두 개에 각각 탈지면 깔고요. 강낭콩 올려놓고요. 물도 적당하게 줬어요. 아! 그러면 물은 다르게 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은 아니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니은 한쪽 페트리 접시는 상온 실내 온도에 두고요. 다른 페트리 접시는 찬 냉장고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온도를 다르게 했구나. 따라서 이 실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래요. 대답을 크게 해주면 선생님이 힘이 납니다. 무엇을 다르게 알아보는 실험? 그래요. 어떤 친구가 온도요라고 해줬네요. 맞아요. 온도를 다르게 해서 온도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3번 보세요. 씨가 싹 트는데 적당한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가? 이게 바로 이 실험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옳은 것은 씨가 싹 트는데 물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온도도 꼭꼭꼭 필요하죠. 따라서 상온에 둔 강낭콩은 싹이 튼다가 옳은 실험 결과겠지요. 2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3번과 14번 문제도 풀어보죠. 자, 비슷한 크기로 자란 강낭콩 화분 두개 중에 한 화분만 어둠 상자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두 화분에 물을 적당히 주었대요. 아! 물은 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은 아니다. 똑같이 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하나는 햇빛을 가리지 않았고요. 하나는 햇빛을 가렸어요. 뭘 다르게 했나요? 어떤 조건 다르겠죠? 그래요. 빛을 하나는 받게 했고요. 하나는 빛을 못 받게 했기 때문에 다르게 한 조건은 햇빛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대신 뭐 물이라던가 온도 같은 것들은 똑같이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이 실험은 식물이 자라는데 무엇이 꼭 필요할까 알아보는 실험이다. 무엇? 무엇이 필요한다고요?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다르게 한 조건. 햇빛이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할까를 알아보는 실험이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의 결과를 보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햇빛이 꼭 필요해요. 따라서 햇빛을 가린 강낭콩은 잘 자라지 못하겠죠. 햇빛을 가리지 않은 강낭콩은 잘 자라겠죠. 3번. 햇빛을 가리지 않은 강낭콩은 잘 자라겠죠. 들렸고요. 다음 4번. 햇빛을 가린 강낭콩과 가리지 않은 강낭콩은 모두 잘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잘 자라겠죠. 햇빛을 받았으니까. 5번. 둘다 모두 잘 자라지 못했다. 역시 틀렸죠. 이건 잘 자라고 햇빛을 가린다면 잘 자라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기 때문에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요, 감나무의 한 사리 과정을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식물의 한 사리는요, 한 해만 사는 한해 사리 식물이 있고요, 또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 해 사리 식물이 있습니다. 이 감나무는요, 겨울을 견디고 또 봄에 새순이 돋고 여러 해 동안 살아가는 여러 해 사리 식물이죠. 우리 배운 것처럼 나무는요, 다 여러 해 사리 식물입니다. 자, 내용 떠올리며 보죠. 감씨, 씨에서 싹이 트고요. 싹이 튑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잎과 줄기가 자라고요. 나무로 자라요. 몇년 동안. 다음,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 죽지 않아! 겨울을 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요. 드디어 새순이 돋고요. 잎과 줄기가 또 자라고요. 또 꽃이 펴요. 그 다음, 바로 열매를 맺고요. 또 씨를 만들어내지요. 이것을 여러 해 동안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싹이라고 적어주고요. 니은은 열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싹과 열매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 16번부터 1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위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친구들이 대답할 차례예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자, 사과나무는요, 나무니까 무슨 사리 식물? 한해 사리? 여러 해 사리? 그래요. 바로! 맞아요. 나무기 때문에 여러 해 사리 식물입니다. 그런데 벼는요, 한해 사리 식물의 하나입니다. 자, 보죠. 1번. 기역은 한해 사리 식물 틀렸습니다. 여러 해 사리 식물이고요. 니은은 여러 해 사리 아니에요. 한해 사리 식물입니다. 자, 3번. 니은은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바로 여러 해 사리 식물과 한해 사리 식물의 똑같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고요.
자,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추운 겨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는요, 여러 해 동안 살아가기 때문에

추운 겨울 견딥니다. 들렸고요. 자, 5번 기억은 열매는 맺지만 꽃은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둘다 꽃이 피고 열매도 맺지요. 들렸습니다. 옳은 것은 3번 여러 해 살이 식물과 한해 살이 식물의 공통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인데요. 우리 니은처럼 한 살이 과정을 거치는 식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해 살이 식물 골라보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같이 보죠. 자, 호박은요, 우리 벼처럼 한해 살이 식물 맞습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2번, 비비추, 뭐, 무궁화, 뭐, 민들레, 감나무 같은 식물은요, 다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특히, 이 감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요. 자, 무궁화 역시 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 비비추와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요, 풀이지만 여러 해 살이 식물이에요. 따라서, 풀은 무조건 한해 살이 식물이다가 아니라, 풀은 경우에 따라 한해 살이 식물일 수도 있고, 여러 해 살이 식물일 수도 있답니다. 이 비비추, 민들레처럼 말이죠.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 1번이겠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볼 건데요. 생물의 한 살이 소계자료 만들 때 주의해야 할점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전 과정 소개. 해주면 좋죠. 2번, 단계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정하고요. 4번, 알맞은 자료의 형태, 뭐 글과 그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각 단계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되는데요. 최대한 예쁘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앞에 개념 공부하면서 풀었던 문제들과 개념들을 좀더 확장시킨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시험에 아무래도 더 가까운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실전 책에 있는 문제와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실전 책 공부할 때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하나 지정해 볼 건데요. 오늘은 3번 문제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3번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이유는 고등학교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와 DE가 평행이다. 그랬을 때 선분 D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죠.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선분 DB의 길이. 자, 그럼 단원의 이름에 걸맞는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평행선이 존재하니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두 개의 평행선까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건데, A에서부터 긴 길이 대 A에서부터 전체 길이를 생각하면 그게 오른쪽에서도 긴 길이 대 전체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또 어때요? 선분 DE 대 선분 BC다라는 이런 선분의 그 길이의 비가 성립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AD의 길이 9대 전체 선분 AB의 길이를 생각하면 그게 6대 10이다. 즉, 3대 5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례식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3배의 AB가 45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15cm다라고 이렇게

선문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선문 D, B니까 15cm에서 9cm 빼내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DB의 길이를 생각하면 15에서 9 빼서 6cm를 정답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이 5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행선 사이의 길이에 비해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본 거죠. 자, 그런데 이거 평행선 사이의 길이에 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삼각형의 닮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보시면 평행선, 너랑 너는 동위가, 너랑 너도 동위가, 그리고 이 하나의 각은 서로 공유되어져 있는 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에 있는 삼각형 ADE와 아래쪽 삼각형 ABC가 서로 AA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응변 사이의 길이의 비가 6대 10, 3대 5니까 그게 역시나 대응변 사이의 길이의 비라고 생각해서 9대 선분 AB라는 동일한 식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여기까지 이제 같은 비례식을 찾아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을 한번 봤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는 살짝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다른 비례식을 끌어내는 방법도 한번 있는데, 아마 그 시험을 볼때 요걸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6cm와 10cm의 차이를 생각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그대로 평행사변형을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옮겨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옮겨주면 여기 있는 이 선분의 길이가 6cm. 그럼 그 옆에 있는 길이가 4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해서 긴 것대 짧은 걸 생각하는 겁니다. 긴 것대 짧은 거. 그럼 그게 바로 여기 있는 6대 4야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비례식을 또 만들어 볼수 있을 거예요. 이게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잘 활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할 때 A를 기준으로 긴 것대 짧은 것이 긴 것대 짧은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설명할 때 평행사변형 만들어내고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을 가지고 대응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걸 좀 응용을 해본다면 이제 여기 6을 그대로 아래 옮겨서 남아있는 길이를 생각하고 이 남아있는 길이가 전체 중에서 남아있는 아래쪽 부분과 길이의 비가 일치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6이니까 6대 4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6을 나타내는 9라는 변과 4를 나타내는 선분 DB라는 변 사이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6대 4가 3대 2잖아요. 네, 그래서 3대 2가 9대 DB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DB의 길이를 6cm라고 동일하게 정답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개념할 때나 혹은 연습 문제 이런 거풀 때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A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과 전체 이걸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게 삼각형의 닮음이랑도 연결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머리를 살짝 써본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6과 4의 길이의 비가 9와 선분 DB 사이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 하나 또 생각해 봤다 이야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네요. EC라는 길이 어딨나 봤더니 12cm보다 좀 짧은 그 중에 일부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EC의 위치를 보면서 보는 순간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비 모양의 닮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너는 맞꼭지각으로 크기가 똑같고, 자, 이렇게는 엇각으로 크기가 똑같아서 서로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왼쪽 삼각형 BEF에서 아, 네모와 세모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3cm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자, 오른쪽에서 네모와 세모를 연결한 선분 DC의 길이는 그렇지. 평행사변형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아, 이 길이가 6cm구나라는 걸 발견해 볼수 있어요. 즉,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몇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분 BE의 길이대에 선분 CE의 길이가 1대2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선분 BC가 12cm인데 그 12cm를 1대2로 나눈 것 중에 2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선분 EC, 우리가 구하라는 길이구나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를 찾아보면 너는 12cm를 1대2로 나눈 것 중에 이만큼, 즉 3분의 2만큼이다 생각할 수 있어서 8cm라고 정답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그림이에요. 나비 모양의 닮음 양옆으로 놓여 있는 거 보시고 우리 주어져 있는 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 뭐, 요런 관점으로 생각해도 괜찮죠? 자, 이렇게 평행선이 있고, 그 평행선 사이에 크로스로 선이 두 개가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리을자와 S자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변의 길이에 비다. 자,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셔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되지?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더 좋아하는 거는 나비 모양의 닮음 생각해서 AA 닮음으로 구조를 발견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이 3번은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입니다.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의 상황에서 삼각형 ABC가 있고 각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중점들이 DEF니까, 아, 삼각형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다. 보시면, 선분 AB의 중점이 D고, 선분 AC의 중점이 F니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 DF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밑에 있는 선분 BC와 서로 평행이 되면서 길이가 절반이더라라는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DF의 길이는 2분의 13cm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선분 AC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 DE가 AC와 평행하면서 길이가 절반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 길이는 2분의 9cm다라는 생각 할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 그래, 여기 있는 EF가 AB와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5cm야라고 이렇게 길이 또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들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의 13과 2분의 9 더하면 2분의 18cm, 약분하면 9cm 하고 만들어질 거고, 2분의 22cm, 약분하면 11cm 하고 만들어질 거고요. 5cm 더하니까 우리 16cm를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거 어때? 아, 안에 있는 삼각형 DEF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절반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절반이다라고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도 내려지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공부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A라는 점에서 E라고 이야기하는 중점을 연결한 선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중선이라고 불렀었죠. 중선. 자, 그 다음, B라는 점에서 F라는 점을 연결하는 것도 당연히 중선이라고 불렀으니까, 아, 여기 두 선이 만나는 교점, 이게 바로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이 되는구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가 저 위치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무게중심 G가 그냥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점, 중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도 동시에 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건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의 활용할 겁니다.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세 중선의 교점.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선분 AE가 전체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중선인데 이게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E라는 점에서 그린 중선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빨간 선과 노란 선이 만나는 이 점, 요 점.

점이 바로 선분 DF의 중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해 볼 겁니다. 보시면 D랑 F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분명히 아래에 있는 선분 BC와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치? 이게 평행이라는 거 생각한 다음에 시야를 좀 좁혀서 왼쪽 삼각형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삼각형 ABE에 집중해 보도록 하자. 삼각형 ABE를 보면 결국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D가 중점이니까요. 중점에서 선을 그려놓은 상태니까 아, 이 노란색 선도 AE의 중점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 말은 이 노란 점을 우리 P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DP의 길이가 선분 BE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선분 BE의 길이를 K라고 한다면요. 여기 있는 DP의 길이는 2분의 K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길이가 2분의 K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반대쪽에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분 EC의 길이도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냐면 K가 돼야 돼. 왜? E가 중점이니까. 자, 그럼 K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FP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K의 절반, 2분의 K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점 P가 선분 DF의 중점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AE라는 중선이 EP라는 중선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 근데 그게 작은 삼각형에서도 중선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간색 AE라는 선이요. DP하고 완벽하게 겹쳐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겹쳐지는 것인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분 DF의 중점을 지나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선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과정을 어디에서도 반대쪽 B라는 점에서도 이렇게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요 만나는 점이 중점이 될 거고요. 이 주황색 선 BF가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 DEF에 역시 중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선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도 중선, 너도 중선. 자, 이렇게 다른 것 좀 지워보시면 자, 이제 너도 중선, 너도 중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아까 그 교점 G가 삼각형 DEF에서도 중선의 교점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게중심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점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문제를 풀 때 매우 유용한 풀이로 활용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여기 있는 점 DEF를 다 구하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중간 계산 과정을 상당히 많이 생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아. 그럼 선생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중점만 가지고 얘기했었죠? 근데 중점이 아니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있지? A 대 B로 이렇게 나누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A 대 B로. 그리고 선분 BC도 마찬가지로요. A 대 B로 나누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도 역시 13cm를 A 대 B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선분 CA도 같은 방향에서 A 대 B로 나눴다고 생각합시다. 자, A 대 B로 나눈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각각의 선분을, 각각의 변을 일정한 비율로 A 대 B, A 대 B, A 대 B로 나누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존재할 텐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역시나 여전히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 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도 알고 계신다면 아, 1대1, 중점일 필요가 없구나. A 대 B, 일정한 비율로 같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선분을 나누기만 하면 무게중심이 무조건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알고 계신다면 실은 3번에서 우리 숨겨져 있는 내용, 나중에 한 2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공부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MN과 BC가 평행이다 XY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M이 중점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변과 평행하도록 지금 선을 그렸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N도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선분 AC의 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요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럼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선분 MN이고, 그럼 18cm의 절반만큼이야라고 길이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Y값이 9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더불어 N이 선분 AC의 중점이다라는 이야기 했으니까요. X값은 당연하지 11의 두배 하고 쓸수 있겠다. 그래서 X는 2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더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31을 너무 자연스럽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문제였었죠. 그치? 자, 다음으로 갑시다. 5번 문제 한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LMN이라는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평행선 사이에서 선분의 길이가 이 B를 그대로 다른 쪽에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었지. 그래서 10대 8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5대 4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직선에서도 평행선들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이게 바로 5대 4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 X값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겠네. 요두 개의 점을 A와 B라고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선분 AB의 길이 대 10cm가 몇대 몇? 5대 4라는 길이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선분 AB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AB는 4분의 50, 즉 약분하면 2분의 25cm라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AB의 길이 알았다면 X값 구하기 위해선 어때요? 10 더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X는 2분의 25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2분의 45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X값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45,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됐니? 지금 10대 8, 5대 4가 그대로 기울어져 있는 변에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나중에 가면 이 내용들을 뭐로 많이 활용을 할 거냐? 기울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 이게 그냥 똑바로 LMN을 서로 수직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L과 M, M과 N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이게 높이에서도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5대 4라는 높이의 길이의 비 갖게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한 발짝 더 나가본다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에 두 점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다음과 같은 삼각형과 동일한 변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만들어 놓는 삼각형,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의 비가 넓이의 비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높이가 당연히 5대 4 하고 쓰여질 거니까 넓이가 5대 4가 된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선 사이에서 높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높이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 숨어 있죠. 나중에 문제 풀때 한번 이 풀이를 가지고 선생님이 접근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두 개의 넓이를 동시에 구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금 직관적인 얘기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지금 이런 그림 한번 잘 머릿속에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죠? 그래, 높이의 비가 10대 8 기울어져 있는 것과 높이가 역시나 동일한 길이의 비를 갖는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세 개의 선분이 평행이고 길이의 비가 3대 2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AE 대 선분 EB의 길이의 비가 3대 2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랬을 때 가운데 끼어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저 선분 9cm를 아래로 그대로 옮겨주는 방법이죠. 여기 교점 두 개가 생기니까
위에 있는 교점을 P, 아래에 있는 교점을 Q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선분 PF의 길이도 9cm, 선분 QC의 길이도 9cm가 되면서 선분 BQ의 길이가 5cm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14에서 9 빼면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야 라는 얘기하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3대 5가 EP 대 O라고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선분 EP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선분 EP의 길이 구하면 어때요? 자, EP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그냥 바로 3cm 하고 등장합니까? 자, 3대 5. 근데 5일 때 길이에 비해 실제 길이가 5cm였으니까 3이라는 길이에 비해 실제 길이 3cm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선분 EP의 길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EF의 길이는 방금 내려왔던 9cm랑 3cm 더해서 자 12cm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우리 친구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이런 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3대 EP는 5대 5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준다면 그러면 3대 3이 5대 5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분 EP의 길이를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닮음일 때 공유하고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서로 같다라는 거 활용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또 전혀 다른 형태로 쪼개는 게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방법. 그래,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어려워하니까 선생님 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드리죠. 저 이렇게 대각선 그려가지고 뒤집혀 있는 삼각형과 똑바로 있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은 삼각형도 우리 평소에 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롭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 그리고 뒤집혀 있는 두 개의 삼각형,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점을 P라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EP의 길이와 PF, EP의 길이와 PF의 길이를 더하면, 그러면 선분 EF의 길이 12cm를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는 이런 생각하자. 여기 길이의 비가 3대 2였으니까, 지금, 요 길이의 비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3대 2로 옮겨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야죠.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그럼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선분 PF의 길이 구할 수 있겠다. D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대 5가 PF 대 14하고 만들어지지. 식 하나 쓸까요? 3대 5가 선분 PF 대 14라고 이렇게 식 써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분 PF의 길이를 생각하는 게 OPF가 곱해서 42 나오니까 PF의 길이는 5분의 42cm라고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 왼쪽에서 삼각형 거꾸로 놓여져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아래에 있는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2 대 5가 EP 대 9라는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2 대 5가 선분 EP 대 9다라고 이렇게 식 세워볼 수 있어서 선분 EP의 길이를 생각하면 5분의 18cm더라라고 다음과 같이 또 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네.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EF의 길이 나타나는데 5분의 60 약분하면 12cm라고 정답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자, 물론 이거 말고요. 다른 풀이 방법도 보여드린 게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등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두 개의 중선 ADBE의 교점을 G라고 지금 이야기해놓은 상태예요. 중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저 G가 무게중심이야 라는 생각해야 되지. 그럼 무게중심 하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야 되는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선을 무게중심이 몇 대 몇으로 자른다? 2 대 1로 자른다 라는 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X는 12cm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cm, X는 6하고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나 여기 있는 중선 BE도 G가
2대 1로 쪼개는 거니까 GE가 5cm였다면 BG의 길이는 10cm가 될 거고 그렇다면 Y cm가 15cm가 되면서 Y값이 1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얼마? 2번 21을 정답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7번이었다. 자, 오늘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 나왔네요. 자, 지금 무게중심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성질은 중선을 무게중심이 2:1로 쪼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성질은요. 중선들이 삼각형을 6개의 조각으로 나누는데 이 6개의 조각이 각각 넓이가 서로 다 어떻더라? 똑같더라라는 얘기했었죠. 그거 하면서 같이 얘기했었던 게 이런 거였었지. G라는 무게중심에서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갠다면 이 세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섯 조각이 모두 넓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 여섯 조각 중에 두 조각, 두 조각, 두 조각 가지고 있는 거면 당연히 넓이 똑같을 거야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더불어 여섯 조각 각각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지금 전체 삼각형 넓이를 6개로 쪼갠 것 중에 2개만큼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걸 파악하실 수도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데 6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이더라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4제곱센티미터라고 넓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제곱센티미터를 골라주시면 되네요. 자, 오늘 여기 있는 8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제부터 뒤쪽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등장할 텐데 앞에서 했던 문제들의 패턴들을 확장시켜가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번 시간은요. 인문 7번째 글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글 제목부터 만나볼까요? 인문 7번째 글은 존 로크의 백지론입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백지론 이라는 이론을 펼쳤는데 이게 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입니다.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 경제학. 제목이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읽어봤죠?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글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봉건제는 주군과 가신의 관계다. 주군은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해당하고 가신은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 딸려있으면서 그 벼슬아치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이들은 주종관계예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왕과 제후 기사가 주종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주군이 되고 그 아래의 제후가 가신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제후와 기사의 관계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집의 예속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첫 번째 내용은 1문단, 존 로크의 집안 분위기, 그리고 사상적 기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집안 분위기 뭐라고 나오냐면, 청교도적 신앙이다. 청교도적 신앙. 그럼 청교도가 뭐냐?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낱말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청교도는 모든 쾌락, 사치, 권위 다안 돼요. 철저한 금욕주의. 이게 바로 청교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후천적 경험. 후천적 경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단 내용 볼게요. 타블라라사. 말이 어렵습니다. 타블라라사. 로크의 중요한 철학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 바로 타블라라사인데요. 그러면 철학 개념 어떤 개념인데요? 라틴어로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은 종이, 곧 백지라는 뜻이래요. 존 로크의 백지론이잖아요. 백지. 백지? 로크는 우리 의식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처음에 하얀 종이와 같다는 거죠. 깨끗한 종이처럼 비어있는 의식에 경험이라는 게 더해짐으로써 관념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존 로크가 주창한 내용인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태어날 때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거그 얘기 아닐까 싶은데, 자, 당시로서는 이 백지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뒤에 나오게 되죠. 다음 문단 내용 만나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백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지금 보면 대수롭지 않게 다가오지만, 그쵸? 뭐,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당시 유럽의 상황을 짚어보면 혁명적인 의미를 지녔대요. 아주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로크 이전의 중세 유럽에서 인간은 결코 하얀 종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뭔데? 우리 앞에서 신분제 봤잖아요.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돼서 나와요. 자, 신분제도 아래에선 어느 계급,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신분제인 거죠. 그래서 로크의 철학이 혁명적인 거야. 당시에는 태어나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운명, 이 사람은 제후가 될 운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로크는 이 내용의 전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얀 백지 상태야. 이러니 정말 세상을 뒤집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지론이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자, 3문단에서 백지론의 혁명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철학은 핏줄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기반을 둔 신분제도 아래에서 여전히 억압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요, 희망과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모두가 똑같구나. 왕우장상의 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백지론이 당시 신분제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준 영향이 나와 있네요. 희망과 힘이 됐대요. 더 나아가 로크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학생들에게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돼.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이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다라는 겁니다. 로크의 교육관이에요. 일방적으로 훈시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야, 이건 이래,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이는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르는 자주성을 중시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로크가 중요시 생각한 것은 자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훈시해서는 안 돼.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돼. 학생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 여기까지 4문단입니다. 백지론의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나와 있네요.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그리고 타블라라사에 기반을 둔 로크의 정치 사상은 민주주의 진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겠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에서 시작하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높였고, 왕과 귀족이 권력을 독점한 체제에서 삼권 분립으로 변화하는 정치제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삼권 분립, 요즘 정치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뭐 왕이면 왕, 뭐 교황이면 교황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인데, 물론 이제 당시 로크가 주창한 이 삼권 분립은 현재의 제도하고는 조금 다르대요. 사법의 독립은 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그 지금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의 체제로 오는데 전환점을 마련한 게 바로 로크다라는 겁니다. 백지론의 정치적 가치가 나와 있네요. 자, 육문단에서는 소유에 대한 로크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개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칠문단에는 종교에 대한 로크의 견해가 나와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칠문단 내용 중에 그 어떤 통치자도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통치자가, 야, 이런 종교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 칠문단 내용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로크의 명성은 그가 죽은 뒤에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며 더 높아졌다. 그의 철학은 초법적이고 법을 초월하는 걸 초법이라고 합니다. 특권적인 힘을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저항을 민중의 권리로 인식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로크의 철학을 바탕으로 민중이 저항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더 높아질 수 있었겠죠. 저항권은 그뒤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로 뿌리 내렸다. 자, 여기까지 8문단입니다. 저항권의 기초가 된 로크의 철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어서 볼까요? 다만 로크도 17세기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진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가 17세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로크의 철학은 지금 생각하니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가령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것.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그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한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인의 그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제자리에 갈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야, 괜찮아. 결국은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야. 공동선이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에 결국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개개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또 항상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이 있는데, 로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한 거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한 한계.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존 로크의 백지론 모두 만나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살펴볼까요? 자, 스텝 2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구조도 보면서 글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백지론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백지론이란 의식은 태어날 때 백지처럼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여기에 후천적인 경험이 들어가면서 뭐가 관념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후천적인 이 경험을 중요시한 게 바로 백지론이죠. 자, 이 백지론은 어떤 가치를 갖느냐? 당시 유럽의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백지론이 갖는 가치를 이렇게 혁명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혁명적으로의 가치는 뭐냐?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는 당시 유럽의 신분 제도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니까. 교육적인 가치, 학생들의 개성과 자주성을 중요시했고, 정치적인 가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높이면서 삼권 분립으로 왕과 귀족 중심의 정치 제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로크 철학의 한계가 들어가죠. 두 가지 한계.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크 철학의 정리를 해보면,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민중의 권리로 인식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어때요? 글대용이 이제 한눈에 쭉 보이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이제 스텝 3 문제입니다.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구조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답은? 그렇죠. 2번입니다. 로크의 사상이 지닌 가치 분석적으로 네 가지로, 뭐 혁명적, 그리고 뭐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2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로크의 사상에 대해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민, 로크의 백지로는 당시 유럽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격적인 사상이었다. 그렇죠. 혁명적이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로크의 백지론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모두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맞죠? 지민, 맞아. 당시 억압받던 민중들은 로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도 왕족이나 귀족 계급과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거야. 그래요. 저들이나 나나 태어날 때 똑같이 백지로 태어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죠. 영빈, 이런 평등 사상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수 있어?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철학적인 바탕이 되었다고요? 아니죠. 로크의 교육 철학,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 나왔어요? 그래요. 학생들에게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아울러 로크는 경제활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쵸? 한 개, 두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 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체크무늬 그림자 착시예요. 여러분, 여기 A와 B 칸을 잘 봐봐. 분명히 색깔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달라, 완전히 달라. 우리 눈이 그렇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손으로 이 A와 B 사이의 양쪽을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려봐. 양쪽을 싹 가려봐. 어때? 똑같이. 안 가렸을 때는 다른데? 이렇게 싹 가리면? 똑같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야말로 착시죠.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눈과 뇌가 정보를 얼마나 부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사결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 첫 번째 지문입니다.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 경제학 만나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소비하며 그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오늘 아침에도 뭘 샀어요? 한 이틀 고민하긴 했어요. 바로 산건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삽니다. 어쨌든 샀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자, 이러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충동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으나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 나 이거 뭐가 부족하다. 있어야 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자, 뭐가 있나? 쭉본 다음에,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후, 구매 후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보자면, 우리의 구매는 충동적이지 않아. 우리는 아주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어. 라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문단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데, 이 글에서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건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 다음 문단 갑시다. 하지만, 여러분, 비문화 제재를 읽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그 뒤에 내용이 글 쓰니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집중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의 구매 의사 결정이 항상 합리적일까? 예를 들어, 마트에 갔더니 가격표에 제품의 원가 5만 원과 원가에서 40% 할인한 가격 3만 원이 함께 제시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5만 원인데 40% 할인한 가격으로 지금 3만 원에 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할인가인 3만 원만 부착된 가격표를 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요? 그러니까 한 제품에는 그냥 3만 원이야. 근데 한 제품에는 원가가 5만 원인데 40% 할인을 해서 얘를 3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둘 중에 뭘 사냐는 거죠. 당연히 이걸 산다는 거야. 왜? 대부분의 사람은 현

지불할 가격이 3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제시한 상황보다 원래 3만 원인데, 아니, 원래 5만 원인데, 3만 원에 준다고 거래 조건을 제시했을 때그 제품을 더 구매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왜? 원래 5만 원짜리래잖아. 그럼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사례예요, 이것은. 아니, 없다고 생각해봐. 그냥 그, 이40%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냥 똑같은 3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왜이 말에 현혹되냐고. 처음 나에게 제시된 가격 정보가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 닷과 같은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닷 효과이죠. 자, 이어서 볼까요? 다시 말해, 제시된 원가에 닷을 내리고 처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또 있어요. 같은 10개를 팔더라도 그냥 파는 경우와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며 파는 경우에 한정이라는 말이 혹해서 구매한 적 있습니다. 매진 임박 이러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거 역시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인 거죠. 왜? 필요해서 산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진이 임박했다. 곧다 팔린다. 하자마자 사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안살 수도 있는 거지.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제품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보다, 그러니까요,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상황과 맥락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구매를 자주 해요. 다시 말해, 제품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제시되는지에 따라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구매 의사 결정 사례예요. 이두 가지 사례 중에 난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비합리적으로 사고 있었네.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선택들을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선택들이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실수가 보편적인 현상이며 비합리적인 행동에도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행동경제학의 등장 배경 첫 번째입니다. 이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의 판단 오류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등장 배경이 되겠죠. 두 가지 등장 배경이에요.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연구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다. 등장 배경이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아,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했대. 그죠? 자, 무엇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이 글의 중심 화제죠.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성적 인간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적 관점.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소비 행위는 이런 거야.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안 맞잖아. 그래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행동 경제학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즉, 행동경제학의 관점은 비합리적인 소비 사례와 이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력을 통해 소비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그두 가지 사례 봤지만 앞으로 물건 살때그몇 퍼센트 할인 이런 거에 현혹돼서 사는 거좀 조심해봐야 되겠다. 매진 임박 이런 말 나왔을 때, 아, 이거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매진 임박이라니까 산 적은 없는지 앞으로는 좀안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즉, 행동경제학의 의의다라는 겁니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3문단 행동경제학의 목표 및 의의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행동경제학. 뭔가 좀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소비를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좋잖아요. 이 경제 시대에 말이야. 그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문제 만나봅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행동경제학에 나타난 배경과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일반적인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문제 인식해서 정보 탐색하고 대안 평가해서 구매하고 구매 후에 평가의 과정까지. 이게 이제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인데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두 가지 상황 나왔죠. 닷 효과와 상황과 맥락 효과. 닷 효과는 원인. 처음 제시된 가격 정보가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5만 원인데 40% 할인해서 3만 원이에요 하는 거를 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가격 정보가 제시된 상황에 따라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제품의 객관적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결과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매 의사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행동경제학의 이제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수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비합리적 행동에도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 오리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필요해서 나타난 게 행동경제학이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목표 및 의의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심리학을 활용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갖는 가치, 의의는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무엇을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지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3, 1번이에요.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글에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어떤 학문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 4문단에 보면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다음 내용. 행동경제학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교화되었을까? 이 내용은 그래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가?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학문일까? 자, 3, 4문단의 내용 보시면 사람들의 판단 오리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 찾을 수 있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행동경제학을 통해 소비자들이 배울 수 있는 점 4문단에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죠. 자, 이어서 5번.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에 전제하고 있는 요소 3문단에 있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성적 인간 행동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바로 그 그림이죠. 윗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기역부터 디귿과 보기를 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은 아델슨이 만든 체크무늬 그림자 착시. 대부분의 사람은 가의 블록 A와 B 중에서 B가 밝게 보인다고 하죠. A와 B가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나에서 보는 것처럼 봐봐. A와 B는 사실 같은 색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개 넣었더니 바로 같은 색상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원기둥의 그림자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시각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기역부터 디귿. 기역은 원가 5만 원과 원가에서 40% 할인한 가격 3만 원이 함께 제시된 것. 니은은 할인가인 3만 원만 부착된 가격표를 본 상황. 디귿은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며 파는 경우에 한정이라는 말에 혹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요. 1번 보자. 가에서 A와 B의 색상이 다르다고 판단한 거, 잘못 판단한 거죠. 기역과 같이 처음 주어진 정보가 판단에 개입해서 처음 주어진 정보가 판단에 개입했다기보다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2번. 가에서 원기둥의 그림자와 주변 환경은 니은에서 제품에 부착된 가격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비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니은은 비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내용이 없죠. 그냥 할인가 3만 원만 부착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가에서 원기둥 그림자와 주변 환경은 디귿에서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그렇죠. 원기둥 주변의 환경이 디귿에서 판매 수량이 제한이라고? 나 그러면 사야 돼.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나에서 A와 B의 색상이 같다고 판단하는 것과 기업과 니은의 제품 가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비합리적인 판단이로군이라고 했는데, 나에서 A, B의 색상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가가 비합리적인 판단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맞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어서 5번 볼게요. 나의 그려진 두 줄의 세

막대는 디귿에서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있군.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건데, 10개 한정이라는 말에 우리는 혹해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답은 아까 우리 봤던 3번이 답이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마무리하면서 어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날 초기의 어휘 첫 번째는 훈시입니다. 훈시는 가르쳐 보이거나 타이름이라는 뜻인데, 우리 지문에 일방적으로 훈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이어서 두 번째 어휘입니다. 접목하다인데, 접목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를 접붙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좋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글에는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1번과 2번 뜻 중에? 그렇죠. 2번 뜻, 비유적으로 쓰인 뜻이겠죠.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경제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해서, 조화를 해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친절하게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넣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필요하다면 어휘는 비문학 독해의 힘이에요, 여러분. 에너지예요. 많이 알아두고 또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 활용하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분야, 사회 분야로 넘어왔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SNS, 우리 친구들도 사용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아주 관련이 있고, 또세 번째 글은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글을 읽으면 더욱더 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두 개의 글과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몸에서는 소화의 과정이 일어나는가? 이거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얻은 영양분, 어떻게 온 몸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일까? 이동, 운반과 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심장도 보이는 것 같고, 수많은 혈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열심히 소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소화한 영양소, 어떻게 온 몸으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잖아요.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혈액, 혈관, 심장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순환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순환계는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일단 정확하게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혈액. 근데 이 혈액을요, 우리가 크게 먼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액체 성분이거든요. 이 액체 성분 주로 몇 퍼센트로 되어 있냐면 55% 정도입니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얘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혈장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혈액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액체 성분의 혈장인데, 우리가 혈장만 본다면 혈장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여러분 제시가 되면 여기 뭔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있죠? 그럼 거기를 혈장이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혈장의 대부분 90% 이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 있잖아요. 영양소도 녹여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배달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생성된 노폐물 같은 것들도 바로 이 혈장에 녹여가지고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포, 우리가 혈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백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크게 존재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 핵이 있어요. 얘는 어떤 기능 하냐면 몸에 세균 들어오면 그 세균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균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빠르게 백혈구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몸에 만약에 세균들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식균 작용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자료를 보면 이 사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혈구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가끔 자료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어떠한 감염에, 어떤 질병에 감염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혈구는 바로 적혈구예요. 이름이 적혈구죠.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얘는 산소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인 원반 모양의 구조예요. 여기에다가 산소를 태워서 산소를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혈구 중에서는 그리고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적혈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먼저 이 적혈구에 대한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요, 바로 혈소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혈소판은요, 우리가 뭔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피가 나죠. 근데 계속 피가 나면 우리 위험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혈액, 그렇죠, 응고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혈소판의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어때요?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결성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 그 혈액의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큰 특징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로 물어볼 때는 그림 자료를 기반으로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 이름이 무엇인지, 얘네들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니까요. 여러분 1대1로 잘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혈액들이 흐르는 관이 있겠죠.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심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일단 심장을 기준으로요, 심장에서는 항상 나가는 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을 우리는 지금부터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온몸의

동물처럼 뻗어 있어요. 한 층에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면서 혈액은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결국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우리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을 타고 그다음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심장에서 나갈 때는요. 굉장히 높은 혈압, 압력을 견디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맥은요. 굉장히 두껍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이렇게 동맥으로 흐르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굉장히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동맥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혈관은요, 정말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는 거고, 이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서 뭐 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천천히 흐르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주고 또 내가 가져와야 될 것들은 가져오는 그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모세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한 층의 세포층이지만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기 때문에 다 모아보면요. 총 단면적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우리 그것이 흐르는 관을 바로 정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근육층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동맥이 정맥보다는 두꺼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혈액이 이제 흐르게 될때 바로 심장에서 나올 때 굉장히 높은 혈압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점차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정맥에서는 혈압이 되게 낮다 보니까 그럼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혈액은 역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맥 안에는 바로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혈류 속도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르냐면 심장에서 막 나올 때. 그렇죠. 동맥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세혈관에서는 기체 교환한댔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가장 느린 것이 모세혈관, 그 중간에 정맥입니다라고 하면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단면적, 온몸에 그물처럼 뻗어 있는데, 다 모아놓으면 총 단면적 엄청 높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렇죠. 바로 모세혈관, 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이 바로 정맥, 마지막이 동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혈압도 한번 정리할 건데, 일단 심장에서 강한 수축을 통해서 혈액이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가장 높은 것은 동맥이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점차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정맥 순서가 되고, 정맥에서 혈압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혈관벽의 두께도 비교할 건데요. 그렇죠. 높은 혈압을 견뎌야 되는 두꺼운 근육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 마지막이 모세혈관인 것입니다. 얘네 그냥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네가 어떻게 우리 몸에 분포하고 있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 연결해 보면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굵직한 특징들 꼭 잡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이 흐르는 관, 혈관까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그래프 하나만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혈압, 총 단면적, 혈류 속도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요거는 우리 본 책에는 없고 실전 책에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책 7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요걸 보면 지금은 혈압,
그리고 혈류 속도, 그리고 총 단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 A, B, C 각각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요런 문항들이 정말 자주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거 A를 보면서 그렇죠. 동맥이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총 단면적이 높잖아요. 그렇죠. 얘가 바로 모세혈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혈압이 가장 낮은 것이 되겠죠? C가 정맥입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했던 것을 그래프가 제시되더라도 이것 토대로 A, B, C를 모두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혈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심장은요, 주먹만한 크기로 내 가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 심장의 그림이 나오면 내가 마주 볼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 이 그림이 나의 심장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의 심장이면 나의 오른손 있죠? 오른손이 위치한 그쪽이 바로 우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나의 왼손이 있는 쪽을 좌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럼 오른쪽, 왼쪽, 우, 좌라고 적어주시고, 얘네 지금 심장을 얘기하는 건데, 심장은요,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냥 웃는 모습, 방실방실 웃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 방, 여기는 실. 그 다음 여기도요, 방, 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심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심장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심이라고 모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의 이름까지 끝났어요. 어떻게 부르시면 되냐면 여기는 우심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요 우심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여기는요 좌심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 좌심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1단계예요. 1단은 이 심장을 보면서 이게 나의 심장이다. 아, 이쪽이 우, 이쪽이 좌. 근데 심장이니까 심 넣어주시고 방실 방실 넣어주신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름을 먼저 정확하게 적는 게첫 번째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혈관과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쵸? 그게 동맥이었잖아요. 이 동맥은 어디와만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하교 시간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빨리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내 방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실에서는 나올 거구나. 그리고 방으로는 들어갈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동맥을 타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맥과 연결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그렇죠. 정맥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가 그 목적지를 앞에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좌심실에서 출발한 혈액은요, 온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주고, 거기서 생성된 노폐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 받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몸을 향한 대장정의 여행을 떠납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 그것을 대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근데 연결되어 있는 게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대동맥 타고 나가면 동맥은 뭐랑 연결돼요? 그렇죠.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대정맥을 타게 돼서 결국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좌로 나오면 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아래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심실. 또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도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왔거든요? 또 산소 주러 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받아온 거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면 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심실에서 출발하는데 폐로 갈 거죠? 우리는 그것을 폐동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오는 겁니다. 다시 산소 충전됐어요. 그렇게 폐에서 나오는데 심장으로 들어가죠?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시 좌심실로 혈액이 떨어지면 다시 온몸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 따라서 첫 번째 심장의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 정확한 명칭을 이해했는가, 적을 수 있는지 빈종이 꺼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네 개로 나눈 다음에 이름을 먼저 적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실, 방실에서 실에서는 나가고 방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동맥과 정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먼저 좌심실에서 시작하는 온몸으로 떠나는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 하나와, 그렇게 다시 혈액이 떨어지면 우심방에서 폐동맥 거치고 폐의 모세혈관 갔다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순환까지 내가 모두 바르게 한 방향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림으로 내용 정리를 하시고 이 그림을 봐야 헉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복잡한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이게 다 뭐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한번 볼게요. 심방은요,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 이게 나의 심장이다라고 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방실, 방실이었어요. 그럼 여기 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심방이 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심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이 좌심방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좌심실이 돼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하게 수축을 확 하게 되면, 근데 수축을 했어요. 혈액이 위로 역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서 위로 가지는 않고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이제 요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럼 열심히 소화시킨 영양소도 주고요. 산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서 바로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우심방에서 들어오면 우심실로 이렇게 떨어져요. 산소 충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가 강하게 수축하게 되면 바로 우심실에서 이제 뭐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바로 폐동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가는 거죠. 그러면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산소 풍부해진 상태로 폐정맥을 타고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야기처럼 이해하셔야지 그런 이해 없이 다 외우려고 하면 외워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아, 어떻게 이 몸에서 혈액들이 순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규칙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것을 혈액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개념책에 있는 175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 좌심실에서 출발했죠. 일단 이 심장 나의 심장이다. 우
좌,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예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시작해요. 강하게 수축하면 심방으로는 판막 때문에 못 가고, 어디로 갈 거냐면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주고,

0: 영양소 주고, 노폐물 받고, 이산화탄소 받고, 그 다음에 어디? 대정맥을 타고, 우심,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좌에서 나가면 우로 들어오는 거고요. 심실에서는 나가고 심방으로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심방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산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우심실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이 우심실에서는 폐로 갈 거죠? 심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폐동맥을 타고 다시 폐로 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산소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렇게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붙여보면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거쳐서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지금부터 우리는 온몸 순환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심실에서 시작했어요. 폐동맥 거쳐서 폐의 모세혈관, 그다음 폐정맥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순환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심장 박동 이완하고 수축하는 이 박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혈액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녹여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을 정말 혼동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동맥, 대정맥 한번 볼게요. 어디가 여러분 산소가 많을까요? 자,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얘는 산소 주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대동맥은 산소 많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얘는 산소 지금 함유량이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근데 아직 산소 충전 안 하고 그대로 우심실 거쳐서 폐동맥으로 폐로 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면 폐동맥도 여전히 산소는 조금 적은 상태예요. 바로 폐에 가서 기체 교환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 받아서 폐정맥으로 들어와야 얘는 산소가 다시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쭉 우리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으로 잘라보면 여기에 있는 폐정맥, 대동맥은 산소가 많은 혈액, 우린 그걸 지금부터 동맥혈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맥혈이라고 하니까, 아, 대동맥은 이해가 되는데, 왜 폐정맥이 동맥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산소가 조금 적은 혈액들은 정맥혈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름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바로 대정맥과 폐동맥이 정맥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으로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계속 내가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심장이 있죠.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에서는 나가고 좌로 들어왔으니까 우로, 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 타고 온몸에 가서 산소,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았죠? 대정맥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온몸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산소 부족하니까 산소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폐, 동맥 타고 폐의 모세혈관 가서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받아온 거죠. 산소 다시 많아진 상태로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바로 허파순환입니다라고 여러분 한 스토리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반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아, 여기 폐에서 산소 잔뜩 가지고 심장 거쳐서 온몸으로 갈 때까지는 결국 산소 많은 혈액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바로 대동맥과 폐정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온몸에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왔잖아요. 산소 적은 혈액은 바로 여기에 있는 폐동맥 그리고 대정맥이 있다라고 하는 동맥혈과 정맥혈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에서도 이름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아, 동맥혈에는 대동맥과 그리고 여기 폐동맥이 있다 이런 보기가 너무 잘 등장하거든요. 언뜻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처럼 느껴져요. 아, 대동맥, 폐동맥, 동맥혈 아닌가? 그렇지 않고 대동맥과 폐정맥이 산소 많은 거죠. 그걸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동맥과 대정맥의 경우에는 정맥혈, 우리가 이야기했던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요. 단어 넣어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돼.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첫 번째 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오늘도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공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에서는 이것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정답은 바로? 그렇죠. 나눗셈이었죠. 덧셈,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 그 순서를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에 수행평가까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문제 미리 풀고 오늘의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바로 문제 풀이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에 56쪽이고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묻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이 계산 순서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 보면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72 빼기 61부터 계산해서 11이 되죠. 더하기 9는 20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답 금방 찾을 수 있어요. 2번을 보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요. 72 빼기 61 더하기 9는 70이죠. 따라서 72 빼기 70은 2가 된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시오. 자, 계산 순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옆에 답까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있다고 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식을 계산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곱셈을 먼저 계산. 6 곱하기 3은 18이 되죠. 10, 24 더하기 18 계산하면 4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뺄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어요.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겠죠. 18 나누기 9는 2고 45 빼기 2는 43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오른쪽이 더 크죠. 부등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4번, 다음 식을 계산할 때 기억의 계산 순서를 숫자로 쓰시오 라고 했어요. 숫자 1, 2, 3, 4 이렇게 나타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덧셈, 뺄셈, 곱셈이 있고 괄호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덧셈, 곱셈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해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죠. 따라서 2번, 그 다음 3번 순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계산 순서 숫자로 나타내면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5번 볼게요.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계산하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12 더하기 54는 66이죠. 그 다음 66 빼기 37 계산하면 9, 29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51 곱하기 2 나누기 3이에요.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에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51 곱하기 2는 102예요. 102 나누기 3 계산해서 정답 바로 옆에다 적어봅시다. 어떻게? 34 이렇게 나오죠. 자, 디귿 볼게요. 이번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12 빼기 9는 3이고요. 16 곱하기 3 계산해서 여기 바로 쓰면 48이 되죠. 물론 여기 밑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29 또는 34 또 48 이렇게 적고 옆에다 옮겨 적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부터 기호를 쓰면 디귿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는 니은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기역 29 이렇게 디귿, 니은, 기역 순서가 되겠네요. 6번 볼게요. 승빈이는 방울토마토 97개 중에서 49개를 친구에게 주고 25개를 더 따서 가졌습니다. 승빈이가 가지고 있는 방울토마토는 모두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답을 구하세요. 자, 1단원에서는 이런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주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학교에서 수행평가 볼 때 이런 문제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방울토마토가 97개죠. 그럼 97개 97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49개를 친구에게 줬습니다. 준 만큼 빼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더 땄습니다. 몇 개를? 25개를. 그럼 더하기 25.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7 빼기 49는 이렇게 48이 되죠. 48 더하기 25 계산을 해주면 3, 73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 73개라고 단위까지 적어주세요. 7번 봅시다. 도윤이는 호두과자를 한 줄에 4개씩 5줄로 한 상자에 담으려고 합니다. 호두과자 280개는 몇 상자에 담을 수 있는지 식으로 나타내고 답을 구하세요. 자,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두과자가 총 280개 있는데 이것을 상자에 각각 똑같이 나누어 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호두과자 280개를 상자 하나에 들어가는 양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 상황을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28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몇으로? 한 상자에 들어가는 만큼으로. 그런데 한 상자에 들어가는 게 한 줄에 4개씩 5줄입니다. 자, 한 줄에 4개씩 있는데 이게 5줄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5죠.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준 이유는 앞에 있는 나

우쌤보다 여기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상자에 들어가는 양을 먼저 구하고 전체에서 그것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4 곱하기 5를 꼭 괄호로 묶어줍니다. 계산할게요. 280 나누기 4 곱하기 5는 20이죠. 계산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4 상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가장 앞부분을 처음으로 계산해야 하는 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그 계산 순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어느 쪽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뺄셈, 곱셈, 덧셈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죠. 2번 볼게요. 54 나누기 6 더하기 7 곱하기 3이에요. 나눗셈, 덧셈, 곱셈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맨 앞에 있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겠지요. 따라서 2번 정답. 3번. 37 더하기 15 곱하기 4 나누기 10이에요. 자, 덧셈, 곱셈, 나눗셈 있으니까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는데 그중에 앞에 있는 15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하죠. 4번. 90 나누기 2 더하기 8 괄호로 묶고 빼기 6입니다. 자,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하죠. 5번. 7 더하기 28 괄호로 묶고 나누기 5 곱하기 8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니까 가장 앞부분을 먼저 계산하는 거 5번도 답이 되겠죠. 정답 2번. 그리고 5번으로 정리할게요. 9번.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세 개의 계산식들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하나만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식부터 보면 40 나누기 9 빼기 5 괄호로 묶고 더하기 7이에요. 자,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해야겠죠? 이렇게 40 나누기 9 빼기 5는 4 더하기 7이에요. 나눗셈 계산하면 10 더하기 7은 17이 되죠. 정답 17. 자, 그다음 두 번째 계산식 볼게요. 곱셈, 뺄셈, 나눗셈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4, 8, 32고요. 빼기 17 나누기 6은 계산하면 12가 되죠. 32 빼기 12 계산하면 20이 돼요. 아, 두 개의 지금 계산 결과가 달라요. 자, 마지막 계산식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괄호가 있죠? 괄호 먼저 계산. 52 더하기 16 계산하면 68이고요. 68 나누기 4는 17이 되죠.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는 바로 두 번째 식이었습니다. 10번 볼게요. 윤희는 체험장에서 비누를 1시간에 7개씩 3시간 동안 만들어 가졌고, 보미는 45개의 비누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윤희와 보미가 가진 비누 개수의 차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차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더큰 쪽에서 더 작은 쪽을 빼세요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아직 윤희가 더 많을지 혹은 보미가 더 많을지 알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윤희는 몇개 만들었나요? 1시간에 7개씩 3시간이니까 7 곱하기 3 해서 아, 21개. 21개 만들었구나. 그 다음 보미 볼게요. 보미는 45개의 비누를 5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45개를 5명이서 나누어 가졌으니까 9개죠. 자, 윤희가 보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21 빼기 9를 계산해서 12개 차이가 난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12개. 11번. 옳은 것엔 동그라미, 틀린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 자, 1번, 2번, 3번. 각각 계산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1번. 나눗셈, 덧셈, 뺄셈 있는데 중간에 괄호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계산하죠. 171 나누기 2 더하기 7은 9예요. 빼기 6이죠. 자, 계산해 볼게요. 171 나누기 9는 19고요. 빼기 6 계산하면 13. 13 어때요?

맞죠? 따라서 1번은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곱셈, 뺄셈, 나눗셈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13 곱하기 4는 52가 되죠. 빼기 48 나누기 4는 12가 돼요. 계산하면 40이 나오는데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번은 틀렸구나. 됐죠? 자, 3번 볼게요. 뺄셈, 곱셈, 덧셈, 나눗셈 모두 섞여 있어요. 괄호도 있습니다. 자,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59 빼기 6 곱하기 괄호 안을 계산하면 6이죠. 나누기 4. 그 다음 곱셈, 나눗셈 차례대로 계산할게요. 59 빼기 6, 6에 36 나누기 4죠. 그럼 나눗셈을 계산하면 59 빼기 36 나누기 4는 9니까 59 빼기 9는 50이다. 어때요? 정답 맞았죠. 따라서 3번 동그라미.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12번. 옳은 식이 되도록 괄호를 써넣어서 식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아래 있는 이 계산식에서 어딘가에 괄호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계산한 결과는 21이 나와야 되고요. 자, 우리가 괄호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죠. 여기 18 더하기 9, 9 나누기 9, 9 빼기 6. 이 중에서 9 나누기 9는 우리가 괄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괄호가 있으나 없으나 9 나누기 9는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18 더하기 9 또는 9 빼기 6에 각각 괄호를 쳐서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답이 21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덧셈에 괄호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18 더하기 9에 괄호로 묶고 나누기 9 빼기 6 계산해 볼게요. 괄호 안에 계산하면 27이죠. 27 나누기 9 빼기 6. 자, 27 나누기 9는 3인데 3 빼기 6 어때요? 21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땡 틀렸구나 라고 표시해두고 그 다음에 9 빼기 6에다가 괄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옆에다가 18 더하기 9 나누기 괄호하고 9 빼기 6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괄호 먼저 계산 18 더하기 9 나누기 9 빼기 6은 3이죠. 그 다음 나눗셈 계산해야겠죠. 18 더하기 9 나누기 3은 3입니다. 어때요? 18 더하기 3은 21 나왔죠? 정답 21 맞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9 빼기 6 부분에 괄호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겠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어느 농장에 다친 곳이 하나 없는 건강한 오리와 소가 합해서 34마리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오리의 다리 수는 모두 합쳐서 40개이고 5마리의 소가 더 들어왔습니다. 농장에 있는 소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세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소가 몇 마리인가요? 이거예요. 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우리가 다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오리와 소가 합해서 34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합한 34마리에서 오리가 몇 마리인지를 빼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하면 오리가 몇 마리인지도 구할 수 있어요. 다리가 40개예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다친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라고 이런 조건을 준 이유는 모든 오리가 다 멀쩡하게 다리가 두 개씩 잘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34마리에서 뺍니다. 오리를. 자, 오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40 나누기 한 마리당 다리가 두 개씩이니까 나누기 2인 거예요. 자, 괄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뺄셈보다 뒤에 있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5마리의 소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하기 5를 해줘야겠죠. 이게 다예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겠죠. 34 빼기 40 나누기 2는 20 더하기 5예요. 34 빼기 20은 14죠. 14 더하기 5 계산하면 19가 됩니다. 따라서 농장에 있는 소는 모두 19마리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14번 볼게요. 보기와 같이 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보기를 보면 35 나누기 5는 7이고

28 더하기 7 빼기 2는 33인데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냈어요. 어떻게? 그렇죠. 여기 겹치는 7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7 대신에 계산했을 때 7이 나오는 계산식을 그대로 집어 넣은 거예요. 자, 그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28 나누기 7이 4죠. 오른쪽에 13 빼기 4 더하기 6은 15입니다. 4가 겹치죠. 따라서 계산했을 때 4가 나오는 이 계산식을 오른쪽 식에 4 대신 집어넣습니다. 13 빼기 28 나누기 7 더하기 6은 15.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5번 볼게요. 아원이는 할아버지께 용돈을 8,000원 받고 큰아버지께는 6,000원 받았어요. 받은 용돈을 동생과 똑같이 나누어 갖고 나누어 가진 용돈으로 한 개에 900원인 연필을 6자루 샀다면 남은 용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이 총 얼마인지부터 구해야겠죠. 자, 8,000 더하기 6,000만큼을 우리가 처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아원이가 혼자 다 갖지 않고 동생이랑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값에서 한 개에 900원인 연필 6자루를 샀으니까 빼기 900 곱하기 6자루니까 6.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아원이에게 남아있는 용돈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산해 봅시다. 괄호 안에 먼저 계산 14,000이 되겠죠. 나누기 2 빼기 900 곱하기 6. 나눗셈, 곱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7,000 빼기 5,400이죠. 계산하면 1,600. 따라서 정답은 1,6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16번.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덧셈, 뺄셈, 곱셈을 한 번씩만 써 넣으세요. 자, 이 문제 우리 친구들 별표시 한번 할게요.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중 어느 것이 핵심일까요? 그렇죠. 바로 곱셈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큰 수끼리 곱해야 가장 큰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웃한 수끼리 곱했을 때 가장 큰 경우가 무엇일지를 찾아내면 돼요. 자, 17과 4, 4와 9, 3과 11. 어느 쪽이 가장 크겠어요? 그렇죠. 17과 4를 곱한 게 가장 크겠죠. 자, 곱셈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덧셈과 뺄셈을 넣어주면 되는데, 9 나누기 3을 계산하면 3이니까 여기는 3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계산 결과가 크게 되기 위해서 큰 수를 더하고 작은 수를 빼야겠죠?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는 11 앞에 덧셈을 넣어주고 3 앞에 뺄셈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나올 수 있어요. 17번. 자, 이렇게 그림 기호가 나와 있을 때 뒤에 있는 이와 같은 경우로 계산하세요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연산 기호를 활용해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11과 3 사이에 원 모양 기호가 있죠. 원 모양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앞에 수 곱하기 괄호 열고 앞에 수 빼기 뒤에 수요. 됐죠? 자, 그다음 덧셈 하고 6과 42 사이에 클로버 모양의 기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수 나누기 앞에 수로 계산하세요라고 약속을 했어요. 42 나누기 6으로 계산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11 곱하기 8 더하기 42 나누기 6이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88 더하기 7이 되고 결과는 95가 나오게 됩니다. 95. 18번. 계산 순서에 맞게 빈칸에 1, 2, 3, 4, 5를 써 넣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계산 순서를 그대로 숫자로 써 넣으면 돼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한다. 1번. 그 다음에는? 그렇죠. 나눗셈, 곱셈이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눗셈 하고, 그 다음 곱셈 하고, 마지막으로 덧셈, 네 번째 순서, 그리고 뺄셈, 다섯 번째 순서. 이렇게 4, 2, 1, 3, 5로 정리할게요. 19번. 제이는 금빛꽃을 48개와 은빛꽃을 24개를 모두 사용해서 팔찌 1개당 8개씩 구슬을 꿰어 만들었습니다. 제이가 만든 팔찌를 어머니께서

상자에 3개씩 두 상자를 담아 가져가셨다면 남아있는 팔찌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제이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구슬의 개수 먼저 알아야겠죠. 48 더하기 24. 처음에 구슬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팔찌 한 개당 8개씩 꿰어서 만들었죠. 따라서 이 전체를 8로 나눠주면 제이가 만든 팔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머니께서 가져가신 만큼 빼야겠죠. 얼만큼? 한 상자에 3개씩, 두 상자니까 3 곱하기 2. 자, 계산합니다. 48 더하기 24 계산하면 72가 되고요. 나누기 8 빼기 3 곱하기 2죠. 72 나누기 8은 9 빼기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아, 3개 남았구나. 팔찌는 3개 남았습니다. 20번 1에서 9까지의 자연수 중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9 곱하기 괄호 열고 네모 더하기 3 괄호 닫고 빼기 76 나누기 4를 계산하면 19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모두 계산할 수 있어요. 24 나누기 3이 8이 3이니까 47 빼기 3은 44라고요. 자, 그다음 어떤 수에서 19를 뺀 값이 44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 즉 9 곱하기 괄호 네모 더하기 3은 어떻게 되겠어요? 63보다 작다. 이해됐나요? 자, 9 곱하기 어떤 수를 한 게 6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우리 9 곱하기 7이 63이잖아요. 따라서 네모 더하기 3은 7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했죠?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때요? 1 되죠? 2 되고요. 3 되는데 4는 7과 같아지니까 안 되죠. 정답은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행평가 풀러 바로 가볼게요. 네,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계산식 중에서 값이 가장 큰 경우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큰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여기 연산 기호를 보면 덧셈, 곱셈, 뺄셈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계산하는 이 뺄셈 뒤에 가장 어떤 수가 와야 계산값이 가장 크겠어요? 가장 작은 값을 빼줘야 계산값이 가장 크겠죠. 따라서 우리는 4, 3, 6, 7 중에서 3을 마지막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곱했을 때 가장 큰 경우가 나오는 수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3을 제외하고 4와 6, 7이 남아 있습니다.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능한 게 4 더하기 6 곱하기 7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4 더하기 7 곱하기 6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6 더하기 7 곱하기 4를 만들 수 있죠. 자, 이것들을 모두 계산해서 가장 큰 경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게요. 4 더하기 6, 10 곱하기 7은 70이죠. 4 더하기 7, 11 곱하기 6은 66이고요. 6 더하기 7, 13 곱하기 4는 52예요. 가장 큰 경우는 바로 이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빈칸에 4 더하기 6 곱하기 7, 그 다음 빼기 3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70이 된다는 걸 아니까 70 빼기 3을 해서 계산 결과가 67이 된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망고 52개를 한 상자에 4개씩 담았고 귤은 16상자가 있어요. 이 중 망고 6상자, 귤 8상자를 팔았다면 남은 망고와 귤은 모두 몇 상자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망고가 52개 있는데 한 상자에 4개씩 담았으니까 나누기 4죠. 여기에 귤은 16상자 있으니까 더하기 16입니다. 그 다음 판만큼을 빼줘야겠죠? 6 더하기 8만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52 나누기 3은 13이죠. 더하기 16 빼기 괄호 안에 계산하면 14가 됩니다. 자, 29 빼기 14 계산하면 15죠. 따라서 우리는 15상자가 남았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다음 계산식의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 봅시다. 6 곱하기
네모 더하기 2 빼기 7은 여기 계산하면 23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어떤 수에서 7을 뺀 값이 23이니까 6 곱하기 네모 더하기 2는 30이고요. 6 곱하기 5가 30이죠. 따라서 네모 더하기 2는 5가 되고 네모는 3이 됩니다라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4번 문제. 분식집에서 영지는 김밥 한줄 튀김 한개 먹었고, 형주는 붕어빵 4개를 먹었어요. 영지는 형주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될까요? 자, 영지부터 한번 식을 세어볼게요. 김밥 한줄 4,500원이죠. 그리고 튀김 2개에 900원이니까, 1개는 900 나누기 2예요. 자, 그럼 이 값에서 이제 형주가 낸 돈만큼을 빼야겠죠. 형주는 붕어빵 4개를 먹었으니까 800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봅시다. 4,500 더하기 나눗셈 하면 450이고 빼기 3,200이에요. 계산하면 4,950 빼기 3,200 해서 1,75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1,750원을 더 내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64 나누기 8 더하기 4 곱하기 2 계산한 결과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문제풀이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그럴 때가 있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탐욕, 욕심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리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3: 이번 과제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학생에게는 상을 주도록 할게요.
2: 이 부분은 제가 했고, 이 부분도 제가 했어요. 아, 아이디어도 제가.
4: 상 받으려고 내가 한 역할까지 네가 했다고 한 거야? 다시는 너랑 활동하고 싶지 않다.
0: 오늘의 속담.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무력의 눈이 어두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더니 유산 상속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프신 것은 걱정도 안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은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3대 염상섭. 일본 유학 중인 조덕기는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조부 조의관과 부친 조상훈 사이의 갈등을 마주한다. 덕기는 친구 병화와 함께 들른 술집에서 동창인 홍경애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조의관은 족보를 위조하고 산소를 치장하는 등 공건적 가치에 집착하며 기독교인인 아들 상훈을 못마땅하게 여겨 손자인 덕기에게 기대를 건다. 조상훈은 겉으로는 교육과 교회 사업에 힘쓰며 기독교인으로 존경받는 면모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위선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 상훈은 돈이 필요해지자 덕기 모친의 땅 문서를 몰래 가져가 고리대금을 쓰고 독립운동 자금을 댄다는 명목 등으로 위장하려 한다. 조의관은 아들 상훈을 불신하여 금고열쇠를 손자인 덕기에게 맡기고 유서에 재산 분배를 명시하여 덕기에게 실권을 넘긴다. 불만을 품은 상훈은 가짜 형사들을 동원하여 금고열쇠를 탈취하려 하거나 위조된 유서를 꾸미려는 등 패륜적인 행각을 벌인다. 결국 조의관이

0: 사망하고 독살설이 나돌며 집안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덕기는 집안을 수습하려 하지만 부친의 빚과 추문, 친척들의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시달린다. 병화는 경애와 함께 식료품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리며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다. 이후 경찰은 덕기, 상훈, 병화 등을 모두 연행하여 조의관의 독살 혐의와 사상 문제를 엮어 수사한다. 결국 상훈은 사기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병화는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사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덕기는 풀려나지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라는 말처럼 조씨 일가의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금고 열쇠를 움켜쥐었던 조의관이나 그 열쇠를 차지하려 가짜 형사까지 불러들인 조상훈도 그러하지요. 굳게 닫힌 금고는 그들이 원하던 부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정작 지켜야 할 가문과 혈육의 정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1: 오늘의 속담, 욕심은 눈을 멀게 한다였소. 탐욕스런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 속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물질이 같은 양만큼 녹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이 녹는 양도 달라져요.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물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용질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ml 비커 2개, 10도씨 물을 각각 100ml씩 넣습니다. 두 비커에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을 넣는 이유는 용질의 종류에 따른 차이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비커에는 질산칼륨을 1g씩 넣고 다른 비커에는 황산구리를 1g씩 넣어 녹입니다. 용질을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1g씩 나누어 넣는 이유는 용질이 얼마나 녹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박대로 충분히 저어주며 완전히 녹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찰해봅시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각각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1g씩

조금씩 추가하여 녹이고 녹은 양을 확인합니다. 용질을 더 넣어도 바닥에 남아 녹지 않으면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넣은 용질의 총량이 해당 온도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다른 비커에 다른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과정 1에서 3을 반복합니다. 온도에 따라 용질이 녹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며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양의 물을 기준으로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물에 녹는 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의 용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물질 모두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질이 물에 녹는 양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그 증가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질산칼륨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황산구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특성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우리 오늘도 함께 독해 탐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하게 될 섬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Story Island, 이야기 섬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디 밖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이 내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으면 어떨 것 같나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화를 낼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모른 척을 하실 건가요? 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떠한 반전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적어봐야겠죠. 워크북의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Flight, 비행. Upset, 화가 난. Divide, 나누다. Wait for, 무엇을 기다리다. Last, 마지막의. Look into, 살펴보다. Next to, 무엇의 옆에. Eventually, 결국, 마침내. Half, 반, 절반으로. Eyeglasses, 안경. Package, 봉지. Gate, 탑승구, 게이트. Magazine, 잡지. Only, 오직. 자, 어때요? 단어 잘 적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가 봅니다. A young woman, 한 젊은 여성이 was waiting for 이라고 하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과거 진행형의 형태로 쓰였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her flight, 그녀의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 지금 이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의 형태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 중에서도

이 불규칙 변화형 동사에 조금 체크를 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 She bought a book. 그녀는 책한 권과 and a package of cookies. 쿠키 한 봉지를 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package라고 하면 봉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about이라는 동사에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볼까? 자, 이 동사의 원형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사다라는 의미의 buy예요, buy. buy가 사다. 그리고 이것의 과거형이 바로 about의 형태가 되는 거죠. She bought a book and a package of cookies. 그녀는 책한 권과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She sat down in an armchair. 자, sat down이라고 하면 앉았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sat은요. 그렇지. sit, 앉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거죠. sit, sat. She sat down in an armchair. armchair이라고 하면 팔걸이가 있는 그런 팔걸이 의자예요. 그녀는 팔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And read her book. 그리고 그녀의 책을 read, 읽었다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read라고 하면 선생님이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read라고 발음했어요. read. 원래 이 동사의 원형은 네, read라는 동사죠. 현재형으로는 우리가 read, 읽다라고 하고요.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런데 read라고 읽지 않고 과거형은 어떻게 읽는다? read라고 읽어요. 아시겠죠?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read, read. 자, 그래서 그녀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read her book, 그녀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때 a man sat down in the chair next to her. 자, 한 남자가 그녀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즉,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거죠. next to라고 하면 뭐뭐 옆에죠. 자, 한 남자가 그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And 그리고 read his magazine. 무엇을 읽었다? 그의 잡지를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항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치?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쉬는 겁니다. 자, She took a cookie from the package. 자, 그러자 그녀가 그 봉지에서 쿠키 하나를 took, 집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took이라고 하면 무엇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지, take의 과거형이죠. take. 그래서 take라고 하면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가져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집어들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She took a cookie from the package. 그녀는요, 그 봉지에서 쿠키를 집어들어서 뭐 먹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집어들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then 그러자, 그쵸? The man took one. 남자도 하나를 집었습니다. 호라, 이제부터 상황이 조금 이상해지죠? 자, 여기서 one이라고 하면 하나라는 의미의 부정 대명사인데요.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것 하나를 의미할 때 우리가 one이라는 부정 대명사를 써요. 무슨 의미냐면 그 봉지 안에 쿠키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그 쿠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의 의미로, 즉, a cookie라는 의미로 one이라는 부정 대명사가 쓰인 겁니다. Then the man took one. 자, 그러자 남자가 하나 가져갔어요. 그쵸? 하나 집어든 거죠. She took another. 자, another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부정 대명사인데요. 이때의 another는 네, 또 다른 하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one은 불특정한 하나인 거고요. another이라고 하면 그 불특정한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녀가 또 다른 쿠키 하나를 집어서 먹었습니다. And 그리고 he took another. 네, 굉장히 재밌죠.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도 또 다른 하나를 먹은 겁니다. She was upset. 그녀는 어떻겠어요? 내가 내 쿠키를 먹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옆에 앉아서 내걸 하나씩 집어먹는 거야. 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she was upset.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자, 이때 upset은요. 그렇죠. 화가 난이란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반전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Eventually. 자, eventually라고 하면 결국이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그쵸? 결국. There was only one cookie. And the package. 자, 봉지에는요, 그렇지. Only one cookie. 오직 하나의 쿠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남자가 마지막 쿠키를 집었어요. Divided it in half. 그리고 그것을 divide라고 하면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나눈 거죠. 그래서 나눴다. 어떻게? in half는 반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것을 반으로 나눴고요. and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무엇을 줬다? 절반을 준 겁니다. one half는 2분의 1이에요. 즉, 절반이 되는 거죠. 자, 정말 이상하죠. 그녀의 쿠키였는데 마치 남자가 선심을 쓰듯이 마지막 쿠키를 가져가서 반으로 나눠서 여자에게 준 거겠죠. 자, 지금 여기서 남자가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하이라이트를 쳐보면 먼저 첫 번째 동사. 즉,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를 집었고, 그 다음은, 그렇지, divided it in half. 그것을 반으로 나눴고요. And 그 다음 마지막으로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마지막 절반을 준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사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때 gave는 그렇지, give 주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gave. She was really angry. 그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럴만하죠? She walked to the gate. 이제 그녀는 비행시간이 다 되어서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Later, 그죠? 나중에, 그죠?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She looked into her bag for her eyeglasses. 그녀는 그녀의 안경을 찾기 위해서 그녀의 가방을 looked into라고 하면 들여다보았다, 살펴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꼼꼼하게 안을 본 거죠. 그래서 살펴봤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녀는 안경을 찾기 위해 그녀의 가방을 살펴봤는데요. 와, her package of cookies was there. 그녀의 쿠키 봉지가 there. 그곳은요. 그녀의 가방이 되겠죠.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녀는 누구의 쿠키를 먹은 거죠? 그렇지. 낯선 남자의 쿠키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쿠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뭐였나요? 그렇지. 때늦은 후회였어요. 그래서 왜 제목이 때늦은 후회였는지 여러분이 이 반전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글에서 일어난 일의 순서와 일치하도록 그림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지, 여자가 책한 권과 쿠키 하나를 구매했다. 그래서 B가 먼저 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옆에 앉았고요. 자꾸 번갈아 가면서 둘이 쿠키를 하나씩 집어 먹었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탑승구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찾으려고 가방을 보니 호라, 내 쿠키 봉지가 여기 있네. 내 쿠키 봉지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B, A, 그리고 D, C. 네,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윗글에서 찾아 완성하시오 라고 하네요. What did the man do with the last cookie? 자, 그 남자는요, with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로 무엇을 했나요? 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봤는데요. 자, 어떻게 했냐? 남자가 took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divided it in half. 그것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and 그리고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절반을 주었죠. 이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he took. 그는 집었습니다. The last cookie. 마지막 쿠키를 집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것을 나눴죠. Divided it in half라고 하면 반으로 해요. 반으로 나눴다. And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Gave her 무엇을? One half. 절반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one half라고 하면 반. 절반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영작이 다 되었으면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위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She thought the man ate her cookies. 자, 그녀는요, 남자가 그녀의 쿠키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But, 하지만, in fact, 사실, 뭐 한다? 그녀가 그의 쿠키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she ate. 그녀가 먹었어요. His cookies. 그의 쿠키를 먹은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반전이었죠. 그쵸? 자, 그럼 4번으로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써볼 텐데요. 자,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자, A를 볼게요. Can you split an apple in half? 자, 이때 in half. 무슨 뜻이다? 그렇지, 반으로. 그리고 split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나누다란 뜻이에요. 나누다 또는 이제 divide랑 split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split은 좀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쪼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다란 뜻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쪼개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사과를 나눌 수 있니? In half, 반으로. With your hands, 너의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탁 사과를 나눌 수 있니? 쪼갤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요. I can blanket into four pieces. 나는 그것을 네 조각으로 빈칸할 수 있어. 자, 그러면요. 빈칸으로 나눌 수 있어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지. 자, 우리 지문에서는 나누다란 단어로 divide가 있었어요. 그래서 I can divide it. 나는 그것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번. A blank is a trip by airplane. 이것은 비행기로 하는 여행이다 라고 합니다. 자, 비행기로 하는 여행. 그렇지, 비행이죠. 그래서 a flight. 비행은 무엇이다? 비행기로 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comprehension check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105쪽이 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뭐뭐하고 있었다. 우리 이거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면 됐었죠.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ing가 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a young woman was 그리고 동사 ing was waiting for her flight. 이렇게 되면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비행 또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녀는 봉지에서 쿠키를 집어 먹었다. 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는데요. She took. 그쵸. took이라고 하면은 집어들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집어들어서 그것을 먹었겠죠. She took a cookie. 쿠키를 어디에서요? From the package. 봉지에서 집어 먹은 겁니다. She took a cookie from the package.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그러고 나서 남자가 하나를 먹었다 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하나라는 부정대명사, 네, 원을 적었죠. 원이라는 부정대명사는요, 네, 특정하지 않은 것, 불특정한 것, 하나를 지칭할 때 쓰는 부정대명사였어요. 자, 그러면요, then, 그러고 나서 the man, 그 남자가 took one, 하나를 먹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원은요, 그렇지. 그 불특정한 쿠키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녀가 또 하나를 집었고, 그러면요. She took another. 자, 그런 다음에 and. 그도 또 하나를 집었다. He took another.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She took another and he took another. 그녀가 하나를 집은 거고, 그도 또 하나를 집었다라는 문장인 거죠. 자, 이때 one은 하나라는 뜻이 되겠고요. another이라고 하면, 그쵸?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5번 문장 볼게요.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자, 남자는 마지막 쿠키를 집더니 그것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divided를 쓰면 되겠죠. divided it in half. 반으로 나누어서 무엇을 했다? and 주었습니다. gave her 그녀에게 무엇을요? 반을 주었다라고 할때 반이라는 표현은 네, one half가 되겠죠. 그래서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divided it in half, and gave her one half. 이렇게 순서대로 한 행동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네, 오늘의 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바로 one half라는 표현입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절반이란 뜻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one half 말고도 a half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one half, a half 둘다 읽는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영어에서 분수를 읽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one half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읽어요. 우리나라와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분의 1 이렇게 있지만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읽는다? 네, 분모를 읽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읽을 때도 약간 다르게 읽어주는데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요, 개수를 나타내는 이제 기수로 읽어줘요. 기수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원,

two, three. 하나, 둘, 셋.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모는 서수를 읽어줍니다. 서수라고 하면 몇 번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등등 뭐 fourth, fifth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분자를 어떻게 읽을까? 1이 one이죠. one 그리고 3은 three라고 읽을까요? 아니죠. one 분모는 서수로 third가 되는 거죠. one third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읽을까요? two third. 자, 한번 써볼까요? two third. 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분자가 2 이상일 때는요. 분모 뒤에 s를 붙여요. 그래서 two third가 아니고 two thirds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two thirds 이렇게 읽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예문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The man took the last cookie. 남자가 마지막 쿠키를 가져가서 그것을요 divided it in half. 반으로 나눴고요. And gave her one half. 그녀에게 one half. 그쵸? 2분의 1 절반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탐험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봉지에는 하나의 쿠키만 있었다. 이때 결국이라는 부사로 문장을 완성해서 인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독해 탐험을 완주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리딩 파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쌤이랑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분노의 원인입니다. 뭐, 분노의 원인을 하나로 꼽을 순 없더라도 이 분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독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글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렇게 A, B, C, D, E 나와 있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문제 나오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문제예요? 바로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글의 문맥에 맞게 알맞은 곳에 넣어주는 문제예요. 위 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주어진 문장부터 파악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을 보니까요. However, scientists say that they actually don't make you angry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 문장이 들어갈 부분을 기점으로 글의 흐름이 뭔가 전환되는 부분이 나오겠구나라는 것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과학자들은 that 이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대요. 자, 그러니까 앞에는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힌트를 얻었으니까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될지 문맥 파악하면서 같이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hat makes you angry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글을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이 바로 make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랑 저번에 한번 공부했던 구문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입니다. make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 혹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쉬운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You make me sad. 자, make me sad.

You might feel that these things make you angry because you respond to them with anger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because를 기점으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당신은 that 이하라고 느낄지도 모른대요. 자, 뭐라고 느낄지도 모르냐면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화나게 만든다고 느낄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you respond to them with anger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 respond 하면요. 반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노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뭔가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ey just make you think. 자, 이번에는 뭐래요? 그것들은 단지 당신을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도 make you think니까 당신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A 앞부분까지는 이런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죠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들은요 단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글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When something uncomfortable happens 라고 했네요. 자, 우리 uncomfortable 하면 불편한이죠. 무언가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요. You start to have different kinds of ideas. 당신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한대요. 나에게 불편한 일이 닥치면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Some of the ideas are full of worry or blame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아이디어 중 몇몇은요, be full of, 뭐뭐로 가득하다란 뜻이잖아요. 걱정 혹은 비난과 같은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Then, 그러면 you become upset. 당신은 어떻게 돼요? upset,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That is, 즉이라는 뜻입니다. 즉, only you can make yourself angry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여기서도 make가 단순히 만들다 라는 뜻,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Make yourself angry 라고 해서 당신 스스로를 화나게 만든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다시 보시면 즉,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So, 따라서 if you want to control your anger 이라고 했네요. 자, anger, 분노를 control, 조절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당신이 분노를 조절하고 싶다면 그러면 please remember that, that 이하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자, 뭘 기억하냐면 your own 빈칸 make you angry. 당신 자신의 빈칸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자, 여기서도 make 구문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만들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보았을 때 당신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부의 상황? 그보다는 당신 자신의 생각,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And try to see the bright side of things 라고 했는데요. 자, bright라는 건 밝은이죠. 그래서 물건들의 밝은 면 혹은 주변 상황의 밝은 면들을 보려고 try to, 노력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바탕으로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빈칸 문장 방금 살펴보았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 분노를 조절하고 싶다면 이라고 했고요. 기억하라고 한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당신 자신이 갖는 그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생각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우리 thoughts 하면 생각들이라는 의미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단어들 보시면 events, 사건, results, 결과, experiences, 경험, 그리고 differences, 차이 모두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이 글은 모두 당신 자신의 생각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고 우리 2번 가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아까 살펴봤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분석해보면,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근처에 있는 문맥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따라서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인 이 문장의 앞인 A,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되겠는데요. 이 앞까지는 당신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다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1번 A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3번 가볼 텐데요. 위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걸로 갈까요? 자, 우리 3번 한번 보시면 The real cause of anger 이라고 했습니다. 이 cause가 원인이죠? 그래서 3번을 해석해보면 분노의 진짜 원인이래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정답이 될수 없는지도 한번 볼게요. 1번을 보면 How to control anger 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 원인을 말하는 과정에서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2번입니다. The results of anger. 분노의 결과들. 당신이 분노를 하면 이런 결과도 생기고, 이런 결과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 아니었죠. 자, 4번입니다. The importance of a bright mind라고 했는데요. 자, bright라는 건 뭔가 밝고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라고 했지만 마지막 한 줄에 나왔을 뿐 이게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various and happy situations라고 했는데 various는 다양한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뭔가 불행한 사건들, 상황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한 상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으로 갈게요.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해 볼 텐데요. 자, A를 보면 situation이라고 했는데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2번과 연결시켜 주시고, 또 respond는 반응하다잖아요. 반응한다는 것은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무언가 발생한 일 혹은 남에 의해서 말해진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니까 1번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result인데요. 3번을 보면요. because of라고 했어요. 다른 무언가 때문에 발생하는 일. 이게 바로 결과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과 구문들

스킬 정리하러 우리 워크북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접 워크북에 써볼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우리 1번 보시면 unlucky라고 했는데요. lucky의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불행한이란 뜻이 되겠고요. 또한 situation 하면 상황이고요. 그리고 respond인데요. respond라는 건 반응하다. 또 anger 나왔습니다. anger 하면 명사로 분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uncomfortable입니다. 우리 comfortable 하면 편안한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불편한이 되겠고 다음으로 happen 하면 일어나고 발생하는 거예요. 이어서 specific인데요. specific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어서 be full of입니다. full은 가득한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blame인데요. blame은 비난입니다. 이어서 upset. upset은 화난. 그리고 control인데 control은 조절하다란 뜻이고요. 이어서 own 하면요. 자신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e the bright side인데요. 어떤 것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는 거니까요.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어서 actually인데요. actually는 실제로. 그리고 various,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어서 cause 하면 명사로 무슨 뜻이죠? 네, 원인, 이유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작 훈련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그것은 당신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사람들인데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써줄게요. People who do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Bad things to you. 당신에게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인데요. 불편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은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은 이미 나와 있네요. When something uncomfortable happens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뒷부분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뭐뭐 하기 시작한다가 주어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you start to make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make는 무언가 생각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fferent kinds of ideas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가볼게요. 그런 생각들 중 일부는 걱정이나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뭐 중 일부라고 할 때는요, 이 some of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생각들 중 일부니까 some of the ideas 해 주시면 되겠고,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 be full of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이나 비난으로 가득 차 있네요. 따라서 be full of worry or blame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걱정이나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만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했어요. 자, please remember 다음에 대시 나와서 뭐뭐라는 점을 기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뭘 기억하냐면 your own thoughts. 당신 자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 써볼까요? 자, 우리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로 써볼게요. 자, make you angry 하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입니다. 사물의 밝은 면을 보도록 노력해라인데요. 자, 뭐뭐 하도록 노력해라라는 표현은 바로 try to입니다. 그래서 try to 먼저 써주시고, 사물의 밝은 면을 보도록 나와주면 되겠네요. See the bright side of things.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물의 밝은 면을 보도록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분노의 진짜 원인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보았는데요. 특히 make 구문 신경 써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고 오늘의 구문 포커스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데이텐의 첫 번째 이야기로 같이 즐겁게 독해 들어가 볼 건데요. 예습 필수입니다. 예습 반드시 해주시고, 여러분의 독해 힘이 되어줄 today's reading power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글의 제목 파악하기 유형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시나 너무 중요한 유형이고요. 이게 언뜻 들으면 제목 파악하기나 뭐 주제, 요지, 주장 다 비슷한 류인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제목 파악하기 문제는 그렇게까지 쉽지 않고요. 오답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여기 선택지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내용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핵심 소재를 찾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아요. 어떻게? 약간 또 추상적으로 조금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제목에 녹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핵심 소재를 잘 찾았다고 해도 이거를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살짝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까지 염두해서 이 제목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자, 아무래도 핵심 소재 파악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인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어떤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첫 문장에서 글쓴이가 글의 방향을 다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정확히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어떤 것이 지금 핵심 소재로 등장할 것인가를 잘 파악해 주시고요. 얘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독해하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내겠죠. 그거를 잘 함축적으로 녹여낸 것이 바로 글의 제목 찾기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가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딱 봐도 지금 뭔가 한눈에 똑같이 들어오는 그런 소재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지금 공통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 소재 잘 찾으시고 대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공통으로 반복되는 지금 소재가 없을 때는 내가 소재만 잘 찾고 그거를 표현만 잘 바꾼 걸 고르면 그게 그대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장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제목 문제도 풀고요. 다른 문제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re are green invaders in your backyard? 역시나 뭔가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대시 생략되었겠죠? 다시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대어는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있어요? Green invaders, 녹색의 침입자. In your backyard, 여러분 뒤뜰에 혹시 녹색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일단은 핵심 소재는 아무래도 녹색의 침입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조금 말을 추상적으로 한것 같아요. 녹색의 침입자가 뭘까? 뭐 이따 뒤뜰이라고 했고 녹색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챘겠지만 요게 핵심 소재고 이 녹색 침입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질 것인가를 잘 보시면 되겠죠? They are not from space but from other countries. 그것들, 즉 녹색의 침입자를 그대로 다시 받으면서 이게 우주에서 온 애들이 아니야. 얘네 갑자기 이거는 어디서 떨어진 애들이야? 이게 아니라 but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애들이다. 요런 얘기고요. For a long time, people traveling to other countries have carried with them and brought in seeds, plants, flowers, and vegetables from their home countries. 자, 이 문장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오랫동안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 자, 문장 중간 ing, 앞뒤에는 명사 꾸며줍니다. 이런 어떤 구문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이 어디까지인지 잘 찾아보세요. 본동사 앞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주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have carried, 현재 완료입니다. 가지고 다닌 거죠? with them. 자, 요거 근데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them은 그대로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우리는 그냥 갖고 다녀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댐을 붙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다닌다는 얘기야. 근데 뭘? 그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뭐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동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 1, 그리고 얘가 동사 2가 되면서 목적어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여기부터 뭐 끝까지 다 봐도 되겠네요. 그쵸? 아, 요게 have carried에도 걸리고 brought in에도 걸리는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자, 오랫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거를 또 들여온 거야. 그쵸? 그럼 뭘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로 들여놓나요? 뭐 씨앗, 식물, 꽃,
채소 등등을 from their home countries, 그들의 고국이죠. 그러니까 여행 떠나기 전에 자기들 나라에서 뭐 씨앗이든 plants and flowers and vegetables든 얘네들이 바로 green에 해당하는 애들일 거고,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여행하는 그 나라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Now, the huge number of non-native plants is threatening native plants.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외래종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그런 종들인데요. 이러한 막대한 수의 non-native plants는 비토착 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다. 비토착 식물들이 is threatening, threaten 하면 위협하다라는 뜻이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native plants. 바로 이 토착 식물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number of의 해석을 좀잘 보시고 이게 여러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요. 비교해서 바로 a number of하고 해석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a number of는 한 단어로 many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a number of 복수명사, 많은 명사들 이렇게 되고 the number도 사실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근데 얘네 이 복수명사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 number of와 a number of의 차이점을 독해할 때잘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huge가 들어가서 큰 차이점. 그러니까 막대한 이런 뜻이죠. 막대한, 막대한 수 이렇게 되는 거지. 비토착 식물의 막대한 수가 위협하고 있어요. 토착 식물들을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This has brought an unexpected problem to other neighbors in the backyard. Insec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즉 앞문장 전체를 받으며 has brought 또 가지고 온 겁니다. 뭐를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들여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To other neighbors, 다른 이웃들, in the backyard, 그 뒤뜰에 있는 다른 이웃, 즉 곤충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곤충, 뒤뜰에 있는 어떤 푸릇푸릇한 애들, 뭐 씨앗, 식물, 꽃, 채소 이런 애들, 네, 이런 어떤 외래종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뜻하지 않게 이풀 애들 말고요, 다른 이웃까지 위협해, 즉 곤충에게도 얘네들이 위협이 될수 있다. 그게 바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핵심 소재로 찾았던 이 Green Invaders는 사실 Invader 말 자체가 침입자,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역시나 부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좀 다른 소재로 찾아보자면 이 그린 인베이더스가 바로 non-native plant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요게 바로 핵심 소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찾을 때 얘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에는 요거를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문장을 적어도 제목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과학자들은 말해요. 90%의 plant eating insects니까 우리 초식 곤충이 되겠죠? 플랜트를 먹는 곤충들, 한 90%의 초식 곤충들. 는 are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They only feed on certain mostly native plants. 그들이, 즉그 곤충들은 오직 먹거든요. So feed on 하면 뭐뭐를 먹이로 하다, 뭐뭐를 먹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특정한, 근데 주로 그 특정한 것이 주로 토착 식물, 비토착이 아니야. 토착 식물만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외래종들이 바퀸도를 뺀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Orange and Black Monarch 하면 뭐 나와 있기는 해요. 주황 검정 나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Caterpillars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단어긴 한데요. 이제 애벌레. 자, 주황 검정 나방의 애벌레를 한번 예로 들어 보자면 얘네가 오직 먹거든요. Milkweed 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박쥐갈인데요. 얘, 이 식물이 이거 식물이거든요. 이거 줄기를 따면 약간 우유 같은 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lkweed라고 명칭이 붙여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 마늘 캐터필라들은 오직 박쥐갈이만 먹어요. 그러면 less milkweed. 자, 그러면 더 적어진 박쥐갈이는 뭘 의미해요? fewer caterpillars. 역시 애벌레의 수가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애벌레도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 이것은 뭘까? 이것은 밀크위드가 줄어서, 그래서 캐터필라도 줄고, 그러면 또이 캐터필라를 주식으로 하는 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새들도 같이 숫자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쇄작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The trouble,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문제점은 goes across the food web. 바로 먹이 그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 위로 위로 점점점 안 좋아지는, 계속 개체 수가 줄게 되는 그런 영향을 이 그린 인베이더들이 끼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목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 소재를 반드시 넣어서 제목에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4번 보세요. 먼저 답부터 한번 볼까요? Problems that plants from other places cause.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Plants from other places 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Paraphrasing 했죠? 우리 본문에서는 뭐 녹색 침입자, green invaders 이런 표현 썼고요. 그 다음에 비토착 식물들, non-native plants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장소에서 온 식물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요게 아까 green invader, non-native plants와 같은 소재를 이렇게 다시 풀어 쓴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해석해 보면. 그래서 이러한 다른 장소에서 온 식물들이 끼치는 문제점들, 이게 아주 적절한 제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핵심 소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가 됐고요. 4번이 정답인 거야. 그럼 1번 한번 가볼까요? What we can do to save nature. 우리가 자연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아니었고. How bugs destroy your green garden. 이 벌레가 어떻게 너의 푸른 정원을 해치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먹이 그물,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거 먹이 그물은 그냥 잠깐 짧게 언급된 거고. 마지막에 왜 endangered 하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소재가 다 달라요. 그쵸? 제목은 핵심 소재를 잘 찾아내야 한다. 자, A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살짝 가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비토착 식물 때문에 이 토착 식물이 위협을 받아서요. 이게 다른 어떤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다른 뒷마당에 다른 이유. 즉 우리의 곤충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곤충의 개체 수까지 줄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 곤충들이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윗글의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거 그랬는데 this means fewer birds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으면서 이 밀크위드 수가 줄어들면 애벌레 수도 줄어들고요. 요런 얘기였잖아. 그쵸? 그래서 박쥐가리 수가 줄어서 애벌레 수도 줄어드는 거 그대로 옮겨 적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ts take water and minerals. 그래서 식물은 물과 미네랄, 무기질을 취해요. 근데 뭘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물하고 무기질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흡수한 애들을 이제 잎으로 보내야죠. 그렇죠? 잎으로 보냅니다. 전달합니다. carry라는 동사 아까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a lot of animals,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한대요. 동사 자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내용, 우리가 빈칸에 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좀 활용을 해야 돼서 아까 있었던 단어 중에서 위협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climate change가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threaten 쓸때 s를 붙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threatens라고 수의 일치를 시켜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넘어가서 우리 워크북으로 파워업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아까 살펴본 어휘 중에서요. 좀 전에 봤어요. threaten. 이게 바로 위협하다라는 동사의 뜻이고요. 그리고 네이티브는 토착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형용사 형태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in과 같이 써요. in danger. danger가 위험이라서 그 위험 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위험에 처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endangered, PP 형태예요. 요거는 바로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중요한 거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볼 거예요. 1,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것은 뒤뜰의 다른 이웃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왔다. 이것은 가져왔다. 뭐 길지만 우리는 동사를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가져왔어요. 여기 있네요. 현재 완료로 나타나 있죠. So this has brought. 네, 뭘 가지고 왔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이제 목적어 넣어야 되겠죠? An unexpected problem. 요거를 가지고 왔어. 누구에게? 전치사 to 방향성. To other neighbors. 그러면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 자, 요렇게 잘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영어의 어순 주어, 동사, 목적어, to는 방향성. 요거 잘 떠올려서 배열해 주시고. 자, 4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과학자들은 90%의 초식 곤충들이 특정한 식물만을 먹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90% of plant-eating insects, 90%의 초식 동물이 are in danger,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특정한 식물만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 뭐뭐이기 때문에. 아, 요걸 가지고서 문장을 시작해 주면 되고요. 자, because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어순도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거든. 그럼 because 뒤에 누가 특정한 식물만을 먹어요? 그 곤충들이. 영어는 또 반복을 안 하니까 이거를 대명사로 they라고 받은 거죠. 그래서 they를 주어로 잡고 그다음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Only feed. 뭐만 먹어? Certain plants. 특정한 식물만을 먹기 때문에. Because의 주어, 동사의 어순이었습니다. 자, 5번은 더 적어진 수의 박쥐가리는 더 적은 애벌레를 의미하고, 요거는 앞에 나와 있어요. Less milkweed means fewer caterpillars. 그쵸?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더 적은 수의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 의미합니다. 뭐를? Fewer birds. 더 적은 수의 새를 의미합니다. 요대로 그냥 적어주면 되겠네요. 참고로 얘네들 다 비교급인데요. Less, fewer, fewer. 자, less는 셀수 없는 형태의 명사와 짝꿍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셀수 있는 복수 명사의 비교급은 fewer이다. 요것도 같이 챙겨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완강 미션입니다. 오늘의 완강 미션은 the number of 뒤에 항상 복수 명사가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 추가해서 얘랑 같이 비교하면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The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점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었어요. 한 단어로 many라고 바꿀 수가 있는 많은 명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이 복수 명사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영작할 때요. A Number of가 주어면 얘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고, 복수 동사. The number of는 주어가 넘버인 거야. 단수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단수 취급이다 라고 하는 게또 비교 포인트가 사실 될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챕터 6의 워크북 같이 풀어볼 텐데요. 워크북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30개를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풀어오셨죠? 자,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 2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red chilies? 라고 시작을 하네요, 1번은. 자, 너는 빨간 고추가 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직 초록색 것만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chilies인데 red냐 green이냐의 차이죠. 이럴 때는 green ones. 얘는 복수니까 green ones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There is 빈칸 water in the pond라고 했어요. 연못에 물이 있다인데 여기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하네요. 물은 셀수 없어요. 그래서 얘 탈락, 탈락, 매니도 탈락이네요. 근데 one water 이렇게도 쓸수 없죠. 그래서 a little water. A little 하면 뜻이 뭐예요? 조금의,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약간 있다. 조금의 물이 있다. 연못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우리 본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I could pick lots of strawberries. 얘는 lots of 뜻은 많은. 얘는 뭐랑 같아요? A lot of 였습니다. 그렇죠? A lot T, a lot of. So a lot of, lots of, 많은인데 얘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든 없는 명사가 오든 다쓸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랑 바꿔서 쓰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왔는지 실제로 한번 봐야겠죠? 얘는 딸기들이에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맞습니다. 그럼 셀수 있는 명사와 쓸수 있는 아이를 골라야 하니까 much는 탈락이고요. many 괜찮고, a few 괜찮고, some 쓸수 있고, few는, a few도 뭐쓸 수는 있죠. 의미상으로는, 의미상으로 필요하다면. 근데 얘는 우리는 많은 딸기를 딸수 있었다니까 얘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few는 어색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많은 딸기죠. 얘는 다셀수 있는 명사랑 쓸 수는 있으나 이 의미를 바꿔서 쓸수 있어야 되니까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many가 되겠죠. 얘는 조금이라는 뜻이고 약간, some도 몇몇의 약간의 이런 의미니까 lots of와 완전히 뜻이 같지는 않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 뒤에는 앞에는 쓸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lots of many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만약에 셀수 없는 명사가 왔다면 뭐랑 바꿀 수 있어요? much와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에서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골라보겠습니다. 4번에는 수미 invited us to her party라고 했습니다. 수미가 우리를 초대했네요. 그녀의 파티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봤더니 빈칸 of 였어요. 우리들 중 빈칸이 have come 왔어요. 온 상태고, 하지만 또 빈칸은 오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초대했어요. 어쨌든 복수, 여러 명을 초대를 했는데, 어쨌든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지도 않아, 온 것도 아니고, 안온 것도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왔거나 안 왔거나, 얘는 무조건 둘중 하나죠. 그러면 일부는 왔고 나머지는 다안온 거죠? 그럼 뭐예요? 일부, 우리 둘중 여러 명은 안 왔다라고 하려면 some이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전체가 다안온 거죠? 그럼 여긴 뭐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전체니까 the others가 되어야겠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정답은 5번 some the others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도 볼게요. There are 빈칸 places예요. 장소들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장소들이냐? 빈칸에 필요하고요. To ride a bike. 자전거를 탈 장소들이네요. 우리 집 주변에. 그럼 여기서 뭐가 어울릴까? 자, places. 얘는 셀수 있어요. 그러면 little, a little 이런 거다안 되죠. 그러면 many few a few인데 자, 여기서는 많은 장소들이 있다 괜찮고요. 자, 약간의 장소들이 있다 괜찮죠. 근데 얘를 쓰면 장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뭐 얘도 크게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다 살려둡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에 보면 I been can't eat vanilla ice cream 이라고 했어요. 자,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했고요. hard냐 hardly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hard가 일단 여기에 부사가 올수 있나요? 형용사가 올수 있나요? 자, 나는 먹는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너무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에 구애 없이 끼워 넣을 수 있는 애는 부사잖아요. 그러면 hard냐 hardly냐 hard냐인데 hard가 부사일 때 뭐예요? 열심히죠. 나는 열심히? 이상합니다. 그쵸? 나는 거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빈도부사를 여기 넣으면 동사 앞, 일동 앞 위치도 완벽하죠? 따라서 여기 두 번째에는 hardly가 들어가야 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제기대명사와 용법이 같은 건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기대명사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었어요. 맞나요? 어떤 것으로? 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얘는 생략할 수 없었죠. 그리고 강조를 하는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줄 친 문장, 다음에 주어진 문장은 어떤 거예요? I should finish my homework라고 했어요. 완전한 문장이죠.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 한다라는 거고 myself 강조로 들어가는 거고 생략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강조 의미이고 생략이 가능한 것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She herself won the prize at the game. 자, 얘 생략해 보면 어때요? 그녀는 우승을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1등을 한 겁니다. 그 경기에서. 괜찮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herself가 강조로 쓰였다라는 거고, 역시 같은 용법이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said to myself,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이때는 생략할 수 없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나는 에게 말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얘는 목적어로 온 겁니다. 이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온 거고요. 나는 할수 있다.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다른 말로 혼잣말을 한 거죠. 그 다음, he stayed up all night. 그쵸? 그는 밤을 꼴딱 샜습니다. by himself. 그쵸? by 뒤에 by himself. 이렇게 올수 있죠? 혼자서. 이렇게 되고요. 얘 생략할 수 없어요. 강조 아닙니다. 그다음 my sister wore the socks. 우리 여동생은 내 여동생은 양말을 신었다라는 거예요. for herself 스스로 신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for oneself에서 herself 얘 생략할 수 없죠. 그다음 Mary looked at herself. Mary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에. 그래서 얘도 look at의 목적어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맞겠고요. 그 다음 7번은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물어봤고요. 톰은 종종 자신의 방에서 혼잣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톰은 자 혼잣말을 했다, 혼잣말을 하다 우리 talk to oneself죠. 스스로에게 말한다, 뭐 said to oneself도 뭐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혼잣말이라고 더 정확한 것은 이제 talk to onesel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talk to oneself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종 한 거고 일반 동사 앞에 쓰니까 often을 아주 다잘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꺼내요. 그럼 talk to의 과거형 쓴 거. talked to, talked to, talked. to가 빠졌어요. 얘는 탈락. 그죠? 2번과 4번이 살아남았고요. 그러면 혼잣말을 한 거니까 oneself가 들어가야 하는데 얘는 그냥 him을 썼네요. 얘도 탈락. 그러면 정답은 2번이겠죠. 그의 방에서, 자신의 방에서 in his roo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다음 중 밑줄 친 long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했네요. 한번 볼게요. The king lived very long.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 왕은 매우 오래 살았다. 얘 뭐예요? 오래. 부사네요. 아, 부사냐? 아니면 얘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죠. 형용사냐? 이걸 묻는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번을 봤더니 he gave me a long dress. 그는 나에게 긴 드레스를 주었어요. 긴이네요. 얘는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I waited so long for the subway. 나는 그 지하철을 아주 오래 기다렸네요. 오래니까 부사가 되겠고요. 4번. How long have you lived in Incheon? 얘, 우리 질문할 때 얘 많이 쓰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인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hot weather, 뜨거운 날씨, 더운 날씨가요,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됐네요, 이번 여름에는.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것이니까 부사. 따라서 다 부사인데 2번만 형용사가 되겠네요. 정답 2번. 그 다음 9에서 10번에 어색한 거 골라야 합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 하나 골라내 볼게요. She wrote the story herself 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직접 썼네요. 강조용법으로 herself, 주어와 동일하게 herself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잘 썼다. 그 다음 2번, help yourself to the pasta and salad. 우리 help oneself to 하면 무엇 무엇을 마음껏 먹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스타와 샐러드를 마음껏 드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 help라는 명령문은 명령문의 주어는 you라고 보통 보니까 help yourself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 he wrote a letter to himself in the camp. himself,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기대명사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 himself죠. 그래서 얘가 목적격이나 소유격의 self가 붙긴 하는데 우리 he는 himself, 목적격의 self가 붙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그 캠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은 3번이 되고요. I enjoyed myself. 즐긴 거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되겠죠. Enjoy oneself. 아주 잘 썼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 she herself. 얘는 주어 옆에, she 옆에 강조하려고 쓴 거죠. 그녀는 직접 heard a strange voice yesterday. 어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라는 겁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10번도 역시 어색한 것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There isn't any milk left in the cup. 얘는 어때요? isn't. 부정문에 any 잘 썼죠. 우유가 없었어요. 컵에 남아있는 우유가 전혀 없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any dogs were barking at the thief at night. 어때요? 긍정문인데 any가 왔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some dogs. 개 몇 마리들이 지저댔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둑을 향해서 at night, 밤에. 그 다음, do you have a lot of friends? 라고 했네요. in your class. 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니? 너희 반에? 이렇게 되네요. 자,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쓸 수 있어요? 있죠. 셀 수 없는 명사, 있는 명사 상관없이 쓸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 I heard that some students went to the hospital. 나는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느냐? 몇몇 학생들이 병원에 갔다고, 그쵸? 여기도 some students, 괜찮죠? 복수이기도 하고 긍정문이니까 some 아주 잘 썼습니다. 그 다음 5번, exercising for a few hours every day. 그렇죠? 운동하는 것인데 for 얼마 동안? a few hours, 괜찮죠? hours 셀 수 있어요. 그래서 a few라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것은 동명사고 helps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는 것도 한 번 더 복습했고요. 너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은 반대로 어법상 올바른 것, 제대로 쓴것 골라보겠습니다. You have to be polite.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너는 공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To others people. 자, 선생님이 others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나요? Other people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other people, people.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other people이라고 쓰거나 얘를 빼고 others라고 쓰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해야 한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다음 I ate this meatball spaghetti. 나는 이 미트볼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좋다. 먹은 이 미트볼 스파게티가 마음에 든다는 거죠. 특정 스파게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원이 아닌 it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itch the cat. 안 돼요, 그쵸? itch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itch the cat in the room. were 안 되죠? was 와야 합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all the cats. 이렇게 하면 얘 하나만 바꾸면 되겠네요. 얘 복수는 그대로 두고. all the cats in the room were sleeping. 괜찮고요. itch로 쓴다면, itch cat 더 빼고, itch cat in the room was sleeping. 뭐, 이렇게 가야 합니다. 어찌됐든 얘는 지금 짬뽕으로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Some people are happy. 몇몇 사람들은 행복해요. 복수 괜찮고요. 하지만, another's are sad. 자, another's라는 단어 없다고 했죠. 왜냐면, another. 얘는 무조건 하나인데, s를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은 some이 아니라 some은 앞에 한번 썼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others are sad,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I want one more apple. 나는 사과를 하나 더 원합니다. 괜찮죠? Can you pass me another? 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를 나에게 건네주실래요? 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 나 하나 더 먹고 싶으니까 또 다른 하나 좀 주실 수 있나요? 괜찮죠?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 12번은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몇 개냐 묻고 있습니다. 자,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거 여러분들 거의 하나의 문장을 통으로 외우고 있지 않나요? 자, 내 자신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myself 너무 잘 썼습니다. 그 다음 both of my parents라고 했네요. 우리 부모님들 두분다 like 얘가 복수니까 like도 너무 잘 썼어요. 그쵸? 좋아하신다. 여행하는 것을 많이. 괜찮죠? 그 다음 I saw her in your room. 나는 그녀를 너의 방에서 봤어. A little days ago. A little를 셀수 없는 명사와 쓰여요. 근데 days 셀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며칠 전에. A few days ago.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자, my friend and I. 나와 내 친구는 go often to see a movie. 영화를 종종 자주 보러 간다인데 일동 앞에 써야 되죠. 빈도부산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어색한 문장 CD임으로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다음 중 수식하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줄 친 애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뭘 수식하고 있는지, 뭘 꾸미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나는 진심으로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진심으로 미안하다,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게 다 되는데 for my mistake. 내가 실수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he has enough time to travel. 그는 여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 얘는 뭘 꾸며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I studied late until the moon rose. 달이 뜰 때까지 나는 늦게 공부를 했다. 얘도 부사가 되겠네요. 근데 다만 얘는 여기 있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렇죠? 동사 수식. 자, 얘는 뭘 수식해요? 얘는 형용사 수식.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she is a lovely girl. 얘는 형용사죠? 명사를 수식하네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소녀다, 우리 반에. 이렇게 되고요. I have to leave early. 나는 일찍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사이고, 앞에 leave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탁자, 테이블이에요. 근데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테이블은 딱딱하다. 자, 얘는 비동사의 보어예요. 그 주격 보어라서 어떻게 보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거든요. 얘는 특정 단어를 수식한다라기보다는 이 주어의 의미를 보충한다. 조금 뭐뭘 수식한다라고 한다면 뭐 테이블을 수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형용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같은 것끼리 여기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바로 BD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형용사. 그쵸? 그 다음 14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라고 했고요. A가 Please help. 빈칸 two sandwiches. 샌드위치 많이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어떻게 해요? Help oneself to죠. 그쵸? 그래서 help yourself 골라주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하나 먹을게요. 샌드위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먹겠다고 한 거니까 I'll have one. 여러 개 중에 처음 시작할 때 o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I'll have one 이렇게 골라주고요. 자, 그 다음, 우유 좀 드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샌드위치에 함께 먹을 우유 좀 드시겠어요? 했는데 권유하는 거네요. 그러면 some을 써서 표현을 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은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의 두 번째 해라는 거예요. 2년째예요. 2학년이 됐고요. I'm looking forward to having a lot of friends. 자, 많은 친구들. 괜찮죠?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운이 좋게도 나는 댄스 클럽, 춤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all the members, all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 볼수 있죠. 그리고 are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멤버들이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연습한다. 일동 앞. 괜찮죠? 일반 동사 앞에 잘 왔어요. 우리는 항상 K-pop 춤을 연습해요. hardly. 열심히 연습한다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hardly는 거의 안 한다죠? 그래서 매 금요일 저녁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열심히 연습한다니까 hard라고 써야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이제는 I can have both good friends and good health. 나는 좋은 친구들과 좋은 건강 둘 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에서 17은 주어진 빈도 부사를 문장 중간에 알맞은 위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한번 볼까요? 빈도 부사 어디예요? 여기 일반 동사 앞에. 그래서 he always thinks. 여기에 넣어서 문장을 완전히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이 sometimes 얘를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조동사와 비동사가 있어요. 그땐 어디에? 그 사이에 집어넣더라. 그래서 Can sometimes be 넣어서 완전한 문장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에서 20번은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칸에 쓰는 겁니다. 18번. I made three wooden toys. 나는 3개의 나무로 만든, 나무로 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자, 너는 내가 너에게 좀 보여주길 원하니? 내가 좀 보여줄까? 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것들. 내가 만든 것들을 보여줄까? 이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them이 되고요. 그 다음 19번은 나는 연필을 잃어버렸는데 너에게 하나 빌릴 수 있을까? 연필 아무거나 빌려주면 되죠. 특정 연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Can I borrow one from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 오래된 신발이 너무 나에게 이제 작아요. 그래서 I need to buy new ones겠죠. 신발은 복수로 쓰니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new ones가 되겠네요. 그 다음 21번은 배열 문제입니다. 한글을 봤더니 그들은 그 소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they가 되겠고요. 우리 제정신이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beside oneself를 쓰죠. 그래서 그들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they were 주어 비동사 beside themselves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news. 뭐뭐 때문에 because of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에서 25는 알맞은 말을 골라서 보기에서 쓰는 거네요. 자, I saw so many birds겠죠? 새들은 많은 셀수 있는 거니까 so many birds in the sk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3번은 너는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그 지갑을 사려면 그럼 뭐예요? 돈은 셀수 없으니까 how much mone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4번 오직 빈칸 학생들만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오직 몇몇의 학생들만 몇몇의 긍정의 의미죠. 셀수 있어요. students는 그래서 a few students, only a few student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5번 자 달걀을 삶을 때는 어떻게 해라? 소금을 넣어라 물에. 근데 소금 앞에 올말 어디 있나요? 소금을 조금 넣어라. 근데 소금은 셀수 없죠. 그러면

0: 하나하나 셀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any가 아니라 너무 많은 설탕이라고 하려면 too much sugar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had better 동사 원형도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부정형을 동사 원형 앞에 not을 써서 만들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8, 29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완전한 문장을 우리가 직접 다 써야 하네요. It's very hot and there's few water to drink 라고 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리고 there's few water. 물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죠. 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few water이 아니라 little water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마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매우 더워요. 그리고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little water 이렇게 해도 되고, 더운데, 근데 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도 맥락상 다른 문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a few를 아니 few를 썼으니까 원하는 정답은 little인데 뭐 little a little 여기서는 뭐 크게 맥락상 둘다 해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29번 there was expensive nothing to buy on the list예요. 자, 그 목록에는 살 만한 비싼 게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어색하죠? nothing이에요. 그렇죠? thing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 단어는 형용사가 이 단어 뒤에 와야 되죠. 그래서 expensive nothing이 아니라 nothing expensive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there was nothing expensive 고쳐주시고 나머지는 to buy on the list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도 얘가 오고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는 그 형용사 다음에 온다. 요 순서까지도 한번더 다시 점검해 주세요.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라 라고 했네요. 자, 빈도부사 중에 seldom을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조금 유의할 게 있죠. seldom 뜻이 뭐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예요. 그럼 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한글도 보니까 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이니까 not을 어디다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seldom이나 우리가 rarely 또는 hardly 이런 애들은 다 부정어를 중복으로 쓰지 않게끔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라라고 했고 여섯 단어로 영작을 해야 하네요. 자, 그는 요즘 TV를 좀처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처럼 못 본다라는 말이 거의 못 본다. 결국에 얘가 seldom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럼 그는이니까 he가 되겠고요. 자, 본다. TV를 본다네. watch TV잖아요. 근데 seldom을 어디 넣어야 돼요?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넣어야 되죠. 일동 앞. 그래서 he seldom watch TV예요? 아니죠. he잖아요. 주어가 he.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watches.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 맞춰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can도 써야 되네요. 아, 그러면 he 원래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watches를 쓰려고 했는데 그럼 얘를 써야 돼요. 얘는 사용할 것꼭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e can이 되겠죠? 그쵸? 조동사보단 뒤에요. 비조 뒤니까 he can seldom watches. 그때는 es를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를 날리고 이렇게 써야겠죠. He can seldom. 이 위치 잘 보세요. 그리고 watch. 일반 동사 TV. 그리고 마지막에 nowaday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6를 모두 끝냈습니다. 본문 문제도 풀어봤고요. 우리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 풀이도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다음 챕터 들어가서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

0: 있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39번째 시간인데요. 1단원 우리나라 국토 여행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런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미리 풀어왔으리라 믿으며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착착착 풀어볼 겁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며 이번에도 자신 있게 1번 문제부터 도전해보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배웠던 지형들이 선택지에 등장합니다. 아, 산지는 무엇인가요? 높은 산들이 모여있는 지형을 산지, 섬은 바다나 강으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야는 낮고 평평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 하천은 땅 위를 흐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하천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을 해안이라고 하고요.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기억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맞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안이라는 것 알 수 있겠지요. 니은은요, 낮고 평평한 땅이 넓게 펼쳐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산지가 아니라 평야, 따라서 선택지 5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땅의 생김새, 지형의 종류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1번 문제였네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3번 문제 이어집니다. 아,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있는데요. 이 지도 우리 본 적 있지요. 우리나라의 땅의 높낮이를 알려주는 지형도인데요.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백산맥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한다라고 있는데요. 태백산맥을 찾아봅시다. 지형도에서 태백산맥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서쪽이 아니라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김해평야는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한다라고 있는데요. 역시 김해평야를 찾아보면 김해평야는 바로 여기 있죠.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 우리나라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낮고 평평한가요? 지형도를 보면 짙은 갈색으로 갈수록 육지의 높이가 높은 것이고요. 초록색으로 갈수록 육지의 높이가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동쪽과 북쪽이 굉장히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다라는 것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고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4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우리 본 것처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그래서 네 글자로 동고서저의 지형이라고 우리 배운 바 있잖아요. 기억나나요?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우리나라의 평야는 주로 국토의 북쪽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쪽과 남쪽의 평야가 발달해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요.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기 때문에 4번을 잘 골라 적어주세요.

읽어주면 되고요. 이어지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평야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의 방향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형도를 보고 우리나라의 평야는 주로 서쪽과 남쪽에 위치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하천이 흘러가지요. 그런데 이 하천의 하류로 갈수록 물살이 느려지고 모래와 흙이 쌓이기 때문에 평야가 나타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의 하류가 주로 나타나는 이 서쪽과 남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야가 발달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방향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랐으면 서쪽과 남쪽이잖아요. 하나씩 적어봅시다. 서쪽과 남쪽이라고 잘두 가지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5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읽을 때한 가지를,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이런 것도 잘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잘 적어줘야 합니다.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만나보죠. 다음 중 우리나라 산지 지형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부터 보죠. 우리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2번, 우리나라는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들렸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찾아냈네요. 3번, 높고 험한 산지는 우리 아까 지형도에서 본 것처럼 주로 북쪽과 동쪽에 분포하고요. 4번, 여러 산들이 길게 이어져 산맥을 이루기도 한다. 이 산맥은요, 산의 줄기를 말합니다. 태백산맥처럼 말이죠. 5번, 사람들은 산지 지형을 이용해서 스키장, 목장 같은 것들을 만들죠.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 봅시다. 다음과 같은 생활의 모습을 볼수 있는 지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을 구하기 쉬워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가 발달한다라고 했는데요. 농사라고 한다면 주로 벼농사, 뭐밭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물도 구하기 쉬워야 되고요. 농사를 짓기 좋게 평평한 땅이어야 농사를 짓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험한 산지보다는 낮고 평평한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편하겠죠. 어떤 지형인지 눈치챘나요? 자, 선택지 봅시다. 자, 1번 섬이고요. 2번 산지입니다. 3번이 평야고요. 4번이 하천이고요. 5번이 해안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지형의 종류 중에 바로 낮고 평평한 땅, 농사를 짓기 좋고, 벼농사를 짓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곳. 그래요. 바로 평야입니다. 따라서 5번 정답,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이 흐르는 방향과 주요 평야가 분포하는 곳에 대해 쓰시오라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끊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이 흐르는 방향과 또 끊습니다. 주요 평야가 분포하는 곳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쓸때뭘 써야 될까요? 주요 평야가 분포하는 곳만 써야 할까요? 아니면 주요 하천이 흐르는 방향만 써야 될까요? 아니면 둘다 써야 될까요? 뭐요? 그래요. 둘다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두 가지 고르시오라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이 흐르는 방향 하나와 주요 평야가 분포하는 곳이두 가지를 모두 정답에 적어주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꼼꼼하게 한번 같이 적어보죠.
자,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이 흐르는 방향, 아까 봤던

지형도를 이용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내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내가 이렇게 쓸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이 높으니까,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상대적으로 서쪽과 남쪽이 평야가 발달해 있죠. 낮고 평평한 땅, 따라서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자, 이제 1번 적었습니다. 2번 적을 차례예요. 흐르고, 정신 바짝 차리고 2번도 적어보죠. 주요 평야는 서쪽과 남쪽에 분포해 있다. 펼쳐져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문장을 적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높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낮은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평야는 서쪽과 남쪽에 분포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잘 들어가게 문장 적어주면 6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해봅시다. 다음 민지의 일기 일부를 보고 민지가 여행을 간 우리나라 해안을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일기를 보죠. 민지가요, 이렇게 일기를 적었나 봐요. 일부분입니다. 이곳은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진 곳이 많아 해수욕장이 발달했는데 관광객이 정말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친구들, 연필을 들고 이 중에서 단서가 될 만한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정답을 발견하는데 이게 단서다! 뭘까요? 자, 모래사장, 그리고 해수욕장 정도로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해안 배웠죠? 이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이 해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역처럼 황해와 맞닿은 해안, 서해안, 동해와 맞닿은 해안, 동해안, 그리고 남해와 맞닿은 해안, 남해안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일기의 일부처럼 모래사장과 해수욕장이 발달한 해안은 바로 이렇게 짜자잔, 동해와 맞닿은 동해안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이 동해안은요, 이렇게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진 곳이 많고요. 해수욕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객이 정말 많다는 특징이 있죠. 또 수심이 깊다라는 특징도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 더 중요한 것도 있죠.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이렇게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데 비해 동해안은요,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롭고요. 수심이 깊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안을 골라주면은 동해안, 니은이라고 기호를 잘 골라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해봅시다. 지금 본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맞습니다. 2번. 서해안은요,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방금 봤잖아요. 해안선이 복잡하고요,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염전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 배웠잖아요. 다음 3번입니다. 동해안은 섬이 많아 다도해라고 불린다. 다도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해안은 바로 남해안입니다. 남해안, 남해안. 자, 4번. 남해안은 파도가 높아서 양식업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양식업을 하기가 좋다라는 것 배웠고요. 5번. 우리나라의 해안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죠? 지금만 보더라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고요.

0: 다음은 9번 문제 보죠. 회한을 이용한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자, 염전은요, 바닷물을 태양빛으로 말려서 소금을 얻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2번,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3번, 넓은 밭을 만들어 고랭지 채소를 기른다. 맞나요? 고랭지라고 하면 뭐예요? 고랭지는요, 고도가 높고 또 기온이 낮아 여름에도 서늘한 산지 지역입니다. 따라서 고랭지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산지 딱 떠올려야 돼요. 아, 알맞지 않습니다. 4번, 모래사장 해수욕장 좋고요. 5번, 파도가 잔잔한 남해안 같은 해안에는 양식업이 발달해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이요, 이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장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핵심 키워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갯벌, 염전, 서해안. 또, 뭐, 해수욕장, 모래사장, 동해안. 양식업, 남해안. 고랭지, 산지. 이런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키워드는요, 우리 꼭꼭 기억하자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여행지를 다녀온 후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다녀왔나 봐요. 첫 번째, 호미곶입니다. 이 경북 포항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곶이라고 하면, 곶은 이렇게 육지가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예요. 이렇게 육지가 바다 쪽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을 곶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파고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인데요. 바다가 육지 쪽으로 나 파고 들어갈래? 딱 파고 들어간 곳. 요런 부분도 있거든요. 요런 곳을 우리 만이라고 합니다. 만. 곶과 만입니다. 이 곶이나 만이나 둘다 해안이죠. 해안. 바다와 육지가 왔다 온곳 해안이에요. 아하, 해안이구나. 다음,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산이에요. 산지구나. 호남 평야예요. 평야구나. 지평선 축제 갔다 왔나 봐요. 1번부터 보죠. 다양한 상가를 보며 도시의 편리함을 느꼈다. 도시? 자, 2번. 각 지역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꼈다. 그래요. 해안도 갔다가 산지도 갔다가 평야도 갔다가. 3번,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지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겠죠. 4번, 지형에 따라 생활 모습도 다르겠고요. 5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형이 있다는 걸또 이렇게 또알수 있지만, 1번처럼 다양한 상가를 보며, 가게들을 보며 도시의 편리함을 느꼈다는 좀 알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딱 절반 풀어봤고요. 조금 더 힘내서 또 절반 풀어보겠습니다. 11번인데요. 가족 여행을 준비하는 은지의 말을 듣고 알맞은 여행지를 추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은지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가족 여행에서 말이야, 높은 산을 오르며 산산산 자연의 풍경을 직접 보고 싶은데 정상에 올라가서 다양한 지형, 하나의 지형이 아니라 다양한 지형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에?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서 말이죠. 1번. 민주는 서울에 가서 놀이공원 가면 어때? 2번. 상민이 순천 만만만 아까 이야기했던 만 습지에서 갈대밭을 구경해 봐. 다음 3번. 은정. 부산 해운대에 가면 바다를 볼수 있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해운대 나왔네요. 4번. 서하. 김포 평야에 가면 한강과 논을 볼수 있어. 다. 습지, 해안, 평야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우 볼게요.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산을 오르면서 바다도 보고 해안도 보고 섬도 볼 거야. 다양한 지형을 볼수 있을 거야. 어울리죠? 따라서 은우가 알맞게 여행지를 추천했구나.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빨리 12번으로 가보죠. 다음 오른쪽 지도에서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 기역은 어디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영토라고 하면 뭐예요? 영토는 한 나라의 땅, 나라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을 바로 영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은요, 바로 울릉도 옆에 독도가 자리하고 있지요. 따라서 기역은 독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도 우리 배웠잖아요.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낱말 카드 가나다라 중 독도의 특징과 관계가 있는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독도는요, 황해가 아니라 동해에 위치해 있고요. 나는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산이잖아요. 자, 다는 화산섬. 그래요. 독도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다음 라. 천연기념물. 우리나라는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따라서 관계가 있는 것 묻고 있기 때문에 다와 라를 두개다 골라주면 여기 짝지어져 있죠?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배운 내용 떠올려 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생태적 가치가 있죠? 떠올려 봅니다. 생태적 가치는요, 독도에는요, 척박한 환경이에요. 막 암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적 가치이고요. 우리는 또 경제적 가치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독도 주변에는요, 뭐,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 같은 자원도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이고요. 또 위치적 가치도 있지요. 독도는요, 알다시피 동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위치적 가치이고요.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바로 영역적 가치인데요. 영역적 가치. 그러니까 이 독도는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기의 국토를 정할 때 여기까지가 우리 땅,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할 때, 이 독도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야라는 이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역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경제적, 위치적, 영역적 가치 중에 우리나라 영토와 관련한 가치는 바로 영역적 가치이죠? 떠올리며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토의 동쪽 끝에 위치해서 국토의 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영역적 가치. 다음은 15번 문제에 가볼까요? 독도의 생물에 관한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생물 묻고 있는데요. 독도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을 조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뭐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때? 해국 식물이고요. 사철나무 식물이고요. 바다제비 새고요. 괭이 갈매기 새입니다. 그런데 해양 생물은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식물 안 되고 새안 되고 바로 도화새우가 정답이겠네요. 15번 정답 2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독도에 살아가는 생물이거든요. 생태적 가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16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알수 있는 독도의 가치 또 나왔다. 중요성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독도 주변 해역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의 일종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연가스가 물과 만나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물질, 바로 이 독도 주변에 다량으로 매장돼 있대요. 1번. 바다 밑에 자원이 매장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죠. 2번.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 3번. 동해를 지나는 배와 비행기를 볼수 있어 군사적 가치, 위치적 가치. 4번. 동해 한가운데 있어 선박과 항공의 항로로서 위치적 가치, 위치적 가치. 5번.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어 국토의 토의 기준이 되는 영역적, 영토적 가치를 지닌다 해서 바로 정답은 1번 경제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16번 정답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역사 자료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프랑스 지리학자가 만든 여기에는 동해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그려져 있대요. 이 지도는 유럽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조선 전도로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 땅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까요? 1번에 있는 태정관 지령, 그리고 2번에 있는 삼국 접양 지도는요, 모두 일본인이 만든 지도예요. 일본에서도 아주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의 세종실록 지리지와 5번의 신진동국 여지승람은 우리나라 옛날 그렸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이고요. 바로 정답은 3번인데요. 이 조선 왕국 전도가 바로 프랑스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로서 유럽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조선 전도로 독도가 역시나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인물 묻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905년 일본 관리가 와서 독도는 일본 땅이니 조사를 하러 왔다고 했대요. 울릉도 군수였던 중요한 도움말이 나왔네요. 울릉도 군수였던 이 사람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 사실을 나라에 보고했대요. 이를 들은 정부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단호히 부정했다고 합니다. 자, 울릉도 군수였던 이분은요, 바로 심흥택, 이사부, 안용복, 최종덕, 독도 의용수비대원 중에 바로 심흥택입니다. 이번에 이사부는요, 신라시대 장군이고요. 안용복은 조선시대 때 어부죠. 그렇지만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문서를 받아오기도 했죠. 최종덕이라는 분은요, 이 독도의 주민 1호이고요. 그리고 독도 의용 수비대원은요, 이 1950년대 활동했던 민간 의용 수비대입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아, 다음 중 독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독도 경비대와 주민들이 거주하며 독도를 지킨다. 좋아요. 2번. 아, 정부는 독도 관련 법령을 만들어 독도를 보호한다. 좋아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건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 자, 3번. 일본과 협력해서 시설을 짓고 독도에 관광객을 유치한다. 아, 이건 좋은데요. 다른 나라와 이렇게 협력해서 굳이 시설을 짓는 것은요. 다른 나라가 봤을 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일본과 같이 관리하는 곳인가?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알맞지 않고요. 4번, 외국에 잘못 소개된 독도 관련 자료를 찾아 수정을 요구한다. 5번, 민간단체와 개인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좋은 노력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에 들어갈 시설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독도의 시설들,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경비대, 주민 숙소, 등대, 선착장 같은 것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지만 공항은 아직 독도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단원정리평가 이외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내가 사는 지역의 지형은 어떠한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는 지역은 해안인가요? 산지인가요? 아니면 평야인가요? 아니면 섬이 맞나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내가 사는 지역의 지형을 많이 많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단원정리평가 이외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풀면서 좀 헷갈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다시 한번 꼭꼭꼭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단원 마지막 서술형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꼭 미리 풀어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한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 4단원 핵심 내용 정리해보고 단원평가 1회 해결해봤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맞아요. 바로 이어지는 4단원의 단원평가 2회 내용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선생님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2회 시작합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관용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관용표현에는 관용어 그리고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견학 기록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머릿속에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1번에서부터 2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공연은 연습을 많이 했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 문장의 뜻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관용 표현이니까 그 말이 쓰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뜻을 짐작해야 돼요. 내가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 와, 속은 진짜 빠르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네. 자, 역시 관용 표현이죠.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였습니다. 자, 손을 꼽아 기다리는 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대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를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공연을 연습 많이 했으니까 공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기대에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 옳다고 인정하다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다도 아니고요. 어떤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도 아닙니다. 기대에 차 날짜를 꼽으며 기다리다 라는 것이 알맞겠죠.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답 4번이에요. 2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니은은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에 였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일상적인 문장에 비해 표현이 생동감 있다? 자, 어떤가요?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간에 라고 하니까 그냥 문장보다 조금 더 생생하고 생동감이 느껴지죠? 맞아요. 그 다음 2번, 리라는 표현과 같이 속담에는 옛말이 쓰이기도 한다. 맞습니다. 자, 발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입 밖에서 나오는, 이 소리 내어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말이라고 했잖아요. 천리에 가는 건, 자, 리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거리의 단위예요. 천리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를 말하는데, 발이 없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이 말이 아주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리라는 표현이 바로 사용되어서 옛말이 쓰이기도 한다라는 표현 알맞은 거죠. 3번, 발 없는 말이라는 것은 빠르게 달리는 야생말을 표현한 것이다? 아닙니다. 야생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기억부터 디귿 가운데에서 잘못 사용된 관용어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낱말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관용어라고 하죠. 너 요즘 기타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 응, 이제는 거의 손에 이것

있어. 나도 기타를 다시 사서 배워볼까? 다시 배워볼까 고민 중이야.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손을 뻗쳤거든. 그럼 이번엔 꾸준히 해봐. 맞아.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줄게. 손 내밀어. 자, 이렇게 손에 익었어. 손을 뻗치다. 그다음 손을 내밀다. 이런 거 전부 다 관용어인데요. 손에 익다라고 하는 건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해서 익숙해서 잘하게 된 것. 그다음 손을 뻗치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까지 하지 않던 일을 활동 범위를 넓혀서 시도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손을 뻗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손을 내민다라는 건요. 도움이나 간섭 등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손을 내밀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용어는 주변에서 사용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뜻을 알수 있다고 했죠? 기타 실력 많이 늘었다. 이제 거의 손에 익었어. 이제 익숙해졌어. 알맞게 사용됐죠. 기타를 다시 배워볼까 고민 중이야.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손을 뻗쳤거든?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안 하던 데까지 해봤거든? 어울리지 않죠. 자, 중간에 손을 뗐거든. 이런 표현이 어울리겠죠. 손을 떼다, 그만두다라는 말이에요. 잘못 사용됐고요. 이번에 꾸준히 해봐. 맞아.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가 손의 내밀로 도와줄게. 자, 우리가 도움을 줄게. 라는 뜻이잖아요. 알맞게 사용됐어요. 잘못 사용된 것은 바로 니은이 되는 거죠. 자, 바르게 고치면 손을 뗐거든. 이렇게 해주면 알맞겠죠. 4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이곳 중입니다. 이재민을 돕는 모습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도윤 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곳도 있고요.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기억은 어디 있었나? 보니까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이 다음에 나왔네요.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재해를 입은 사람을 우리가 이재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기억의 뜻 알맞은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럼 2번 볼게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산다? 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주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사람. 자,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타향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부릅니다. 실향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인 거죠. 그다음 4번. 신체, 재산, 명예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돈을 잃었거나 명예를 잃었어요. 바로 피해자가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거 바로 1번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모르는 뜻인 낱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뭘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국어 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국어 사전 직접 찾기가 어렵다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돼요. 5번 보기에서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관용 표현을 골라 기호를 쓰고 그 뜻을 짐작하여 쓰시오. 자, 우리 관용 표현의 뜻까지도 서술형으로 직접 써보아야 합니다.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래요. 자,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가 발이 묶이다, 나 입을 모으다, 다 길을 재촉하다, 라 발벗고 나서다. 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사람들이, 이 이재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 어울리는 것 바로 라 발벗고 나서다가 있습니다. 발벗고 나서다라고 하는 건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알맞은 관용 표현은 라가 되겠고요. 관용 표현의 뜻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바로 적극적으로, 적으로 나서다. 또는
나선다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한 가지의 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알맞은 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관용 표현에 넣어서 읽어보세요.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럼 제대로 정답을 잘 고른 거예요. 다음 6번부터 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견학으로 고래의 종류와 생태, 고래와 인간이 함께한 오랜 이것을 알고 고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것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에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이 3개가 있는데요. 6번, 기역에서부터 디귿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기역에는 둘 중에 무엇, 니은에는 둘 중에 무엇, 디귿에는 둘 중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기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물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원이라고 부르고요. 역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온 연역,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고래와 인간이 함께한 오랜 기원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네, 바로 역사가 어울리겠죠. 역사. 그래서 두 번째 역사의 동그라미. 자, 니은은 생태계. 생태계는 여러 동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세계를 말하고요. 인간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세계를 말해요. 자, 그럼 여기 글로 올라가서. 자,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것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대요. 자,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될까요? 인간계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생태계죠. 생태계. 그래서 생태계의 동그라미. 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을까요? 중얼거렸을까요? 고래 울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아른거렸다가 자연스럽죠. 바로 무엇이 희미하게 보이다 말다. 아른아른 들릴락말락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골라주면 정답이고요.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요? 라고 했어요. 영훈이, 효이, 려원이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영훈입니다. 글쓴이는 글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 자, 그런가요? 그렇죠. 생각과 느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죠. 효이, 이 부분은 글의 가운데에 해당하며 견학하고 보고 듣고 안 것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요? 글의 가운데에 해당했나요? 아닙니다. 어디에 해당해요? 그렇죠. 끝에 해당해요. 끝. 자, 견학하며 보고 듣고 안 것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았죠. 자, 그럼 어떤 것이 나타나 있나요? 그렇죠. 바로 감상이 나타나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했으니까 감상이 나타난 부분이 되겠죠.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 효이고요. 려원. 견학 기록문에는 견학 후의 전체적인 감상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담겨야 하는데, 이 글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 그렇죠. 전체적인 견학에 대한 감상 잘 드러났죠. 그러니까 알맞게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효이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8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했나요? 맞아요. 자연을 보호하는 일 매우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 고래도 같이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연을 보호하자, 생태계를 보호하자. 2번, 생태계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렇죠. 역시 비슷한 말이죠.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즉 생태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3번,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런 생각 하게 되었죠. 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고래, 그리고 고래와 함께 사는 이 생태계,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중요하구나. 4번, 견학에 대한 깊은 인상과 여운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가요? 알맞아요. 그렇죠. 우리 견학에 대한 깊은 인상, 여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견학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 새롭게 알게 되면서, 아,

고래가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생태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생겼잖아요. 여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른아른 거렸대요. 5번, 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필요한 동물이다. 그런 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고래가 아주 소중하고 멋진 생명체인 건 맞지만 가장 필요한 동물이다라는 표현은 직접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견학 기록문을 쓰는 데에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고요. 수정하기 또는 고쳐 쓰기를 하고, 친구들이랑 공유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점검까지 해봤거든요. 어느 단계인지 볼게요. 경주국립박물관을 방문해 신라의 역사 유물을 본 경험이 매우 인상 깊었다. 그때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다른 친구들도 경주를 견학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은 어느 단계에서 할수 있는 생각일까요? 그렇죠. 바로 글을 쓰기 전에. 아, 내가 이 글을 왜 쓸까?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아, 이 글을 쓰고 나면 다른 친구들도 경주를 견학해보면 좋지 않을까? 견학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획하기 단계가 됩니다. 계획하기. 그러면 견학 기록문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해요. 이 단계에서 할수 있는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글의 짜임에 맞춰 쓸 내용을 조직한다. 자, 내용 조직하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자, 글의 짜임이 맞춰 글 내용을 조직한다라고 하는 건요. 처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 구조를 생각하는 걸 우리가 조직한다라고 합니다. 2번, 글에 쓸 여정, 견문, 감상을 떠올려 본다. 그렇죠. 우리가 내용을 생성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쓸까? 떠올리는 것, 계획하기 단계에서 합니다. 3번,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글을 쓰기로 계획한다. 자,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글을 쓰기 계획하는 거,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 계획하는 일환이죠. 4번, 다른 반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자, 다른 반 친구들에게 내가 이미 쓴 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한대요. 자,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공유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는 알맞지 않고요. 그다음 5번.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도 역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다음 글쓰기 단계에서 직접 글을 쓰는 거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라. 바로 4번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견학 기록문의 짜임과 쓸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견학 기록문의 짜임 선생님과 알아봤죠? 처음, 가운데, 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견학을 가게 된 목적, 언제 갔는가, 어디에 갔는가, 누구랑 갔는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처음에 나타나 있어야겠죠. 그다음 가운데에는요? 그렇죠. 견학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여정 나와 있어야 하고요.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견문 나와야 되죠. 그다음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도 조금씩 들어가면 좋고요. 자, 내가 뭘 느꼈는지도 쓰면 좋아요. 마지막 끝에는 어떤 내용이 좋아요? 그렇죠. 견학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 정리하고 내가 느낀 점을 쓰는 것. 이게 바로 끝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가운데, 끝과 어울리게 한번 이어볼게요. 견학 여정에서의 글쓴이에 견문과 감상이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생각과 느낌,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가운데에 들어가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견학 장소는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 자, 깨달은 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끝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10번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단원평가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수행평가 내용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국어 4단원 수행평가입니다. 자, 1번부터 2번은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 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다.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고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뜨였다.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고 한다.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견학 기록문이에요. 자, 견학 기록문의 어느 부분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결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죠? 1층 전시실에는, 그리고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상에는, 자, 이건 장소가 이동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장소의 이동, 내가 어디를 갔는지 표현한 것을 바로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간중간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이 나와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알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자, 일반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런 거 바로 견문이 됩니다. 내가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것, 우리가 견문이라고 하죠. 바로 이 아랫부분에도 견문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고래 생태 체험관도 역시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이 고래 수족관에 몰려 있었다. 이곳에서는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었다. 돌고래 4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자, 감동적이고 신기했대요. 자, 이것은 견학 기록문에서 어떤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생각이나 느낌, 즉 감상을 담은 거죠.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다. 이 돌고래는 평균 30년에서 40년을 살수 있으며 돌고래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사육사가 열심히 관리한다고 한다. 자, 관리한다고 한다. 어디에서 듣거나 보아서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역시 견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글쓴이가 견학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견학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할 때에는요, 선생님이 아까 밑줄을 쳤던 것처럼 여정을 따라서 정리를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견학하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하면 정확히 내가 무얼 했는지 잘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 장생포 고래박물관 1층 전시실을 관람하며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나요? 그렇죠. 바로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견학한 내용을 쓸 때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에서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죠. 자, 이게 바로 견학한 순서고요. 자, 마지막엔 여러분 어디로 갔죠? 그래요. 고래 생태 체험관으로 갔어요. 우리 체험관 가서 아주 커다란 돌고래를 직접 봤잖아요.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 4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사육사가 돌고래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견문까지 써준다면 여러분들이 견학한 내용 제대로 잘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랑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 조금 더 간단하게 썼어도 괜찮고요. 다만 글쓴이가 견학을 했을 때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장소의 이동을 생각하세요. 1층 전시실,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 그 다음 고래 생태 체험관, 이렇게 장소에 집중을 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2번. 이 글에서 여정, 견문, 감상을 한 가지씩 찾아 쓰시오. 자, 여러분, 이 글에서 여정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 견문, 감상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여정, 견문, 감상은 무엇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의 과정을 말해요. 여행의 과정은 주로 뭐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소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를 견학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행한 장소별로 이렇게 여정을 주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 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여정은 그래서 여행의 과정이고요. 견문은 내가 보고 듣고 안것 이걸 말하고요. 그다음 감상이라고 하는 건내 생각 또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에서 찾아볼 건데요. 여정. 우리는 먼저

0: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감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견학 기록문을 직접 쓸 때에도 이 여정과 견문, 감상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정이라고 할 때에는 서로 다른 장소를 이동하면서 차를 타거나 걸어가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건물 안에서 1층을 갔다가 2층을 갔다가 3층을 갔다가 정원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여정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견학 기록문을 쓸 때에는 이 흐름에 따라서 견문 그리고 감상을 함께 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드디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견학한 일을 떠올려 견학 기록문에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견학 기록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견학 기록문을 쓸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무엇일까? 내가 견학 기록문을 쓸 만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딜 갔었지? 친구들이랑 갔던 거, 부모님이랑 갔던 거,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갔던 거, 아니면 뭐 다른 친척들이랑 갔던 것도 좋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갔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는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동물원에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박물관에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딘가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걸 떠올려 봤어요. 바로 경주 국립박물관에 방문해 신라의 역사 유물을 본 일. 예를 들어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막상 글을 쓰려고 할때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에 잘 남는 걸 떠올려 주세요. 선생님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방문해서 이 유물을 봤던 일이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자, 그러면 글을 내가 왜 쓰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글을 왜 쓸까? 이 글을 내가 그냥 써서 기억하려고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기록문을 써서 남에게 보여줘서 이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 말고도 누군가가 이 장소를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가?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할 때 함께 떠올리면 좋을 것이 바로 읽을 사람입니다. 이 글을 누가 읽을까? 나 혼자 읽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읽을까? 아니면 친구들이 읽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보시나?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느낀 점을 정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정해 봤어요. 내가 느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읽을 사람 누구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6학년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읽을 사람을 어른으로 정할지, 아니면 아이들로 정할지, 아니면 모두로 정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미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짧게라도 한번 견학 기록문을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글쓰기 실력이 진짜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죠. 견학하면서 보고 듣고 안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국어 4단원의 내용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국어 5단원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때에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소개하는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개할 내용 정리를 해봤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짜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그리고 국어 활동 학습하기도 만나볼 텐데요. 국어 활동 학습하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활동 교과서 있죠? 그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개념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쓰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서준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썼었죠. 어떤 글이었어요?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친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되는 것 같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 이 글을 읽고 나면 서준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이랑 좋아하는 것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던가 또는 모습. 모습은 여러분의 생김새 또는 입고 있는 옷차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습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까지 소개를 해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또 이것 말고도 어떤 내용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뭐 나의 장래희망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좀더 구체적인 걸, 자세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책의 종류,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서준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이 내용을 채우면서 한번 도와줘 보는 거예요. 이름은 김서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김서준 써볼게요. 김서준. 그러면 서준이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서준이의 모습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서준이 얼굴 한번 볼까요? 서준이 얼굴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짧아요. 짧은 머리카락. 그 다음, 우리 서준이가 입고 있는 옷도 한번 볼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아, 그래. 파란색 별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네. 파란색 별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서준이는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좋아한다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서준이가 좋아하는 것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준이는 사과를 가장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과일 중에 사과가 있다. 그다음 잘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서 써볼까요? 서준이가 뭘 잘할까? 그래, 줄넘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줄넘기.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다음과 같이 소개할 내용을 정리했다면 서준이가 이런 글을 쓸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짧고 오늘 파란색 별이 그려진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기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줄넘기입니다. 1학년 때 우리 학교 줄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쓴다면 서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것이 바로 잘쓴 글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할수 있나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우리 관련 있는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17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할 내용,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었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뭐, 이름도 있고요. 뭐, 모습. 그리고 잘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것, 뭐, 장래 희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정리할 내용이죠?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1번 이름이에요. 자, 이름은 소개하는 글을 쓸때꼭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보통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조은아입니다. 저는 김서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죠. 두 번째, 2번 모습이에요, 모습. 자, 모습은 생김새 또는 옷차림이라고 했죠. 내가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 좋죠. 저는 키가 큽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깁니다. 이런 것들 설명해주면 좋죠. 3번. 잘하는 것? 네. 잘하는 것 설명하면 좋죠. 내가 잘하는 운동이라던가 또는 내가 잘하는 과목. 이런 것들 설명하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4번. 좋아하는 것도 볼까요? 좋아하는 것 어때요? 그래요. 좋아하는 것도 설명하면 좋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 또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가수, 이런 것들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전화번호와 주소. 어때요? 선생님,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맞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사는 이 주소는 굉장히 소중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화번호와 주소는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도 볼게요. 18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보기 안을 한번 보니까, 모습, 쉽게, 자세하게 라는 낱말 3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을 보고 위에 있는 낱말이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번,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쓸때 소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모습 씁니다. 쉽게 씁니다. 자세하게 씁니다. 자, 일단 모습은 어색하죠. 모습 씁니다. 라는 말은 없으니까. 쉽게 써야 할까요? 자세하게 써야 할까요? 그렇죠. 자세하게 써야겠죠. 자세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소개하는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만 쓰면 우리 서준이 같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2번. 자신의 무엇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합니다. 자, 무엇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해야 할까요? 나의 모습일까요? 또는 쉽게일까요? 네, 모습이죠.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을 해야겠죠. 자,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건요, 나의 생김새도 포함되고요, 또는 나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3번, 읽을 사람이 알아보기 어떻게 맞춤법에 맞겠을까요? 그렇죠. 바로 쉽게 맞춤법에 맞게 써야겠죠. 쉽게라고 써줍니다. 쉽게. 읽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것은 잘쓴 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봤을 때도 편안해야 좋은 글이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9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빈칸이 있죠. 선생님, 저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재 뒤에 있는 정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답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 이 문제는 나를 소개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말차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말하는데

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100명이라면 100가지 답안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하나 써볼 텐데요. 선생님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이름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소개하려면 선생님 이름, 그래요. 기억하죠? 선생님 이름 조은아예요. 조은아.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좀 설명해 볼까요? 선생님 모습을 한번 선생님이 거울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오, 눈썹이 진하더라고요. 선생님 눈썹이 진하니까 진한 눈썹이라고 모습에 써볼게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어요. 긴 머리카락이라고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 자주 하는 것은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좋아하는 것, 운동. 그런데 이렇게 운동이라고만 쓰면 좀 자세하지 않죠. 읽는 사람이 선생님 어떤 운동 좋아하시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죠. 운동 중에서도 등산,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운동이라고 쓰지 말고 자세하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쓰는 것이 더 좋아요. 그 다음 잘하는 것. 선생님이 잘하는 것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선생님 잘하는 것? 요리입니다. 요리. 요리를 잘해요. 요리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붙여서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이 요리라면 요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들, 추억들을 함께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19번 답을 다음과 같이 써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적었을 거예요. 그래도 정답입니다. 어떻게만 썼으면? 여러분을 소개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썼으면. 대신 여러분 빈 칸은 두지 말고요. 모든 칸을 다 채워두었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20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19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20번 문제는 19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19번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이것을 통해서 소개하는 글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써놓았던 이 낱말들 있죠? 이 낱말 하나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자, 어때요?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연결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눈썹이 진하고 머리카락이 깁니다. 어때요? 이 두 개의 낱말 가지고 문장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다음 낱말, 운동 있어요. 등산, 달리기죠? 저는 등산과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자, 문장 또 됐어요. 자, 마지막에 선생님이 요리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잘하는 것은 요리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벌써 몇 문장 됐어요? 그렇죠. 벌써 네 문장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서 써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문장 이렇게 써볼 거예요.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죠. 저는 눈썹이 진하고 머리카락이 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 선생님이 무엇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설명했었죠.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등산과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잘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했죠. 제가 잘하는 것은 요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선생님의 좋은 기억. 가족들이 제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어때요? 읽는 사람이 잘 읽는다면 선생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수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아주 잘쓴 소개하는 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서 써보시고요. 다음 21번도 볼게요.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 말고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한번 볼게요. 1번, 친구의 성격 어때요? 여러분, 친구를 소개할 때, 아, 이 친구는 성격이 명랑합니다. 이 친구는 아주 용감합니다. 어때요? 친구의 성격 설명해주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이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되니까 친구의 설명을 설명하는 것은,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친구의 이름 어때요? 네, 친구의 이름은 진짜 중요하죠. 친구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면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은,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 누구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름 설명해야겠죠. 그 다음, 친구의 생김새 어때요? 생김새도 말해주어야겠죠. 생김새, 얼굴형은 어떤지, 키는 어떤지, 또는 머리카락 길이는 어떤지, 그 다음, 안경은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그다음 4번 볼게요. 친구가 못하는 것 어때요? 친구가 못하는 것? 아, 친구가 못하는 것을 소개하는 건 옳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저거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런 내용은 소개하지 않기로 해요. 다음 5번, 친구의 나쁜 버릇 어때요? 오, 친구의 나쁜 버릇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친구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그렇죠. 바로 4번과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정답을 잘 찾았죠?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여러분들이 만약 쓴다면 이두 가지는 쓰지 않는 것으로 선생님이랑 꼭 약속해야 합니다. 다음 22번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 선생님이랑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1번 볼게요. 소개할 내용을 자세히 씁니다. 소개할 내용 대충 쓰지 않고, 간단하게 쓰지 않고, 자세히 써야겠죠. 알맞은 것입니다. 2번,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씁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는 꼭 소개하는 글이 아니더라도 항상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써야 해요. 맞춤법 잘 맞게. 그 다음, 자신의 특징을 한 가지만 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알맞지 않고요. 4번,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써야 할까요? 네, 아닙니다. 읽을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 또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알맞지 않아요.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해라. 그러면 1번과 2번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2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잘 풀었나요? 좋아요. 이번에는요, 우리 국어 활동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어 활동 책 있죠? 이 책에 있는 내용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풀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줘도 좋고요. 선생님 강의를 들은 다음에 국어활동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습니다. 국어활동 학습하기. 우리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하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두 친구가 나와요. 누구냐면 지현이랑 호준이에요. 지현이랑 호준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화를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주는 거예요. 지연이가 먼저 말을 시작해요. 지연이가 말할 때 호준이는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정답은? 그렇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우리가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듣는 순서죠. 들을 때에는 귀 기울여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거죠. 말을 할때 다른 친구와 말을 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말하는 친구는 뭐야? 이 친구 내 이야기 안 듣고 있네? 혹시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날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고 있는 친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친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호준이가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말 차례가 되었을 때 호준이가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말 차례가 되었을 때 호준이가 말을 시작해야겠죠. 친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을 한다면 전혀 이 친구는 배려받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신의 말 차례가 되었을 때 호준이가 말을 해야겠죠? 이제는 호준이가 말을 해요. 그럼 이제 호준이는 말을 하는 사람, 지연이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연이는 떠오르는 노래를 흥얼거려야 할까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들어야 할까요? 그래요. 이제 지연이는 듣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들어야겠죠? 호준이의 말을 듣다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긴 지연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손짓을 하며 말할 기회를 얻어야 할까요? 큰 소리로 외쳐야 할까요? 내가 말하고 싶어. 그럼 막 소리치지 말고. 그래요. 손짓을 하며 말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들어도 좋고요. 또는 톡톡, 친구야,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연이는 호준이의 말에 이어서 어떻게 말해요? 또박또박 말해요. 말끝을 흐리면서 말해요. 그렇죠. 또박또박 말해야겠죠. 호준이는 이제 지연이의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지연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호준이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끼어들어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그렇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봐야죠. 바로 끼어들면 친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자. 자,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말 차례를 지키며 말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보기를 보면 말 차례, 귀담아, 말놀이가 있어요. 친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말 차례를 들을까요? 귀담아 들을까요? 말놀이 들을까요? 그렇죠.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요, 바로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2번,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이거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말차례를 기다릴까요? 말놀이를 기다릴까요? 그렇죠. 자신의 말차례를 기다려야겠죠. 말차례는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런 질서를 말하니까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도 만나볼게요.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맞게 설명한 내용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내용만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쓴다. 어때요? 내 이름,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쓸때꼭 필요하겠죠? 이름 동그라미. 그다음 친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쓴다. 어때요? 나를 소개하는 글인데 친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내용은 알맞지 않아요. 나를 소개하는 내용을 써야지 부탁하는 내용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특징이 드러나게 쓴다. 자, 나의 특징. 나의 생김새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라던가,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성격, 이런 것들 드러나게 써야겠죠. 읽을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쓴다. 그렇죠. 우리가 소개하는 글을 쓰는 목적은요, 이 읽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내용을 쓰는 것 알맞죠? 그 다음, 친구가 잘하는 곳을 쓴다.

0: 아니, 내가 잘하는 것을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친구가 잘하는 것을 쓰는 것은 알맞지 않죠. 이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미니가 쓴 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문장을 붙여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어 활동책을 보면 미니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쓴 거, 여러분 볼수 있었죠? 네.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국어 활동책을 보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니가 글을 아주 잘 썼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부족했나? 그래요. 우리 미니가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내용까지 썼어요. 나를 소개하는 내용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맞지 않죠. 미니가 쓴 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만 골라서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여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니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 이름은 김미니입니다. 저는 2학년입니다. 저는 눈이 큽니다. 그다음, 저는 종이접기를 잘합니다. 달리기도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음식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잘했죠? 이번에는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세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나의 모습 어때요?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때요?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상대방이 궁금해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고요. 3번. 아버지의 직업과 나이? 오, 나를 소개하는데 아버지의 직업과 나이는 들어가는 것 알맞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활동 내용까지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이것해야 할 내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소개하는 글 써보았고요. 그리고 국어 활동 내용까지 만나보았어요. 어때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쓱 지나가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는요, 미리 문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BS English.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사회 2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면 국가 기관의 역할과 권력 분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개의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볼 거거든요. 자, 각각의 하는 일을 알아보고,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네? 라는 것을 이해해 보면서 권력 분립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국가 기관 하나 공부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 기관인데요. 자, 국가 기관이 무엇일까요? 국가 기관은요. 나란 일을 하는 기관을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할 국가기관은요, 바로 국회, 행정부,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중단원에서 국회가 하는 일, 행정부가 하는 일, 법원이 하는 일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요, 국회, 행정부, 법원이 나누어 맞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 나누어 있다. 권력 분립이에요. 이 분이요, 우리 친구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분수예요. 나누다. 즉, 국가 권력을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서 국가 권력은요, 나라의 주인 된 권리인 주권이랑은 다른 말이에요.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국가 권력은요, 다양한 나라의 일을 해 나갈 때 필요한 힘을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 행정부, 법원을 상징하는 장소가 지금 아래 사진으로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국회. 자, 국회 하면 우리 어떤 장소가 생각나냐면 국회의사당이 생각납니다. 자,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데요.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심의하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부, 행정부라는 국가기관을 떠올린다면 생각나는 장소가 바로 정부 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청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부의 각 부처별, 그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대법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자, 이 대법원은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습니다. 자, 대법원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각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전에 각 국가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국회는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자, 우리나라는 법에 의거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다양한 일을 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누가 만드냐? 바로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자, 심의라는 낱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심의라는 것은요, 회의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학급 회의 해봤죠? 자, 그런데 심의는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서 비교해 보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회의를 우리가 심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따가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여기에서 잘 모르겠는데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정부는요,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자, 살림이라는 낱말 하면 우리 정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집도요, 가정도요, 이 가정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살림을 해야 됩니다. 밥도 하고, 그리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해야 되죠. 자, 나라도요, 나라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나라 살림을 해야 돼요. 자, 그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자, 그리고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을 하는

법률합니다. 우리 친구들 법원은 재판한다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처음으로 국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 역할. 국회는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국회입니다. 자, 우리 선거에서 공부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자, 국회는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이에요. 자, 그럼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자, 법을 만들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자,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는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임기는 몇 년? 4년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요,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국회의 역할 더 알아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가 운영의 근본이 되는 뭐를 만든다고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자, 우리나라는요, 국가 운영을 할때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국가의 다양한 일을 운영해 나가요. 자,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국가 기관이 국회다. 그래서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입은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즉, 법을 세우는 국가 기관이다 해서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회는 법을 만들거나 고쳐요. 자, 왜 법을 만들거나 고칠까요? 법은요,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있었던 법을 없애기도 하고요. 법을 수정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것이 필요한 까닭은 사회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일을 국회에서 해요. 자, 그리고 예산을 정해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하는데요. 자, 국회가 하는 일,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견제라는 건 뭐냐면요. 나쟤 지금 견제되는데 견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신경 쓰고 쳐다보는 거, 관심 갖는 거, 그게 견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데요. 먼저 예산을 정해요. 자, 예산이 뭐냐면요.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자, 우리 가정도 이것저것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죠. 우리 식비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생활용품 구입비, 학원비 이런 거 필요하죠. 자, 나라도 똑같습니다. 운영하려면 이쪽에는 이만큼, 저쪽에는 저만큼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자, 그 계획안을, 예산안을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니까 정부에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에 국회가 그 예산안을 보고 심의하고 확정해줘야지만 정부가 그 예산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예산을 정한다. 이것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냥 정부가 우리 이렇게 쓸 거야 하고서 마음대로 세금 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써도 되니? 한번 확인해줘 하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요. 또 국정감사를 통해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데, 자, 국정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 나라국이에요. 정은요, 정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나라 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감사한대요. 감사, 감독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행정부와 법원은요, 나란 일을 할때 법에 근거해서 나란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행정부와 법원이 일을 잘 했는지 살펴보는 거, 일을 잘 했는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국정감사 그림이 있어요. 자, 지금 아마도 이 사람은요, 행정부 아니면 법원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진행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국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자, 국회는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와 법원을 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문회도 개최하는데요. 청문회라는 것은요, 이제 듣고 답하는 겁니다. 묻고 듣고 답하는 게 청문회예요. 자, 특히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자, 인사라는 것은요, 이 인이 사람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뽑는 일과 관련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사람은요,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자, 이따가 공부할 건데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런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될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될지 그런 능력과 자질 같은 것들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요, 인사청문회도 실시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또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외에도 어떤 일이나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자, 청문회 개최, 공직자의 자격이나 이거는 인사청문회겠죠. 그리고 정책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게 청문회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 할때 국민들이 볼수 있어요. 이 장면을. 자, 이런 식으로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한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국회가 하는 정말 중요한 일 뭐라고 했어요?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일단 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어린이 식품 안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즘에 길거리에 불량식품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해요. 이거는 법이 필요한 상황이야. 자, 그것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발의라는 낱말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법률안을 제출한다예요. 자, 그런데 법률안이라는 것은 확정된 법은 아니고요. 제안서 같은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법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법이다라는 제안서예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일단 법률안을 발의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심사하냐면 국회의 상임위원회라고 있어요. 자,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국회의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해요. 이 법률안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이 법률안 법이 되었을 때 다른 법이랑 부딪히지는 않나? 수정될 부분은 없나? 라고 검토를 하고 토의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법의 내용은 어린이 식품 안전 관련 법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법률안 심사는 이제 국회에,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분야별로 있거든요. 보건 쪽 담당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이것을 심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심사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본회의에 의결됩니다. 자, 본회의에 의결돼요. 올라가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지 말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죠. 자, 과반수가 참석하고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 법률안을 찬성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과가 됐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것을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행이 돼요. 대통령이 법률안에 최종 동의하여 공포를 하면 이제 정해진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대통령이 여기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률안 대통령이 보기에, 정부가 보기에,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 여기서 법률안 거부권을 쓸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요, 조금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아까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더 이제 거부권을 써가지고 재심의할 때에는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제 그때 비로소 법이 되는 겁니다. 즉, 법률안 거부권은 이제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부한 내용 확인하면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지금 국회 행정부 법원이 있는데요.

자, 법을 만드는 건 국회라고 했죠. 자, 법에 따라 재판하는 건 법원이죠. 자, 그리고 법에 따라 나라 살립, 이거 정부라고 했습니다. 행정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행정부가 하는 일을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국회가 하는 일과 행정부가 하는 일을 공부합니다. 자, 행정부는 선생님이 나라 살림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행정부의 역할. 행정부는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이건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그리고 행정부는요,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일을 직접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실행한다 해서 행정부예요. 정부라고도 하고 행정부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행정부가 이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주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 회의 이름이 바로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국, 뭐, 나라국이겠죠. 그리고 무, 일무예요. 그러니까 나란 일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국무회의는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는 회의예요. 자, 대통령이요, 국무회의 의장입니다. 자, 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만 이제 국무총리도 참석을 하고요. 자, 각 부의 장관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나라의 살림을 잘 운영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거죠.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모여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부의 여러 부처는 선생님이랑 잠시 후에 또 알아볼 거예요. 자, 국무회의는 이제 행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자, 우리 아까 네 글자 또 국자 들어가는 거 공부했죠. 국정감사. 그거는 국회가 다른 국가 기관이 법에 따라 나라의 일을, 나란 일을 잘 했는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게 국정감사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 행정부에 속한 사람이 대통령과 이제 국무총리가 있죠. 자, 우리 대통령과 이제 국무총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요, 행정부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대표예요. 우리나라 수장이란 말이에요. 자,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 뽑죠.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쵸? 자,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자, 그리고 국회의원은요, 한번 국회의원이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만 된다면 또 계속 국회의원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요, 대통령 한번 하면 대통령을 또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5년마다 선거로 뽑으며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국무총리는요,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여러 부의 일을 조정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이 나라의 일을 할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이제 맡아 하기도 합니다.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고,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그런데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요. 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상회담 안 알아볼 수 없겠는데요. 이제 정상이 뭐예요? 우리 국가의 대표라고 했죠. 우리나라 정상은 대통령이 되겠어요. 우리 1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공부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회담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회의를 뜻합니다. 이 회의에서 나라 사이의 평화, 경제, 문화 교류 같은 일을 함께 정합니다. 자, 지금 국기를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있죠? 자,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다는 것, 저 정상회담의 정상이라는 낱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행정 각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직도를 먼저 좀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표 이따가 다시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행정부의 조직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에 속한 사람,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있죠. 자,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있고요. 자, 이제 다양한 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라의 다양한 살림을 전문적으로 나누어 맡아서 하는 부예요. 자, 읽어보면 재정 경제부. 이게 돈과 관련된 일이겠죠. 재정. 그리고 교육부. 교육과 관련된 일이겠죠. 자, 그리고 외교부.
외국과 교류하는 거, 통일부, 뭔가 북한과 통일 그런 관련된 거, 자,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나라 지키는 거네. 뭐 여기 보건부,

에너지 뭐 기후 에너지 환경 뭐 이렇게 다 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 그런데 이 부 아래 뭐가 있어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청이 있습니다. 자, 부의 산하기관, 청이 있는 거예요. 즉, 행정부의 조직도를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 그리고 그 아래 청이 있어요. 자, 이게 조직도인데 이것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행정부의 조직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조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조직도는요, 2026년 2월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정책이 변화하면서 어떤 부와 어떤 부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이름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좀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각 부에는 이 부를 책임지는 장관과 차관이 있어요. 자, 우리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각 부의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해요? 장관이라고 해요, 장관. 그래서 아까 보면은,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별로 장관이 있어요. 이각 부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장관도 누가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장관도요, 임명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회에서.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각 부의 최고 책임자를 장관이라고 하고요. 그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이 없을 때 장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행정부에서 나라 살림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 국무회의 하잖아요. 자, 그 회의에 대통령도 오고요. 국무총리도 오고요.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관이 참석할 수 없다 하면 이제 차관이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각부의 장관과 차관이 있다. 자, 그리고 부하청,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요. 자, 부는요, 나라의 큰 일을 맡아 정책을 세우는 기관으로 교육부, 국방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어느 부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 우리 공부했죠. 그런 것과 관련된 건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부 밑에 이제 실제로 그 일을,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인 청이 있어요. 산하청이죠, 산하기관. 그래서 경찰청, 기상청이 있습니다. 자, 경찰청은요, 이따 조직도 보면 알겠지만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청이고요. 자, 기상청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속된 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 표로 돌아가서 한번 각 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교육부는 뭐, 국방부는 뭐, 이렇게 달달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딱 느낌이 오면 돼요. 이런 일은 어떤 부에서 할까? 이거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교육부예요. 교육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교육 정책을 세우고 학교 교육을 지도하는 일, 그런과 관련된 일을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예요. 나라, 국, 지킬 방, 나라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겠죠? 자, 군대 운영, 군대가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국방 계획 수립 등 군사와 안보 문제를 맡는 게 국방부겠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외교부. 외국과 교류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 및 교류를 담당하는 게 뭐라고요? 외교부. 됐죠?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자, 국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쵸? 땅이죠?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일, 국토와 교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도로, 철도, 건물 등 국토개발을 관리하는 게 국토교통부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이제 만들고 철도 건설하고 이런 거 있죠. 자, 그게 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 행정과 관련된 일,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겠죠? 자, 재난. 이거 안전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산불이 나면 누가 출동해요? 소방청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행정안전부 이제 산하청에 소방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있어요.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재난을 예방하고 이제 행정이잖아요. 지방자치를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서 행정각부가 하는 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 그냥 딱 문장을 보고 이거는 무슨 부겠구나라고 짐작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기후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청에 뭐 누가 있어요? 기상청 있잖아요. 기후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여기 행정안전부 아까 했는데요. 자, 안전과 관련된 일, 행정과 관련된 일하죠. 자, 여기 산하청 보면 경찰청, 소방청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아, 행정안전부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하나씩 읽어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아,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하겠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해양수산부. 아,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아까 했죠. 성평등 가족부. 성평등. 여성의 그런 불평등 문제. 자, 그런 가족 문제.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겠구나. 고용노동부. 아, 노동부. 뭔가 이제 노동자. 그런 일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이 다 읽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하나씩 읽어보고요. 이 부가 궁금하다 하면은 인터넷 이제 검색창에 이 부를 치면 이 부의 누리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누리집 딱 보면 어떤 부인지 느낌이 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랑 행정부 공부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행정부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대표예요.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표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풀어봅니다. 행정 각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 하시오. 자, 1번. 교육부에서는 군대를 운영한다? 교육부에서요? 자, 군대는 어디일까요? 국방부겠죠? 이거 말안 돼. 이런 식으로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자, 2번. 국방부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자, 다른 나라와의 외교면 외교부겠죠? 자,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된다고요.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친구들. 자, 그래서 아니죠. 자, 3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깨끗이 지키는 일을 하겠죠. 기후, 에너지, 환경부니까. 맞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 4번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대통령을 보좌하며 여러 부의 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자, 대통령 보좌하면 국무총리 생각나야 되죠? 자, 4번 정답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요, 국회가 하는 일, 그리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법원이 하는 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국회가 행정부와 법원이 법에 따라 일을 잘했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아,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네.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거는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아,
0: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1: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아,
0: What
1: 진짜.
0: did you say?
1: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못하,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1: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0: Yeah.
1: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0: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1: Anniversary?
0: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결혼 기념일,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0: Huh? It's okay?
1: Anniversary?
0: It's our anniversary. I
1: 오케이.
0: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1: Paris? 오케이, you, 저기,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0: Oh, really?
1: 오케이, 오케이.
0: Oh,
1: 아, 그러면 안 되지,
0: thanks.
1: 오케이.
0: Thank you,
1: 아.
0: thank you.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아유,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1: 그쵸.
0: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ship. 예. 왜냐면,
0: 오.
1: 우정의 우가 버두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1: 그러니까
0: 거랑.
1: 프렌드가 들어간다고요.
0: 프렌드요? 프렌드. 아, 발음
1: 예.
0: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0: 아하.
1: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 저 소름인 게, 그 예전에 제
1: 예.
0: 학생이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Hey,
1: 오.
0: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와,
1: 거봐요.
0: 그러네요.
1: 소름
0: 오케이.
1: 돋죠.
0: Okay.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There
1: 어허.
0: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0: More
1: important.
0: important. Okay? 이거는 그냥 중요하니 아니라
1: 너, 더
0: 더 중요한
1: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덜 중요한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1: 아,
0: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1: 예.
0: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 여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3: 네.
0: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3: 엄청 헷갈려요.
0: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So 비교할 때는 THAN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taller.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네.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 때
1: bigger?
0: 그냥 아하.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아.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gold.
1: Than gold.
0: All right. 그러면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3: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예. All right. So,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yes.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1: I a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0: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3: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3: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3: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기념일이요.
3: 아이고.
0: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3: 번지수를 살짝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1: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Okay. I like that.
3: 그러면은 결혼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Yeah. 기념일이니까 N이 두 개예요.
0: 오.
3: 네. Anniversary.
0: 오.
3: Yeah.
0: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3: R 두 개요.
0: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3: Sorry.
0: 자, 하필 그 날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3: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네.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3: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이. 그리고 심지어 어딜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3: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3: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그러니까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3: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좋은데요? 너무 네. 좋습니다. 오케이.
3: 그럼요.
0: 근데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3: 그거는
0: 같아요.
3: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3: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응징해야죠.
0: 안 된다.
3: 예.
0: 안 된다.
3: 그럼요.
0: 오케이.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근데
3: 딱.
0: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0: 있을까? 여기 유슬가면
1: 아, 오케이,
0: 엄청,
1: 오케이.
0: 예.
1: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이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0: Anniversary, anniversary.
1: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쵸,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0: 저는 웨딩 애니버서리 써야 되나?
1: 사실은 그게 맞아요.
0: 어? 그래요?
1: 원래는 wedding anniversary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0: 네.
1: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0: 아하.
1: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0: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1: Right, right.
0: 네.
1: 자, 그리고,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0: 맞습니다.
1: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 이런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0: 예.
1: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0: I worked that day.
1: That's it. I worked that day. 이러면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0: 네.
1: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0: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1: I will busy.
0: I will be busy
1: 그렇죠. 그날,
0: that day.
1: that day.
0: Yes.
1: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0: I worked that day.
1: I will be busy that day.
0: I'll be busy that day.
1: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아,
0: 으흠.
1: 문제가 있네요.
0: 왜요?
1: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0: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1: 자, 이제 다시
0: 무리겠네요.
1: 상상이 갈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0: 에펠탑
1: 한다면
0: 가죠, 에펠탑.
1: 당연히 갑니다.
0: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 해요.
1: 그게 또 이유군요.
0: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1: 하고.
0: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1: 아,
0: 예,
1: 복잡해지죠?
0: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1: 그렇습니다. 좀
0: 예.
1: 일이 복잡해졌어요.
0: 그쵸? My wife, I'd like her to
1: take her.
0: I'd take her to Paris.
1: 그렇죠.
0: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1: 두 문장 같지 않아요?
0: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1: 오.
0: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1: 고, 뭐 했어요?
0: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1: 약속하다.
0: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I promised. 이렇게
1: 오.
0: 거침없죠? 거침이
1: 거침없습니다.
0: 없어요.
1: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0: 네.
1: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예.
1: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0: 네.
1: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0: Take.
1: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0: Take your wife
1: 그 도시로.
0: to the city.
1: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자,
0: Wow.
1: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0: Please take
1: take
0: me
1: me 그 병원으로.
0: to the hospital.
1: Beautiful.
0: Wow.
1: So,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0: 그러게요.
1: That's right. So, 아,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 땐 take를 쓰는구나.
0: Mm-hmm.
1: Right?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네.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me to the hospital.
0: Take me to the hospital.
1: 네. 자, 여기에 제가 네.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0: 그쵸.
1: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0: 네.
1: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 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0: 아, would군요.
1: 왜 그랬어요?
0: should랑 헷갈렸어요.
1: 왜 네. would?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요.
0: would를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썼냐고요?
1: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0: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and가 생략돼 있어요. 에,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1: 맞아요.
0: 와.
1: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과거형. 과거. 이게 여러분 will이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0: 네. 오케이?
1: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0: 아, 그래요?
1: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0: 네.
1: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
0: 네.
1: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0: I would.
1: 이런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0: 예.
1: Alright.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0: I promised Mayu.
1: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0: I do work.
1: 공부하겠다.
0: I did study hard.
1: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 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0: I promised mommy.
1: 그죠? I promise mommy, I promise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0: I did sleep.
1: 곧?
0: Soon.
1: Soo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0: Yes.
1: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0: 여기, 여기.
1: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0: 예.
1: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0: would.
1: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0: 네.
1: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0: 음흠.
1: Okay. 오늘은 맛배기를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0: 이런 오케이? 게 있구나. Yes.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1: That's right.
0: 네.
1: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I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느낌으로만.
0: 오케이.
1: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0: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아, 결혼기념일. 아,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0: 그치.
1: 뭐 할 말이 없다.
0: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1: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0: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1: 오케이.
0: 나는 싸울 수가 없어, 그거랑은.
1: 싸울 수가 없다.
0: Fight.
1: 오케이. 자,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0: 오.
1: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자,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1: Compete.

0: eat.
1: Because 그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2: That's right. 그거는 이제 명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1: 맞아요.
2: 틀려도 됩니다.
1: 자, 요거는
2: Go
1: 비슷하게
2: ahead.
1: 생겼을 거거든요.
2: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2: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1: 오.
2: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2: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2: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1: PE?
2: PE.
1: Yes.
2: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2: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1: Yes.
2: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 오.
2: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1: 네.
2: They competed. 뭐요? 그들은?
1: 경쟁했다.
2: Right. I can't compete. 뭐요?
1: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2: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So,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1: Programmer.
2: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1: 프로게이머.
2: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1: 아,
2: 그게
1: 그쵸,
2: 뭐예요? 결국
1: 그쵸.
2: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 네.
2: Okay?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1: 예.
2: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네.
2: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1: 그쵸.
2: 상대방에게.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2: 오케이, very nice.
1: 오지마 내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2: 그렇죠.
1: 예.
2: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2: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2: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2: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3: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4: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2: 네, 이병작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2: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1: I am bigger than you.
2: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1: Oh.
2: 자,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일단?
1: What's more beautiful
2: 금보다
1: than gold?
2: That's right. 세 번째.

0: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1: What's more important
0: 우리의 우정보다.
1: than our friendship?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d.
0: compete 과거니까
1: Yeah.
0: 서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0: With
1: other.
0: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게이머와.
1: with the pro gamer.
0: 그렇죠. 자, 세 번째.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3: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Huh?
3: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Ah,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3: I'm sorry.
1: Okay.
3: Next time.
1: Yeah,
3: Okay.
1: go to Paris.
3: Sorry.
1: Bye-bye, Bonjou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0: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이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0: 많이
1: 만드십시오.
0: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크게 공부를 했어요. 크게. 이번 시간은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으니까 요 글

인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장면입니다. 외계인이 어느 날 UFO를 타고, 지난번에는 막 조선시대 선비가 오지를 않나, 외계인이 오지를 않나, 우리 교실 바쁩니다. 자, UFO를 타고 외계인이 딱 왔어요, 교실에. 근데 외계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억지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선생님도 알아요. 하지만 자기를 소개한다고 봅시다. 자, 이 학생이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안녕, 나는 땡땡중학교 2학년 1반 이지훈이야. 다른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고 애쓰는데 나는 EBS에서 김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국어 공부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국어 시험에서 1등 됐잖아. 물론 똑똑한 학생이라면 다 이런 소개의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의 기대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봐요, 이 친구가. 그러면 외계인은 이 친구를 통해서, 아, 2020년대 중학생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추측해 보는 것이죠. 문학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즉 사회 문화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작품 속 인물과 시대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소설로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소설이니까 소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소설 속 인물은 작가가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야. 소설의 중요한 특징, 허구성이다. 허구성.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 다루고 있잖아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을 가지고 오면 돼. 그렇죠? 소설 속 인물은 그런 허구적 인물이에요.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 모습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살펴봤던 운수 좋은 날의 그 김첨지 한 사람의 불행을 다루고 있구나가 아니라 김첨지로 대표되는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삶이, 아, 그렇게 딱 하루에 운수 좋은 날도 허락받지 못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물의 신분, 직업, 옷차림, 인물, 이런 거, 인물 간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력거꾼, 김첨지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옷차림, 양복쟁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죠.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물의 삶의 태도를 또 파악해 봐야 할 텐데요. 금방 말했잖아요. 이러한 시대 상황이 주어졌어. 거기 인물을 딱 가상인물을 놨네. 그럼 그 가상인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인물이 삶에 대처해가는 그 태도나 가치관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고 또 작가가 이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한 시대 상황 속 인물의 갈등이나 삶의 태도를 우리가 파악해 봐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작품을 통해 전하려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 주제죠, 주제.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부할 때는 뭔가 이론적인 내용이 딱딱 머릿속에 박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답을 먼저 알려주면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0년대니까 일제강점기네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주인공 영신아, 영신.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농촌에 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해요. 영신과 주재소 주임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주재소 주임, 주재소가 뭐야? 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지금의 파출소 소장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파출소 소장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갈등을 하고 있어요.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하면 요구사항. 첫째는 예배당에 적고 후락해서 위험한 야동을 8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 애들 수 제한해라. 온다고 다 가르치지 마. 애들 수 제한한다. 둘째는

너그 뭐야 강습소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기부금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 그거 불법이 안 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단단히 주의시키는 것이었다. 영신은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고 오는 아이들을 안이 받을 수 없다고 사정사정 했으나 어때요? 상부의 명령이니까 말을 듣자면 요거지. 하고 싶어 빨 이거야. 강습소 폐쇄시켜버릴 거야 하고 협박하고 있는 협박. 협박하고 있어. 야, 이거 말안 들으면 계몽운동이고 뭐가 없어지겠네. 그렇죠. 강습소를 없애버린다고 했으니까. 얼러매어서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입술을 깨물고 주제 소문을 나왔다. 잠이 안 오죠. 그날 밤. 꼬박 세우다시피 했어요. 이 주제수 주임의 말을 듣자니 학생들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쫓아내야 되고 그럼 저항하겠다고 하니 강습소가 사라지면 완전히 이제 계몽운동이고 뭐다 끝나는 거고 고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략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쫓아내요. 그런 이제 좀 조금 안쓰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아이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고 공부할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책이나 읽자고 책을 읽는데, 밖에서 막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들이 막그 강습소 안을 들여다보면서 막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같이 큰 소리로 이제 책을 읽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러면서 쫓겨난 아이들이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책을 함께 읽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죠. 그 누가 누구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뭐예요? 누구야? 일제, 그죠? 일제 정하고 있는 그, 뭐야,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영신과 그냥 글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쫓겨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우리가 어떻게 일제에 맞서서 저항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기억해 둘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인물과 시대 상황. 인물의 신분, 직업, 겪는 어려움, 아까 영신의 갈등 생각하면 되겠죠? 대처 태도, 영신과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대처 태도 등을 통해서 시대 상황과 작품의 주제 파악이 가능하다. 인물을 통해서 주제 파악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고요. 이번 시간 쌤이 준비한 댓글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댓글 미션.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다. 과거로 어디로 가냐면 상록수의 강습소 영신과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따뜻한 응원의 그런 글을 작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재밌을 거니까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이어서 3단원의 내용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단원에서 중요한 개념들 정리하고 단원 정리 학습 문제 풀었어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우리 5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이어서 6번 문제부터 오늘 선생님이랑 끝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북1 교재 85쪽 준비해 주세요. 자, 6번 문제부터 선생님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이 글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글 읽으면서 짜임새 있는 글인지, 짜임새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무엇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장소, 어떤 장소 있을 수 있죠? 그래요. 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학교의 행사가 열리는 강당이 있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어 보았는데요. 친구들, 글을 읽으면서 뭔가 짜임새가 부족한 부분 없었나요? 짜임새가 잘 이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부분 있었죠? 자, 지금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관련 없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저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글로 고친다면 이 문장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을 그림으로 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다고 했죠? 즉, 다양한 장소.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에서 말한 장소, 어떤 장소 있었어요? 교실 있었죠, 교실. 그리고 도서관 얘기했습니다. 도서관. 또? 맞아요. 강당. 마지막으로 보건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건실도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글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서 문단을 쓸 때도 이렇게 쓸 내용을 표로 그리고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들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문단 쓰기 할수 있다고 했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주제 정해서 문단 쓰기 했을 텐데요. 한 번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쓸 내용 떠올려 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들 생각해 보고 문단 쓰기 연습 좀 해보세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많이 써야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뭐라고 할수 있죠? 그래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이 문장들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기억.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장소면 되겠죠? 자, 음악실, 체육실, 교실 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장소, 그래요. 교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 교실.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을 중심 문장으로 하여 문단을 쓸때 이어질 뒷받침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니은이 중심 문장이 된대요. 다음으로는 보건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중심 문장으로 해서 문단을 쓸 건데,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한 거. 자, 그렇다면 어떤 뒷받침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보건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면 뒷받침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1번, 보건실은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자, 이거는 보건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고요. 2번, 보건실은 매일 수업을 듣는 곳입니다. 자, 보건실 수업 듣는 곳 아니죠? 3번, 보건실에서는 친구들과 게임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4번, 보건실은 자유롭게 운동을 할수 있는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도 보건실을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5번, 보건실은 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보건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일 경우 이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9번, 1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부했던 시입니다. 비밀번호.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이니까 네모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네모 부분 1, 2, 3, 4, 5, 6, 7 숫자 넣어서 읽었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읽어봅시다. 자, 우리 네모 부분에 B라는 글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 비밀번호 삐삐삐삐삐삐삐.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삐삐삐 삐삐삐삐는 엄마. 삐삐 삐삐삐 삐삐는 아빠. 삐삐삐삐 삐삐삐는 누나. 할머니는 삐삐 삐삐 삐삐삐. 자, 이렇게 가족들이 비밀번호 누르는 리듬이 다릅니다. 자, 지금 할머니께서 굉장히 느리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죠. 이어서 읽을게요.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제일 천천히 누른 분은 할머니예요.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할머니. 자, 이렇게 보고 싶은,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할머니께서 비밀번호 누르실 때 사용했던 그 리듬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히 드러나는 것 같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시를 읽고 재미와 감동을 표현해 보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를 읽고 재미와 감동 느끼는 세 가지 방법 공부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었죠? 시를 읽고 떠오른 장면을 이야기해 보자.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나를 빨리 부르던 할머니의 목소리, 이런 거 떠오르죠. 자, 그리고 천천히 비밀번호 누르고 우리 집 들어오시면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할머니. 자,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봐라. 그러면 시속 인물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는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통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예요. 자, 이것처럼 무엇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웠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속 인물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을 하면 시를 읽고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낭송해 볼까요? 우리 몸짓으로 낭송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비밀번호 누르는 부분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누르는 동작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누나, 할머니의 그 동작을 흉내내어 보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도 상상한 것처럼 한번 몸짓 하면서 우리 시 낭송해 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앉아서 몸짓 동작해 보세요.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삐삐삐삐삐삐삐.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삐삐삐삐삐삐는 엄마. 삐삐삐삐삐삐삐는 아빠. 삐삐삐삐삐삐삐는 누나. 할머니는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자, 이렇게

불편해 보는 거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낭송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감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낭송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시 배우고 담임 선생님께서 자, 우리 색다른 방법으로 이시 한번 낭송해 볼 사람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용기 있게 선생님,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해 본다면 더욱 좋겠죠. 자, 다른 친구들이 이 시를 다시 읽었을 때, 그때 만점이가 발표했었는데 정말 웃겼어, 재미있었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8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표현한 부분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표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기역, 우리 집. 니은,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디귿 제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부분은 네모로 표현된 이 부분들이었죠. 자,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비밀번호를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머니입니다. 이 시는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예요.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아니고요. 정답 5번 할머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나가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시 마지막 부분에서 보고 싶은 사람 알수 있죠? 할머니입니다. 보고 싶은 할머니라고 했어요. 할머니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1번부터 14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의 일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분실물 장터의 물건을 바라보던 한 소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쌍둥이들이 어디에 갔어요? 분실물 장터로 갔습니다. 자, 분실물 장터는요, 우리 선글라스를 빌리고 선글라스 쓰고 분실물 장터로 간 거죠. 자, 그 부분입니다. 한 소리는 놀라서 얼른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자, 왜 놀랐죠? 선글라스를 벗은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쓰면 또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른 장면들이 보였어요. 자, 그래서 놀라서 선글라스를 썼다가 벗은 것이죠. 자, 한 소리가 말합니다. 은소라, 이상해. 내 선글라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 소리는 손을 더듬어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은소리를 잡았습니다. 자, 손을 더듬다 뭐라고 했어요? 잘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찾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손을 더듬는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이 부분 읽고 문제 풀어 볼게요. 11번입니다.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는 분실물 장터였습니다. 지금 선글라스 빌려서 분실물 장터로 간 것이었죠? 시장, 학교, 놀이터, 안경가게 아니고요. 정답 5번, 분실물 장터입니다. 자, 이어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선글라스의 신비한 능력을 발견한 뒤에 은소리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글에서 한 소리가 한 말, 큰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읽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한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은소라, 이상해. 내 선글라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자, 은소라, 너도 한번 봐봐 아니고요. 이건 너무 놀라운 선글라스야 아니고요. 선글라스를 끼니 다른 세상이 보여 아니고 은소라 무언가 다른 게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찾았을 때는 이거 아니죠. 5번 은소라 이상해. 내 선글라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한 소리가 발견한 선글라스의 신비한 능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어떤 능력을 발견했죠? 1번. 선글라스를 쓰면 눈의 시력이 좋아진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2번. 선글라스를 쓰면 또 다른 세상

벗은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였지만 선글라스를 썼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놀라서 선글라스를 벗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도 친구들의 말로 생각하면서 문장 자신 있게 적어요.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의 물건을 바라보던 한 소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보여서죠.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문장 적는 거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긴 문장을 적어야 해?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문장은 써야 돼요. 글씨 써야지 늡니다. 자, 글씨 쓰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14번 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부터 18번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글 읽어볼게요. 은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은 은솔이도 이 선글라스를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선글라스도 이상해. 뭐가 보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자, 뭐가 보인대요? 둘은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는 다른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게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제자리에서 있었던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에서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였대요. 지금 현재 이 장터에 없는 사람들.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이래요. 자,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장터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쵸? 도대체 이게 뭐지?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여. 즉,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선물 받은 사람,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분명히 지금은 물건을 그냥 팔고 있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은솔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번입니다. 은솔이와 한솔이가 선글라스에 이상한 것이 보이자 한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죠? 선글라스 끼고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1번. 제자리에서 있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둘이 함께 춤을 추었다? 아니에요. 놀란 눈으로 다가와 소곤거렸나요? 아닙니다. 물건의 가격을 큰 소리로 물었나요? 아니고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뛰어갔나요?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16번입니다. 인물의 말과 마음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이 말을 했을 때 인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여. 자,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놀란 거예요. 뭐지? 당황한 거죠? 자, 그래서 놀라고 당황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놀라고 당황한 마음입니다. 이 선글라스 뭐야? 되게 놀란 거죠? 자,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보이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은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내 선글라스도 이상해. 뭐가 보이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자, 우리 선글라스를 통해 보이는 것 앞에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글라스를 끼면 뭐가 보일까요? 1번. 장터에 없는 사람들 보이나요? 맞아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장터를 준비한 사람들이 보이나요? 자, 이런 말은 없었어요. 이 장터를 준비한 사람들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3번. 장터의 물건을 선물 받은 사람들. 자, 이런 표현 있었죠. 장터의 물건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보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물 받았다는 거죠. 4번.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 자, 이런 표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장터에 있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5번. 장터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자, 이런 표현도 우리 아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터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장터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계속 나옵니다. 17번 문제, 18번 문제 비슷한 문제예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에서는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였대요. 자, 이 장터에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뒤에 계속 나왔습니다. 자, 글잘 읽고 풀어주면 돼요. 자, 골라볼게요. 1번, 은솔이야 한솔이. 장터에 있잖아요. 아니죠. 2번, 장터에 구경 온 사람. 장터에 있잖아요. 아니죠. 지금 장터에 없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3번, 은솔이와 한솔이를 밀친 사람. 자, 밀쳤다는 건 장터에 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죠. 아니고요. 4번, 장터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 자,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을 샀던 사람 말하는 거예요. 5번, 장터에 있는 물건을 선물 받은 사람.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장터에 있는 물건을 선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은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두 문제 남았는데요. 이글 읽고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한동안 선글라스를 끼고 장터의 물건들을 보고 있던 은솔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보물상자를 찾아낸 것처럼 잔뜩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알아낸 거예요. 선글라스의 비밀을 알아낸 거죠. 한솔아,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여기 있는 물건들을 옛날에 썼던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 이 선글라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글라스가 틀림없어. 분명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솔이, 뭐 정말? 물건의 원래 주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요술 선글라스라니 말도 안 돼. 자, 선생님이 원래 쓸때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원래 기억해요. 한솔이는 은솔이가 가리키는 작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택배원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어린이 신발을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솔이는 은솔이와 함께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택배를 나르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범벅이라는 거 우리 뜻 알아보았었어요. 질척질척한 것이 잔뜩 묻은 상태를 범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등에 땀이 잔뜩 묻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신 거죠.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왜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을까요? 이 선물, 신발을 선물하고 손자가 기뻐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0: 번 돈으로 손자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으니까 기뻐서 싱글벙글 웃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글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19번입니다. 기억을 처음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 은솔이와 한솔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작은 신발을 보았어요. 자, 이 신발을 처음 산 사람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이 신발을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죠. 정답은 할아버지예요. 1번 손자 아니고요. 엄마 아니고 은솔이 한솔이 아니고 정답은 5번 할아버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풀어봅니다. 니은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셨을까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손자에게 신발을 사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벙글 웃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친구들, 글씨 쓰는 겁니다. 자, 예쁘게, 예쁜 마음으로 20번 문제 답 적을게요. 할아버지는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손자에게 신발을 사주어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도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적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 확인 평가 문제 전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친구들 북 2를 통해서 3단원의 핵심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할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를 통해 로마 제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공화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초반에 지니고 있었어요. 이때 평민의 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후 포에니 전쟁을 겪고 점차 쇠퇴하더니 재정으로 정

정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이 내용을 구조화하여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공화정이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초기에 왕정을 폐지하고 귀족 중심의 공화 정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평민들의 권리 요구로 호민관이 선출되고 평민회가 조직되었어요. 특히나 평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전의 전쟁에서는 귀족들이 전차를 타고 싸우는 전차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점차 많아지니 평민들이 스스로를 무장하고 싸우는 중장보병의 형태로서 평민들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호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리, 그리고 평민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됩니다. 이후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살펴볼게요. 전쟁 후에 유입된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즉 라티푼디움 경영으로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값싼 곡물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노예를 활용한 대농장 경영으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 재분배 등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실패합니다. 보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요, 실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재정이 시작되는데요. 재정이란 무엇일까요? 황제가 정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완전히 정치 잘 못했겠네요? 이건 편견입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이후 200년간 현명한 황제들이 등장하며 로마의 평화 시대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점차 로마 제국은 쇠퇴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군부의 정치 개입이 있었고 이민족의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쇠퇴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사분할하여 통치하며 효율성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황제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여 민심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는데요.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 재기를 노리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이름이 비슷하죠? 여러분, 유추해 볼수 있겠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세기 말, 로마 제국은 결국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강의 속에서 서로마와 동로마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로마 제국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 키워드를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먼저 로마는 처음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이 점차 정치적에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활약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이 선출되기도 하고 평민회가 결성되었죠. 그리고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겪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에서 로마가 승리했지만 오히려 값싼 곡물과 노예를 활용한 대농장 경영인 라티푼디움 경영을 통해 로마의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했지만 이도 실패로 끝났죠. 결국 로마는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며 로마는 제정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 200년간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점차 군부의 개입, 이민족의 침입 등으로 로마 제국이 쇠퇴해갔고,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노력했지만, 결국 4세기 말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 퀴즈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는 과로에서 카르타고를 꺾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로에 들어갈 전쟁의 이름은 그렇죠. 포에니 전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로는 4세기 초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옮겨 로마의 재건을 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로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옮긴 수도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와 구조화된 판서를 통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저희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19강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3강째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전 시간에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뒤에 평화를 위한 노력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중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처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전쟁 이후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초기화요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영국 총

총리였던 처칠이 만나서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설 헌정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양국은 영토 확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국가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확장하는 그런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양국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정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강제로 그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주권과 자치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덟째, 양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너무 전쟁하려고 하고, 군사를 확장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것 같아.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내용이 대서양 헌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건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왜 중국이 참여하게 됐냐면, 이 회담에서 주로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일본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일전을 위해서 우리 협력할 거야. 그다음 전쟁 이후에 일본 영토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서 논의하자. 라고 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한국사에서 카이로 회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 중에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카이로 회담은 일본에 관련돼서 미국, 영국,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 거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은요. 독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독일이 거의 패망의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 영국이 어떻게 독일의 전후 처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담이 얄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후 독일의 분할 점령, 소련의 대일전 참전까지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거의 패배하기 직전이니까 독일에 관련된 논의하고 일본에 대해서 소련이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도 어느 정도 맺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에서 독일 처리 문제, 이제 거의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과정 중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함께 발표됩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선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참가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미국과 영국은 계속 참여하게 됐고요. 독일에 관련된 회담 같은 경우는 소련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회담이나 선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참여합니다. 그 차이 부분만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국제연합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되었던 국제연맹과 비교하는 문제. 그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징은요, 국제연맹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한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었고요. 국제분쟁 억제를 위한 국제연합군 및 평화 유지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국제연맹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미국과 소련 등의 당시의 강대국이 빠졌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침략국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소련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군대 시스템까지 만들었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특징 부분을 국제연맹과 비교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연합 체크하시고요.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과 정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전처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노력 한번 해보자. 국제연합을 통해서 그 노력 한번 실천해 볼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24조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한다. 자,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해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력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제42조가 특히 중요하겠죠. 국제연합 조직도를 보면 일단 총회에 국제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상임 이사국을 이제 뽑아요. 근데 이거는 연임할 수 없고 막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뭐 러시아 같은 국가를 포함해서요. 자, 여기서 총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 국가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과 러시아, 뭐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다 포함돼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들에 의해서 평화 유지군을 보낼지 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평화 유지군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경제사회 이사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참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것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원래 뭐 학살 아니면 희생 이런 느낌인데,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를 때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그 게토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강제 수용하기도 하고 막 많이 살해하고 그랬거든요. 참혹한 그런 범죄들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저지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쟁 범죄에서 여성들을 좀 인권적으로 유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독일, 일본에 의해서 발생했던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 연합국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덴 폭격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한 도시가 폭격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무기가 주인이 없이 그냥 민간인 가리지 않고 다 살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더 크고 잔혹하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쟁 이후에 이 전쟁 범죄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단죄하려고 하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 생체 실험 등을 했던 전범을 처벌하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도쿄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고요. 731 부대의 범죄는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넘기는 조건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범죄 재판도 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전쟁 범죄 재판이니까 두 가지의 재판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되고요. 서독 총리, 독일이 옛날에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서쪽을 다스리는 총리가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물관, 기념관 등을 건립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1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있었잖아요. 인권 탄압 사례가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탄압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던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각해요. 시점으로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운동을 할 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상적 근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민족운동의 배경과 중국 부분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족운동에서 두 가지의 무기,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상이 지금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무기처럼 활용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됐는지, 적합한 민족운동 사상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이 이제 평화원칙 14개조 원칙을 만들었죠. 거기에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게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거죠. 그리고 레닌이 소련을 건국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 두 가지가 확산되게 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 상극인 사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A민족, B민족, C민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반면에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를 두 가지의 계급으로 봅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는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자가 착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회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후기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만국의 노동자들 힘을 합쳐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자본가라고 하는 건 어느 민족이나 다 있고 어느 민족이나 노동자가 다 있다. 중요한 거는 민족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일지라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각과 생활 양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반면에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자본가 계급은 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계급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국주의적 침략 아래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비슷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민족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면서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는 시민족에는 자본가 계급이 더 커졌겠죠. 자, 반면에 지배를 받고 있는 A민족과 B민족에서 자본가는 더 낮은 레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와 노동자들 계급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죠. 둘 다 타겟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했던 이 자본가 계급, 시민족의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가 일종의 목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게 됐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문화운동은 말 그대로 새롭게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거는 그동안 중국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유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두슈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 유교와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 과학과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하는 신문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조금 더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배경은요, 일단 신문화 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역량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는데,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민중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1차 세계대전에 중국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모두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는데, 일본이 산둥반도라고 하는 이권을 가져가게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건데 왜 너네들이 가져가? 파리 강화회의 이제 요구하면서 야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산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당시에 일본이 중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반발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달라라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오사운동에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건데, 이 요구 안에 산둥반도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21개조 요구 중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받는 거에 대해서 모두 승인한다. 자,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누려왔던 권리 중 하나가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가져가겠다. 중국 정부는 이거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양 조약국은, 즉 중국과 일본은 리순과 다렌을 조차하는 기한과 남만주 및 안펑 철로의 기한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즉 만주와 산둥반도 일대에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거를 볼수 있는 사건이 21개조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학생계 선언을 한번 보면, 무릎 베르사유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어서였다. 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다. 우리는 그걸 믿었다. 조선에서는 독립을 꾀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라고 하면서 3.1 운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베르사유 평화회담의 내용을 믿었는데 보니까 정의롭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승전국대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성되게 됐는데,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각각의 사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 타도라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둘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와 2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1차 국공합작 먼저 살펴볼게요. 목적은요,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됐는데,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면서 그 혼란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 여러 군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군벌들에 의해서 중국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일단 이 군벌들 타도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 중국을 못 살게 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난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난징을 기반으로 베이징까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아,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못 하겠어 라고 하면서 탄압하게 됐고요.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북벌을 완수하면서 1928년에 중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공합작, 첫 번째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1, 2차 국공합작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약 2만 5천 리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중심지는 난징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공산당은 피해서 옛날 중국의 전통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에 예난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이가 다시 안 좋았는데, 제2차 국공합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를 막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다시 한번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전국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선언한다. 국난이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 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서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난이란 일본에 의해서 중일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인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인도한테 자치를 약속했는데 영국이 배신을 합니다. 게다가 탄압까지 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영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바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의 민족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간디입니다. 간디는요,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영국한테 복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했고, 이 간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납세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영국 상품 불매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네루 같은 경우는 완전 독립을 주장하면서 조금은 급진적인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간디 한번 보면요. 간디 굉장히 유명하죠. 간디는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고요. 실제로 영국산 면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은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소금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영국의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380여 킬로미터를 걸어 도착한 단디 해안에서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들다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도 전역에 불복종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인도의 민족주의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요, 프랑스 식민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립을 약속했던 프랑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 보이저우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잘 성공했던 일본으로 유학을 장려하는 독유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호찌민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80년 이상 자유평등 박애 규범을 오용하면서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해왔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에 당하게 됐는데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 모든 인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즉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족운동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아기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의 식민지로 저항하자 미국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창설하면서 네덜란드에 저항했습니다. 타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독립을 유지했는데 라마 5세 때 영국과 프랑스 세력권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 타이의 독립 유지에 기여하고 근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면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공화국이 수립되는 부분,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키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원래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의 이제 일치가 있었잖아요. 그걸 분리시키고 여성 참정권을 도입하고요. 문자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쿠란이라고 하는 게 아랍어로만 쓸수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썼거든요. 근데 아랍어가 티르키예어를 쓰기가 아랍 문자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새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무스타파 케말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 같은 경우는 영국이 독립을 약속합니다. 맥마은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제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영국이 배신합니다. 게다가 이때 유대인들한테도 팔레스타인의 영토, 국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이라크가 독립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일 왕국이 설립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제 반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영국이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독립과 권익을 주장하던 그러한 민족 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범아프리카 회의 초대장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들은 같이 연합해서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그러면서도 국공 합작을 하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마지막 20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공장 단지 사이로 보이는 정갈한 집 한 채?
1: 예,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촌이었습니다.
0: 이 집은요, 8순의 노모를 위한 막내 아들의 선물이었답니다.
1: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2: 주로 밥하고 빨래하고 수돗물도 없었어요. 드레박으로 해가지고 힘들죠.
0: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집만큼은 젊은 시절 어머니처럼 곱고 예쁘게 지어들었죠.
1: 아, 어머님이 이 집 짓고 나서 이런 어떤 바깥을 많이 보는 이것만으로도 제가 집 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인생을 살면서 그날처럼 떨렸던 날이 또 있을까요? 그때 아빠 나이는 55, 엄마 나이는 45이었대요.
3: 처음 안았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0: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더라도 얘를 잘 보호해서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1: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쉰둥이 딸을 위해 환갑이 넘은 아빠가 만든 작은 우주.
0: 지아는 여기 얼마나 오래 살래?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여기서 키울 건데 그렇게 얘기를.
2: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1: 건축탐구집 오늘은 사랑하는 이에게 집을 선물한 특별한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파주로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온통 공장들 뿐인데 여기에 오늘 탐구할 집이 있다고요?

0: 오늘은 파주 외곽 지역에 왔는데 농경지도 보이고 주변에 작은 회사들,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네요. 주택은 전혀 안 보이는데 아마 오래된 전원주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 글쎄요, 박 수장님이 추측이 맞으시려나? 아, 이 집인가 보네요. 온통 공장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예쁜 집 한 채?
2: 약을 줘야지.
3: 그리고 살고 오는 내가 하나를 발견했다.
2: 하나 있겠어?
3: 16. 하나가 있어. 아직 살아있어.
4: 그냥 냅둬야 돼. 뭐 사는 놈 그냥 살리고. 이거 위로 자라잖아. 응, 사는 애들은. 에이.
2: 아니 근데 내년엔 이걸 키우지 말아야겠어.
4: 아니 근데 뭐 이거 좋은데 뭐.
1: 분위기를 보아하니 꽤나 사이좋은 모자 같죠?
4: 건축가님 또 저기 서울에서 오신대요. 엄마 오늘 촬영 어떻게 할 거예요?
0: 아유, 안녕하세요.
4: 건축가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4: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 아, 이쪽으로요?
4: 네.
0: 와, 이게 뭐 경계가 없고 논하고 집하고 일체된 것 같아요.
4: 네, 네.
0: 아, 집도 참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0: 아드님이시죠?
4: 네, 네. 네.
0: 하, 예, 어머님.
2: 예,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0: 예, 예, 예. 아, 집이 너무 멋있습니다. 얼핏만 봐도. 예. 와.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오면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2: 예, 예.
0: 제가 아직 못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혹시 연세가?
4: 아, 저 51세입니다.
0: 아, 예. 네. 친구시네, 친구. 아니, 어머님 연세가?
2: 저는 41년생이에요.
0: 41년생.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비슷한 연배시고.
2: 예. 네.
0: 저 한번 안아드려.
1: 아유, 소장님, 반성은 이따 하시고. 그나저나, 어쩌다가 공장 사이에 집을 짓게 되셨을까?
0: 여기가 원래 이 터에 그 연고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4: 저 바로 옆에.
2: 예. 저기 공터 있을 거예요.
0: 원래 예전에 사시던 집이?
2: 예, 거기가. 아. 근데 집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예. 세고 그러니까는. 예. 얘가 이제 딴 데다 지어야겠다.
0: 아.
2: 그래서 이렇게 된
0: 친구가. 아, 멋있습니다. 이 수많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아드님들이 반성을 할 것 같습니다.
5: 철거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 집, 새 집을 그 자리에 안 짓고 여기다 지은 거는 도로보다 좀 밑에 지대가 낮아서
2: 1m 정도 약탈.
5: 지금 여기서의 채광하고는 또 틀린 그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습할 수 있고 제일 큰 이유였어요. 이 집으로 옮기게 된 게.
1: 50년 넘게 살았던 집도 바로 옆에 새로 지어드린 집. 노모가 쓰기 좋게 방 두 개, 거실, 주방의 단층 구조랍니다. 혼자 지내시는 집이라길래 아담한 내부를 상상했는데, 어우,

0: 않거든요. 응접실. 근데 그래도 어머님이 지내시기에는 꽤 큰 공간인데 그렇게 좀 의도하신 건지.
1: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예. 20년 이상 혼자 생활하시는 공간. 예. 그 공간의 규모. 전에 사시던 한옥 그 공간의 규모와 좀 비슷하게.
2: 난 조그맣게 짓자 그러더니 먼저 집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게 한 30평 되는데 그거보다 적으면은 제가 우울증 걸린대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3: 아 그럼요. 늙었다고 무조건 좁은 집에 살란 법은 있나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한옥 집처럼 크기도 비슷하게 했고요. 중목 구조로 해서 한옥의 맛도 살렸답니다.
2: 아마 파주시에서 우리만큼 큰 집에 드물다고 그랬어요. 63년도요. 23살. 중매에서 결혼한 거예요. 얘네 아빠한테. 그 아현동에서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우리 시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농사 질 사람도 없고 우리 시동생도 또 군인을 나가게 돼갖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냥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4: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거는 안 맞는 분이신 거고.
2: 몰라요. 농사절에는 그냥 몇십 명씩, 30, 40명씩 사람 사서 밥에 대내고 그거는 것만 했죠. 해 뜨기 전에 밥을 먹고 그 사람이 눈으로 나가야 되니까, 논밭으로. 9시 반쯤, 10시 전에 새참을 또 내가야 돼요. 그러면 12시 전에 점심을 또 먹어야죠. 4시나 5시에 또 물 먹어야 돼요. 국수 같은 걸. 내 집에서 자는 사람만 저녁 먹고 동네에서 저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4: 집에서 잤어요?
2: 네. 늦으면 난리 나요.
3: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시골살이 자식 셋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머니 머리엔 서리가 가득 내려앉았죠.
0: 이게 꽤나 넓고 편리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2: 제가 아침이면은 한 30분 걸었어요. 네. 그랬는데 너무 추울 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돌면요. 아. 굉장히 길어요.
0: 많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네요. 네.
2: 저기서 여기가 거의 10m는 되잖아요. 네, 네. 지역구에서.
0: 오, 이거 10m 더 되죠. 어머니 운동도 하시겠는데요.
2: 예, 네, 10m 넘어요.
3: 필요한 공간만 큼직큼직하게 뽑았더니 장점이 있네요.
2: 하여튼간에 공간 있는 대로만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20분만 하면은요, 괜찮아요.
3: 날 구질 때도 운동하러 따로 나갈 필요 없으니 어머 참 좋겠어요.
2: 혼자 살기는 아주 땡어야.
4: 그 어머님이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서 휠체어를 타실 수 있고 휠체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 문지방은 다 없앴습니다. 여기서 뭐 마지막을 어머님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0: 어머님 진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했다는데 해달라는 것 안 해준 거 있습니까?
2: 저 빨래줄을 저기다 매달라고 그랬더니요. 네, 네. 그래도 햇빛에 말리면은 그렇죠. 좋잖아요.
0: 네, 한 번씩 말려.
2: 그래서 거기다 했으면 했는데 처음에 해준다 그랬어요. 네. 그러더니 중간에 안 했네요.
1: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1년에 그거 한두 번, 두세 번 쓰려고 네. 공사를 하고 또 외적으로 또 안 좋은데 이게 또 비효율인 것 같아서 좋은 건조대 제가
0: 좋은 건조대로
1: 네, 예.
0: 어떻게 건조대는 사주셨어요?
2: 아니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건조대 원래 이렇게 써요. 네, 네.
3: 이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뷰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0: 저 블라인드 색상도 너무 좋고요. 블라인드 다 올리면 저 처마 끝선도 나오죠.
2: 예, 예.
0: 처마 끝선도 너무 이쁠 것 같고.
3: 널찍널찍한 목재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꼭 한 폭의 그림 같죠?
0: 진짜 어머님 여기 앉아보니까 소파에 요 앞에 있는 그라스류가 저기 비닐하우스하고 건물하고는 사카리고 하늘하고 저 멀리 산만 보이네요.
2: 네, 그래요.
0: 네.

0: 아, 엄마. 왜? 이거 세트기 좀 뽑아야 되지 않아요?
1: 뽑아야지.
0: 아, 이거 엄청 많은데?
1: 그렇게 손으로 뽑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유, 이게 단단해서 뽑히지도 않아.
2: 근처에 사는 막내 아들은 수시로 어머니 집에 들르는데요.
0: 시험시험, 에.
1: 시험시험 주원에 푸른 시험시험 안 자라거든. 난 딸락 자라거든.
0: 쉬운 게 없구만.
1: 쉬운 게 어딨어. 아이고, 돈 벌기만 힘든 게 아니야.
2: 유난히 어머니에게 각별하다는 막내 아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안 모시냐고요? 이유가 있대요.
3: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 와이프하고 큰애가 태어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1: 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나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저는 안 좋은 상황에서 겪었잖아요. 지금은 풍족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난 나 혼자 사는 게, 난 나대로 사는 게 편안하다.
3: 제가 따로 살고 이렇게 자주 오고 자주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형태로.
1: 어떤 때 바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 보면은 뭐 전지에서 이렇게 버린 게 있으니까 아 왔다 갔구나.
2: 어머니가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묵묵히 우렁각시 역할을 해주는 아들. 특히 정원에는 각별한 애정이 있답니다.
3: 아버님이 한 4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 그다음에 또 나무들 한 7그루, 8그루를 갖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심으신 거니까 그 나무가 가치가 뭐 많든 적든 의미가 있다. 그 집터의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이제 고향이고 태어났고 여기서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저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다 있으니 집 짓고 여기로 더 많이 오게 되고 풀 뽑고 전지하고 꽃 키우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많이 느끼고 그냥 왠지 좋아요.
2: 누군가에게 고향은 떠나고 싶은 곳이라던데 이들 모자에게 고향은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곳인가 봅니다.
4: 야, 이게 또 빨간 백돌로 입식으로 이렇게 진짜 공들여서 만드셨네요. 네.
2: 어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만든 입식 텃밭.
4: 예, 네. 아니 지금 저 상추 이런 거 봐도 정말 열심히 키워서 드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네, 여기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늘 오이 하나 주세요.
1: 예, 그러세요. 요거는 따도 돼갔어요. 저것도.
4: 요거요?
1: 아니 그 아래 거. 요거요? 예, 예, 따세요. 그거 딱딸때 됐잖아요. 쌍쌍쌍쌍 이렇게
4: 선물입니다. 예. 그 이 집 지을 때 이 텃밭도 구상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더 편하시다고 생각하고 좀 구성을 하신 건지.
5: 네네네. 네. 텃밭이니까 이제 약간 그 내추럴한 느낌은 있어야 되는데 이 풀이 문제잖아요, 항상.
4: 아, 네, 그렇죠,
5: 풀이
4: 그렇죠.
5: 문제니까 이 풀이 안 나기 위해서 이제 이 안에 시트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가 있고 자식과 입식을 같이 해서 조금 좀 편안하게 더 연세 드셔도 좀 할 수 있게.
1: 그리고 이제는 올해서부터는요, 이쪽을 입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 이렇게. 이거는 구부리고, 한쪽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릎팍이 들어오는 거야. 쪼그리고 안 앉으니까 좋죠. 쪼그리고 앉는 거 이제 나이 들으니까는요, 오래 못 앉아요.
2: 어머니를 위한 두 번째 공간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꼭 온실 같죠?
3: 온실은 그 물부엌의 개념. 어머님이 이제 저기서 김치, 배추도 씻을 수 있고, 뭐 무도 씻을 수 있고. 또한 뭐 더 또 연로하시면 저기 안에서 모두 좀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0: 아니 그래도 헛간이 있어요. 뭐 있어야죠. 그래도 몸 말리다가도 비가 오려면 이렇게 들여가고 있어야죠. 아, 예.
1: 거기다가
0: 시골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1: 아, 거기다가 깨하고 고추하고 잘 말리십니다. 예. 그 용도가 또 추가가 됐네.
2: 잠깐 내부도 돌 본 것 같은데 얼른 따라가 보자고요. Come fly with me, let's fly, let's 이곳은 어머니 방. 구성은 단순하지만 이 공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배려가 가득합니다.
3: 와, 어머니 방도. 와, 여기는 저 또 저기랑 다르게 위에 또 화이트 조명이 있네요.
0: 예.
3: 예. 에, 아, 색깔 블라인드까지. 방도 굉장히 아담하고 어머님을 위한 공간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좀 배려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4: 이 안에 있습니다.
3: 안에요? 네. 한번 들어가볼까요? 어머님 같이 한번. 어, 목재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아 욕실이 반응이 됐네요. 욕실이
2: 소장님은 뭐가 보이시나요? 내 눈에는 그냥 평범한 욕실 같은데.
3: 아, 이게 욕실 세면대가 원래보다 한 10cm가 낮네요. 15cm가. 쓰시기 편하세요?
0: 전 편하죠. 키가 네. 작으니까. 네. 오히려 높으면 힘들죠.
3: 아, 그리고 거울도 낮네요.
0: 예, 네, 예. 네.
3: 아, 어머니를 위해서.
2: 아하, 그렇구나. 이건 정말 잘했다. 나이 들면 키가 자꾸 줄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말이지.
3: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집 지으면 보통의 기준에 맞춰서 많이 짓거든요. 세멘트 높이는 얼마, 네, 뭐 변기 사이즈는 얼마, 욕조 높이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사실은 정해진 건 없거든요. 네. 사용자에 맞춰서
0: 예, 지금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예, 사용자에
3: 맞춰서 이렇게 치수나 이런 것들을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하는데 그게 맞춰서 다 해줬네요. 예. 거울 높이에 감동받았어요.
0: 예.
2: 이 집을 지을 때 어머니가 유독 강조했던 게 화장실이라는데요.
1: 어머님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건 나만의 욕실과 나만의 화장실? 프라이빗한 화장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고
0: 남이 앉았던 화장실이 앉는다는 거 참 찝찝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자식이잖아요. 이게 살이 직접 닿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렇다고 뭐 돌아갈 적마다 그걸 이렇게 닦고 앉는 사람 없잖아요.
2: 유난히 깔끔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부탁쯤이야. 어머니 소원 한번 소박하시죠.
0: 요거는 나만 쓰고 요건 손님용으로 이렇게 화장실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고 이쪽으로 내보내요. 제 성질이 조금 특이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거 남이 설거지하죠. 저거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그리고 저는 남의 집에서 못 자요. 아들네 집, 딸네 집에 가서 자면 밤을 홀랑 새요.
1: 80대 중반에 연세에 계시는 어떤 다른 분들보다 보편적이지 않으시죠? 매우 개성이 있으시죠? 매우 건강하시고 예, 예. 저보다 더 사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
0: 아이고 더 살면 뭐래 90만 살아야 되는데.
3: 대한민국의 모든 40대 50대 남자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이 아드님의 노력, 휠체어로도 다 이동할 수 있는 복도폭이라든지 이런 크기, 그 다음에 안방에서의 창의 높이, 뭐 세면대 높이라든지 바닥에 단차이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꽤나 신경 써서 어머님이 편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줬다. 그런 것들도 꽤나 감동스럽습니다. 집이 보였지만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집 탐구였습니다.
5: 박형구 소장님한테 엄마가 이거 안 해줬다고 그래서 어? 아, 이거 내가 해줄게. 예, 해줄게, 이거.
6: 고맙다.
5: 어? 이거 될까요, 이렇게 하면?
6: 예. 조금 더 올려.
0: 또 안 잊을 거야.
2: 어머니, 그래도 지난달에 고생이 헛되지 않으셨네요. 막내 아들이 선물한 마지막 보금자리에서, 오.

0: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1: 이걸로 하셔.
0: 고마워. 두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2: 오늘은 용인 외곽에 왔는데 농경지가 쫙 펼쳐진 자연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찾아갈 집은 어디에 있나요?
3: 지금 소장님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2: 여기에요? 그럼 올라가시죠.
3: 그런데 오늘은 네. 소장님께서 직접 찍으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2: 이제 촬영까지 제가 해야 돼요? 힘든데. 와, 근데 내가 또 촬영 전문이죠. 예. 네.
0: 소장님한테 카메라를 직접 맡기다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2: 아, 왜 내보고 촬영하려 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올라오면 야, 이거 주택에서 보기 힘든 미술관 같은 느낌인데. 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뭔데 그래요?
2: 아, 스테인리스 미러로 거울을 만들어놨어요.
0: 어머나, 건물 전면이 거울이네요. 어우, 그거 참 특이하다.
2: 감독님들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와, 여기도 자연이 있고 저기도 똑같은 자연이 있습니다. 와,
0: 거대한 풍경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집.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사는 집일까?
2: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0: 깜짝이야. 아이, 거기에 현관문까지 달려있었네.
2: 제가 대문도 열려있고,
4: 아, 네.
2: 요게 너무 매력적이라가지고,
4: 네, 어서오세요.
2: 그냥 허락도심이 들어왔습니다.
5: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2: 아니, 근데 이게 미술관에나 있는 디자인을 주택에다 이렇게 하셨네요.
4: 네, 제가 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2: 예, 예. 해놓고 보니 진짜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썰렁했을까. 저 좋은 뷰를 이 반복해서 또 볼 수 있잖아요.
5: 예. 예,
2: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4: 네.
0: 집을 나설 때의 풍경을 들어올 때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미러.
2: 진짜 이 마당이 진짜 숲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네. 얼핏 이 집도 요 장치 하나로 미술관이 된 듯한 느낌?
5: 네. 네. 저희 집 지을 때 지나다니시던 동네 분들이 이 집은 박물관 짓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런 말도 하셨었어요.
2: 근데 관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5: 뭐 관리는 뭐 1년에 한두 번만 잘 닦으면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거 닦아줘야 되는 게 있네요, 네, 마질마질하게. 네, 네.
4: 아. 엊그저께 열심히 닦았습니다.
2: 네.
0: 직선의 깔끔한 프레임과 짙은 석재의 외벽이 마치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집. 안은 어떨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4: 들어오세요.
2: 우와, 현관도 엄청 높다.
4: 오른쪽부터 아, 가보실까요?
2: 어때요?
4: 네.
2: 와, 이거 진짜 복도 이게 갤러리처럼 왔네요. 미술관이네.
0: 현관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미술 작품들. 집안 곳곳이 마치 갤러리 같은데요.
4: 감사합니다.
2: 와, 여기 진짜 개방적이고 모던하고 네. 미술관 느낌 그대로 그냥 내서 이렇게 그렇죠. 개방적으로 했네요.
4: 블랙 앤 화이트.
0: 1층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현관을 중심으로 왼편엔 작은 서재가, 오른편에는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유난히 높은 천고.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높이 3.9m래요.
2: 아니, 주택에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큰 공간 쉽지 않아요. 원래 이게 보니까 마당하고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북향이더라고요.

0: 맞죠.
1: 예, 예, 맞습니다.
2: 건물 전면은 그늘이 지고 후면으로 햇살이 드는 북향집.
0: 야, 이게 북향이라서 복도 지나서면서 집이 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고창, 네. 그 다음에 상부에 천창들이 있어서 네. 어둡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환한 것 같아요.
3: 옆집은 남향이에요. 네. 바로 옆집은. 네. 그래서 대부분은 남향을 선호를 하는데 네. 저희는 북향으로 짓고 싶었던 이유가 이 뷰가 햇빛을 받으면 조명을 받는 작품처럼 보이니까 나중에 2층에서 발코니에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0: 부드러운 빛만 들어오죠.
3: 네네, 맞습니다. 네.
0: 너무 강한 빛은 안 들어오고. 네.
2: 예전에는 일조량 때문에 남향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북향의 장점도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0: 진짜 개방적인데 이 공간 주로 어떻게 쓰십니까?
3: 주로 이 공간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1: 여기 있어요.
3: 네, 아이가 윗방에서 있을 때도 엄마가 설거지할 때도 저기서 보이라고 이제 투명으로 복도를 만들었고요.
0: 아, 여기 지금 접합 요리로 천창 네. 복도를 만들었는데.
3: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 엎드려서 불러요.
0: 아, 그러면 저 아이 공간이 여긴가 봐요?
3: 네.
0: 주로 여긴가 봐요?
3: 오브제처럼, 떠있는 오브제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4: 아. 엄마!
5: 어!
4: 나 그림 그렸어.
5: 그랬어? 안녕. 간식 뭐 먹을래?
4: 나 사과.
2: 어머나, 두 분 나이에 비해? 꽤 어린 딸이 있죠?
6: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3: 네. 40대까지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완전히.
6: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따지자면 100대 빵?
3: 그리고 연애는 한 5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저희 직원들 포함 못 믿겠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임신이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어요.
2: 50대 중반, 40대 중반에 결혼한 두 사람. 임신은 생각도 못했는데 기적처럼 아이 소식이 들렸다지 뭐겠어요.
3: 45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애를 낳아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할래 이런 사람도 있었고.
6: 그리고 둘이 비슷한 거 하나는 그 중에 비슷한 거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자.

0: 지금도 찍고 있는 거야?
1: 아니, 아직은 안 찍으실걸. 거기서 오는 거를 찍을까?
2: 어머나, 네가 금쪽 같은 시인둥이 딸이구나. 아이고, 예쁘다, 이뻐.
1: 오늘 니네 피 있었지?
0: 어.
1: 피 시간에는 뭐 했어?
0: 피구 했어, 피구.
1: 피구 했어? 쟤 저녁엔 뭐 먹을래?
0: 나 오늘 저녁 감개밥.
1: 감개밥 먹을 거야? 감개밥에는 그러면은 김 넣고 안 넣고?
0: 안 넣고.
1: 오케이.
2: 부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늦둥이 딸을 위해 용인에 집을 지은 지 3년째.
3: 아니, 제가 보통 이렇게 집 탐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막 궁금하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보자마자 여기는 내가 무조건 가보고 싶어요, 지금. 네, 빨리.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 야,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멋있네요. 여기 저기
4: 하늘이 뚫려 있어요.
3: 빛이 쫙 네. 들어와서 여기 내부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도 하고.
4: 네.
2: 북향 집이 어둡지 않은 데는 중정이 큰 역할을 한답니다.
4: 처음에 중정에 나무를 넣을까 작품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

0: 하다가 사실 나무를 놓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는데 관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정 안에 있는 나무를. 그래서 작품을 놓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1: 길게 보자면 계단 올라다니기 힘들 나이가 되면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되니까 그런 취지로 중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2: 올라가 보시죠. 아니 계단도 이게 보통의 계단이 아니고 캔틸레브 계단으로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3: 네. 네.
2: 아 진짜 빛이 들어와서 너무 밝네요.
3: 여기 안방입니다.
2: 와 여기가 안방이에요?
3: 네.
2: 아니 리조트의 그 객실 같은 느낌이네요.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더 통창이에요.
2: 네.
3: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오고요.
4: 방과 욕실이 경계 없이 이어진 침실. 이런 스타일은 동남아의 휴양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1: 뭐 저희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보다는 지하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가 한 30배는 더 많죠. 보통 애들이 목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는 또 하면 나 오늘도 목욕하면 안 돼? 이럴 정도로 너무 자주 하려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정도로 애가 제일 잘 쓰고 있죠, 사실은.
4: 부부의 공간 또한 늦둥이 딸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셈이죠. 부부 방 옆으로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0: 테라스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이고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다 뷰는 오랫동안 보다 보면 하루 이틀은 너무 좋은데 이제 3일 이상 되면은 좀 식상하다 그런 감이 있는데 논류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계절 색깔이 바뀌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0: 아빠 아빠 아빠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1: 그냥 놔둬.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2: 특별히 학원을 다니지 않는 지아는 마당이 곧 테마파크입니다.
0: 아빠 낙엽 버릴까?
1: 응.
0: 아빠 이거 안 필요해? 아빠 아빠 아빠 이건 뭐야?
2: 지아가 아주 아빠 꼼딱지구나.
1: 마당에서는 동료죠. 혼자 말없이 혼자 일할 때는 그야말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고, 딸내미하고 같이 할 때는 뭐 대화하는 시간도 되고 뭐 같이 즐기면서 하는 거죠.
0: 주로 하는 거는 잡초를 제일 많이 뽑고요. 재밌어요. 살아있는 인형 키우는 것 같아요.
2: 아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부부. 그래서 부부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답니다.
3: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아이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들기 전에. 네.
2: 이곳에 집을 지은 이유도 아이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 샀어, 우리 땅이라고 하니 한번 와보자. 그리고 이제 잡초밖에 무성하지 않은 풀숲에 서서 보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도는 데서 얘를 키워야 된다라고 둘이 생각은 했었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였죠. 주택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앞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뭐 놀고 이러는 게 들리는데도 저는 밖에 못 나가서 놀았어요. 하교해가지고 집에 오면 공부해. 이래가지고 뭐 구슬치기를 하러 나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애는 뛰어놀면서 자라야 된다. 요새는 어느 학교를 가봐도 초등학교에 흙이나 모래를 만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흙 만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애가 어릴 때는 모래사장으로 놀 수 있고, 애가 다 커서 나가고 나면 파이어플레이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3: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1: 뭐 대학도 너 가기 싫으면 얘기해. 그러면 지금 그 등록금 가지고 포크레인 한 두 대 사면 그걸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니까. 차라리 포크레인 학원을 다녀. 이게 제 교육관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할까요?
2: 아이를 위한 소우주를 설계하면서 아빠가 부탁한 유일한 한 가지.
1: 첫 미팅 때 건축가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집은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애를 위한 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길래, 얘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3: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4: 와, 궁금하다.
3: 짠.
4: 와, 진짜 이게. 와, 이게 실제로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좀 무서워요. 이거 보통 손님들이나 이게 안 무서워합니까?
3: 무서워하시는 분 많으세요.
4: 예. 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요소일 것 같아요.
3: 좋아하죠. 네.
4: 좀 겁 많은 어른들은 못 오는 공간에 자기 방이 있습니다.
5: 그렇죠.
4: 예. 네. 와, 이거 진짜 근데 확실히 이 접합률이 안전하게 돼 있는 거 맞죠?
1: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스펙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그때 설치할 때 들었던 거는 예. 1톤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견딜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0: 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일단 방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나 자는 거. 그걸 지나서 약간 미니 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책도 있고 제 장난감도 있고 그래요.
2: 미니 도서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아늑한 다락이 숨어 있네요.
0: 친구를 초대했을 때 놀 게 많고요. 방을 지나서 그 미니 도서관을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을 지나치고 슬라이드를 타요.
2: 2층 자체가 지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 지아야, 넌 참 좋겠다. 심심할 틈이 없겠어.
3: 미끄럼틀을 타고 이제 해먹으로 떨어지는 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애들 오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1: 미끄럼 내려와서 다시 미끄럼틀을 걸어 올라가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제 개구멍을 뚫어주자.
0: 거기에 문이 엄청 작아서 쭈그려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은 엄마 안마의자 방이 나오고요. 그럼 그 안마의자 방을 나가서 또 복도를 타고 제 방을 지나치고 미니 도서관을 지나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파트에서 여기로 이사 온다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5: 이거 타도 되죠? 제 안 무너지죠?
1: 네, 다녀오세요.
5: 오,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요.
1: 네. 생각보다 빠르셨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타시는 것 같은데.
6: 보통 집을 지으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 집 많이 지으시니까 남편을 위한 공간, 뭐 아내를 위한 공간 이런 데 온 힘을 썼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를 위한 공간에 이렇게 또 힘을 쏟은 건물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1: 저는 그 우리 여기 입주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적에 딸내미가 한 얘기가 이미 바라는 바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걔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애를 낳으면 자기 애도 여기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그러니까 디자인 씨에 원했던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 아, 진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정말 뿌듯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집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리 예전에 그 미술관 옆 동물원 이런 영화

0: 있잖아요. 그 생각이 부득 나더라고요. 미술관 속 놀이터. 예. 특히 아이한테 집은 종교 이상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떻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어떻게 집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잘 지어진 집이다. 결국 이 집은 이런 미술관 같은 이런 모던한 1층의 공간과 놀이터 같은 2층의 공간들이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서 남편분이 아내에게 선물하고 아이에게 선물한 집인데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은 남편이 가장 많이 얻는다. 예, 그런 집인 것 같아요.
1: 같이 그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예, 곧 그냥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금세 커버려서.
2: 지금이 좀 소중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더 소중한 것 같아요.
3: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뭐 얘가 왜 맨날 자기 전에 나한테 죽지 말라고 인사를 하고 자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 아쉽죠.
4: 엄마가 알려줬는데 엄마가 저를 늦게 낳았대요.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3: 이 집 자체는 아이에 대한 선물이었고 그래서 그 선물들을 잘 유지하고 가꿔야겠다. 가는 시간은 아쉽지만 그건 뭐 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즐겨야겠다.
5: 늦둥이 딸에게 더 밀도 높은 사랑을 주고 싶다는 부부. 두 분이 만든 우주 속에서 지아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겠죠.
6: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7: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8: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9: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6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닛 8부터 10까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포인트는 바로 분사의 활용, 그리고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쓰임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먼저 유닛 8, 보어로 쓰이는 분사를 한번 볼 겁니다. 한번 설명 볼까요? 분사를 형용사처럼 보어로 쓸때 주어나 목적어의 관계가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합니다.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일단 주격 보어일 때를 볼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각각 나와 있어요. The news is surprising. 그 소식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로 쓰면 We are surprised by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에 놀랍니다. 라고 하는데, 놀람을 당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받아들이기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news라고 하는 명사, 문장의 주인공과 surprising이라고 하는 분사와의 관계를 보면, 능동이라는 겁니다. 능동은 무언가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주는 말이 온다면, ing를 쓸 때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ed, 과거 분사를 쓸 때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we라고 하는 주어와 그리고 surprise라고 하는 분사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놀래키고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소식으로 인해서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쓴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아래까지 안 가보고 미리 한번 정리해 봤을 때 현재 분사는 수식해주는 명사의 관계가 능동이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식해주는 명사와 수동의 관계이다. 그런 경우를 각각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목적격 보어도 똑같아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와 짝꿍이죠. 그래서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calling my name,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someone과 calling의 관계를 보죠. 그러면 누군가가 직접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ing를 쓴다. 그런데 나는 들었습니다. My name called,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 이름과 called, 이 의미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이름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부를 수 없죠. 누군가에 의해, 사람에 의해 불리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써준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사라고 하는 개념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누구와 짝꿍이다? 명사와 짝꿍이다. 그러면 짝꿍이 되는 명사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하고요. 이때 연결할 때 올바른 형태는 능동이면 현재 분사, ing 형태로, 그리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 한번 3번부터 보죠.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The song,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노래가 무엇하는 걸 들었냐면, song by them, 그들에 의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일단, 보어가 설명하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 song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그러면 노래와 sing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song은 노래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sing이라고 하는 건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둘의 의미 관계를 봤을 때, 노래는 누군가에 의해 불리는 겁니다. 그렇죠. 수동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sing의 과거 분사 형태인 무엇으로 song으로 바꿔서 수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분사라고 하는 것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른바 능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엮여서 출제가 돼요. 이건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나 수능까지도 이어지는 문법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11번도 한번 볼까요? I saw some bees. 나는 몇 마리의 벌들을 봤는데 무엇하는 벌들이냐면 flying around the flowers. 아, 꽃들 주위를 나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는 거예요? 몇 마리의 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some bees라고 할수 있고 왜 이번에는 ing 형태를 썼을까? 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복수형으로 써볼게요. 근데 벌들 입장에서는
fly라고 하는 동사와의 의미 관계를 봤을 때 직접 날고 있는 거죠. 날아다니는 겁니다. 능동의 의미라서 고민할 필요 없이 ing를 써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미 관계를 강조할까? 시험에서 이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능동인지, 수동인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묻는 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 관계가 자연스럽게 보일 거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서 올바른 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강의도 듣고 문제도 푸는 거죠. 비로 한번 가보죠. 우리말과 같도록 과로 안의 말을 알맞은 분사 형태로 고쳐 쓰랍니다. 그리고 분사가 설명하는 말을 찾아 쓰래요. 아, 2번 한번 볼게요. 그들의 모험은 매우 짜릿했습니다. 짜릿했대요. Their adventure. 그들의 모험은 was very, 매우 짜릿했다라는 걸 완성해주고 싶습니다. thrill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짜릿한이라고 할때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 ing인지 아니면 ed인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ing, 현재 분사는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대상과 붙고, ed, 이른바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끼는 그 대상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짝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talking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talking으로 써주고, 짝이 되는 명사는 my mom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워크북 문제 풀어오면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건데, 1번과 3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녀는 등이 벽에 눌리는 것을 느꼈대요. She felt, 느꼈습니다. Her back, 대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일 건데, against the wall. 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press는 누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등 입장에서는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해야 해요. 등 입장에서는 누르는 게 아니라 눌리는 거죠. 그러면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뒤에 들어갈 말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이다. 그래서 pressed라고 써주는 겁니다. 3번 볼까요? 그는 내 이야기가 신난다고 느꼈다. 아, 이 문장을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He found my story. fin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find는 찾다란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fin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른바 형용사가 쓰여요. 그러면 목적어가 형용사하다라는 걸 알게 되다, 혹은 형용사하다라고 느끼다, 여기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짝을 연결해 줘야 돼요. 신난다고 느꼈습니다. 신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excite를 바꿔줘야 되는데, exciting이라고 하면은 신나는, 흥미진진한, 이런 말이 되고, excited라고 하면은 신이 난이라고 해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신나게 만들어주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ing 형태인 exciting을 써주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겪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답은 exciting이구나, 이구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exciting이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닛 9으로 가볼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광펜으로 바꿨고요. 앞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걸까? 별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내용을 강조해 주세요. 감정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일부만 제시되어 있지만 뒤에도 볼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감정 동사들이 교재에 제시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interest, excite와 같은 동사들이 있다. 그래서 감정 동사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끌다, 신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충격을 주다와 같은 이러한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감정을 유발하는지 혹은 느끼는지를 판단하여 분사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과 짝꿍이 된다. 그러면 현재 분사, ing 형태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대상과 연결된다. 그러면 과거 분사, 규칙 동사일 때는 ed나 d와 같은 말이 붙고, 또 과거 분사에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불규칙 동사들도 있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terest는 흥미를 끌다 해요. 그래서 흥미를 갖게 하는, 흥미로운 혹은 재미있는 이라고 할 때는 ing 형태를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은 흥미롭다, 흥미를 갖게 한다 라고 할때 the book is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interesting 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ing를 쓴다. 그러면 흥미를 느끼는 과 같은 ED로 끝내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표현 있죠? 무언가에 관심 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라고 할때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서 나는 K-POP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할때 영어로는 I'm interested in K-POP 이라고 해요. 왜? 내가 흥미를 느끼고 흥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 감정을 유발할 때는 ing, 감정을 느낄 때는 ED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 문제 예문을 그 통째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nteres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쭉 이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confuse라고 하는 동사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confuse는 동사로 혼란시키다, 혼란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ing를 붙였을 때는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라 그랬죠. 혼란스럽게 하는 이에요. 그래서 confusing words라고 하면은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가 모호하다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복잡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한다라고 할 때는 ing.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써준다? 이렇게 뒤로 끝나서 confused라고 하면 혼란스러운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앞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아직 다루지 않은 뒷부분까지 이 표의 내용을 다 외워야 할까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동사들을 가지고 활용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분사를 정리할 때는 짝이 되는 무엇을 명사를 찾아서 의미 관계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사의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please를 통해 또 보겠습니다. please는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쓰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탁을 할때 please로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서 ing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pleasing이 되고요. 기쁨을 주는, 기쁘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이렇게 ed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로 기쁜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짝이 되는 그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A번 문제부터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거예요. 2번과 7번 볼 건데, 2번, the audience. 그 관객들은요, 혹은 뭐 청중들은요, was, 였습니다. Moving, moved by the speech. speech는 연설이란 뜻입니다. by the speech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연설에 의해 라고 무언가 이제 수동으로 완성을 해야 될것 같죠? 그러면 move라고 하는 원래 동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move는 움직이다, 뭐 이동하다, 혹은 어디로 이사 가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마음을 움직이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청중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짝이 되는 명사가 the audience입니다. 그러면 청중 입장에서는 연설에 의해 감동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moved를 골라주는 거예요. 어떤가요? 짝이 되는 명사를 먼저 찾는다. 그리고 의미 관계를 봐서 자연스러운 분사를 골라준다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ed 형태, 과거 분사 형태인 moved를 고른다. 7번 볼까요? The police. 경찰은요, delivered. 배달하다, 배송하다 이런 말인데 뒤에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으면 소식을 전했다와 같이 해석해 주면 됩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hocking과 shocked 중에 골라야 합니다. shocking은 충격적인, 그리고 shocked는 충격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판단할 때 무엇을 찾는다? 짝이 되는 명사를 찾는다? 뉴스를 볼게요. 그러면 충격적인 소식이 맞을까요? 충격을 받은 소식이 맞을까요? 충격적인이 맞겠죠? 그래서 ing를 골라주면 된다. 해석만 매끄럽게 할수 있으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능동이기 때문에 shocking을 골랐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B로 가볼 거예요. 빈칸의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합니다. confuse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1번과 2번. 그러면 짝이 되는 명사를 찾아봐야겠죠. The rules are, 그 규칙들은, confuse는 혼란스럽게 하다란 말이고, 혼란스럽습니다가 맞을까요?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가 맞을까요? 당연히 혼란스럽습니다가 맞아요. 그 말은 일단 짝이 되는 명사가 the rules예요. 능동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confusing이라고 쓴다. 그러면 2번은 왠지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분사인가 싶겠죠. 볼게요. We were. 우리는요, by the rules. 그 규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번에는 we라고 하는 주어와 짝꿍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을 느낀 거죠. 그럴 때는 ed 형태인 confused를 써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제가, 다른 뭐, 물론 문법도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차분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 설명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라고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문법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C로 갈 겁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밑줄 친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래요. 2번 볼까요? 그 식당은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The restaurant offers a satisfied meal. satisfy, 만족스럽게 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짝이 되는 명사를 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식사. 그리고 이 satisfy를 만족스러운이라고 하는 말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족을 느끼게 하고 만족감을 유발하는 거니까 satisfying으로 써야겠죠. 4번 볼까요? 이번에는 두 군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충격적인 소문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 surprise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짝이 되는 명사는 we입니다. 우리가 깜짝 놀란 거죠. 놀라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으니까 surprised로 써주면 되고, at the shock rumor, 충격을 유발하는 거죠. 충격적인 소문이니까 이번에는 shocking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 4번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4번 문장에는 과거 분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고 두 개의 분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하나 그냥 기억해 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분사를 구분하는데 더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뒤로 가볼게요.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배열할 겁니다. 1번과 3번을 볼까요? 우리는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서 당황스러워하나요? 뭔가 결과를 봤는데 기대 못 미쳤을 때 그런 거겠죠? 우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비동사 써야겠죠? were embarrassed. 우리가 당황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ED로 끝난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 해당하는 접속사 when부터 시작해서 we got the test result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의도는 embarrassed라고 하는 분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보죠. 여행이 취소되어서 우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실망을 느낀 거죠. 실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 we, 이번에는 were 또 써줘야 되고 disappointed. 실망한이라고 하는 분사를 씁니다. 왜요? Because 그 뒤에 이유 나와야죠. The trip was cancelled. 여행이 취소되어서 말이에요. 라고 할때이 문제는 역시나 disappointed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잘쓸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자, 내신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유닛이다. interest의 형태가 다른 걸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같은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제가 지금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interest의 올바른 형태로 바꾼 그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인 거예요. her fashion이고요. she입니다. 그 다음에 books. 여기는 이렇게 주어를 밑줄을 그어볼게요. places. 그러면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흥미로운, 흥미를 갖게 하는 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하나는 흥미를 느끼는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어디일까? 2번이에요. 그녀는 항상 예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흥미를 느꼈습니다. 와 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2번을 골라주면 되고, 나머지는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았을 때 ing 형태, 현재 분사가 자연스럽다. 자, 그럼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볼게요. 참 많이도 풉니다. 2번과 5번을 풀 건데,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The movie. 그 영화는요, frightened the audience. 관객들을 frighten이라고 하는 건 겁먹게 하다, 무섭게 하다는 뜻입니다. 뭐 굉장히 무서운 공포영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 영화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frighte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써준다. 근데 영화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was 다음에는 ing 형태인 frightening을 써주는 거죠. 5번도 똑같습니다. 에펠탑은요, inspires. inspire는 동사로 영감을 주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할 때 주어는 똑같지만 is 다음에는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감을 줍니다. 라고 할때 inspiring, ing로 써야 하고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에펠탑에 의해 영감을 받는 거니까 ED 형태인 inspired를 골라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별해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형태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문맥상 쓰임과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시험 문제에서 종종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쓰임을 판단하고 또 해석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인 겁니다. 그때 명사 앞에 위치할 때 현재 분사는 running man, 뛰고 있는 남자, washing woman, 세탁하고 있는 여자와 같이 그 동작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running shoes와 washing machine을 뛰고 있는 신발과 세탁하고 있는 기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명사와 명사가 만났다. 그래서 어떤 용도인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unning shoes는 달리기 위한 용도의 신발, 그리고 washing machine은 세탁을 위한 기계, 그래서 세탁기라는 말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비동사의 보호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소식은 놀랍다라든지, 영화는 지루하다와 같이 해석을 하는데, 동명사일 때는 춤추기이다, 가는 것이다와 같이 하는 것, 하기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용도를 나타내는 동명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도 보게 될 거고요.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본다. 문제 풀어보죠. 밑줄 친 부분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쓰려면 해석을 하면 됩니다. 1번, 그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가 맞나요? 수영하는 것입니다가 맞나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거고, 그때의 진행형은 현재 분사인 겁니다. 3번, The meeting room is on the third floor. 그 meeting room은 만나는 곳, 회의실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3층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만나고 있는 방, 아니죠. 용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B로 가보죠. 이번에는 ing의 역할에 유의하여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8번을 볼 거예요. 2번. Some passengers are in the waiting room. 자, waiting room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고 있는 방이 아닙니다. 그냥 독립적인 이 말을 연결해서 용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대기실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The woman wearing a white jacket. 그러면 wearing a white jacket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흰 재킷을 입고 있는 혹은 입은 그 여자는 is my aunt 내 이모입니다라고 할때 이거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흰 재킷을 입은 여자. 그리고 8번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이요 were running to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면 과거 진행형이라는 건이 running이 분사라는 거고 방금 해석한 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볼까요? 쓰임이 다른 걸 하나 골라야 합니다. 그럴 때이 뒤에 있는 말, 밑줄 친 부분 뒤에 있는 명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데 sleeping bag과 swimming suit는 용도를 나타내 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침낭과 수영복이 되는데 dancing girls는 춤추기 위한 용도의 소녀들 말이 안 되죠. 춤추는 소녀들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이다. 2, 3번은 동명사이다.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동사 원형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명사 역할을 하는지에 유의하여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할 겁니다.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볼 거예요. 1번. 수세는 try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Your confusing words. 이 confusing words는 이렇게 가는 거죠.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

혼란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너의 혼란스러운 말 혹은 목적어임을 명확하게 해서 을까지 붙여도 괜찮습니다. 현재 분사이다. 5번 볼까요? There is no smoking room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는요, 없습니다. 방이 없는데 공간이 없대요. Smoking room. 담배를 피고 있는 방? 담배를 피고 있는 공간?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와서 용도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러면 smoking room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흡연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본다. Confusing words와 같이 현재 분사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이 분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준다. 능동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 하지만 동명사일 때는 이렇게 수식해 주는 느낌이 아니라 독립된 말이 합쳐져서 용도를 나타내 주는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가요? 유닛이 많지는 않았지만 꼼꼼히 확인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챕터 6의 내용을 정리하는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꼭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English. Oh, so. 자,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공기템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의 공기템은 바로 이거였죠. 형태는 같은데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르듯이 낱말 뜻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다 다른 말. 자, 그런 말을 우리는 동형이의어. 동형, 형태는 같은데 이의 뜻은 다른 말이요. 예, 동형이의 어. 자그마치 다섯 글자나 됐어요. 예, 그런데 좀 입에 좀 익었나요? 동형이의 어. 자, 그럼 오늘의 공기템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짜잔. 와, 뜻이 많은 말이네. 뜻이 많은 말. 그래서 다의 어. 자, 그래서 국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있었었죠. 눈. 눈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그 아래에 뜻들이 여러 개가 딸려 나와요. 예. 야, 뜻들이 이렇게 많아. 자그마치 세 개나 돼. 우와. 뜻이 이렇게 세 개나 돼. 뜻이 많네. 그래서 다의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눈. 눈도 다의어였는데 외워보자라고 한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처음부터 외워보자. 다의어. 그렇지. 시원하다. 시원하다도 다의였습니다. 다의어. 공기템 생각하면서 출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욕심내지 말고 동형이의어만 한번 외워보자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 욕심이 좀 났어요. 그래서 다의어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 다의어입니다. 말 그대로 뜻이 많은 말, 예, 뜻이 많은 말, 이런 뜻이에요. 뜻이 여러 가지다, 이런 뜻이고요. 자, 글을 읽어볼게요. 오늘 점심시간에 동점 상황에서 얻은 점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상대 축구팀에게 골을 먹었어요. 하, 정말 아깝죠. 자, 골을 먹고 집에 돌아와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채훈아, 시장에 가지 않을래? 오늘 살게 많아서 손이 부족하네.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진짜 요 손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뜻이 예, 좀 확대가 되어서 일할 사람. 네, 일할 사람의 뜻이 있어요. 일할 사람. 자, 일할 사람. 자, 일을 해라. 펴놔. 일할 사람. 자.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손은 아니에요. 예, 손은, 아, 그냥 그런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집을 나서면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달라고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 여기 지금 눈치채셨죠? 골을 먹다, 마음을 먹다. 우리는 먼저 생선 가게로 갔어요. 오늘 저녁으로 고등어구이 어때? 나는 어머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었어요. 속상하다가 밝게 웃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주인공 오늘 먹다입니다. 먹다. 자, 이 먹다는 앞에 나와 있죠? 무슨 뜻이, 무슨 말이래요? 다의어. 뜻이 여러 가지인. 뜻이 많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먹다도 외워보세요. 지난 시간에 동형이의어. 제일 처음 만난 동형이의어. 뭐 있어요? 아, 다리 쥐 났어. 뭐? 쥐가 나타났다고? 이거죠? 예. 네. 쥐. 그 다음에 다의어. 그 다음 만난 다의어가 뭐예요?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아니,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무슨 시원하다야? 뭐 이거? 자, 에, 뜻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동형이의어. 그냥 우연히 형태만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뜻의 연관성이 있을 때에는 예, 다의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먹다, 먹다, 골을 먹다, 마음을 먹다, 과일을 먹다. 나이를 먹다. 이때 전부 먹다 씁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 골을 먹다 할 때는 이 골이 뭘까요? 예, 골이 이거 뭘까요? 이거 영어지요? 예. 골. 골을 먹다.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뭘 하다? 점수를 잃다란 뜻이 있어요. 골을 먹다. 즉, 먹다에는 어떤 뜻이 있다? 점수를 잃다란 뜻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마음을 먹다의 그 먹다는 어떤 뜻이냐?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품다의 뜻이 있어요. 감정을 품다. 마음을 먹다. 나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 먹었어. 이럴 때는 뭐예요? 감정을 품다의 뜻이 있고요. 어우, 맛있다. 과일을 먹다. 이건 뭐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죠? 자, 속으로 들여보내다. 뱃속으로 들여보내다. 배 속으로 뭔가를 들여보낼 때 먹다. 나이를 먹다. 나이를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의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동형어와 비교가 되는 특징이 뭐예요? 뜻에 무엇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원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 의미가 넓어지고 확장이 돼요. 그래서 다른 뜻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다의어예요. 아우, 나 음식을 잘 먹어. 무엇인가를 내 뱃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도 내가 먹어. 감정을 먹어. 감정을 품는 거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뭐랄까요? 어떤 그 나이도 먹어. 나이도 내 뱃속에 넣어. 뭔가 나에게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먹다. 나에게 뭔가 가져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골도요. 여기 보세요.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점수도 그 점수를 잃는 것도 나에게 가져오는 거야. 그냥 나한테 뭔가 갖고 와. 이걸 먹다로 상상을 하는 거죠. 먹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원래 먹다란 뜻은 내 뱃속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건데 이것이 의미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에는 여러 뜻이 있구나. 그래서 다의어구나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우리 국어 사전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이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국어 사전에서 다의어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고 했죠. 이거 다의어야. 알아둬. 다의어 써 있지 않아. 절대 써 있지 않아요. 대신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예요? 먹다. 1번 먹다. 2번 뜻. 3번 먹다 뜻. 4번 먹다 뜻.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아, 이렇게 번호가 딱써 있고 먹다 먹다 뜻이 있네. 그러면 뭐예요?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의어다.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국어사전을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봐야 된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실제로 목격을 하시라고. 네. 딱 먹다를 찾아서 사전에서 한번 보세요. 저희는 책이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인터넷은 혹시 되나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먹다를 쓰고 딱 쳐보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어학사전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뜻마다 번호가 앞에 딱써 있습니다. 뜻에 뜻마다 딱써 있어요. 이러면 다의어. 채훈이가 집에서 속상해하고 있던 까닭은 뭐예요? 축구시합에 져서죠? 네, 1번. 축구시합에 져서.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기억에 먹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를 먹다. 이뜻 무엇이 있다? 상대편에게 점수를 잃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떤 감정을 먹어요. 그 다음에 점수도 따요. 엄마, 나 3편 먹었어. 뭐 이런 거. 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이도 먹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사과도 먹어요. 네, 뱃속으로 들여보내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다 먹다입니다. 기역 니은에 쓰인 먹다를 동형 이의어와 다의어로 구분해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뜻의 연관성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의어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의 연관성이 있으면 다의어, 뜻의 연관성이 없으면 동형 이의어. 자, 이 다르다. 뭐가 달라? 뜻이 달라. 근데 뭐는 같아? 같다. 뭐가 같아? 형태는 같아.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어요? 쥐. 쥐가 있었었죠? 네. 근육이 이렇게 딱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 거하고 찍찍찍대는 쥐하고 아무런 뜻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에는 동형이의어구나. 아, 쥐가 동형이의어로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구나. 하나는 찍찍찍대는 그 쥐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근육이 경직되는 그 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가 있었나? 자, 이런 예시를 몇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차다. 온도가 낮다. 차다. 그쵸? 그 다음에 공을 뻥 차다. 아니, 온도가 낮은 거 하고, 공을 뻥 차고, 제기는 뻥안 차지. 제기를 탁탁 차는 거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차다에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차다는 형태만 우연히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야, 너는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낱말이잖아. 너 차다 1, 너는 차다 2, 너는 차다 3. 너 다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깨 번호로 딱 구분을 시켜줘요. 만약에 이게 다의어였다면 먹다. 여기 있는 먹다. 다의어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뜻 1, 뜻 2, 뜻 3, 뜻 4. 어우, 먹다 이렇게 뜻이 많네. 그런데 얘는 아예 다른 낱말이니까 차다 1, 차다 2, 차다 3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요. 국어사전 꼭 찾아보세요. 정말 그런가? 네. 전혀 다른 뜻, 전혀 다른 낱말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G1, G2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경련의 뜻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찍찍찍대는 그 G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기역 니은에 쓰인 먹다와 낱말 사이의 관계가 같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이 고를 먹다, 마음을 먹었다. 자, 요거 어떤 관계 있어요? 이 낱말 사이의 관계. 여기는 반포비는 아니야. 그쵸? 자, 먹다, 다의어 관계죠. 다의어 관계입니다. 자, 그럼 물이 차, 아, 차다. 공을 뽕 차. 전혀 낱말의 어떤 낱말 뜻에 관련성이 하나도 없죠. 이건 뭐예요? 그냥 형태만 같아요. 이의어. 근데 뜻은 달라요. 자, 계속

게이머가, 공기탱 게이머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그래 하지 말고 입으로 뱉어서 말해보세요. 그래야 훨씬 기억이 잘 돼요. 따라해볼까요? 동, 형, 이, 의, 어. 자, 그 다음. 글씨를 써요. 종이에 써요. 어우, 약이 써. 자, 뜻의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글씨를 쓰는 거하고 약이 쓴 거하고 뭐 연관이 있어요? 그냥 아무 연관은 없는데 우연히 생김새만 같아요. 우연히 생김새, 형태만 똑같아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요? 입으로 뱉어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부할 때는 동형 이의 어 말도 조금 발음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꼭 뱉어보셔야 돼요. 자, 눈을 깜빡이다. 이거 감각기관이죠. 눈을 깜빡이다.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인데 눈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이 감각기관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안 보여. 눈이 나빠졌어. 이럴 때도 쓴다고 했죠? 자, 감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나빠졌죠? 어때요? 연관성이 있으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뜻이 막 이어지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시력이죠? 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감각기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 의어져.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의어. 와, 눈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눈일, 눈이. 예, 낱말뜻 하나, 낱말뜻 두 개, 두 번째, 낱말뜻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딱딱딱 된단 말이야. 요럴 때는 다의어다. 실제로 국어사전 찾아보시라고. 정말 목격을 하셔야지. 그쵸?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국어사전 찾아서 실제로 목격을 해보셔야 돼요. 고등어잡이 배에서 바로 온 거란다. 아주 싱싱합니다. 자, 다시 시장이에요. 뻥뻥뻥 시장이에요. 자, 여기 배 나왔습니다. 무슨 말 할지 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오, 말씀을 아주 잘하셨나 봐. 우리는 과일가게도 들렀다. 탐스러운 과일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어릴 때는 과일을 직접 따서 먹기도 했단다. 그때를 생각하니 엄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자, 여기 나이 먹다 나오네요. 자, 과일은 채훈이가 고를까? 저의 선택은 바로 먹음직스러운 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너 과일 보는 눈이 있네? 이건 뭐예요? 판단력이죠. 판단력. 자, 눈. 다이어였어요. 자, 자꾸 기억하세요. 너 과일 보는 눈이 있어. 자, 판단력 있다 얘기했죠? 시원하고 달아서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다? 이건 뭐야? 두 배, 세 배, 네 배. 그 배죠? 자, 그 다음. 과일가게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크게 웃으셨어요. 금세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보니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어요. 자, 다음에는 온 가족이 손잡고 함께 시장 구경을 하면 좋겠어요. 막 상상이 되네. 온 가족 손에 손잡고 막 시장 걸. 좀 재밌긴 한데 웃기기도 할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오늘의 공기템을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기역 배, 니은 배, 그 다음에 디귿 배, 그 다음에 리을 배가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아, 모습은 똑같죠. 자, 그러면 이게 동형이의어인지 아니면 다의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뜻과 뜻 사이에 연관성이라는 게 도대체 있냐 없냐 이거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이 배는 뭐예요? 선박이에요, 선박. 자, 배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막 이런 거. 이게 선박이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죠? 자, 배는 뭐예요? 엄청 맛있겠다. 이거 뭐 이거죠? 이거 과일 배죠? 그다음에 디귿이죠? 너 이거 배로 맛있다? 이거 뭐야? 두번 더한, 두, 뭐, 두 번씩 더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두 배, 세 배, 네 배, 그 배예요. 두 배, 세 배, 네 배, 그 배예요. 응? 곱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 배부른 것 같아. 뭐, 배가 나왔어. 뭐, 이런 거죠. 네. 자, 어때요, 여러분? 뜻의 연관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1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뜻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네? 그냥 우연히, 그냥 글자만 같은 거네? 이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배는? 네, 동,

형, 이의 어. 형태는 같고 뜻은 다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예. 자, 이렇게 연관성이 1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동형이의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동형이의어, 배. 자, 고등어잡이 배, 먹음직스러운 배, 배로 맛있다. 배가 부른 느낌. 어쨌든 다 배가 들어가죠.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의 뜻이 있고요. 어떤 열매의 뜻으로도 배가 사용이 되고요. 배나무에서 열리니까 배잖아. 사과나무에서 열리면 사과겠죠. 어떤 수나 양을 두번 합한 만큼, 그만큼, 야, 배로 맛있어. 두번 합한 만큼 맛있어. 훨씬 맛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이건 뭐예요? 기관이란 얘기지. 뭐, 부위. 기관은 아니겠네요. 네. 자, 여기. 네. 요렇게.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 거죠. 어때요? 어떤 연관성이 보입니까? 자, 다의어처럼 기본 의미가 있고, 그 기본 의미에서 뜻들이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확장되어 나갑니까? 아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시원하다 있었었잖아요. 그쵸? 먹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배에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미가 뜻이 확장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단지 형태만 같을 뿐이죠. 뜻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동형이의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가의 눈에 대한 그 설명들을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데, 자, 눈에 대해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너 과일 보는 눈이 있구나. 이거 기본 의미가 어디에 있었어요? 감각 기관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자꾸자꾸 퍼져나가죠? 이거 눈으로 보는데, 감각 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눈이 나빠졌어. 오, 시력의 뜻도 있구나. 그 다음, 사람을 볼 때, 뭔가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잖아. 그러고 나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오, 판단력. 판단력의 뜻도 있구나.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뜻이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요. 이럴 때에는 눈은 뭐다? 다의어다. 자,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란 뜻을 가진 낱말이야. 이게 뭐죠? 뭐, 판단하는 힘? 이게 이 한자로 력이잖아요. 력. 그쵸? 력. 판단력. 눈을 깜빡이다의 눈과 동형이의어라고 볼수 있어. 동형이의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의어다. 다의어죠? 그 다음, 펄펄 눈이 옵니다. 예, 눈과는 서로 뜻이 전혀 다른 낱말이야. 그렇죠? 이 눈하고 저기서 떨어지는 눈하고 전혀 다르죠? 이때가 바로 동형이의어죠. 동형이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이죠? 하나의 낱말이 원래 쓰던 뜻을 넓혀서 여러 가지 뜻, 여러 가지가 뭐야? 이게 다자야. 예, 이게 다의어 할때 한자로 다예요. 그래서 다의어예요. 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다의어야. 그러면 설명하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지나. 네, 이름 예쁘다. 지나.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또 사전 찾아보시라고. 사전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아마 돼 있겠죠. 눈을 찾았어. 만약에 이게 동형이의어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눈 1, 눈 2, 어깨번호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전혀 다른 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눈 낱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러면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이런 뜻이 있어. 라고 알려주겠죠. 사전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찾아보면. 이렇게. 그걸 목격하시라고. 인터넷 사전이든, 실제로 책으로 된 사전이든, 지금 이것을 목격을 해보시라고. 그래야, 사전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사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전 보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우와! 이런 재밌는 말 있어요. 그거 자랑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비밀도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거죠.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인 낱말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세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부위 사이에 부위입니다. 그럼 뭘까요? 어우,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리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박. 선박의 뜻이죠? 배에 둥둥 떠다니는 물건. 네. 먹음직스러운 배, 이건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어. 이거는 두번 합한 만큼. 이런 뜻이라고 했죠? 좀 길다. 두번 합한 만큼.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서로, 뜻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사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배 1, 배 2, 배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각각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 뭘 들어줬었어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나의 딸이야. 똑같은 나의 아들이야.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지? 아들 하나, 아들 1번, 아들 뭐, 아들 1, 아들 2, 아들 3. 이렇게. 딸 1, 딸 2, 딸 3. 이렇게. 선생님들도. 선생님 1, 선생님 2, 선생님 3.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기억을 넣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뜻을 정확히 살펴야 되잖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고등어잡이 배예요. 그러니까 뭐배 타고 어디 갔다, 배가 고장 났다, 뭐 예쁜 배가 보였다, 뭐다 돼요. 그죠? 우리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다. 이렇게요. 다음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필요한 건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당신의 용기입니다. 예, 이런 거. 야, 이거 이제 알았어. 이게 왜 재밌는지 알았어. 왜? 용기, 용기. 이거 뭘까요? 동형이의어죠. 자, 이런 물건 용기하고 내가 내는 용기하고 뜻에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물건을 담는 그릇이냐? 아니면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냐?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동형이의어. 단지 우연히 형태만 같을 뿐. 네. 자, 그러면 이때의 용기는 비슷한 말도 있어요. 기계, 기백. 너 용기가 좋구나. 용기가 대단해. 너 기백이 좋구나. 너 기계가 좋아.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어우, 기계가 많구나. 용기 뭐 기백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 이상한 뜻이 돼 버리죠. 자, 광고에 쓰인 낱말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의 용기는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한다. 알맞지 않은 거. 나의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다. 나의 용기 대신 기계, 기백 등의 낱말을 사용해도 비슷하다. 친구들 앞에 설 용기가 났다 해서 용기는 가의 용기와 같은 뜻이다. 친구들 앞에 가져올 용기가 났다. 이런 말이 돼버리나요? 자, 정답. 알맞지 않은 거. 4번. 가와 나의 용기는 동형이의어이다. 광고를 만든 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네. 제발 일회용 용기 좀 사용 줄이고요.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용기를 좀 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예. 뭐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자. 이것만 써도 정답은 될것 같아요. 환경 보호를 위해 용기를 내보자. 이래도 될것 같아요. 그러기에 두개다 쓰면 더 완벽한 정답이 되겠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침 저녁 윤석중. 아침마다 나팔꽃이 곱게 핍니다. 곱게 핍니다. 우리 아기 세수하는 구경하려고. 저녁마다 분꽃들이 곱게 핍니다. 곱게 핍니다. 우리 아기 저녁 먹는 구경하려고. 자, 여기 기역 니은 저녁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의어죠. 왜? 연관성이 있어요. 뜻이. 일단 저녁, 여기서 저녁은 해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어떤 시간이에요. 시간 구간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끼니로 먹는 음식이야. 또는 그것을 먹는 일도 우린 저녁이라고 부를 거야. 연관이 되죠. 자,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낱말 뜻을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죠. 유추해 낼수 있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낱말 뜻이 계속 이어져 가죠. 재밌죠? 이게 바로 다의어예요. 자,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쓰인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가을 저녁은 선선하다. 오늘 저녁은 진수성찬이다. 기역은 요거죠? 시간. 그리고 그때 먹는 끼니, 먹는 일은 이때의 저녁. 진수성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와, 오늘은 왜 워싱턴?

굉장히 진수성찬이네요. 이런 말 써봐요. 음식 만들어주신 분이 아주 기뻐할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이 많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시에서 동형이의어나 다의어를 사용하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아까 시가 재밌었잖아요. 왜 재밌었을까요? 네. 창의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녁이고 이것도 저녁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 자, 그래서 읽는 이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동형이의어나 다의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요. 재미를 위해서 동형이의어, 다의어를 사용해 보세요. 공개 문입니다. 차는 동형이의어일까요? 아니면 다의어일까요? 우리는 차로 가게까지 이동했다. 부모님은 따뜻한 차를 드셨다. 붕붕 자동차, 마시는 차. 뜻의 연관성이 있나 없나 그거 보면 알죠? 안녕.

0: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는 약간 잘해야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나로 살아가면서 내 습관을 만들고 나의 간성을 만드는 거. 뭐 그게 삶 자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을 강력 현장에서 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는 박미옥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집안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보자라는 결심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리어 저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고도 우연히 형사를 했는데 한 건 한 건 사실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형사, 최초의 강력팀장, 마약팀장, 최초의 강력계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자부심은 이렇게 전문수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이 마스터 자격증 7번인데요. 이걸 이미 형사 경력 15년 차에 제가 이 마스터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보다 또 다르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없던 시절에 그 판례를 만든 형사가 되어 보았다는 거. 그리고 법의학 점검안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해서 선배 형사로서 후배들한테 뭔가 보여준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연없이 사용하고도 그런데도 제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정말 시간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지도 벌써 6년인데 지금 본캐가 순수 예술 작가의 어시스트입니다. 전시를 기획하고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이런 일들을 형사인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고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를 놓고 삶의 새로운 청소년기다.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형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험 없이 시작한 것.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라서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만 그거는 그 시절 그 시대의 이야기고요. 살아본 경험 없는 제가 범인을 잡아야 했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했고 정말 세상은 막상 시작해보니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두려웠고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막상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더라고요. 범죄자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는 남 탓이에요. 세상 탓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본 잔인한 범죄는 나약하고 비급한 인물들이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뜻하지 않은 진짜 신을 원망하고 싶은 일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힘이 없으면 일생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사는 걸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는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서 진짜 형사가 되어 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산 덕분에 여자 형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담당 형사로서 존재하는 가치, 저는 그것을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인생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겼고요. 위기 관리 능력도 점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가장 일을 잘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 태어난 곳, 학교, 친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많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신은 그래서 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진 자도 없고요. 다 안 가진 자도 없어요. 저마다 환경과 기질,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어린 날에는 그 자체가 부정되고 싫더라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한 번은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부모님한테 보호받고 싶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재미로 편의점도 털고 훔친 차로 도로를 달리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촉법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형들이 어울려 있는데 이 형들이 나쁘게도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이 막내들한테 범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이 친구들이 훔친 차로 달리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까 봐 그 친구들도 위험하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타인도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형사과 전체 인원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촉법소년 위주로 그 친구들 집 앞에 자주 모이는 장소에 가서 범죄를 못하게 예방했습니다. 현기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틈에 형들이 하는 범죄를 서명하고 형들을 먼저 구속시켰습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들한테 범죄를 못 시키게끔 그 촉법소년한테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해맑게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멋진 삶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많이 크고 싶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싶고 아무튼 멋지게 살고 싶대요. 근데 줄 게 없는 어머님이 처지가 안타까운 어머님이 울고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이한테

0: 진짜 분명한 건요, 멋진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쌓이고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삶이 참 힘들고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이요,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해서 강도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학생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형사들이 달랑 잡아온 게 중학교 3학년 4명의 친구를 잡아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객기로 범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될까봐 거부 못했고, 친구들한테서 소속감이 없어질까봐 함께 모의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에 피해자는 어땠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와중에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해온 날이 해필이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을 치기 전날인 겁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중학교 3학년이 도루묵이 되잖아요.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오니까 피해 학생을 생각하자니 당장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가해 학생들의 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은 기회를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시험 칠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의 여죄를 더 수사할 거고 추가 범죄가 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구속한다. 학생들은 시험을 쳤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했고,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형사로서는 조금 웃긴데요, 여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에 사과와 용서가 오고 가고, 아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채 각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 제대로 고등학교 진학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님이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요. 금전교실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갔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이 회복됐을까요? 진정한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오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과,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꼬인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또 할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생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저도 당황할 만큼 수준이 높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놓고 인문학의 산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 그 말을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다. 그 순수한 질문에서 저에게 주는 현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고민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 언어, 예술 등을 살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출발점이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더구나 범죄 현장은 인간 그 자체가 고민입니다. 결핍과 상처, 욕망, 그 덩어리가 살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더구나 범죄라는 일을 저질러서 저는 그 일을 현장에 직접 봤어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날 것 같은 모습을 나는 그대로 봤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 범죄 현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러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1: 부모님이 그랬

0: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현장에서 왜 일하려고 하냐고. 사람들 나쁜 것만 보면서 왜 상처받는 직업을, 그 힘든 직업을 하려고 하냐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부모님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말이 필요하대요. 자기한테 조언해줄 말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충분히 대화했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세상에 좋은 조건을 버릴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을 가면 힘들지 않아? 그곳에서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 월급만으로 보상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네요. 후회했죠. 도망도 치려고 해봤고요. 계속 도망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게 이렇게 저한테 수많은 보람과 가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후회가 밀려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들리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시작한 마음이 변해서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하면 약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씩 웃어요. 이 친구는 자기 꿈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꿈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걸 또 고등학생한테 또 제가 배웠잖아요. 형사라는 말로 이행시를 지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형, 형용사, 사, 사역동사.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뽑았어요. 제 책에 선물을 줄 친구로.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의 특별함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이미 말하는 자존감. 이미 그 친구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청소년기나 사회 초년 시절은 당연히 버겁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용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천과 지속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지금 당장 결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보고 날씨와 호흡하면서 내 기분도 챙겨주고, 그렇게 반걸음이 움직여서 한 걸음이 되고, 그게 내 걸음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 순서고 가정입니다. 가끔 허세도 피우세요. 진정 멋있는 허세를 피우다가 초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은 여러 작용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격, 감정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공감하는 능력, 인내하는 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밀고 당기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감정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겪어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가정입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0: 쓰는 게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조리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요. 그러면서 궁금증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죠.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요. 드디어 배짱이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접속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1: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said the grasshopper.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누가 찾아왔냐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Winter had arrived. 겨울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제 개미 집 안으로 가보니까 crackle. 무슨 소리가 나냐면 타닥거리는 불 피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래에 나옵니다.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라고 돼 있네요. 상상만 해봐도 뭔가 좀 포근함이 느껴지네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he snowflakes라고 하면 바로 눈송이거든요. S가 붙어 있으니까 많은 눈송이들이 되겠죠. 눈송이들이 fell outside 밖에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즉 눈이 오고 있는 중에 눈이 오고 있을 때 the fire 불이 뭔가 이렇게 불을 피웠나 봐요. 불이 crackle. crackle이라는 것은 탁탁, 치직, 치직, 치직, 탁, 이렇게. 불을 나무에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면은 나무가 갈라지거나 이 불이 내

0: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탁탁 치직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Inside his little nest. nest라는 것은 원래 새 둥지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새 둥지도 되지만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미 집이 되겠죠. 그의 작은 집 안에서 탁탁 치직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집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 불도 피우고 있고 먹을 음식도 많다면 밖에 아무리 추워도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겠죠.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 ahead. 그렇죠. He는 바로 개미가 되겠죠. He had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o see him through. 맞죠? 뭐 할. See through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함께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 바로 겨울이 되겠죠. 곤충들에게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겨울이 어려운 시간일 수 있잖아요. 힘든 시기를 끝까지 견디게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The cold month ahead. 근데 무엇을 버티냐면 무엇을 끝까지 견디게 하냐면 The cold month ahead.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개월은 바로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다음은요.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배짱이는 뭐 했습니까? 이제, 겨울이 왔네. 일단 먹을 것부터 구하자. 그래서 search for 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찾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아봤는데요. But he could not find any. 그런데 어떠한 음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He was very hungry. 배짱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우, 배야. 아우, 이 음식을 어디서 찾지?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no shelter. 여기에 no가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shelter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 단어죠. 주거지 혹은 쉼터. 즉, 잠을 자거나 묵거나 혹은 머무를 곳을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배짱이는 놀면서 집을 전혀 만들어 두지도 않았고, 혹은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집을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겨울이 왔을 때 당장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나 쉼터가 없었습니다. From the falling snow. 뭐로부터 피할 곳이냐 하면은 from the falling snow. 떨어지는 눈과, 그 다음에 bitter이라는 것은 혹독한 매서운 바람이 아주 쌩쌩쌩 이 차가운 바람이 이 살을 막 뚫고 지나갈 것 같은 너무나 이 아픈 그런 바람들 있잖아요. 그걸 bitter wind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바람이나 떨어지는 눈으로부터 피해서 쉴 주거지나 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네요. 맞죠? 미리 준비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거 제가 두 강의에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게 무언가를 이어주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여러 개의 단어와 여러 개의 단어 덩어리들을 이어주거나 문장을 이어주거나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종류를 문법 용어도 좀 우리가 친해질 겸 그리고 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등위 접속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가 뭐냐면 등이, 이 등이 간지럽네. 이 등이 아닙니다. 같을 등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위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위치, 무언가가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은 혹은 형태나 무언가 특징이 똑같은 이두 개를 연결해 주는 그 말, 그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말이 꼬이려고 하네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 각각의 의미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두었죠. 이걸 다 모으면은 fanboys가 됩니다. 자, 맞죠? F에 맞죠? fan. 그다음에 and A, N에 and. 자, 이렇게 fanboys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이 각각 단어의 의미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이 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So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fanboy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but을 예를 들어볼까요? I am small. 저는 작아요.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그러나 보통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강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의 흐름에서 반대되는 게 나오면 우리가 흔히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bu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등위 접속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but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게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죠. 자, 반대의 예시를 들면 지금 앞에 보니까 I am small 이라고 돼 있죠. But 뒤에 문장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의 덩어리가 오거나 혹은 하나의 단어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해주는 것과 같은 덩어리가 와야 된다. 앞에 문장이 왔으니까 뒤에도 문장이 와야 된다. 그게 등위, 맞죠? 같은 위치에 있는 그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ea or coffee? 당신은 차 드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이렇게 차,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or, 여기에 뭐뭐 또는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or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똑같은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Tea o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or을 사이에 두고 앞에도 단어 하나가 있고 뒤에도 단어 하나가 왔죠.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 어렵지 않죠. 외우는 방법, fanboys.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0: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창이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기억하게 되었어요. 기억했어요. 누구를 기억했냐면 개미를 기억했죠. 근데 이 개미는 누구냐면 he had met in the summer 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만난, 언제 만난? 여름에 그가 만난 개미를 기억했습니다. 아, 개미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똑똑똑.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제일 앞에 나오는 he는 바로 배짱이가 되겠죠. 배짱이는 knocked on, 문을 똑똑똑 노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On his door, 여기 있는 his는 개미겠죠. 개미의 문을 두드렸고요. Asked him, 그에게 물었습니다. 즉,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If he had any spare food, 개미가 If he had any spare food,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냐면 spare이라는 것은 여분의, 추가적인, 여분의 음식을 좀더 가지고 있는지, 즉, 배짱이인 내가 내좀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개미한테 너 여분의 음식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개미의 대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개미는 황당한 거죠. 왜 너는 너 자신의 음식을 안 가지고 있니? 다 봤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짱이야, 너는 왜 네 음식을 안 가지고 있어? 왜 나한테 와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배짱이는 놀았잖아요.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개미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화를 냈는지 조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Did you not store? 너는 저장 안 했니? Any in the summer? 뭐요? 여름에 그 어떠한 음식도 너는 저장을 안 해뒀어? What were you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었니? 뭐 했니?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가 이야기하죠. I was so busy. 나 너무 바빴어.

0: 뭐 하면서 바빴다고요?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너무 바빴어요. 뭐 한다고 바빴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먹는다고 바빠서 그래서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그 어떠한 일도 못했어. Said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이야기했어요. 즉 너무 바쁘게 일을 한게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한다고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로 가면은 그래도 미안하지만 정말 후회스럽지만 찾아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3: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said the grasshopper.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4: Snowflake. Snowflake. A tiny snowflake landed on my hand and melted. Search for. Search for.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Shelter. Shelter. The dog ran to a small shelter during the rain. Bitter. Bitter.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Spare. Spare.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래서 본 bitter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bitter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기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조금씩 앞뒤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medicine was very bitter.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릴 적에 이 물약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물약을 먹는데 그 약이 그렇게 쓰고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이 어떻다고요? 약이, the medicine, 약이 was very bitter, 매우 썼다. 너무 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이 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맛이 쓴, 뭔가가 강하고 뭔가 유쾌하지 않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Losing the game made him bitter. 그렇죠. 경기에서 지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bitter. 경기에서 졌으니까 그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가 경기에서 졌어요. Bitter. 쓰대요. 이 느낌이 쓰대요. 맛은 지금 경기에서 졌으니까 맛을 느끼진 않지만 그 기분이 쓰다라는 것은 바로 씁쓸한 혹은 분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죠. 연결이 좀 되시죠? 자, 그 다음. We walked home in the bitter cold.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언제, 뭐 안에서 걸어갔냐면 in the bitter cold. cold라는 것은 추위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춥냐면 조금 추운 게 아니라 쓰게 춥다라는 거예요. 정말 쓴, 이 쓴 맛이 나게 춥다. 쓴 맛이 나게 춥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 추위가 맛이 나진 않지만 바로 날씨, 바람이 혹독한 매서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추운, 아주 이 혹독하고 매서운 추위 안에서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4단원, 그리고 사회는 2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자 해요. 자, 오늘은 먼저 우리 국어 4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같이 정리해 보고 문제 풀어 보고요.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도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정리해 보고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29쪽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 4단원에서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중요한 내용을 어떤 경우에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언제 기록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글을 우리가 읽은 다음에 내용 간단하게 기록할 때. 자, 이럴 때 우리 중요한 내용 기록하겠죠? 두 번째로는 대화를 듣고, 여러분 대화를 듣고 내가 그 내용 여러분 까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들으면서 우리 내용 정리할 때. 세 번째는 갑자기 내가 번뜩 좋은 생각이 났어요.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정리할 때 우리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만 들으면서 내가 기억을 하려면은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면 먼저 기억하기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보기 좋게 우리가 정리하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요.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글의 제목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글의 제목에는 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주 모아져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제목을 활용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문장을 문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중심 문장은 대부분 문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꼭 항상 앞부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문장은 주로 앞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문장. 바로 중심 문장이 중요한 거겠죠. 그 문단에서는. 자,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을 표로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메모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모하면 내용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짧게 써서 기록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으며 내용을 머릿속에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메모할 때 주의할 점. 자, 우리 고양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메모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 빠짐없이 내가 이걸 다 메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만을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제목을 쓸 때는 내용과 어울리는 제목을 써줘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잘 쓰는 거 어떤 거 있죠? 이렇게 별표. 자, 이런 기호로 여러분들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었죠? 자, 중요한 내용 찾는 거, 글 제목 활용하는 거. 자, 중요한 문장 찾을 수 있는 거, 중심 문장 찾는 거. 표로 정리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곱 번째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내용 정리해야 되고요. 장소나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봐야 되겠죠?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1쪽이에요. 자, 글을 읽고서는 우리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맑은 여름날 우리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마 궁금증이 생기겠죠?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자,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를 알아볼까요? 자, 그리고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한 설명이 아래 나오게 돼 있죠? 자, 우리 먼저 중심 문장부터 찾아보도록 해요. 자, 첫째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아, 매미는 배 밑의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는다. 아, 이렇게 먹은 것을 배 밑에 구멍에서 내뿜는구나. 자, 그런데 매미가 무엇을 먹는다고 했냐면 나무의 수액을 마신다라고 되어 있군요. 아, 그러니까 매미가 내뿜는 그 물방울은 여러분들 먹은 것을 내뿜은 거니까 이 수액을 내뿜는 거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문단 볼까요? 자, 문단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면 자, 중심 문장은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은 이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몸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아, 내뿜었으니까 몸이 당연히 가벼워지겠구나. 자, 이 가벼워진 몸을 이용해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미를 잡아먹는, 매미를 위협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 동물로부터 쉽게 도망갈 수 있군요. 아, 이렇게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여러분들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시원하네 하고 한껏 웃어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중심 문장만 살펴보면 먹은 거 내뿜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데 그 액체는 여러분은 어떻다? 단맛이 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문제를 보면 1번 볼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자, 이것의 정체 여러분들 그 다음 문단에서 바로 나왔었죠.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것은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에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에서 물이나 액체를 나타내는 낱말. 자, 기역은 매미, 니은은 구멍, 디귿은 수액입니다. 자, 이 중에서 물이나 액체를 나타내는 낱말은 바로 디귿이 되겠죠. 자, 이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무에 있는 그러한 물과 같은 액체를 우리가 수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정답 디귿도 찾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자, 1번. 매미는 등에서 액체를 내뿜는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등에서 액체를 내뿜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X.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난다. 우리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었죠. 자,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매미는 몸속의 수액을 내뿜으면 빨리 날아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나왔었나요? 맞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5번 문제와 연결된 글을 읽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을 보면, 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된장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재료가 되는 무엇이 주인공이다? 매주다. 자, 이 매주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니까, 잘 말리고, 뭐, 20여일간 잘 말려서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한다. 즉, 우리 매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 내용은, 자,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자,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이런 걸 통해서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진다. 자, 이 성분들이 여러분들 사람한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잘 띄운 매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 즉, 매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미생물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에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먼저 내용이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매주는 찌운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 맞는다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문장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 이 글의 내용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잘 띄운 매주는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2번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볏짚과 공기 중의 미생물이 매주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된장 고유한 맛과 향을 내게 되겠죠. 자,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자, 매주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서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린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잘 보면 시원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말린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따뜻한 곳에서 말린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아닌 거 4번은 4번 문제의 정답 4번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나의 중심 내용, 자, 무엇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이나 그리고 뒷부분을 잘 살펴보면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심 문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문단에.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 그 다음으로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다. 자, 이렇게 하면 미생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몸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매주는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낸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중심 문장은 이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 몇 번에 있나요? 맞아요. 5번에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나의 중심 내용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7번 문제 볼게요. 자,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할머니, 그리고 감자에 대한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재미난 글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읽고 우리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라고 해요. 자, 골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뿔이 났다, 즉 화가 났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화가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으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화가 나는 마음이 나타나 있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볼게요.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보는 것인데, 자, 내가 화가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죠. 자,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습니다. 자, 그걸 보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소라, 크라면 못 씬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자, 이 얘기는 그 감자 할머니 혼자 가꾼 거
아니.

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진이, 할머니는 감자가 잘 자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지워볼까요? 할머니는 소리가 더 열심히 감자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민주가 하는 말을 잘 볼까요? 할머니는 감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노력해서 키운 감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왜냐면 이 뒤에 부분,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함께 노력한 거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번, 9번, 10번 문제 볼 건데요. 자,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글은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우리 어떤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9번 문제를 보면 기억을 예방할 수 있는, 기억을 위해 예방 하기 위해 할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찾았으면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대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 문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10번 문제 볼 건데요. 니은과 디귿의 알맞은 낱말입니다. 근육과 초점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그 문장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왜냐?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무엇을 맞추기가 어렵다. 자, 어떤 것을 맞추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에는 여러분들 초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눈 근육, 눈에도 여러분들 근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자, 정답, 초점, 근육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 10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내용, 우리 교재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15쪽에는요, 우리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자, 우리가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방법, 먼저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물건이나 건축물 찾아서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과거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른들을 찾아뵈서 여쭤보거나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증언을 들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된 물건, 자료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 찾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자, 만약 그런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진 찍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른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기억을 오랫동안 하려면 메모를 해야 되겠죠. 글로 적거나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까닭. 첫 번째, 과거의 모습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된 물건, 그리고 오늘날의 물건을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 과거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가 아니라 우리 두 번째죠. 2단원에서는. 자, 2단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오래된 물건에는 여러분들 각각의 과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맷돌, 요강. 그리고 카세트,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물건들을 보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오래된 자료에 담겨져 있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문 기사라든지 사진, 일기, 그림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사진을 통해서는 아,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 얼면 썰매 만들어서 탔구나. 그리고 포스터를 통해서는 아,
쥐를 잡자라는 걸 보니까, 아, 옛날에는 쥐가 굉장히 많았었나 보구나. 그래서 쥐를 잡는 운동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래된 자료와 증언으로도 과거의 모습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증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과거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양한 자료와 증언들을 살펴보고 비교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된 건축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우리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의 형태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초가집과 기와집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생활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같은 것을 통해서는 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마을을 보호했구나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22쪽에 있는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괄호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주변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을 수집했고, 오래된 건축물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래된 물건, 오래된 건축물, 바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우리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1번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 살펴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살펴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민속촌에 가서 사진 찍기. 자, 민속촌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 아,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집의 형태에서 살았구나. 과거의 모습 알수 있어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자, 신문 기사를 찾아봐서 옛날 사람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오늘 날짜가 아니라 예전 날짜, 이미 지나간 날짜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알맞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은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3번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유물을 전시해 놓는 것을 세 글자로 맞아요. 박물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 박물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과 자료 도대체 왜 중요하지? 자,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이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어떨 때 활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래된 물건과 자료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셨다면 4번 서술형 문제도 쉽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물건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요강. 자, 요강.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허,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자, 우리 요강은요,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요강은 우리 화장실 대신에 우리 방 안에서 볼일을 볼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1번 알맞지 않죠? 자, 2번. 비디오. 종이를 넣고 글자를 찍어냈다? 아닙니다. 우리 비디오는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 영상 같은 경우, 캠코더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보관하던 저장 도구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잘못됐고요. 3번!
화장실 대신 방 안에서 볼일을 본 것이 바로 요강이고 우리 맷돌은 곡물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잘 맞지 않습니다. 4번 타자기,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들었다. 아니죠. 자, 타자기는 이렇게 글자를 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우리 5번 문제 정답 바로 5번이에요. 이 무선 호출기를 이용해서 이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 흔히 삐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우리 오래된 물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2번이죠. 오래된 물건의 가격. 자, 오래된 물건을 봤다고 해서 이 오래된 물건의 가격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고 과거의 모습을 알맞게 말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1960년대 겨울 한강이래요. 자,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강에서 썰매 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 1960년대에는 이렇게 겨울에 한강이 꽁꽁 얼면 사람들이 나와서 썰매를 탔나 봐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3번이죠. 사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아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서는 알 수 있는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야 하는데요. 자, 1950년대 교실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당시 학생들이 성적 알 수 있나요? 자, 어디에 우리 친구는 100점 맞고 50점 맞고 0점 맞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기억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옷차림은 할 수 있네요. 아,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선생님의 옷이 좀 특이하네요. 선생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아, 선생님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옷차림 할 수 있고요. 학생들 옷차림, 교사 옷차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당시 학교의 교실 모습 알 수 있지요. 자, 리을, 학생들이 즐겨하던 놀이는 이 사진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여러분들,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오래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오래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살펴봐야 된다. 자, 중요한 내용,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걸 더 찾아봐야 된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번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써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실을 밝혀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어떤 사람이 직접 자기의 과거 경험을 말로 들려주는 이것을 들으면 우리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증언을 통해서 과거 모습 생생하게 알 수 있다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자, 11번 문제 빠르게 해결해보죠. 자, 위와 같은 건축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사진을 보니까 기와로 만들어진 오래된 건축물이군요. 자, 이런 집을 우리는 무슨 집이라고 하느냐? 기와로 만든 집이다라고 해서 바로 기와집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 볼까요? 자, 이런 기와집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많이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날에는 이런 기와집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없지요. 자, 오늘날에는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우리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집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었다. 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것은 우리 성이었죠. 자, 따라서 우리 2번도 알맞지 않고요. 3번 볼게요.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다. 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기와라고 하는 것이 만들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기와집에 살았답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되었고요. 4번. 남자와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주로 사랑채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했고요. 여자들은 안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설명? 초가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물건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자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역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내신 실전 문제 13번부터 21번 문제까지, 그리고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활용하는 예시로 옳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시 떠올릴 때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많이들 쓰고 있는 안경은 대부분 근시용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경 벗어가지고 만져보시면은 가운데가 얇고 끝으로 갈수록 더 두꺼운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오목렌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예시를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 볼록렌즈 대표적으로 예시를 생각해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이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나 확대경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연습도 좋고요. 또 원리로서 접근을 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자, 볼록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 굉장히 크고 바로선상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확대해 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돋보기 그리고 현미경 렌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시와 원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시력 안 좋은 친구들은 근시다라고 했는데요. 가까운 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자, 근시 교정용 안경은 오목렌즈에 해당을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오목렌즈는요, 언제나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근시 교정용 안경에 사용되는 이 렌즈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크게 확대해서 보는 볼록렌즈를 사용한 예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렌즈를 통과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렌즈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 나란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꺾였어요. 렌즈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렌즈겠느냐. 빛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렌즈, 어떤 렌즈였냐면 바로 볼록 렌즈였습니다. 왜죠? 빛은 굴절할 때 더 진행하기 어려운 밀도가 큰 쪽으로 굴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어려우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렌즈는 더 두꺼운 쪽으로 빛이 휜다. 자, 그래서 볼록 렌즈의 두꺼운 쪽은 이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빛이 가운데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점에서 빛이 모였다가 교차를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이 볼록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볼록렌즈는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상의 모습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크바, 크거, 작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바, 크거, 작거 해석을 하면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른 상, 그리고 조금 멀어지면 크고 거꾸로 선 상이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은 실제 크기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도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상이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항상 작은 상이 생긴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어선 상이 생긴다. 맞는 설명이고요. 또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이상을 교정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 원시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원시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노안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원시 교정용으로는 이러한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 안경,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책 위에 안경을 딱 벗어서 올려놨는데, 안경을 통해서 본 글씨가 이렇게 작게 보였대요. 실제보다 작게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가까이 됐는데도 작게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슨 렌즈일 것이다? 네, 언제나 작아 보이는 오목 렌즈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노안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 뭐 대부분의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수강생 친구들의 혹시 시력이 안 좋은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을 할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건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안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시거든요. 그래서 근시 교정용 안경으로 오목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목 렌즈는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썼을 때 조금 눈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그러한 특징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첫 번째, 원시 교정용 안경이다? 아니죠. 대부분의 친구들 근시일 겁니다. 2번, 안경의 렌즈는 볼록 렌즈이다? 아니죠. 언제나 작아 보이는 오목 렌즈입니다. 3번, 안경에서 물체를 멀리하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어지는 순간이 올까요? 그러면 안경 쓰면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워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언제나 똑바로 서고 작게 보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겠고요. 4번, 안경의 렌즈에서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긴다. 이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안경에 사용한 렌즈는 돋보기, 확대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것들은 둘다 크게 키워서 보는 렌즈잖아요. 바로 볼록 렌즈거든요. 자, 그런데 오목 렌즈는 언제나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 예시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인형을 움직여서 이 오목 렌즈와 인형 사이의 거리를 A, B, C 점점점 멀리하면서 상의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일단 오목 렌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로 방금 문제에서 등장했었던 우리 근시 교정용 안경에 쓰이는 그런 렌즈인 겁니다. 어떻다고요? 언제나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일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기억. A에서는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A든 B든 C든 언제나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A에서 B로 좀더 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상의 크기는 더 작아지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A에서 이번에는 아주 멀리 보였습니다. 자, 그럴 때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어진 상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오목 렌즈에서는 언제나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기 때문에 거꾸로 선상 생긴다.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리을, 볼록 렌즈로 바꿔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볼록 렌즈로 바꾸는 순간 보이는 상의 특징도 달라집니다. 볼록 렌즈는 어떻게 보여요? 우리 계속해서 등장하는 크바, 크거, 작거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A는요,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여요. 따라서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상이 아니라 크고 바로 선상이다 라고 해야 되므로 리을도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니은인 1번입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초록색 옷을 입은 배우가 무대 위에 있는데 이 배우의 옷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게요. 자, 17번 문제부터는 이제는 물체의 색과 빛의 합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색깔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원래는 초록색 옷이래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록색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옷을 초록색으로 인식한다고요? 바로 이 옷의 표면에서 초록색 빛만을 반사해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옷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인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 옷은요, 초록색 빛만 반사를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에다가 어떤 조명을 쏘더라도 이 성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 이 옷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까요? 바로 초록색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초록색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아예 초록색 빛을 쏘지 않은 빨간색 조명만 쏜 경우.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 빛은 모두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검은색으로 보일 거고요. 니은 파란색 조명만을 쏜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디귿 초록색 조명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초록색 조명은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자, 리을은 어때요? 흰색 조명이라고 합니다. 흰색에는 모든 색의 빛이 다 들어있는 조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모든 색을 쐈을 때그 중에 초록색은 반사라고 나머지 빛은 흡수하기 때문에 초록색 빛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인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체의 색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바로 그 물체가 어떤 색의 빛을 반사하느냐, 어떤 색의 빛을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체가 반사해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물체의 색을 그 색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하고 보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물체의 색은 조명의 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뭐 경험적으로 떠올려 보더라도 조명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 보이는 거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체의 색은 그 물체가 반사한 빛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조명의 색 자체가 애초에 이 물체에 쏘아주는 이 조명의 색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은 반사할 수 있는 빛도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파란색 조명 아래에 있는 청록색 옷은 초록색으로 보인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일단 청록색 이것은 무슨 빛들의 조합일까요? 기억나시나요? 빛의 삼원색 중에서 두 가지 빛을 섞으면 우리 청록색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색이었냐면 바로 청색과 녹색이에요. 그래서 파랑색 그리고 초록색을 섞은 색이거든요. 자, 평상시에 이 청록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반사해내고 나머지 빛은 모두 다 흡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청록색 옷이 파란색 조명 아래에 있을 때 무슨 빛만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파란색 빛만을 반사할 수 있겠죠. 애초에 여기에 쏴주는 빛 자체가 파란 빛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파란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옷은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보인다. 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볼게요. 3번. 물체가 반사한 색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체의 색깔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빨간색 물체라고 하는 것은요. 빨간색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색은 다 뭐다? 모두 흡수하였다라고 본 겁니다. 자, 5번. 파란색 물감은 백색광 아래에서 당연히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파란색 물감에 초록색 조명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초록색은 파란색 물감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조명 ABC를 동시에 비췄을 때 겹쳐진 영역에서 나타나는 색을 표현한 것인데요. 자, ABC에 해당하는 색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자, 이것도 빛의 삼원색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A와 B를 섞었더니 노란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랑 B는 순서 없이 빨강색과 초록색의 조합일 거예요. 자, 그리고 B와 C를 섞었더니 자홍색이 나왔다라는 것은 B와 C는 순서 없이 빨강색과
파랑색의 조합일 거예요. 자, 지금 겹치고 있는 이 B가 바로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B는 빨강이다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A는 초록, 그리고 C는 파랑.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초록, 빨강, 파랑.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영상장치에서 색을 구현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양한 종류의 영상장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영상장치들은 각각이 굉장히 작은 크기의 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화소는 전부 다 빨초파라고 하는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빨초파의 색의 빛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화소는 빨초파 빛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모든 화소에 빛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강, 초록, 파랑빛 모두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니터 화면에 노란색 바나나 그리고 흰색 접시가 있는데요. 이 각각을 크게 확대해 봤을 때 과연 이 화소들의 빛이 무슨 불빛이 켜져 있겠느냐? 이걸 찾으시면 돼요. 자, 일단 노란색을 확대해 볼까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하게 크게 들여다보면은 이 화소들의 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화소는 빨초파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슨 색 빛의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합쳐져서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바로 빨강 초록의 조합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빨강 초록만 켜져 있는 1번과 2번과 3번까지 보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흰색 접시는 어떤가요? 흰색은 빨초파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모든 화소 빨초파의 불이 켜져 있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고난도 탐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빛이 반사될 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측정 결과 X각도와 Y각도가 모두 30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고르기 전에 우리 먼저 이 그림을 분석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입사 광선이 들어오고 있고, 이 평면에서 반사되어서 방사광선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디일까요? 그림 위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반사면과 수직의 가상의 선이 바로 법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선이 언제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법선을 기준으로 이 입사각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가 바로 입사각이 되는 것입니다. 몇 도일까요? 네, 90도에서 30도를 빼준 60도. 이것이 바로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사각은 어때요? 반사각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법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여기가 바로 반사각이 되고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기억부터 해석을 해보면요. X는 입사각, Y는 반사각이다? 아니죠. 이거 많이 헷갈린다 했어요. 법선을 기준으로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니은, X가 커지면요. Y도 커질까요? 그렇죠.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입사각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반사각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Y도 함께 커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반사될 때 입사각의 크기는 반사각의 크기와 같다는 것. 정확하게 각도기를 통해서 재물로써 알수 있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4번입니다. 2번 볼게요. 그림 가 나는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의 건기와 우기일 때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유니 사막,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기일 때 이렇게 하늘과 평면 거울이 비치는 것처럼 정확하게 대칭인 모습이 호수에 비침으로써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기일 때는 건기일 때와 다르게 지표면 위에 풍경이 거울처럼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자, 왜일까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빗물이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표면이 평평한 거고요.
그리고 건길 때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땅의 표면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비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둘의 차이점은 표면의 거칠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다 언제나 반사 법칙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건길 때지 표면에서 반사 법칙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 반사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항상 반사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면을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이 있을 때 어떤 빛은 이렇게 비춰져서 그대로 튕겨져 나가겠지만 어떤 빛은 반사 법칙에 의해서 법선을 그렸을 때 입사각과 나란한 방향으로, 입사각과 같은 각도로 반사광선이 나가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반사광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빛이 떨어지든지 그 반사광선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니은 건길 때 지표면에 입사한 빛은 사방으로 반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춰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디귿, 우기일 때 지표면에 입사한 평행한 관성들은 반사한 뒤에도 평행하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서 이 평평한 표면에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대로 반사 법칙에 따라서 나란하게 반사 광선들이 진행하게 된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디귿, 옳음으로 정답은 니은 디귿인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빛이 굴절될 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광원장치, 이 레이저 같은 거, 이 광원장치에서 나온 빛이 공기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유리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살짝 꺾였다고 해요. 굴절이 일어난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맨 처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사각을 재물로써 이 반사 법칙을 확인했고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각도기가 등장했지만 통과를 해서 휘어진 모습을 재고 있으므로 이제 굴절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재질의 매질을 빛이 통과할 때요. 빛은 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휜다고요? 통과하기 더 어려운 밀도가 큰 쪽으로 휜다고요. 그래서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을 할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일자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밀도가 큰 유리 쪽, 이 안쪽으로 살짝 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입사각과 굴절각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언제나 기준은 누구다? 법선이다. 그래서 이 경계면에 수직인, 가상에서는 법선을 세워놓고,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광선과 이루는 각, X가 바로 입사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또 법선의 연장선, 밑에까지 쭉 내려서, 이 법선과 굴절광선과 이루는 각도 Y가 바로 굴절각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굴절할 때, 입사각이 커질수록 언제나 굴절각도 같이 커지는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염두를 하시고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입사각, Y 굴절각 둘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X가 커지면 Y도 함께 커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입사각을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입사각이 큰 이러한 빛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더 많이 아무래도 휘어서 이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함께 커지는 관계이므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계속해서 볼게요. 유리 대신 물로 실험하면 입사각이 같아도 굴절각이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입사각이 똑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물질의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굴절각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요, 물질에서마다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약간의 어려운 내용까지 보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관찰하는 실험인데요. 반투명 거울이 등장을 합니다. 반투명 거울은 뭐냐면 반은 빛을 통과하고 반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의 거울의 모습처럼 상이 비치기도 하고요. 통과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투명 거울을 모눈 종이 위에 수직으로 세워놓은 뒤 거울 앞에 물체 A를 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체 A의 상

0: A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에 물체 B를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A까지의 거리와 물체 B까지의 거리가 각각 거울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일단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크기는 실제 물체의 크기와 무조건 같고요. 떨어진 위치도 정확하게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 평면 거울로부터 멀어지면 상의 위치도 더 멀어져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디귿.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거울을 기준으로 언제나 대칭인 곳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숟가락의 오목한 면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목 거울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목 거울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크바, 크거, 작거로 보인다고요.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엔 뒤집었어요. 볼록한 면을 보고 있네요. 이 경우는 볼록 거울을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가에서 숟가락에 비친 모습은 축소되어 있다. 가까이 됐기 때문에 크고 바로 선 상입니다. 2번, 나에서 숟가락을 점점 멀리하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어진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나에서 숟가락을 점점 멀리하면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가에서의 같은 모양의 거울은 넓은 시야 갖는다. 자, 이것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5번, 나에서 같은 모양의 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다. 그것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 4번과 5번은 서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화살표 앞에 비커를 놓고 비커에 물을 부으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 동그란 유리통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이 물이 렌즈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렌즈요? 동그랗잖아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한 겁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물체의 상 특징, 뭐였죠? 크바, 크거, 작거였습니다. 계속 등장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역, 물을 부으면 비커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니은, 화살표를 비커로부터 멀리 할수록 멀어질수록 계속 작아 보이게 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화살표를 비커에 가까이 되게 되면요. 이렇게 가까이 되는 순간 크고 바로 선상이 되므로 눈에 보이는 화살표의 방향이 원래 보이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깝다면 가능하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색이 다른 튤립 A와 B를 각각 빨간색 조명 그리고 청록색 조명 아래 뒀을 텐데요. 자, 먼저 빨간색 조명 아래 뒀을 때둘다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A도 B도 모두 다 빨간색 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청록색은 뭐죠? 청록색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은 빛인데요. 그 아래 두었을 때 A는 초록색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이둘 중에서 초록빛만을 반사한다라는 것이고 B는 반대로 파란색빛만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백색광 아래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A는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두 가지를 모두 반사하기 때문에 합쳐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자홍색으로 보일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8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빨, 초, 파세 가지 색 조명을 가나다에 순서 없이 위치시켰을 때 나타난 그림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나다가 과연 어떤 색 조명일까요? 자, 이거 일단 그림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그림자는 뭐죠? 빛이 닿지 않아서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다 조명이 닿지 않는 이 부분에 자홍색이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 자홍색은 가와 나 조명의 조합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청록색은 어때요? 이나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와 다 조명의 조합으로 보이는 것이고,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가가 닿지 않아서 나와 다의 조합으로 보이는 색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를 한번 의미로 떼가지고 올게요. 자홍색하고 노란색,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색은 빨간색이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가나다 중에 나입니다. 따라서 나가 빨간색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가는요, 빨간색과 무슨 색을 섞어야 자홍색이 되죠? 맞습니다.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나오기 위해서 다는요, 초록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파랑, 빨강, 초록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파동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0: 그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지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 234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듣기와 말하기인데요. 여러분들과 단화 하나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대표 문장은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자, 오늘의 단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풀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단화 내용 한 문장 한 문장 저희가 좀 들어가면서 대화보다는 아무래도 호흡이 좀 길기 때문에 잘라서 정복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께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답까지 찾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체의 담화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부터 먼저 좀 보실까요? 요거는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상황 설명을 듣고 A가 B에게 할 말로 적당한 게 뭐냐? 그럼 기본적으로 줄거리 파악이 돼 있어야겠죠? 상황 파악이 돼 있어야 마지막에 뭐 조언을 할 것이냐, 감사를 표할 것이냐, 혹은 뭐 거절을 할 것이냐 등등등 뭔가 우리가 자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가 영어로 돼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요 경우는 지금 선택지를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선택지를 읽어두실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너 정직해야 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지금 느낌이 어떨지 저 알 것 같아요. 이건 공감을 지금 표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세 번째는 뭐예요? I'll keep it a secret. 내가 그것을 비밀로 이렇게 유지를 좀 할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돼 있나요? Feed the cat right now. 지금 당장 그 고양이를 feed해 이런 얘기. Feed는 먹이 주다라는 뜻이죠. 고양이에게 당장 지금 먹이를 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홈메이드 쿠키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다섯 개 중에 어떤 내용이 지금 빈칸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Anne이라고 하는 분이 Tony에게 할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선택지까지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셨으면 이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At the moment,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He becomes worried,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if he tells her the truth.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nne most likely say to Tony?
0: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지금 문제풀이를 해 보셨어요. 자, 사실은요, 이 줄거리를 알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근데 줄거리 과정 안에 분명히 이제 안 들리거나 들렸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처리가 좀 안 되는 이런 지연 지체 현상들이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화기 때문에 더 그래요. 대화는 짤막짤막한데요. 담화는 한 문장의 호흡이 글밥수가 좀 많아가지고 꽤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 이제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저랑 같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들어.

0: 하면서 이제 처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나요?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0: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듣고 한꺼번에 싹 처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보가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보부터 지금 잘라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0: 자, Tony breaks mother's favorite teacup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티컵을 breaks. 이거 깨뜨렸다잖아요. 그 다음.
1: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0: 자, while he was는 못 들어도 되고요.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쿠키를 갖다가 찾는 동안에 어머니의 자, 티컵을 갖다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티컵을 깨버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1: Tony
0: Tony
1: breaks
0: breaks
1: his
0: his
1: mother's
0: mother's favorite
1: favorite
0: teacup
1: teacup while
0: while
1: he
0: he
1: was
0: was looking
1: looking for
0: for cookies
1: cookies in
0: in
1: the
0: the
1: kitchen.
0: kitchen.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호흡이 요 정도를 충분히 받아낼 정도로 직청, 직해. 그래서 바로 듣고 바로 한국말로 의미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딱두 개의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최고죠, 이거는. 그 사건이 지금 딱 벌써 처음부터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사고 쳤네요, 토니가. 그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1: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0: 자,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He should를 강하게 읽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소리들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가 뭘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1: At the moment,
0: 자, 그 당시에, at the moment, 바로 그때,
1: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0: 자, 이건 충분히 들을 수 있었겠죠.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는 것은 enter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어디에 입장하다. 을이 붙지는 않지만 타동사다. 그래서 enter 다음에는 목적어가 명사로 바로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enters the kitc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sister 뭐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누나라고 한번 해보죠. N 누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1: He becomes worried,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0: 자, 이런 이렇게 됐는데요. 자, 뭐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뭐 worried 이런 거는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엔요. 정보량이 많아서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영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오는 속도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그것을 처리하는 자, 그 속도가 조금 더 느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따라 읽고 하심으로써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런 상태라면 이제는 divide and conquer. 나누어서 정복하라. 라고 하는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눠볼게요.
1: He becomes worried.
0: He becomes worried. 그 사람 걱정이 됐어요, 그가. 그러니까 동생이 걱정돼갖고. 어떻게 했나요?
1: So he asks Anne.
0: 됐어요? So he asks Anne. Anne에게 요구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덩어리예요.
1: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0: Not to tell mom about it. 어때요? 안 들리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 덩어리로 이렇게 딱 들을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목적어고요. 이 아이는

0: 목적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자, and 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들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걱정이 되게 되어서 그래서 어땠습니까? Anne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오형식의 문장 배열입니다. 자,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한 두세 번만 좀 반복 좀 해볼까요? 자, 여기부터.
1: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0: 자,
1: So
0: so
1: he
0: he
1: asks
0: asks
1: Anne
0: Anne not
1: not to
0: to
1: tell
0: tell
1: mom
0: mom
1: about
0: about
1: it.
0: it.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원어민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듣기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프로세싱, 뇌 안에서의 처리가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자, 앞으로 그렇게 이런 문장들은 좀 많이 좀 반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이 뭐예요?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하지 말아줘라고 누나한테 이제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의 전개는 어떻습니까?
1: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0: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 he says he'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기억이 다 나시나요? 이것도 잘라보겠습니다.
1: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0: He says,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He's going to tell mom. 엄마한테 그거 얘기하겠더라고요.
1: His cat did it.
0: His cat did it. 고양이가 그랬다라고 말할 거라고.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이. 자, 그래서 he says he'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여기는 당연히 뭐가 생략돼 있어요? 목적어절에 대시 생략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생은 꾀를 부려서 거짓말을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것이 지금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가볼까요?
1: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0: 자, 뭐라고 해요? Anne thinks that is right, that is not righ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의미상으로 보면 Anne thinks that 하고 주어 동사를 읽어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약한 소리들끼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니까 게다가 더더욱이 축약과 연음이 발생됩니다.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That it's not right.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께 들리는 것이죠. Anne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문장은 굉장히 긴 호흡의 문장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죠.
1: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0: 자, 잘 들으셨어요. 딱두 단어였는데.
1: And that if he tells a lie,
0: And that if he tells a lie. 그가 거짓말을 한다면?
1: it will cause more trouble.
0: It will cause more trou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N이 생각한 바는 A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옳지도 않고, 그리고 어때요? 거짓말을 만약에 하면 cause more trouble. 좀더 많은 trouble을. 자, 그러니까 문제를 유발할 거다라고 N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1: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0: 자, 정보량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동생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장이 더 남았는데요.
1: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0: 어때요? 뭐가 들려요? Strongly believe, forgive him 이거잖아요. 강력하게 믿는 내용이 뭡니까? 자, forgive him, 그를 용서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contents words만 기억하셔도 이 문장은 충분히 들렸을 겁니다. 자, 그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자, 뭐요? 어머니가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다시 들어보세요.
1: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0: Mom will forgive him.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예.
1: If he tells her the truth.
0: 자, 뭐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제가 미리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냥 정리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if he tells her the truth.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1: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if he tells her the truth.
0: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 덩어리로 요 문장도 들으실 수만 있다면, 자, 긴 호흡이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문장 듣겠습니다. 이 문장은 모든 문항에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익숙해졌겠죠? 우리가 이 담화 내용 그 누구가 누구에게 이 상황을 듣고 할 말이 뭐냐의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1: In this situation,
0: 이 상황에서
1: what would Anne
0: What would Anne
1: most likely say
0: most likely say
1: to Tony?
0: to Tony? 토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여기에는 지금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누나는. 그래서 애니 토니에게 하는 얘기니까 이건 뭔가 조언을 해줘야죠. 자,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한 건 뭡니까?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는 A번을 정답으로 쓰시는 것. 저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답들은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 자, 쿠키라고 하는 단어. 자, 지금 안쪽에 있었나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담화 안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선택지들은 오답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정답까지 찾아봤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도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고 자, 문장들 반복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1: Tony breaks his mother's favorite teacup while he was looking for cookies in the kitchen. He doesn't know what he should do. At the moment, his sister Anne enters the kitchen. He becomes worried, so he asks Anne not to tell mom about it. He says he is going to tell mom his cat did it. But Anne thinks that it's not right, and that if he tells a lie, it will cause more trouble. She strongly believes that mom will forgive him if he tells her the truth.
2: Tony, you should be honest.
0: (웃음)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담화를 듣고 자, 문제풀이까지 다 마무리하고 자, 해설 꼼꼼하게 해드렸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자, 말하기라고 하는 것, 특히 담화 부분은 정보량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다 들을 수 있는데 잘라서 들으면 합쳐서 확 들려드리면 처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되게 속상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속상해하실 게 없는 게 경험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바에 따라서 점점 들을 수 있는 단위들이 좀 늘어나면서 결국은 편안하게 청취가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해드린 그런 문장들 반복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들어보심으로써 자, 그런 것들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목요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내일 다시 이제 만나야 되겠죠? 내일 이제 어휘 강의 통해서 자, 즐거운 시간 또 보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

드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축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보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서 포인트는요, 일단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있어요. 요거 좀, 우리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방법, 그러니까 뭐 예컨대 5억짜리 주택과 5억짜리 상가가 보수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그 방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비를 한번 볼 건데,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뭐 경비 같은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제 32조 1항에 중개보수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2항에 가보면 실비에 대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면 의뢰인한테 두 가지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데, 첫째가 보수고 두 번째가 실비예요. 근데 두 가지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수 청구권 한번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이 중개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손님이 팔아달라고 하거나 손님이 사달라고 의뢰를 해야 그때부터 우리 개공이 중개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걸 완성하였을 때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손님이 팔아달라고도 안 하고 뭐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해주고 돈을 달라고는 못하겠죠. 그래서 중개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중개 활동 자체가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거래 계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활동으로 인하여 거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때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소멸되어지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혹은 어떤 뭐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뭐 당연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중개 계약 자체가 중간에 해지가 될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실무적인 용어로 좀 이렇게 변환을 한다면, 우리 의뢰인이 나 집을 좀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다음 주쯤에 전화해서 사장님 나그집안 팔래요, 이렇게 이제 물건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수 청구권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이 중개 계약의 해지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개 대상 물별, 중개 보수 요율 및 한도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해서 왔게 되면 소위 금품 초과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한도 안에서 조금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을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 어떤 주거라는 어떤 개념으로 필요한 거니까 요율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그 낮게 결정하는 요율을 법에서만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은 0.7% 한도, 임대차 0.6% 한도

조금만 정해주고 실제로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들이 받게 되는 실제 받게 되어지는 그 한도는 요 법정 한도라기보다는 요 한도 안에서 조례가 다시 정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도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이렇게 이제 시도조례로 정해지게 되고 이 시도조례가 정해준 대로만 받아야 되는데 통상은 0.7%보다 낮게 돼 있겠죠. 이거보다 높게 정하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 조례 자체가. 그래서 법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란 말이에요.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주택매매 교환 부분에 대해서 0.5%만 뭐 받아라라고 조례로 정해놨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그러면 0.7%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례가 정하는 한도 안에서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이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건. 자, 이제 주택 외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 말고 다른 거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이렇게 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거를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 오피스텔은. 근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어떤 요건을 좀 갖춘다면 그 요건이 뭐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한세 식구나 네 식구 살기 딱 좋은 규모. 그 규모 이하로 들어오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목욕시설. 요거를 이제 부화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읽어요. 보통 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부화목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요율체계가 특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율체계가 0.5%가 한도예요. 그리고 이 주택 외는 기본적으로 시도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는 시도조례 볼 필요 없고 요율체계 안에서만 받으면 된다. 우리 36회 공인중개사 본시험에 요세 가지를 가로 처리하고요. 가로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요거 세 가지 요율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최대 0.5%가 한도, 그리고 임대차는 0.4%가 한도, 그리고 그 외, 그래서 그 외라고 하면, 뭐 상가, 공장, 토지만 뭐 중개한다든가, 아니면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뭐냐? 어떤 거를 그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볼게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렇죠? 부화목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좀 편리한 어떤 언어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퍼센트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률에는 퍼센트는 외래어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다가. 예, 그래서 보통 얘를 천 단위로 바꿔가지고요. 천분의 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천분의 사, 여기는 천분의 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퍼센트로 하면 백분율이니까 요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건. 자, 이제 중개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거래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매매는 우리 시험 지문에 제시된 대로 거래 금액을 주거든요. 그럼 거래 금액을 이제 그 찾아서 이제 거래 금액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주택과 주택 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결국에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적용하면 되고 주택에는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다 그러면 제시된 요율을 찾아서 대입. 주택 외다 그럼 머릿속에서 암기했던 거를 대입.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하면 이 산출액이 나오고요. 산출액은 한도액과 비교해서 산출액은 한도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넘으면 금품초과 수수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도액 이내에서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수학적 등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분양권. 우리 36회 본시험에서도 분양권이 출제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분양권은 분양받은 지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분양받은 지위는요. 아직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냈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잔금을 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여기 포함되어지는 게 무방하나 등자 안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분양권은 소유권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등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아파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작은 방을 확장하기 위한 확장 비용이라든가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설치 뭐 아니면 빌트인 주방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분양권은 그 미래 가치 프리미엄을 좀 일부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에서는 잔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뭐 무이자 중도금 있다 그럼 다 괜찮아요. 잔금만 아니면 괜찮다. 자, 교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꾸는 건데 두 가지 중에 금액이 똑같아도 뭐 교환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뭐 이론이든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싼 거 싼 거. 그러면 우리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거래 금액이 이왕이면 좀 큰 거로 계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공한테 유리할 테니까요.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크게 나눠서 전월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세는 아직 우리 본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왜? 이 전세는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냥 전세금, 제시된 전세금에다가 요율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만약에 전세를 낼 것 같으면 차라리 매매를 내겠죠. 근데 이제 월세가 출제가 되게 잘 되는 편인데, 특히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월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월세 있는 임대차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순수 임대차보다는 얼마간의 보증금을 조금 걸고, 그죠? 그리고 월세, 뭐, 그래서 그걸 반전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증금에다가 월 단위 차임, 그러니까 소위 월세 곱하기입니다. 100 한이면 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위 환산 보증금을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보면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더하면 5,000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잖아요. 그럼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곱하기 100으로 그냥 확정되고 만약에 1,000에 30이다 그러면 그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천만 원이 되고요. 다시 1천만 원하고 더하면 4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미만인 거예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채 안 되면 이때는 다시 식을 수정해서 곱하기 100을 했던 거를 70으로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0으로 해줘라. 그럼 그 기준은 언제 100, 언제 70을 하느냐.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곱하기 70. 정확히 100, 5천만으로 떨어지면 곱하기 100.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기준을 가장 잘 물어봅니다. 산출 기준. 주택과 주택 외 이 두 가지 물건으로 나누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그러니까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걸로 어차피 받는 어떤 경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그래서 아까 이 주택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0.5, 저 매매 교환, 임대차는 0.4, 그리고 그 비주거라든가 뭐 공장 상가 이건 0.9까지 예, 세 가지 요율 체계만 좀 암기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택과 중개사무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자,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근데 강동구에 이제 아파트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옆 단지가 경기도 하남시예요. 예, 경기도 하남시. 예. 그러면 강동구하고 하남시하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옆에. 그러면 강동구에 사무소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옆 단지에는 하남시 아파트를 중개 못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 개공이 하남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인 주택과 사무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마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예.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하고 사무소 소재지 기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했다.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시도 조례로 우리 그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부산 개공이 중개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를 또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한 개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시중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한 물건. 1번. 예. 그리고 동일 당사자 간 2번,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3번,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동일 기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도 하면서, 그쵸? 임대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소위 말하면 알선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하는 당사자하고 임대차하는 당사자가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가 팔았는데 A가 그 집에 다시 새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를 동시 진행을 하게 되면, 동시 중개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속담처럼 우리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소위 임대차를 하나를 중개한 거니까 이것까지 굳이 받은 건좀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예컨대 물건 같고요. 동일한 물건이고 당사자 동일하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당사자나 임대차하는 당사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니까 매매랑 임대차를 하든가 무슨 뭐 매매랑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매매랑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무튼 거래가 두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함정을 많이 거는 부분이 요거인데요. 동일 기회. 요 말을 아예 빼먹고 출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기회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국토교통부 요건 해석입니다.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쓰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도 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서 쓰고 일주일 있다가 임대차 계약서 썼다. 이건 동일 기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주일 있다가 썼다면 이때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두개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동시 중개가 되었다면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조금 불리한 기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제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컨대 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치죠.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은 주택.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합쳐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 시도조례 적용하고 또 주택 외에는 국토구역만 적용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두 가지 물건이 같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네, 2분의 1 이상이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상가가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그리고 주택이 뭐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면적이 동일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상가 면적은 생각하지 말고 주택 면적만 보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죠. 그죠? 자, 이상이라는 거는 그 기준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면적이 똑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뭐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을 중개했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을 중개한 거예요. 상가는 따로 계산해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시는 우리 개업공인 중개사들도 실제 있냐면 요 주택과 상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래 금액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뭐 가령 이게 뭐 10억이다. 그러면 상가 부분으로 뭐한 7억, 주택 부분으로 3억 뭐 해가지고 뭐 7억 얼마 뭐 3억 얼마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부수를 받는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도 있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면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 자,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택 면적이 절반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된다면, 예를 좀 들어보면, 주택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0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상가는 이제 200이고, 그러면 2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일 때에는, 이럴 때는 결국에, 뭐로 볼 거냐? 전체를 주택 외로 본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가 200, 주택 190제곱미터면 개업공인 중개사한테 유리한 거입니다. 왜 이게 유리해지냐면 전체를 상가로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주택으로 볼 때의 어떤 그 요율 한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다,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0.4%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서울특별시 그 매매가. 그럼 0.4%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주택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상가가 주택보다 1제곱미터라도 더 많아서, 뭐그 면적이 좀 넓어서, 이거를 기준한다면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어떤 기준이 나름 좀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과 주택 외에서의 핵심은 주택은 뭐 시도조례 그리고 주택 외에는 국토구역만 따진다. 그다음 주택과 우리 중개사무소가 서로 다를 때, 예, 서로 다를 때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사무소 소재지 기준한다는 거. 지금 사무소는 분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도 중개를 하는 곳이 분사무소면 이때도 분사무소 소재지 기준하는 거예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물건 동일하고 두 번째 당사자 동일하고 세 번째, 매매를 포함한 두개 이상의 거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 기회, 동일 기회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겸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동일한 것도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 그리고, 주택 그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보겠다. 아무래도 개공은 주택 외로 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리하니까요. 자, 이제 실비를 한번 좀 알아보는데요.

이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실물을 안 해보신 단계라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왜 이렇게 실비가, 뭐 경비가 소요되겠느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실비가 왜 생기냐면, 보통 권리관계 확인할 때 어떤 비용들이 이제 생기냐면요. 일단 공부 발급 비용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 발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발급 비용은 등기부 일단 기본적으로 발급받죠. 또 각종 대장료, 도면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급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우리 의뢰인들한테 실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부담하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법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청구할 수 있고 그거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실비에서는 그래서 누가 부담할 건데가 중요해요. 그럼 이거를 공부 발급 비용 같은 거, 뭐 또는 현장 조사할 때도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현장 조사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 개공한테 부산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의뢰했다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차비를 누가 낼 거냐 이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왜? 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매수인이 없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아라. 혹은 임대차면 임대인한테 받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금 등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같은 것을 우리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 예치 권고 제도라고 하죠. 이 예치를 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돌려받는 뭐 이런 제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예치했다가 돌려받을 때이 예치를 하고 있는 주체가 개공일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업무 보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치되는 돈이 50억이다. 그러면 50억만큼의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뭐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보험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보험료를 누가 낼 거냐. 그럼 이거는 개공이 부담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왜? 개공 때문에 예치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이 계약금 등을 예치했다가 이거를 돌려받는, 소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은 취득의뢰인이거든요. 결국에 취득의뢰인조차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매수 뭐 혹은 임차 의뢰인에게서 받으면 되겠죠. 자, 실비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이전 의뢰인, 한쪽은 취득의뢰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이해 잘 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뭐 결국에 이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암기하셔도 괜찮은데, 이 워낙 출제가 좀잘 되는 항목이라서 한쪽은 이전, 한쪽은 취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도조례가 항상 그 물건 소재지를 기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물건 소재지 말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기준해서 시도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이제 그 중개보수 실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대비하는 강의. 그중에서 심화 문제를 대비하는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경제 이야기 하고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제 이야기 공부합니다. 여기서도 접근 방식은요, 개항기와 동일합니다.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를 침탈했는지 공부합니다. 특히나 개항기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과 비교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저항한 우리의 경제적 민족 운동을 공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소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제의 경제 수탈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3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강의를 임의적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니고,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을 보는 가장 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910년대 같은 경우는 헌병 경찰을 앞세워서 했었고요. 1920년대 같은 경우는 민족 분열 통치라는 방식이 있었고요.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이 만주, 중국,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정말 많이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 방식이 또 달라졌습니다. 자, 전체적인 통치 방식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경제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신 키워드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산미 증식계, 그리고 밑으로 갔을 때 국가총동원법, 요 마지막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세 개는 많이 알고 계신 개념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사진들은 조금 익숙하십니까? 자, 지금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건 어느 지역에 가서 토지를 측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도요, 토지 측량을 했었죠. 물론 여기 보이는 이런 기구에서 변화는 있습니다. 전근대 사회이건 아니면 일제강점기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측량한다.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세금 징수가 목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1910년대에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가 가득 쌓여 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배의 모습도 보일 겁니다. 자, 이곳은 서해안에 있는 항구고요. 여기 쌓여 있는 이 막대한 양의 쌀은 일본으로 지금 떠나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쌀이 남해 돌아서 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학생들 앞에 뭔가가 가득 또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녹그릇입니다. 녹그릇뿐만 아니라 여타 생활 도구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모아서 녹이죠. 그리고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침략 전쟁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봤으니까 다시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토지 조사 사업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일본이 처음에 앞세웠던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라고 한다면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금도 그들에게서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재산이라는 게 결국 토지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요. 관련된 법령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토지 조사령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일제강점기 때는 령이라는 이름의 법령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만들지 않고요. 총독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자, 토지 조사령의 일부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4조를 한번 볼까요?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 주소, 성명, 명칭, 그리고 소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목, 번호, 사표, 등급 등등등등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나오면 이 사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고한 사람들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땅주인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원하는 만큼 조세 징수가 늘어났느냐? 예, 실제로 늘어납니다. 이 사업이 1910년부터 추진되거든요. 그렇게 추진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딱두배 인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은 토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신고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문중 소유의 토지라든지 관청 소유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내 땅이라고 정확하게 신고하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는 일본의 반감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땅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신고 기간 넘었는데도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땅주인이 없나 보지라고 해서 그걸 결국 총독부가 가지게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특수 목적 회사를 이미 그전에 설립해 놨어요. 그게 뭘까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 당시 이걸 줄여서 동척이라고 불렸었거든요. 바로 그 동척에다가 이 땅을 넘겨요. 그럼 동척 같은 경우는 이 미신고 토지를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본 사람들에게 팝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상당수의 토지가 일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령을 좀 볼까요? 회사령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총독과 관련돼 있겠죠. 조선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사전에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할지라도 총독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절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게 회사령입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회사 설립이 많이 차단되겠죠. 좀 재밌는 게,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좀 슬픈 게, 처음에는 회사령이 발표가 될때 사람들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회사 설립을 많이 허용하는 건가 싶어서 접수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려되었죠. 자, 결국 그래서 이 법은 악법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 그래서 1920년에 회사령은 폐지가 되고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자, 20년대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식이라고 하는 건 늘리는 거고요. 미라고 하는 건 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봤던 사진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일본 안에서 쌀 부족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1918년, 암결시표는 없습니다. 그 당시 쌀 소동, 쌀 폭동이라고 불릴 만큼의 소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자본주의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본 안에 많은 농토가 산업용지로 바뀌게 되고 농민들은 도시의 노동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니 한반도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1차적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한반도를 자신들의 식량이나 원료의 공급지로 활용할 생각을 앞서부터 가지고 있었으니 이런 것들이 좀더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반도 안에서 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품종 그 자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토 자체의 변화를 주는 것도 있어요. 밭을 논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밭을 논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꿨다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물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저수지 같은 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선 후기 때도 벼농사 치려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수리조합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조합이라는 건 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저수지 같은 걸 만드는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의 농민들을 그 수리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쌀 생산이 늘어났냐고요?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토지 조사 사업도 그렇고 산미 증식 계획도 그렇고 이거 다 지금 총독부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 스스로 쌀을 늘려보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런데 총독부, 즉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항상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미 증식 계획에서 내세웠던 목표도 목표치가 좀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증산되는 양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양을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 자꾸 내보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국내 식량 부족이 너무 심각해져요. 그래서 자료마다 수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시기 때 일본인들이 먹었던 곡물의 양과 한국인들이 먹었던 곡물의 양을 비교하면 우리는 절반밖에 못 먹었대요. 그럼 굶주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걸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수리조합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야 된다 그랬죠. 각종 변화 많이 시도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관제 사업들이 전개가 되면서 농민들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은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몰락해요. 자,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무너지는 농민들이 다음에 공부하게 될그 농민운동으로 분노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일본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폐지입니다.

그래서 무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타격받았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 두 번째 소주제에서 하게 될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거니까 요거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1930년대로 들어가 봅시다. 1930년대 일본이 만주, 중국,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대공황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삶의 풍요도 가져오지만 항상 위기도 동시에 가져와요.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학자에 따라서는 5년 주기다, 10년 주기다 그러는데 어찌됐거나 1929년에 있었던 이 대공황은 정말 전 세계적이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를 강타해 버립니다. 자, 일본 안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자 일본은 결국은 많은 실업자들을 군인으로 채용을 하고 결국 일본이 모자라는 물자가 있으면 외국에서 뺏어오고 남는 게 있으면 갖다 팔아야지라고 하는 침략 전쟁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면 북양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면 한반도의 남부 지방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 지방에서는 호주에서도 양을 가져올 거예요. 양떼를 키웁니다. 거기에서 양모를 얻어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네. 대공황 이후로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들이 이제 폐쇄적인 보호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외국에서 그동안 그냥 편히 사가지고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옷감의 원료를 한반도에서 공급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자, 이런 설명이 빠지게 되면 이 남면 북양 정책이 10년 될까, 20년 될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다시 기억하세요. 이런 건 결국 일본이 외국에서 사가주던 원료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대공황 이후로 뭔가 폐쇄 정책들이 나오는 국제무역 질서 안에서 그들이 나름의 해법을 한반도에서 찾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농촌 진흥운동. 아, 이것도 관제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조선의 농촌을 진흥시키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지만 그 이면은 이래요. 토지 뺏겼어요. 쌀도 뺏기고 있어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일본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민심이 이반되겠죠. 민심의 불만이 정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농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조선의 농촌의 그 가난함은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너희들 의식부터 뜯어고치는 게 어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게으름, 무지, 이런 것들 다 벗어던지면 조선의 농촌은 부유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농촌진흥운동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어떤 깊은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총독부가 주관한 관제운동이구나. 1930년대 관련돼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따로 챙겨두셔야 될건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때, 아까 령 이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조선 총독이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총동원법인 거니까 이거는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한반도까지 이게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할 수 있고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1938년입니다. 자, 그럼 앞서 봤던 1937년 중일전쟁 직후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간단하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해당 시기를 느슨한 3단계로 물어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때는 중일전쟁과 그 이후 시기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해당하는 시기는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와 관련돼서 해당하는 시기는이라고 물어볼 때는 크게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세밀하게는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뺏겼는가를 보면요. 사람과 물자 모두가 다 들어가요. 일단 처음부터 병력 자원을 조선인으로 이용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조선인들에게 총을 지급했을 때그 총풀이가 과연 일본으로 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다가 워낙 전쟁을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미국과도 태평양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원병만 받다가 나중에는 징병제라고 해서요. 임의적으로 강제 징병을 당합니다.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자, 요 단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징용이라고 하면 남성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탄광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럼 정신대는 뭘까요? 여성 노동력입니다.

정신대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 또는 이제 만 40세 미만의 여성들요, 군수공장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 중에 일부는 다시 군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몸빼라는 단어 아시죠? 요즘에는 일바지라고 쓰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몸빼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많이 입으셨거든요. 조선의 여인들은 원래는 치마를 입었었죠. 근데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정신대란 이름으로 여성들의 노동력을 지금 착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되니까 한국의 여성들아, 그 일바지 입어. 이렇게 나온 게 몸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죠. 애국반. 애국반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반상회는 아시죠? 이 반상회가 애국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전국의 집들을 10집씩 묶습니다. 그래서 10집씩 묶어서 가장 최하위의 사회통제 단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 꼭대기 총독부에서 뭔가 지령이 내려지면 가장 아랫 단위까지 내려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창씨개명을 해라. 그러면 각 집마다 창씨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감시하게 한다든지 공출을 명령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걸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반이라는 조직도 30년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공출이라는 게 뭐냐? 그 우리가 앞서 세 장의 사진을 봤었잖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 공출과 관련돼 있어요. 금속 공출인 거죠. 그럼 식량 공출이라고 하면 조선 총독이 명령을 했을 때 언제든 식량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량 배급제로 살아갑니다. 이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팔도록 하는 제도인데 뜻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의 경제 수태를 3단계 흐름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여기에 저항하는 이제 경제적 민족 운동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첫 번째 소주제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건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이야기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산상여 경성방직이 나와요. 아,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백산상회 같은 경우는 부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기업이고요. 경성방직은 서울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 안희재라는 분 있죠. 저분 사실상 독립운동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백산상회를 조직해서요. 거기에서 뭐 무역이라든지 물품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번 돈을 다음에 임시정부에 지원을 했어요. 김성수라고 하는 인물은 일단 대단히 부잣집 출신입니다. 자기 호남 지방의 대부호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만든 회사인 거고요. 이제 옷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웠던 이제 회사들 중에는 이렇게 뭐 방직 회사라든지 메리야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 회사령이 1920년에 폐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3.1운동 전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경성방직 같은 경우도 3.1운동 후에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설립했던 회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었던 회사입니다. 자, 일단 한국인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사들을 운영하게 되었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 스토리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바탕으로 깔아두고요. 자, 우리는 물산 장려운동을 들어갑니다. 이번에 소주제 중에서 가장 단독으로 많이 나오는 게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시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1920년대 초반입니다. 일단 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산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성방직 같은 데서 이런 옷감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옷감을 우리가 입어줘야지, 샀어야지라고 하는 게 바로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근데 이제 이 운동이 나오게 되는 계기는 회사령이 1920년에 철폐가 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많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도 많이 진출해요. 네, 실제로 이제 이 회사령을 철폐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장려하려고 했던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커져 나가면서 진출하고자 했던 회사들이 많았었던 거죠. 또 일본 상품이 이제 관세가 폐지가 될 건데, 요 운동이 처음 시작되기 직전에는 이제 폐지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폐지될 거야라고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국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우리 막 회사 설립해서 물건 만들고 팔려고 하는데, 일본 기업들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미 이제 대기업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조만간 일본 상품은 관세마저 폐지된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게이 운동이에요. 자, 이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제가 바로 앞강에서

국제보상운동 이야기하면서 국제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대구. 통사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때 많이 나오는 주제가 특정 지역사가 많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가 나올 때 평양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평양이 나오게 되면 물산 장려운동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물산 장려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평안도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에요.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 국가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잖아요. 근데 곧장 북한에는 소련과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공산화 자백에 들어갔는데 이때 많은 그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주의자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조만식은 끝까지 안 내려와요. 나라도 여기 있으면서 저 사회주의자를 견제해야 된다고 해서 끝까지 버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때 나왔던 모토는 그거예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광고가 바로 이 광고예요. 호응은 상당히 컸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게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이제 하부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인기 되게 많아졌고요. 한국인들이 만든 이런 옷감부터 고무신, 메리야스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분위기가 이제 쇠락해져 갑니다. 자, 그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산 장려운동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거죠. 한국인이 만든 제품과 일본 자본이 만든 제품.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제품을 사서 주면 우리가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인 안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 입장 서로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사실상 이 운동 같은 경우는요, 자본가가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물건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노동자가 호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직 한국의 상품들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제품 이질이 아주 월등하게 좋은 거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애국심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돈은 이분들이 벌지만 이분들의 손해가 되기도 하죠. 물품을 구하는 게또 쉽지도 않은 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운동은 서서히 약화됩니다. 자, 이번에는 농민과 노동운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네. 일단은 농민운동에서 여러분들 암태도 소작쟁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목포 근처에 있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섬이다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이제 많은 농민과 지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주 몇 명이 그 일대 땅을 거의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장료를 장장 70%까지 받아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암태도 소작인들이 저항한 거예요. 소장료 인하 안 하면 우리 농사 안 줘. 그래서 그해 수확마저 거부한 사건입니다. 자, 1차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 소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철저하게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냐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땅 주인 누구니?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땅 주인도 있지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소작농들도 있었는데 일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이후로 소작농들의 관리가 일제 사라져서 지주는 언제들에게 소작농에게 나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소작료를 언제든지 인상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소작권이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1차적인 문제는 소작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소작권의 잦은 이동도 상당히 농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런 문제가 1910년대 이후로 누적돼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태도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단체를 만든 겁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은 참지 맙시다라고 한 거예요. 결론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은 1년 만에 지주들이 이걸 40%로 인하를 합니다. 자, 농민들의 이런 문제의식은 전국 단위로 확산돼서요. 1924년이랑 27년에 각각 단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해서 조금 부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역사에서 192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1927년이라고 하면 신관회가 설립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를 본다라면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된 거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죠? 네. 자, 그러

하다가 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1930년대가 되면 대공황 이후로 농민들의 생활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와 더 결합이 된 혁명적인 농민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노동운동에서도 보통 비슷한 양상으로 등장하게 돼요. 노동자 같은 경우도요, 똑같이 일하는데 일본인 노동자의 월급 반밖에 못 간다거나 아니면 노동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저항하죠. 그래서 노동총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27년도라고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억하신다면 암기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특히나 1929년에는 원산 총파업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인 뭐 사장이라든지 일본인 감독관들의 폭언 폭행 이런 거좀 그만해라. 또는 그다음에 뭐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원산 총파업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해당하는 어떤 회사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요. 그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총연대를 해서 장장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연대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원산 총파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931년 강주룡의 시위도 보셔야 되는데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강주룡이에요. 이분이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무 외로워 보이죠? 자, 이분은 고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만 들어도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느껴지시죠? 근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1931년과 연계가 될까요? 바로 경제대공황이에요. 자본주의 특성은 항상 호황기와 불황기는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회사를 폐업하는 거.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저지투쟁에 들어간 거고 아니면 우리는 굶어 죽겠다. 아사동맹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3년도의 사건, 29년도의 사건, 31년도의 사건을 여러분들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정한 한 사건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전 또는 그 후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동자 농민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23년에서부터 31년까지 흐름을 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마무리 짓고요.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암태도 토작쟁이를 봤습니다. 언제라고요? 1923년이라고 했었죠? 가가부입니다.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다 20년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20년대 초 같은 경우는 3.1운동 직후기 때문에 그 어떤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가 됩니다. 강주령 같은 경우 조금 뒤로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원산 총파업 바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다로 갑니다. 여기 연도 기억하시죠? 언제라고요? 1927년도. 우리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가 됩니다. 회사령이 철폐되는 건 1920년이기 때문에 가가 됩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국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일전쟁 총동원법, 중일전쟁 이후와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원산총파업이니까 중일전쟁 이전이 되겠고요. 일단 미국 공출제 들어가겠네요. 애국반 조직 들어가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제가 식민통치하고 딱 5년 됐을 때그 통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으킨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론 강의 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20강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Mr. Lisa는 is away on business. 출장차.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 출장차 어디 가 있다는 거겠죠. 자, Miss Brooks라는 사람이 can deal with는 다룰 수 있습니다. The question of security의 질문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Miss Lisa라는 사람이 출장차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접속사 중에서도 역접의 느낌을 이어줄 수 있는 but 이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for. 왜냐 하면 이런 등의접속사 가능하죠. 하지만 해석이 맞지 않겠고요. to는 그냥 부사가 되겠고요. or 또한이라는 것도 해석상 C번을 이기지는 못하겠네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동사 기준점 아시죠? received, 받았습니다가 동사가 되겠고요. many hours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of a managerial, 그리고 on the job training까지 끊어 보실게요. 네, 관리, 그리고 현장의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after, 접속사 뒤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용됐었던 이후에라는 것인데요. 지금 빈칸이 없어도 문장 자체가 성분적으로, 해석적으로 완벽하죠. 완벽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은 빈칸은 빠져도 되는 부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부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네. 참,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자, A번 prompt 형용사예요. 우리 지난번 문제 풀때 여러분들, before, after 왼쪽에서 직후에, 직전에를 만드는 부사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promptly라는 것도 역시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가능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안 되겠고요. B번, 또한도 지금 위치적으로, 해석적으로 생각합니다. soon이 정답이겠죠. soon before, soon after. 혹은 같은 느낌의 shortly라는 것까지 역시 비슷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직전에, 직후에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immediately. 네. 역시 직후에, 직전에. 네, 이런 느낌으로. right before, right after. 다 마찬가지 되겠죠. C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Reservations will be transferred. 동사 기준점 체크하실게요. 그 예약은 전송이 될 것입니다. into the hotel의 software로 전송될 것입니다. 역시 BEPP까지 수동태로 문장 성문 끝났는데 그 뒤에 전명구도 또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 주는 거고 빈칸도 그것을 독립적으로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한 거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뒤에서 부사라는 것은 동작을 수식할 수 있으니까 A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호텔의 소프트웨어로 직접적으로 전송이 되겠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동사, 뭐 명사, ing 형태로서 부사로 쓰일 수 있는 많은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4번 지금 동사 원형 문두에 나오면서 명령문을 만드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자, 동사 원형, 명령문. 자, 무엇을? 그 제출 가을단을 확인하십시오라는 게 되겠고요. 빈칸은 지금 sending your story outline을 에디터, 편집자에게 보내기 전에.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 like라는 것은 무엇무엇과 같은. 전치사로서 무엇무엇과 같은. 반대로 unlike는 무엇무엇과 다르게라는 거죠. 그래서 unlike는 보통 문맥적으로 뭐 unlike other 뭐 companies.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우리 회사의 특장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쓰는 거고요. Like는 무엇무엇과 같은. 여러분들, Summer Like라 노래 아십니까? Summer Like You. 이거 아델 전설적인 가수. 네. 이게 뭐예요? 너와 같은 누군가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죠. I'll find someone like you. 나는 너와 같은 누군가를 찾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써.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가사겠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명절 등에 조카가 와서 삼촌 이렇게 하면서 막 someone like you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막 토익 750점에 삼촌이 설명해 줄게. 얘가 동사네. 왼쪽에 주어고. 오른쪽에 목적어네. 아,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 라는 그런 문장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조카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조카를 평생 볼수 없을 거예요. 네. 아니죠. Someone likes you. 이렇게 한다면, 일단 맞네요. 누군가 너를 좋아해. 하지만, 안 되죠. 너와 같은 누군가라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A번, like. over은 기간을 받으면서, 기간, 뭐, 동안에라고 쓰거나, 장소를 위라는 개념으로 바꿔놔요. toward는 방향성, 어떠한 장소를 향하여 라든지 아니면
시점을 향하는 무렵이라고 쓰던가. 자, before이 지금은 동명사를 받으면서 정답이 되겠죠. 너의 스토리 아웃라인을 보내기 전에, 네, 발송하기 전에 그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5번. All striking balconies, 모든 striking, 눈에 띄는 balcony까지가 주어겠고요. On residential buildings는 전명구로 괄호 묶이겠습니다. 빈칸 뒤에 전명구 괄호 묶이겠죠. 빈칸이 동사가 될 텐데요. 숱의 시제, 건방져 지지 말고 항상 술 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술 습관이에요. 10은요, 생각보다 많이 안 헷갈려요. 근데 수일치를 강과해서 틀리는 문제는 굉장히 많고 아깝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850, 900점대 학생들도 한 번씩 틀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일치는 습관이라는 말을 수업을 할 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잡혀요. 내가 아는 거랑 내가 행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솔직히 수일치 모르는 사람만 이걸 손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다들 알거든요. 근데 틀린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거 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안 한다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행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수일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수일치에서 오답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뭐 이렇게 뒷머리 긁적대면서 아하, 아, 실수했네. 아니에요. 아하, 실수했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도 수일치를 틀릴 포텐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이상이 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틀렸다. 그러면 나는 수일치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수일치에 대해서 습관이 안 잡힌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지만 변화가 됩니다. 공부든 성격이든 인정해야지만 변화 가능해요. 수일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RC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LC가 남았지만 RC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까지 수일치는 습관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지금은 수일치에서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를 보시면 A번 have been 능동태고요. B번 BING 능동태고요. C번도 BI 능동태고요. D번이 수동태죠. 정답은 목적어 취하지 않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눈에 띄는 발코니들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6번. 지금 used office furniture, 그 사용된 중고의 사무실 가구는 is가 동사고요. in excellent 빈칸까지 지금 하나의 전명구 표현이겠죠. 그리고 as good as new, 새 것만큼이나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뒤에 나오는 문맥적인 단서가 새 것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좋다는 해석일 테니까 A번 quality, 훌륭한 품질입니다 아니고요. 훌륭한 상태입니다라는 in excellent condition이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상태를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고요. in good condition, in excellent condition, in better condition 이런 식으로서 다양하게 형용사나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C번 가치라든지 D번의 결과도 아니겠습니다. As good as new, 여러분들. As 구문 이게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원급 비교로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역시 이 as라는 게 무조건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as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로 그만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독립적인 덩어리입니다. as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기 때문에 as 구문 이렇게 공부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as는 얘를 꾸며주면서 그만큼 어마하다. He is kind. 그는 착합니다. 그래서 he is as kind라고 쓰면 그는 그만큼 착해.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밥을 먹는데 TV에서 되게 착한 사람이 표창장을 받는 그런 뭐 씬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럴 때 뭐 내 친구 마이크를 얘기하면서 Mike is as kind. 마이크도 저만큼은 착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두 번째 as는 비교 대상을 만든 것인데 이게 누구누구만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더라도 문맥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전달되죠.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as가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함께 써야 된다 그러면 he is as kind까지 듣고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as가 왜 안 나오지? 두 번째 as가 나와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실시간 상호작용인데. 네, 그래서 첫 번째 독립된 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as는 필요하다면
문맥적 필요하다면 비교 대상을 받으면서 누구누구만큼이라는 해석을 덧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He's as kind as the man on the television. TV에 나오는 저 사람만큼이나마. 근데 지금은 문맥적으로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자, 비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급은 ER이라든지 뭐를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는 비교 대상 앞에 den을 붙이는 거죠. 이게 비교급인데 den은 누구누구보다라는 거잖아요. 역시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에요. 무조건 den이 함께 쓰인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his 뭐 다른 맥락 마찬가지고 문맥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가능합니다만은 보통 파트 5에서는 한 문장이니까 문맥적으로 단서가 없으니까 뒤에 누구누구보다라는 비교 대상, 누구누구만큼이라는 비교 대상이 보통은 있는 게 많지만 항상 해석을 하실 때는 직독직계 습관을 잘 들여주셔야지만 나중에 직청직계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교 구문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겠고요. 자, 7번. to 부정사가 문두에 있으면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이겠죠. 자,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라도 만들기 위해서. 근데 information 정보에서 변화가 되겠죠. 그 등록에 제공되는 정보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저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빈칸은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이거 토익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어휘입니다, 여러분들. access라는 게, 선생님 지금 현재 완료 have pp로서 현재 완료 덩어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have라는 게 지금 목적어를 취하는 그냥 구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access라는 것은 명사, 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액세스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접근이라는 건데 기본적 어근 자체가 이게 명사일 때는 불가사 명사입니다. 셀수 없다는 거죠. 셀수 없는 불가사 명사들은 복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셀수 없으니까 어떻게 복수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네, 단독적 쓰는 것이고 동사일 때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불가사 명사일 때는 access가 s가 붙지 않는 복수가 없으니까 네, 단독으로 쓰면서 어디에 대한 접근이라는 전면구를 취하죠. 어디 어디에의 접근이라는 방향성의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반면에 타동사로 쓰일 때는 access라는 거 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수반되겠죠. 타동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have 뒤에 access 현재 완료의 동사가 된다면 뒤에는 목적어 명사 바로 나와줘야 돼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면구가 있잖아요. 즉, access라는 게 명사로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접근권을. 어디에? My profile 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해석이 맞겠습니다. 동사일 때는 타동사일 때니까 반드시 to가 없이 목적어가 바로 수반되겠고, 명사 access는 어디 어디에의 접근이기 때문에 to와 함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S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접근은요, access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불가사 명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불타는 접근, 불타는 접근, 이 활활활활 불타는 접근. 네, 그냥 접근이 아니고 불타는 접근이에요. 불가사 명사 타동사, 불가사 명사 타동사, 불가사 명사 타동사, 불타는 접근, 불타는 접근, 불타는 접근, 불타는 접근, 여러분들. 암기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어휘입니다. 자, 8번. Please present. 동사원요. 제시하세요. 자, 무엇을? Physical voucher. 실물 voucher 제시하십시오. 어디로? 이러이러한 고유명사로 제출하십시오. Reception으로. 자, before. 지금은 전치사겠네요. Sparse service라는 명사를 받고 있을 테니까 빈칸에는 소유격이 들어와주는 게 맞겠습니다. Before your. 당신의 스파 서비스가 맞겠죠. 인칭 대명사, 명사를 꾸미는 소유격 문제, 이제 조금 많이 봐서 조금 지겨울 정도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지금 고유명사 주어가 will 빈칸 동사 원형이겠고요. 세미나, 그리고 네트워킹 세션이라는 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사교, 교류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는 도입을 할 것입니다. 동사 덩어리. 그리고 new 빈칸까지가 목적어 명사가 되겠죠. 뒤에는 전명구, 괄호가 정렬될 테니까요. 지금 관사 A가 있으니까 역시 빈칸에는 단수 형태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line이라는 게 제품 라인, 뭐 제품군을 뜻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라인에 프린터들을 그죠? 도입을 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디자인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페스픽 구체적으로 특히 집 그리고 학생의 이용을 위해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들의 제품 라인이라고 보여지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트 6 가볼게요. Due to 문두에서 콤마까지 일단 전면 곡괄호 묶겠습니다. 자, 빈칸의 유지 보수 때문에 escalators 모든 건물층에 있는 escalator들이 will be shut down이 될 것입니다. 3시간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 이번 주 금요일 이러이러한 날짜에. 자, 빈칸은 지금 maintenance를 꾸며주는 형용사겠죠. 역시 분사 문제는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것이면 ing, 받는 것이면 PP형 될 텐데 유지보수라는 게 일정을 잡는 게 아니고요. 일정이 잡혀지는 대상인 사물이기 때문에 scheduled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네, 예정된 유지보수 때문에. 그죠? 예정된 유지보수 때문에가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 넣기 들어가고요. 직원들은 동료를 받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을 또는 계단을 이용할 것을. 빈칸에는 완전히 끝난 문장 뒤에 부사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들어갔을지 보겠습니다. A1, certified. 증명된 자격이 있는 기사님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무엇을? Fire alarm을요. 갑자기 fire alarm이라고요. 갑자기요. B번. For your health sake. 당신의 건강적인 sake.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계단 이용하는 것은 매우 추천이 됩니다. 이건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스컬레이터들이 지금 셧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단 이용이 권장돼요. 놀리는 거죠, 이건. 놀리는 거죠. C번,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인스펙션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사물이기 때문이죠. 그 부서에 의해 가지고 수행되는 조사를 통과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가 조사를 통과한다라는 것도 역시 이상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the department라는 정관사 더가 쓰이려면 항상 정관사는 정해진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독자, 내 말을 듣는 청자가 그 대상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앞쪽에 나왔었던 문맥에서 그 부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부서가 없죠. 나올 수 없는 겁니다. D번, 그 전체 건물은 예상됩니다. 혼잡이 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받는 시점적인 소재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 되겠다라는 것은 혼잡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으니까 D번은 자연스럽습니다. 네, D번 정답으로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부사인데 앞쪽에 나왔었던 escalator라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그것을 대신에 이용을 하는 거겠죠. 대안을 말하는 instead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maintain safe working conditions. 안전한 근무 상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위해 가지고 우린 항상 보증합니다. 무엇을? 우리 장비가요. 유지가 되는 것을 in peak condition.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요. To extract the best performance. 최상의 실적을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라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받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if any other 빈칸. 만약에 접속사 뒤에 any other 빈칸까지가 주어겠죠. 건물에서 어떠한 다른 빈칸이라도 수리가 필요하다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부서로 연락 주십시오라는 것까지 문장 마무리 되겠습니다. Any other. 앞쪽에 나왔었던 시설 같은 것들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classes, instructors 아니겠고요. facility, 시설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건물 내 다른 어떤 시설이라도 네, 관심이 필요하다면, 수리가 필요하다면 연락 주십시오라는 것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파트 7 오늘 이중 지문 하나 볼 텐데요. 이중 지문 첫 번째 세트 하나 먼저 빠르게 속독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두 번째 그립 필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한 문제나 두 문제쯤 풀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두 번째 글을 역시 빠르게 속독하시고 키워드 잡고 마무리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지금 세미나가 왜 조직됐습니까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표네요. 표에서 어떤 주제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융통된 소재를 파악하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일단 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 생일. 별표 3개. 별표 3개. 자, 8시 반에는 지금 체크인을 하고 네임택을 받습니다. 도착 시, 업한 뒤에 명상, 뭐뭐 하자마자. 시점적인 전문가 표현이겠고요. 그 다음에, is a way to improve your performance as a salesperson. 이 판매 직원으로서 당신의 실적을 향상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5. 세 번째, precautions. 예방 조치 같은 것들이 되겠죠? 해외 판매 비즈니스에서 매니저, 관리자로서 해외 세일즈 비즈니스를 위한 예방책들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당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터를 만나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Refreshments, 다과류 같은 것들까지. 그 다음에 My Experience of Being Promoted, 승진되는 나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Sales Director로 승진이 되는 거죠. From Intern에서부터. 인턴에서부터 세일스 디렉터라는 그 직책까지 승진을 하셨네요. 마지막에 클로징 스피치까지요. 자, 종합했을 때 어떤 게 공통 소재로 잡혔습니까,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해외에서 근무한 것을 독려하는 거 아니겠고요. 자, 스태프에게 세일스 스킬, 판매 스킬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공통된 소재, 관통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더 고급의 학위. 뭐, 석사라든지 박사라든지 그런 학위를 얻는 것을 조언한다도 아니겠고요. 자, new hires. 새로운 정책 관련돼서 신입사원들을 가르친다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hire 이라는 것은 고용하다, 동사도 가능하지만 새롭게 고용된 신입사원이라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마치 recruit처럼요. 얘도 동사일 때 채용하다 가능하지만 새롭게 채용된 신입사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ire, recruit 두 가지 모두 동사, 명사가 둘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지금 비번 잘 체크하셨을 거고요. 그다음 어떤 자리를 미스터 LC, 자, 사람 나왔죠. 이니셜 크게 적어두시고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것인데요. 자, 미스터 L 나온 적이 없죠. 두 번째 편지 글을 보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받는 사람입니다. L. 자, 저는 기억합니다. 너를 만났었던 것을. As a seminar에서 지난달에 with the employees 직원들과 함께 우리의 파트너 회사인 K라는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The lecture, 강연. 자, 주어 뒤에 바로 조동사붙었죠. 네, 꾸며주는 저입니다. 그죠? 당신이 준비하셨던 그 강연은 굉장히 유익했었습니다. 그리고 interactive라는 것은 상호 활동들. 네. 그냥 직접적으로,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나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파트 7 등에서 hands on 정도의 단어랑 잘 대체가 돼요. 내가 직접 손으로 한다. 내가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소재겠죠. 당시 동료들과의 그런 상호적인 활동들, 그 토론들은 저는 힘들었습니다만은 helpful, 충분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 yet이라는 게 but과 같은 등지적 수속사로서 이렇게 상반되는 두개 형용사 이어주면서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뭐뭐 하면서도 뭐뭐 하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충분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형용사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겁니다. 자, 특히 이 TG, 자 TG 나왔어요. TG, Initial TG. 이 세미나는 On Sharing Tasks Effectively, 효율적으로 업무를 공유하는 것에 관련된 그 세미나는요, 그 직원들 사이에서 특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TG의 지금 강연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공유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업무 공유 이거죠. 네, 이걸 지금 티즈가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소재라는 것은 두 개의 글 간에 공통된 소재라는 것은 연계 문제의 단서죠. 연계 문제가 바로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바로 확인하시고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공통된 부분을 왜 건드리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너의 강연은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저 TG의 칭찬을 실컷 해놓고 너의 강연이 훨씬 재밌었어. TG는 왜 말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말한 거지? 자, 왜냐면 저는 plan to transfer to the Paris. 그 파리 지점으로 이렇게 곧 전근을 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t's my first time. 첫 번째 저의 시간입니다. 유럽에서 근무하는 저의 처음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의 경험이 훨씬 재밌었었다. 너의 강의 재밌었었다. 자, 그리고 지금 뒷문장에서 the part 부분인데요.

0: 너의 경험을 설명했었던 부분은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되겠죠. 10년 동안 해외 근무했었대요. 그것은 so constructive, 굉장히 건설적이었었습니다. so와 대시 떨어져 있으면 매우 뭐뭐해서 대절하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한 번에 설명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hope to learn more about that.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말이지. 자, 그럼 지금 Mr. L이라는 사람은요. 해외 근무라는 10시 반에 해당되는 강연에 대한 주인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해외에 대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if you have any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시다면, 혹은 재료가 있으시다면, 너가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귀중한 project 부분들이 되겠죠?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에. Can I ask you to do so?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요청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날로 먹겠다는 거죠.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Anything trivial, 사소한 어떤 거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Anything could be beneficial, 어떤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 꿈을 realize, 이론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제 감사를 표현하고 싶군요. 사전에 미리 for accepting my request, 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요청을 받아들였네요. 본인 스스로 답정 너네요. 당신의 요청 수락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려요. 상대방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I hope we can meet again. 다시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얘기해 보기를 당신의 시간이 있을 때까지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 매니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까 나왔었던 as a manager로서 지금 해외 판매에 대한 그런 주의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니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답은 D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언제 미스터 깁슨 씨가 글에 프라이트 주었습니까? 아까 이것도 했었죠? 미리미리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표시해 두시면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겠죠? 그죠? TG라는 사람. 효율적인 업무 공유. 효율적인 업무 할당이라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1시 15분에 연설을 하시는 분이네요. C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alize. 이런 문제는요. 이 해당되는 자리에 네 개의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넣어서 가장 유사한 느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realize라는 게 아까 나왔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realize, realize, realize, my dream. 제 꿈을 동사한다. 이거잖아. 내 꿈을 동사한다. 내 꿈을 뭐뭐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꿈을 뭐 얻는다, 뭐 감사한다, this thing 구별한다 아니겠고요. 내 꿈을 성취한다라는 게 가장 비슷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벌써 편지 산 것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추천서 얘기 없었고요. 감사를 first input. input은 의견. 내가 상대방에게 입력해주는 나의 의견이라든지 조언을 말하는 건데요. 그의 조언이라든지 의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었습니다. 이미 했었죠? 미리 감사합니다. 얘기했었죠? 네, 그죠? 요청을 수락한 사람의 의사는 안 물어보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티븐 님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문제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잘 복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AC 들어갈 텐데 역시 재밌는 강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성쌤이었고요.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보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서 포인트는요, 일단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있어요. 요거 좀, 우리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방법. 그러니까 뭐 예컨대 5억짜리 주택과 5억짜리 상가가 보수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그 방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비를 한번 볼 건데,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뭐 경비 같은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제 32조 1항에 중개보수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2항에 가보면 실비에 대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면 의뢰인한테 두 가지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데, 첫째가 보수고 두 번째가 실비예요. 네, 두 가지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수 청구권 한번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중개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이 중개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손님이 팔아달라고 하거나 손님이 사달라고 의뢰를 해야 그때부터 우리 개공이 중개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걸 완성하였을 때 우리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손님이 팔아달라고도 안 하고 뭐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해주고 돈을 달라고는 못하겠죠. 그래서 중개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중개 활동 자체가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거래 계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활동으로 인하여 거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때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소멸되어지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그러니까 뭐 일부로, 뭐 혹은 어떤 뭐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뭐 당연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중개 계약 자체가 중간에 해지가 될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실무적인 용어로 좀 이렇게 변화를 한다면, 우리 의뢰인이 나 집을 좀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다음 주쯤에 전화해서 사장님 나그집안 팔래요, 이렇게 이제 물건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수 청구권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쌍방 이 중개 계약의 해지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개 대상 물별, 중개 보수 요율 및 한도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해서 왔게 되면 소위 금품 초과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도 안에서 조금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 어떤 주거라는 어떤 개념으로 필요한 거니까 요율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그 낮게 결정하는 요율을 법에서만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은 0.7% 한도, 임대차 0.6% 한도만 정해주고, 실제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받게 되는, 실제 받게 되어지는 그 한도는 요 법정 한도라기보다는 요 한도 안에서 조례가 다시 정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도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이렇게 이제 시도조례로 정해지게 되고, 이 시도조례가 정해준 대로만 받아야 되는데, 통상은 0.7%보다 낮게 돼 있겠죠. 이거보다 높게 정하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 조례 자체가. 그래서 법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란 말이에요.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주택 매매 교환 부분에 대해서 0.5%만 뭐 받아라라고 조례로 정해놨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그러면 0.7%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례가 정하는 한도 안에서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이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주택 외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 말고 다른 곳 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이렇게 쭉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거를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 오피스텔은. 근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어떤 요건을 좀 갖춘다면 그 요건이 뭐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세 식구나 네 식구 살기 딱 좋은 규모, 그 규모 이하로 들어오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목욕시설, 요거를 이제 부화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읽어요. 보통 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면서 부화목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요율체계가 특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율체계가 0.5%가 한도예요. 그리고 이 주택 외는 기본적으로 시도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는 시도 조례 볼 필요 없고 요 요율 체계 안에서만 받으면 된다. 우리 36회 공인중개사 본 시험에 요 세 가지를 가로 처리하고요. 가로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요거 세 가지 요율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최대 0.5%가 한도, 그리고 임대차는 0.4%가 한도, 그리고 그 외, 그래서 그 외라고 하면, 뭐 상가, 공장, 토지만 뭐 중개한다든가, 아니면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뭐냐? 어떤 거를 그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거. 자, 그러면 볼게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렇죠? 부화목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거나, 이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좀 편리한 어떤 언어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퍼센트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법률에는 퍼센트는 외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다가. 예. 그래서 보통 얘를 천 단위로 바꿔 가지고요. 천분의 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천분의 4, 여기는 천분의 9.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퍼센트로 하면 백분율이니까 요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건 자, 이제 중개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거래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매매는 우리 시험 지문에 제시된 대로 거래 금액을 주거든요. 그럼 거래 금액을 이제 그 찾아서 이제 거래 금액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주택과 주택 외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결국에 시도 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적용하면 되고 주택 외에는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다 그러면 제시된 요율을 찾아서 대입. 주택 외다 그럼 머릿속에서 암기했던 거를 대입.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하면 이 산출액이 나오고요. 산출액은 한도액과 비교해서 산출액은 한도액보다 작아야 됩니다. 넘으면 금품초과 수수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도액 이내에서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수학적 등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분양권. 우리 36회 본시험에서도 분양권이 출제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분양권은 분양받은 지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분양받은 지위는요.
아직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냈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잔금을 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여기 포함되어지는 게 무방하나 등자 안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분양권은 소유권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등한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아파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작은 방을 확장하기 위한 확장 비용이라든가,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설치, 뭐 아니면 빌트인 주방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옵션 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분양권은 그 미래 가치 프리미엄을 좀 일부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에서는 잔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뭐 무이자 중도금 있다 그럼 다 괜찮아요. 잔금만 아니면 괜찮다. 자, 교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꾸는 건데, 두 가지 중에 금액이 똑같아도 뭐 교환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뭐 이론이든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싼 거, 싼 거? 예, 그러면 우리가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거래 금액이 이왕이면 좀큰 거로 계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공한테 유리할 테니까요.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크게 나눠서 전월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세는 아직 우리 본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왜? 이 전세는 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냥 전세금, 제시된 전세금에다가 요율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만약에 전세를 낼것 같으면 차라리 매매를 내겠죠. 근데 이제 월세가 출제가 되게 잘 되는 편인데, 특히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월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월세 있는 임대차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순수 임대차보다는 얼마간의 보증금을 조금 걸고, 그죠? 그리고 월세, 뭐 그래서 그걸 반전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증금에다가 월 단위 차임, 그러니까 소위 월세 곱하기입니다. 100한이면 70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위 환산 보증금을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보면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증금하고 더하면 5000만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잖아요. 그럼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곱하기 100으로 그냥 확정되고, 만약에 1000에 30이다. 그러면 그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000만 원이 되고요. 다시 1000만 원하고 더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미만인 거예요? 5000만 원 미만이면, 5000만 원이 채안 되면, 이때는 다시 식을 수정해서 곱하기 100을 했던 거를 70으로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0으로 해줘라. 그럼 그 기준은 언제 100, 언제 70을 하느냐?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곱하기 70. 정확히 100,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곱하기 100.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기준을 가장 잘 물어봅니다. 산출 기준. 주택과 주택 외이두 가지 물건으로 나누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그러니까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요걸로 어차피 받는 어떤 경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은 시도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택은 없으면 서민들이 뭐 우리 어떻게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만큼은, 즉 주택만큼은 시도조례가 관리할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주택 외라는 물건, 주택 외에는 뭐 상가, 공장,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상행위를 해야 된다 이러면 상가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상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여기부터는 시도조례가 관여하지 않아요. 시도조례가 관여하지 않을 거고, 요 주택 외부터는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법령만 따르면 된다. 그래서 아까 이 주택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0.5, 저 매매 교환, 임대차는 0.4, 그리고 그 비주거라든가 뭐 공장상가 이건 0.9까지 세 가지 요율 체계만 좀 암기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택과 중개사무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요. 자,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근데 강동구에 이제 아파트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옆 단지가 경기도 하남시예요. 예, 경기도 하남시. 예. 그러면 강동구하고 하남시하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옆에. 그러면 강동구에 사무소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옆 단지에는 하남시 아파트를 중개 못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 개공이 하남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인 주택과 사무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마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예.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하고 사무소 소재지 기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했다.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시도 조례로 우리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부산 개공이 중개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를 또 적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한 개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시중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한 물건. 1번. 예. 그리고 동일 당사자 간 2번,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3번.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동일 기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도 하면서, 그쵸, 임대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소위 말하면 알선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하는 당사자하고 임대차하는 당사자가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가 팔았는데 A가 그 집에 다시 새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를 동시 진행을 하게 되면, 동시 중개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속담처럼 우리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소위 임대차를 하나를 중개한 거니까 이것까지 굳이 받으면 좀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매만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예컨대 물건 같고요. 동일한 물건이고 당사자 동일하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당사자나 임대차하는 당사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니까 매매랑 임대차를 하든가 무슨 뭐 매매랑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매매랑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무튼 거래가 두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함정을 많이 거는 부분이 요거인데요. 동일 기회. 요 말을 아예 빼먹고 출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기회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국토교통부 요건 해석입니다.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쓰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도 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서 쓰고 일주일 있다가 임대차 계약서 썼다. 이건 동일 기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썼다면 이때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두개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동시 중개가 되었다면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조금 불리한 기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 겸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컨대 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치죠.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은 주택.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합쳐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 시도조례 적용하고 또 주택 외에는 국토구령만 적용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이두 가지 물건이 같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네, 2분의 1 이상이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상가가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그리고 주택이 뭐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면적이 동일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상가 면적은 생각하지 말고 주택 면적만 보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죠. 그죠? 자, 이상이라는 거는 그 기준점을 포함하는 거니까 면적이 똑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뭐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을 중개했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을 중개한 거예요. 상가는 따로 계산해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시는 우리 개업공인 중개사들도 실제 있냐면 요 주택과 상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래 금액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뭐 가령 이게 뭐 10억이다. 그러면 상가 부분으로 뭐한 7억, 주택 부분으로 3억 뭐 해가지고 뭐 7억 얼마 뭐 3억 얼마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부수를 받는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도 있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이 면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 자,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택 면적이 절반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된다면, 예를 좀 들어보면, 주택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0으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상가는 이제 200이고, 그러면 2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일 때에는, 이럴 때는 결국에, 뭐로 볼 거냐? 전체를 주택 외로 본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가 200, 주택 190제곱미터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한 거입니다. 왜 이게 유리해지냐면 전체를 상가로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주택으로 볼 때의 어떤 그 요율 한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다,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0.4%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서울특별시 그 매매가. 그럼 0.4%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주택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상가가 주택보다 1제곱미터라도 더 많아서, 뭐그 면적이 좀 넓어서, 이거를 기준한다면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어떤 기준이 나름 좀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주택과 주택 외에서의 핵심은 주택은 뭐 시도조례 그리고 주택 외에는 국토부력만 따진다. 그다음 주택과 우리 중개사무소가 서로 다를 때, 예, 서로 다를 때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사무소 소재지 기준 한다는 거. 지금 사무소는 분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도 중개를 하는 곳이 분사무소면 이때도 분사무소 소재지 기준하는 거예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시중개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물건 동일하고 두 번째 당사자 동일하고 세 번째,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거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 기회, 동일 기회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매매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겸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보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동일한 것도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 그리고, 주택 그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보겠다. 아무래도 개공은 주택 외로 보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리하니까요. 자, 이제 실비를 한번 좀 알아보는데요. 이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실무를 안 해보신 단계라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왜 이렇게 실비가, 뭐 경비가 소요되겠느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실비가 왜 생기냐면 보통 권리관계 확인할 때 어떤 비용들이 이제 생기냐면요. 일단 공부.

발급 비용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 발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발급 비용은 등기부 일단 기본적으로 발급받죠. 또 각종 대장료, 도면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급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우리 개업공인 중개사들이 우리 의뢰인들한테 실비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부담하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법적으로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우리 청구할 수 있고 그거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실비에서는 그래서 누가 부담할 건데가 중요해요. 그럼 이거를 공부 발급 비용 같은 거, 뭐 또는 현장 조사할 때도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현장 조사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 개공한테 부산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의뢰했다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차비를 누가 낼 거냐 이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왜? 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매수인이 없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아라. 혹은 임대차면 임대인한테 받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금 등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같은 것을 우리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 예치 권고 제도라고 하죠. 이 예치를 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돌려받는 뭐 이런 제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예치했다가 돌려받을 때이 예치를 하고 있는 주체가 개공일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업무 보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치되는 돈이 50억이다. 그러면 50억만큼의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뭐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보험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보험료를 누가 낼 거냐. 그럼 이거는 개공이 부담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왜? 개공 때문에 예치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이 계약금 등을 예치했다가 이거를 돌려받는, 소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은 취득의뢰인이거든요. 결국에 취득의뢰인조차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매수 혹은 임차 의뢰인에게서 받으면 되겠죠. 자, 실비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이전 의뢰인, 한쪽은 취득의뢰인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이해 잘 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뭐 결국에 이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암기하셔도 괜찮은데 이 워낙 출제가 좀잘 되는 항목이라서 한쪽은 이전, 한쪽은 취득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도조례가 항상 그 물건 소재지를 기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물건 소재지 말고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기준해서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이제 그 중개 보수 실비를 알아보았습니다.